자, CBS 기대창가의 알렉스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짝짝 짝짝 데스리의 You Gotta Be 듣고 오셨어요. 자, 이게 날이 선선해지면서 공원이나 산으로 뭐 이렇게 산책을 많이 가시는데 길가에 예쁘게 떨어져 있는 마로니의 열매를 어 밤이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워 오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거 큰일 납니다. 외형이 이렇게 밤처럼 생겼고 이렇게 톡 밟으면 안에서 빠져나오는 것도 딱딱 그 밤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거 독성 있어요, 여러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니까. 비슷하지만 엄연히 다른 거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 그럼 내가 이제껏 봐왔던 게 그게 밤이 아니라 마로니의 열매였어?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지금 핸드폰이나 모바일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이게 다른 점이 확실히 보이거든요. 근데 그냥 쑥 지나가다 보면은 밤이다 이렇게 돼요, 진짜. 예, 저도 밤인 줄 알았습니다. 며칠 전에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0: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기사가 떠가지고 그래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마로니의 열매구나라고. 말 나온 김에 오늘은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게 되는 혹은 알고 보면 확연히 다른 것들 재미삼아 한번 찾아볼까요? 영지버섯, 차가버섯 요즘 헷갈리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버섯 종류들이 헷갈리더라고요. 뭐 우리의 영원한 숙적이죠. 예, 사슴과 고라니. 사슴으로 태어났지만 고라니의 성격을 갖고 있다. 뭐 약간 이런 거. 크라잉넛과 노브레인. 여전히 구분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정말 늘 헷갈리지만 그 남다른 구분법이 또 있다면 함께 알려주셔도 좋습니다. 카레라이스와 하레라이스, 하이라이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 샵 1212 우물정 하나둘 하나둘 짧은 걸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서울 경기 98.1MHz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1부 이제 막 시작했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4: 경리나라.
5: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2: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4: 관절 연골이 걱정.

0: 요즘 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경복 기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사호성 캠퍼스 경복.
2: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3: 경복대학교.
4: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고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5: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6: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7: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메디.

0: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0: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 완전 좋아요.
0: 연두리
1: 잘 부탁드립니다.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르노.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4: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자,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라이너 리치의 Stuck on You. 이석강님께서 신청하신 곡이고요. 스모키 로빈슨의 Being with You. 네, 이렇게 두고 듣고 오셨습니다. 짜라라짜짜라라라짜짜. 게시판 볼까요? 동네 노는 언니님. 송강과 차은우 헷갈림요. 비스무리하게 생기면 다 헷갈림요. 밖에서도 엄마도 몰라봄. 어? 우리 엄마 닮았다. 아, 이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아니, 송강과 차은우는 헷갈릴만해. 헷갈릴 수 있죠. 그냥 너무 압도적으로 잘생기니까 그냥 잘생겼다 하고 바라보기만 하면 그렇죠. 송강과 차은우 헷갈릴 수 있죠. 근데 엄마를 헷갈린 건 이게 엄마 저쪽에 기건 너편에 있는데 우리 엄마 닮았다. 우리 엄마 닮았는데 우리 엄마네. 이건 좀. 위장요원님. 우거지랑 시래기 항상 헷갈려요. 우거지는 배추 겉잎이고 시래기는 무청. 그렇죠. 근데 약간 우거지국, 시래기국 이게 된장 베이스로 하는 거라서 다들 좀 비슷비슷하죠? 예. 그 마음 너무 이해합니다. 그러게 우거지랑 시래기가 있었네. 추석풍님. 과탄산소다랑 베이킹소다요. 청소할 때 쓰는 거랑 요리할 때 쓰는 거. 반대로 쓰면 설마요? 이거 반대로 쓰시는 분 계실까요? 예. 아니겠죠? 예. 3007님. 물엿과 기름. 이거 구별 못해서 물엿 넣고 계란 달걀 후라이 한 적 있어요. 맛있겠는데요? 혹시 지금 기름 대신 물엿 넣고 계란 후라이 하셨나요? 맛있는데요? 달고 맛있는데요? 희한한데? 이거 외에도 지금 헷갈릴만한 게 되게 많은데 여러분들이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헷갈리는 거 계속해서 좀 올려주시고요. 자,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자, 이건 아티스트 이름이 뭡니까? 타바레스예요. Heaven must be missing an angel. 타바레스. 자, 그리고 샤카칸의 I'm Every Woman. 이렇게 두 곡 듣고 오시죠.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주택, 토지 소유자입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는 은행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하여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 경과 시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공정, 혁신, 포용의 경기도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자, 제이레빗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네, 띄워드렸습니다. 레몬트리님의 신청곡이었고요. 2272님, 치약과 폼클렌징이요. 맨날 헷갈려서 혹시 잘못 쓰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한데 결국 칫솔에 폼클렌징을 올려버렸습니다. 참고로 저는 50대 중반입니다. 정말 놀라운 건 바로 어제 제가 그 짓을 했죠. 근데 칫솔에 클렌징을 얻는 건 그나마 네, 아이고 덕분에 뽀득뽀득 잘 닦이겠네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어제 저는 치약으로 얼굴을 씻을 뻔했습니다. 아니, 집에 도착했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그래갖고 빨리 씻어야겠다 그러고 들어가갖고 이제 얼굴에다 이렇게 어프어프 하기 전에 저는 손등에다가 클렌징을 이렇게 쭉 짜놓고 어프어프 한 다음에 바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거품 낸 다음에 세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냥 꺼벙한 상태로 화장실 들어가갖고 하다가

치약을 손등에다 이렇게 짜냈는데 와 치약이 색깔이 조금 있는 치약이었어서 다행이었지 하얀색이었으면 그걸로 네 세수하고 깜짝 놀래서 얼굴 네 잠 다 깰 뻔했습니다. 저도 이래요. 예예. 2183님 헉 어제 일어난 실화. 그릭 요거트에 블루베리, 사과, 그라놀라 그리고 올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알룰로스를 뿌렸는데 어라? 알고 보니 카놀라유. 왜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죠? 반만 버리고 반은 먹었습니다. 간만에 식용유 주유 좀 했네. 반을 어떻게 드셨죠? 그게 더 신기한데? 어떻게 드셨지? 에? 아 참. 카놀라유하고 근데 알룰로스가 케이스도 그렇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맞아요. 색깔도 그렇고. 헷갈릴 수 있죠. 이거 충분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우리 아빠 딸님. 여성분들은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화장 지우려고 화장솜에 아이 리무버 푹 적셨는데 알고 보니 아세톤. 와 이거 위험하지 않아요? 눈 빠지는 줄. 20대 때 취중에도 화장은 지워야 한다는 집념에 지우다가 곡소리 여러 번 났죠. 아니 그건 아세톤은 좀 위험하지 않아요? 그 아세톤이 그 화장대 위에 있는 이유는 보통 대부분 이 손톱 때문일 텐데 그잖아요. 매일같이 쓰는 게 아니면 아세톤은 좀 이렇게 손톱 지울 때 쓰는 것들이랑 해가지고 서랍에다 넣어놓으시지. 그거 위험해요. 로아맘님. 한가인 배우와 김동준이요. 군복 입은 한가인은 김동준과 구분할 수 없다. 이 양반들 유튜브 채널에 한가인 씨 유튜브 채널에 동준이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둘 다 남장 해보고 둘 다 여장 해보고 핸드폰에 그 페이스 로그인 되나 그거 이렇게 해봤었던 근데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놀랄 정도로. 예. 그래서 이번에 김동준 우리 군이 신병 4인가 거기에 또 이제 출연을 하는데 거기에 아마 누나로 한가인 배우님이 나오시거나 나오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둘이 진짜 너무 똑같아서 소름이 끼칠 정도야. 가족이 아니라고? 약간 이런 거. 12지장 요원님 AKA 코파곰님 라이언 고슬링하고 라이언을 레이놀스 헷갈립니다. 얼굴도 닮았는데 이름까지 비슷하면 우짜라는 거냐. 실제로 네 본인들도 알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라이언 고슬링하고 레이놀스. 그래서 네 가끔 뭐 그렇게 얘기하죠. 5774님 알렉스와 브라이언 그거 좀 비슷해요. 영어 이름을 써서 그런가? 그렇다면 타블로도 비슷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알렉스와 브라이언 뭔가 좀 이미지상으로 비슷하긴 한데 조금 더 브라이언이 저보다 샤프하죠. 네, 조금 더 샤프하죠. 명희님, 저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남자 주인공 강태호랑 알렉스님이 너무 닮았던데 제 눈엔 그렇다고요. 강태호 배우님이랑 저랑 닮았다고요? 강태호님이 어떤 아 네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 눈엔 그렇다고요. 예, 제 눈엔 네네네 알겠습니다. 명희님 감사합니다. 예. 옥수토박이님 길게 생긴 각종 장어들 붕장어, 하머, 꼼장어 등등 생긴 게 너무 거기서 거기라서 헷갈려요. 그죠 헷갈리죠.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그 해산물들도 조개구이집 가면 헷갈리는 거 엄청 많아요. 이게 무슨 조개 무슨 조개 무슨 조개 예 얘는 무슨 소라 무슨 소라 그죠. 대부분 약간 바다 안에 있는 애들 헷갈리는 애들이 많구나. 별처럼님 쑥이랑 육모초 잎사귀가 흡사합니다. 쑥은 요리 육모초는 약재. 아 이것도 한번 찾아봐야겠다. 근데 쑥이랑 쑥은 이제 보면은 구분이 가는데 육모초를 모르

쓰고 있는 사람들은 보면은 다 쑥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요게 아까 그죠? 마루니의 열매하고 밤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자, 노래를 두 곡을 듣죠. 박경의 산책, 2604님이 신청하셨고요. 폴킴의 커피 한잔 할래요? 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자, 저희는 약간 가을에 걸맞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마루니의 열매, 밤, 뭐 약간 좀 이런 것들, 차가버섯, 영지버섯, 사슴과 고라니, 뭐 약간 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들 사연이 점점 괴기스럽고 무서워지고 있어요. 0884님, 싱크대에 숨겨뒀던, 싱크대에 뒀던 타블렛형 식기 세척기, 식세기 세제를 남편이 글쎄 제가 숨겨둔 사탕인 줄 알고 몇 번 빨아먹었대요. 평소에 뭘 얼마나 숨겨놓고 드셨으면 남편이. 아니 근데 더 이상한 건 몇 번 빨고 다시 놔둔 거 아니에요 제자리에. 이거 내일 또 빨아먹어야지. 이러면서 와이프는 이거 내가 몇 번 빨아먹은 거 모르겠지?

자, 하루 종일 올라올 텐데. 자, 사연은 이렇게 소개는 했는데, 예, 1부 마지막 곡입니다. 수지맘님께서 신청하신 토니 브락스턴의 How Could an Angel Break My Heart 띄워드릴 테니까요. 들으신 사실 쉬시고요. 저는 2부에 돌아옵니다.

0: CBS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5: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입니다.

0: 제주도 의회가 함께합니다.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2: 고향 특례시.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9: 한국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에 국제유가 급등이라는 물가 충격까지 덮치면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SNS를 통해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안에 0.25%포인트 추가 인상될 가능성이 크며 관건은 내년의 금리 움직임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 표결을 실시합니다.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을 얻으면 가결됩니다.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과반 의석을 가진 만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20세 이하 여자 축구대표팀이 12년 만에 여자 월드컵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박윤정 감독이 지휘하는 여자 축구대표팀은 폴란드 소스노비에츠 아레나에서 열린 아르헨티나와 대회 16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지난 2014년 캐나다 대회 이후 12년 만에 8강 무대에 다시 오르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제원자력기구 총회의 북한 비핵화 촉구에 핵보유국 지위는 그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제70차 IAEA 총회에서 북한이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비가역적인 비핵화를 촉구한 것에 대해 김 부장은 귀에 익은 잡소리라고 일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전했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1.3도, 습도는 53%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였습니다.
10: CBS
11: 1분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당분간 내륙 지방은 비 예보가 없어서 야외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늘도 10도 이상 커지는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시간에는 서늘한 날씨로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대부분 27도를 웃돌면서 다소 덥게 느껴지겠습니다. 전주와 광주의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 오늘 서울은 28도, 대전과 대구, 부산 과 제주는 27도가 예상됩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겠는데요. 대부분 지방은 가을볕이 강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제주도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일부 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소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당분간 서울 등 내륙을 중심으로는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1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2: 주방 싱크대도.
1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3: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가게 월세, 재료비까지 매장을 운영하다 보면 갑자기 목돈 들어갈 일이 참 많죠. 이제 걱정 마세요. 서울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2천만 원까지 급할 때 언제든 꺼내 쓰는 서울시 안심통장이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이라 쓴 만큼만 이자를 내니까 사장님 부담은 줄고 마음은 더 든든하게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 앱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사장님 비상금 서울시 안심통장.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5: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2부 시작했군요. 2부 첫 곡으로 이진원님께서 신청하신 시나 이스턴의 For Your Eyes Only 띄워드렸습니다.

2부 시작했으니까 이제 선물 드려야죠. 베스트햄에서는 불맛이 살아있는 네트로 감성 레시피 알렉스에스 브레딩군 고기 준비하고 있고요. 커피, 치킨, 베이커리 등등 바로 교환해서 드실 수 있도록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곳은요. 문자샵 1212 우물장 하나둘 하나둘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 첨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는 무료이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고 선물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요. 저희가 자주 너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지만 알고 나면 확연히 다른 것들 재미삼아 찾아보고 있습니다. 사연이 점점 무서워지고 있어서 네 약간 그런데 일단 좀 더 받아보죠. 자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최고의 수면을 선사하기 위해 전 세계 특급 호텔을 다니며 매트리스를 연구했습니다. 베스트슬립 Z 시리즈. 제 이름을 걸고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3: 5-star hotel mattress. Best sleep.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3: 경복
2: 잠재력을 전문가로
3: 경복
2: 4호선 캠퍼스
4: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2: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1: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4: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자, 게시판을 보. 엔젤캐츠님, 이러지 마요. 저는 안약을 넣는다는 걸 기미 에센스를 넣을 뻔했습니다. 스포이드 모양이라 생각 없이. 진짜 큰 이거는 진짜 큰일 날. 아니 뭔가 이게 용기도 그렇지만 맞아. 특히나 화장대 안에 들어가 있는 용기들 때문에 헷갈리는 것도 너무 많죠. 맞아. 요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요거 좀 주의 많이 하셔야겠습니다. 3177님, 어린 시절 엄마가 언니에게 마당 화단에서 깻잎을 따오라고 시켰는데 수국잎을 잔뜩 따와서 혼났던 기억이. 비슷하게 생겼나요? 수국잎? 오, 그쵸. 그렇군요. 램틀님, 핫도그에 소금 뿌리고 동태전에 설탕 뿌린. 그게 나야. 소금 뿌려야 될 때 설탕 뿌리고 설탕 뿌려야 될 때 소금 뿌리는 거 자주 있는 일이죠. 근데 이렇게 가만히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통에 들어가 있는 설탕과 소금을 보여요. 이게 그래서 요즘은 설탕은 잘 모르겠는데 소금은 모양이 되게 이제 크기도 그렇고 그죠? 다 가지각색이죠. 약간 그 단짠 단짠의 맛을 알아버린 사람이 이런 실수로 그 맛을 알아버린 거 아닐까요? 왜 우리 그 저기 뭐야 그 저 밀크쉐이크 있잖아요. 밀크쉐이크 위에다가 소금 살짝 뿌려갖고 섞어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단맛이 확 올라오거든. 예. 여러분들은 토마토에 소금을 뿌려 드십니까? 설탕을 뿌려 드십니까? 소금? 설탕? 소금? 피디님 혹시 뿌려 드세요? 아, 토마토를 안 좋아하세요 혹시?
1: 좋아요.
0: 아, 좋아요? 네. 저는 설탕 뿌려 먹거든요. 되게 무시 많이 당했어요. 아유, 못 배워가지고 이러면서. 호란이한테 되게 무시 다 많이 당했어요. 원래 토마토는 소금 뿌려 먹는 거라고. 멍충아 이러면서. 6520님, 와 홍록기다 하고 봤더니 표인봉 씨, 와 김경호다 라고 하면 박완규 씨. 혼자 왔니? 홍록기 형님하고 표인봉 형님하고는 너무 먼데. 그러니까 김경호 박완규 선배님들 같은 딱 그 시대의 그

0: 윗머리를 다 유지하고 있는 그 락커들은 헷갈릴만 하죠. 트윙클님. 배우 이민정님이랑 이상엽님이랑 많이 닮았었어요. 드라마에서 부부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림체가 비슷해서 부부는 닮는다는 말이 딱 어울렸었습니다. 그래요? 이민정이랑 이상엽이 닮았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근데 그 드라마에서 부부로 나왔다고 했었던 말씀하시는 그 드라마에 제가 나온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예 나왔어요. 네, 이민정과 썸 타는 네 역할로 의사원 그 병원 원장으로. 저는 약간 늘 해외파 병원 원장 네 약간 CEO 약간 좀 이런 역할만 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팔자가 좋았네. 아 일일 드라마에서 삼수 막 이렇게 하는 네 역할 한번 있었다. 우설아 동해에서.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막그 운동 열심히 하는 삼수 약간 이런 캐릭터였는데, 그래서 저 이렇게 민소매 같은 거 많이 입었거든요. 예. 근데 예쁜 민소매 말고 어떤 건지 아시죠? 와이셔츠 안에 입는 민소매. 그런 거 입고 진짜 그냥 반바지 입고 쩔레쩔레 이러고 다니고 그 촬영장 화장실에서 머리 감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배운 줄 모르고 네 청소하시는 이모님한테 되게 크게 혼났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유 아저씨 여기서 이러면 어떡하냐고. 아유 뭐 하시냐고 아저씨. 그래갖고 머리 감다가 예 그러고 고개 들었는데 죄송해요. 그래서 네. 5517님, 강기영 배우님이랑 이상희 배우님 닮았습니다. 이상희 배우도 아까 그 부부 드라마에 나왔어요. 그 닮았나? 강기영이랑? 잠깐만. 강기영. 약간 뭐 있네요. 그러니까 입이 큰게 약간 좀 이미지가 닮았네요. 강기영 배우님이랑 또 생각나. 승현맘님, 조우진님과 김병철님 진짜 헷갈려요. 검색해 보세요. 조우진, 김병철. 뭐 닮았겠죠? 조우진, 김병철. 요두 분은 네 원래 옛날부터 닮았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 조우진 배우님께서 쏘아올린 작은 공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요즘 저희 중간 광고에 또 나오죠. 예, 잔슨 빌로다가 예, 뭐하니? 어서 가서 소세지 준비해라. 잔슨 빌로다가 네. 지밥님, 추원곤 최성곤 예. 윤지님, 세상에 나와 닮은 사람이 세명 있다는데 진짜일까요? 도플갱어. 마주치면 안 된다. 마주치면 사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자, 저희가 지금 시간이 29분이 남았습니다. 지금 노래를 들을까요? 아니면은 로고 싹 띄운 다음에 그냥 바로 달릴까요? 뭐가 좋을까요? 로고로? 네. 자, 여러분 험한 거 오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자, 일단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로고 띄워드립니다.
1: 그대 창가에 알렉스입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월, 화, 수, 금, 토, 일. 왜냐? 이 코망을 기다리느라 목이 빠졌으니까요. 자, 고도로 발달한 이 코망은 나이트클럽과 구분할 수 없다. 오전 10시 반을 밤 10시 반으로 나누는 마법의 시간? 그러나 철저하게 신비주의를 고수하는 PD의 전략에 따라 오늘 이 코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절약을 먹어야 할지 계란 노른자를 먹어야 할지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자, 일단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죠. 이 코망 열차에 탑승하시고요.

안전벨트 단단히 매시고 마음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동에서 출발해서 안드로메다로 향하는 오늘의 이코망 달려보시죠. 첫 곡 이코망 싸이의 예술이야. 렛츠고.

아, 험하다 험하다. 타이완이님, 요즘 날씨도 추운데 시작부터 물을 흠뻑 뿌리시면 아 너무 좋다요 하셨습니다. 아. 9526님, 나른한 목요일에 딱 맞춰 찾아온 험하고 사나운 것, 오늘도 신난다 달려 달려 하셨습니다. 자, 이거 벌써 두 번째 곡부터 이렇게 박미경 선배님이 출연한다는 거 흔치 않은 일인데요. 기대해 보시죠.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

추석풍님, 사장님이 나오셨는데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와, 잔소리 진짜. 아, 조용히 좀 해요. 입구멍 안 들리잖아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셨던 거죠? 네. 아, 조용히 좀 해요. 진짜. 아, 진짜. 아, 사표 진짜 입구멍 안 들리잖아요. 3857님, 닮은꼴 사연에 심취해서 입구멍을 깜빡했었네. 아직도 찾고 계신 분들 계세요. 근데 지금 닮은꼴 연예인만 찾고 계세요. 메아리님, 우리 작은 아들 이승기랑 너무 닮아서 엄마인 제가 봐도 깜짝깜짝 놀라요. 내가 승기를 낳은 거니? 그런 거니? 네, 뭐 그렇다 치죠. 자, 에일리의 보여줄게 이어갑니다.

빵빵한 호랭이님, 오늘 이코망에서 나오는 노래로 리스트 작성해서 저녁에 운동하면서 들어야겠습니다. 고도로 발달한 이코망은 헬스클럽과 구분할 수 없다. 좀 헷갈리긴 해요. 우리 헬스장 가면은 대부분 나오는 노래들이 이코망에 자주 나오긴 합니다. 자, 선미님, 마늘 까면서 달린다, 눈물 머금고, 역시 알디는 눈물도 즐겁게 흘릴 수 있게 해준다. 오예, 지금 흐르는 것은 눈물이 아니야, 빗물이지. 열심히 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이어갑니다.

희정님, 와, 나의 노래방 애청곡들이 줄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노래방에 돈 엄청 갖다 바쳤네요. 요즘은 이코망 재테크 하셨습니다. 야, 신나는 노래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119님, 저도 이 노래 노래방에서 부르다가 119 실려갈 뻔, 오예 하셨어요. 자, 김원준의 쇼, 쇼는 계속됩니다.

여행 스케치님, 일하면서 오늘 혼자 열심히 막춤 쳤더니 등에 땀이 주르륵, 완전 신나요. 땀날 때까지 춤추셨어요? 대박인데. 매빗나추님, 행사장 풍선 인형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습니다. 신나게 따라하는데 혀도 꼬이고

앤셜리님, 사무실이라 볼륨 작게 하고 듣는데 너무 좋아 불어. 볼륨은 작은데 텐션은 점점 높아져서 저 좀 말려줘요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가 보자고요 한번. 자, 폼잭 폼사 잭스키스 이어갑니다.

자, CBS 그대 창가의 알렉스입니다. 요렇게 오늘은 엔딩을 보내요. 11시 5분부터 이어지는 백운경의 랄랄라 많이 함께해 주시고요. 석풍님, 묶음머리 풀고 고개 한번 뒤로 팍 젖혀줍니다.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1: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5: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4: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영자신문 코리아타임스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이태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이 출범 10일 만에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선거관리위원회 등 모두 9곳에 특검보와 검사,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특검팀이 지난 7일 공식 출범한 이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과거 검찰 재직 당시 행적 등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친인척이 형사고발된 사건에서 기존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830 개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여야가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놓고 대립에 들어갔습니다. 여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내일 기자회견을 앞두고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기류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자당이 맡은 국토교통위 등 상임위를 취소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올린 데 대해 SNS에 글을 올려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앞서 연준은 이날 3년 2개월 만에 긴축으로 방향을 틀어 기준금리를 연 3.75에서 4%로 0.25%포인트 인상하면서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편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1380원 코앞까지 상승하는 등 원화 가치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본단이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일본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6일간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서 선수 790여 명을 포함한 1,050여 명의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아시안게임 3차례 연속 종합 3위를 지키는 것과 함께 지난 두 대회 모두 2위였던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중국산 가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 반입한 뒤 정품인 것처럼 판매해 45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브로커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3.5도입니다. CBS 뉴스 김윤주입니다.
3: CBS 곡식이 무겁게 자라서 이랑까지 숙여지기를, 굵게 자라서 100명의 청년들도 뵐 수 없기를, 너무나 무거워서

0: 계절이
1: 홍순관의 노래 계절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기를 앞부분의 가사 곡식이 너무나 굵게 자라 100명의 청년들이 뵐 수도 없게 하고 100명의 처녀들이 나를 수도 없게 해달라는 것은 히말라야에 자리한 라다크의 씨 뿌리는 날의 민요입니다. 곡식이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히말라야 빙하뿐입니다. 네팔 빙하 쓰나미 희생자들에게 커다란 애도의 마음을 보내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가 빙하를 지키고 빙하가 우리를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계절을 지키고 계절이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11시 5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백원경의 랄랄라 백원경입니다. 그거 아세요? 옛날 신발은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꿰이는 대로 양쪽 발에 번갈아 신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참 많은 걸 구분하면서 살고 있죠. 이쪽, 저쪽, 내 편, 내 편. 잘했어, 못했어. 끊임없이 어느 쪽인지 답을 요구받곤 하잖아요. 오늘만큼은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전과 오후의 경계에 있는 지금 이 시간처럼요. 그저 편안하게, 마음 너그럽게 좋은 노래 들으며 쉬어가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가요를 즐기는 가장 좋은 선택, 백원경의 랄랄라예요.

0: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백원경의 랄랄라 첫 곡이었습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는 좀 나눠야 할 것 같긴 한데 요즘 내 삶에서 굳이 나누고 싶지 않은 것, 구분 짓고 싶지 않은 것 있을까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일이 된 것일 수도 있고요.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이 되어버린 관계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러분의 이야기 들려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도 보내주시고요. 휴대전화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짧은 글 50원 긴 글 사진 100원이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랄랄라 커피 준비하고 있을게요.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0: 콜레스탄.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3: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2: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2: 완전 좋아요.
3: 연두링.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정관장 모델 박보검입니다. 곧 추석이래요. 올 추석엔 저와 함께 채우러 가시죠. 우리 가족 건강한 기운 가득 채우러 정관장으로. 추석엔 건강 운 좋게 정관장을 선물하세요. 정관장.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

0: 문제.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보보 늦은 후회 앞서 들은 곡 정승환 너였다면 이었습니다. 요즘 내 삶에서 굳이 나누고 싶지 않은 것, 구분 짓고 싶지 않은 것 있을까요? 했더니 최혜정님께서 남편 통장과 제 통장이요. 남편 것도 제 거, 제 건 당연히 제 거죠. 우리 거 아니고 내 거. 반박 불가. 김재겸님은 가정일을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세탁은 안 해. 설거지와 재활용 쓰레기 버리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기, 빨래 개기는 나. 지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정일을 구분하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구분하게 된 데는 다 이유가 있을 텐데요. 아마 구분을 안 하면 누군가에게 다 돌아갈 일인 것 같고요. 조정이 좀 필요해 보긴 하는데 여기 지금 없는 게 요리거든요. 요리. 요리가 빠져 있어요. 혹시 아내가 요리하고 재겸님이 설거지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요리에 굉장히 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장도 봐야 되죠. 재료 손질해야 되죠. 요리해야 되죠. 차려내야 되죠.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한번 바꿔서 해보실래요? 그래도 지금 많이 억울하신 것 같아서 위로의 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958번님, 여행 관련 블로그 운영 중인데요. 취미로 시작했는데 어느덧 놀러 갈 때마다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서 글 쓰고 사진 찍는 거 정말 좋아하는 일이지만 본업과도 병행을 해야 하고 어느덧 일로 느껴지면 가끔 지칠 때가 있어요. 적절한 분배와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더 힘을 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요즘은 정말 사진 찍을 맛 나실 것 같은데요. 날씨가 너무 좋고 하늘도 예쁘고 9958번님께 커피 드립니다. 날씨가 미쳤어요. 원경 언니도 라디오 끝내고 정말 하늘 한번 보시고 후 쉼을 가져보세요. 2138번님.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하늘이 보이거든요. 예, 구름이 살짝 있는 하늘이 정말 예쁩니다. 가을이네요, 가을. 별처럼님은 날씨가 나오라고 불러서 은평 한옥마을 다녀오려고요. 지금 머리 감고 선풍기 앞에서 말리고 있어요 하셨어요. 와, 너무 좋겠네요. 조앤 햇살 좋은 날 거미 바비킴 러브 레시피.

거미 바비킴 러브 레시피였습니다. 산행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음악 좋고 날씨 너무 좋습니다. 0995번님 사진 보내주셨는데 와 정말 탁 트인 곳에 가 계세요. 너무 좋네요. 8686번님 서귀포입니다. 서늘한 바람이 부는 가을 산책하기 좋아서 랄랄라 들으면서 공원을 걸으니 조금 우울한 하루의 시작이었지만 기분이 조금 상쾌해졌네요.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랄랄라 끝나고 오후를 시작할 때는 미소 지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한 잔 전할게요. 7696번님, 아니 노래가 이렇게 좋으면 일은 어떻게 해요?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소는 잠깐 놀라고 두고요. 우리끼리 잠깐 손 놓고 그냥 음악 들으면 안 될까요? 굳이 나누고 싶지 않은 거 저에게는 랄랄라거든요. 저 랄랄라 식구들이랑 랄랄라 하려고 출근하잖아요.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랄랄라 약속을 지켜서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갑작스러운 사랑 고백. 블루베리님, 여기도 햇살이 굿, 날씨가 요즘 너무 좋아요 하셨고요. 9053번님, 선선한 바람 기분 좋게 피부에 닿는 가을날입니다. 들려오는 음악은 더 감성을 자극하고요. 마음이 뭉글뭉글 눈물을 참아야 하는 날들이 이어지는 걸 보니 가을은 깊어지나 봅니다. 이런저런 힘든 시간이 있어도 또 하루를 살아냅니다 하시면서 이 곡 청하셨어요. 박혜경 고백.

감사. 영해피님 신청곡이었어요. 원경님, 오늘 서프라이즈로 신청하고 싶어요. 제가 가게를 이번 주까지 하는데 3년간 같이 일해준 주연 언니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항상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준 주연 언니 덕에 잘 이끌어올 수 있었다고. 앞으로도 건행하자고요. 김동률의 감사 신청합니다. 원경님 덕에 즐겁게 일했습니다. 앞으로도 11시 5분 알람 해놨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인연이 있어서 더 행복하게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알림해 두셨으니까 앞으로도 랄랄라는 계속 만나시는 거죠? 아, 백원경의 랄랄라 아직

알림 안 해두신 분들은 즐겨찾기 해두시면 돼요. 11시 5분에 딱 알림이 가면서 랄랄라 매직이 시작됩니다. 쥐똥님, 저도 산행하면서 듣는 중인데 선곡이 너무 좋네요. 오늘 산행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네요. 게이트님은요, 백내장 수술 한 달 지나서 병원 진료 왔는데 라인 문신 때문에 염증이 심해서 원장쌤한테 혼났어요. 유유. 그래도 친구와 세종대 학식 먹고 어린이 대공원 산책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날씨도 좋고 음악도 좋고요. 와, 이거 괜찮은데요? 대학교 데이트. 학식 먹고 커피 마시면서 산책. 갑자기 학식 먹고 싶어집니다. 1477번님은 갑작스러운 고백을 보내셨어요. 전 올해 결혼 20년 차 애들 아빠인데요. 딸만 둘입니다. 고3, 중1. 저에게는 이 녀석들이 제 삶의 절반을 차지하네요. 과연 이 녀석들도 자기 인생에 아빠인 제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네? 딸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고3, 중1 딸들에게 얼마나 차지하고 싶으신 거예요? 뭘 바라시는 거예요? 아직은 아빠 생각 많이 안 할 수도 있죠. 고3, 중1인데 한창 공부도 해야 하고 친구도 좋고 그래도 먼 훗날 그 아빠 사랑을 분명히 느낄 겁니다. 오래오래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평생 가슴 한켠에 계실 겁니다. 1477번님께 커피 드릴게요. KKK 사오님 청하셨어요. 적재 스잔.

김창완의 청춘 1130번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CBS 라디오 백원경의 랄랄라 선물입니다. 30년 전통 청정지역 강원도 속초에서 국내산 100% 재료를 사용하는 산들바람 김치,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를 드립니다. 소희의 노래로 산책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우리는 내일도 웃으면서 다시 만나요. 약속.

0: CBS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퀴즈 하나. 서울에서 1시간. 수도권 유일의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지구.
6: 기업이 주목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번에도 퀴즈! 평당 84만원.
6: 부담은 낮추고 경쟁력은 높인 산업단지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5: 연천 BIX 은통 일반산업단지.
6: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연천군이 함께합니다.
5: 분양 공고는 GH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7: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8: 당연하죠.
7: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8: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7: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9: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양 호수 예술축제.
10: 고양 특례시.
11: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0: 마누카 꿀.
11: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0: 뉴질랜드.
11: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0: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16: 경향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무주택자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세입자를 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가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실거주 유예 조치 신청 기한을 애초 올 12월 31일에서 내년 12월 31일로 1년

0: 연장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유예 인정 기간도 현재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 계약 기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인 10월 1일 기준으로 신청 기간 15개월에 갱신 계약 24개월을 더해 길게는 3년 3개월까지 입주가 유예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3년 2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한국은행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조적인 물가 상승에 따른 정책 대응 필요성이 유효한 가운데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환율 상승 압력과 수도권 집값 불안 등도 추가 인상 요인으로 거론됩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이미 7, 8월 연속 금리 인상에 나선 만큼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취약계층의 부담을 고려해 10월보다 11월 인상에 무게를 두는 등 속도를 조절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금융상황점검회의에서 미국 기준금리가 3년 2개월 만에 인상된 것과 관련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최근 한국거래소 애프터마켓 도입으로 주식 거래 시간이 연장된 데 더해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이 늘어난 점을 우려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정치권 등에서 제기된 각종 논란에 대해 추가로 확인한 사실을 공개하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 겸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과 정진훈 검사 독직 폭행 사건 관련자 기소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후보자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친인척 형사고발 사건에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오늘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재경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보고서에 더불어민주당은 적격, 국민의힘은 부적격 의견을 각각 병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제주는 흐린 가운데 내일까지 5에서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5.8도, 습도는 44%입니다. CBS 뉴스 하효진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카드 고객센터입니다.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 같은데요. 확인을 위해 이 앱을 설치하셔야 합니다. 혹시 이런 전화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익숙한 카드사, 친절한 상담원, 믿을만해 보여도 이건 보이스 피싱입니다. 어떤 기관도 절대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카드 배송과 고객센터를 사칭해 앱 설치를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 최근 가장 피해가 급증한 금융사기 수법입니다.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금융기관이나 112, 경찰에 신고하세요.
4: 보이스피싱 예방 금융안전 캠페인 농업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 12시 5분입니다.

땅 속을 달리던 지하철이 지상 구간으로 진입할 때 방금 전까지 스마트폰을 바라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봅니다. 창밖으로 눈부신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표정은 한결 부드럽게 변해 있죠?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풍경이 바로 가을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겠죠? 흰색과 파란색, 딱 두 가지 물감만으로 투명한 수채화를 그린 것 같은 하늘이죠. 온종일 하늘만 보고 있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은 근사하고 멋진 풍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요. 덕분에 우린 한정류장 일찍 내려서 걷기도 하고 산책 시간을 자꾸 늘리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가을 하늘만한 피로회복제도 없는 것 같죠?

좋은 생각님. 그 하늘을 마음껏 혼자 다 즐기고 싶어서 지금 관악산에 왔습니다. 바람도 하늘도 너무 좋은 오늘입니다. 하셨고요. 또 산 아래 내려가서 파전에 막걸리 한 잔? 도토리묵 한 접시? 자, 9월 17일 목요일입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첫 곡은 스튜어 제터버 그리고 피처링은 샤이파이브의 Think About You 였습니다. 정말 요 며칠 그림 같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맑고 쾌청하고 탁 트인 하늘을 오래 보려고 전망 좋은 카페를 찾는 분도 계시고 산책하면서 사진 찍는 분도 계시고 식사하고 바로 집이나 뭐 사무실로 들어오기 아깝다는 분도 계시고 이런 날 우리 마음도 너그러워져서 웬만한 부탁은 다 들어줄 것 같은 기분 좋은 상태가 되는데요. 그냥 상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9월 17일 오늘 마침 고백데이래요. 크리스마스까지 딱 100일 남아있어서 고백에 성공하면 오늘이 연애 1일차가 된다는 건데 크리스마스 정확히 100일 남았답니다. 오늘은 특히 멋진 가을 하늘이 도와줘서 성공 확률이 더 높아질 것 같죠? 마음을 전하기 더없이 좋은 날입니다. 목요일이고요. 팝이 있어 행복한 오후 유지수의 해피송입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0: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 6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0: 조기 졸업부터 졸업생 무료 청강까지 평생 교육 시대의 경쟁력이 되다.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5: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하우징.
6: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7: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 보상 노무법인 창.
3: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7976님, 지수님 어떻게 아셨어요? 하늘이 예뻐서 더 가까이 보려고 41층 정막에서 커피 한잔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보고 호수도 보고 안구정화 중입니다. 근데 41층이라고 하셔서 여기 목동인가? 실내에서 찍은 창밖 사진 여기 이거 혹시 안양천인가 했더니 제가 또 이게 탐정 유탐정 아닙니까? 보니까 이 커피 이 전문점 이 컵이 이 41층에 있는 여긴 아니네. 목동은 아닌 것 같네요. 아무튼 사진까지 잘 봤고요. 너무 좋다. 이런 날을 누려야 되는데, 그죠? 7072님, 오늘 선곡 가을가을합니다 하셨고, 제2효서지효님은 오늘 선곡 좋아서 다 하트 누릅니다 하셨네요. 하트 꾹꾹 눌러주세요. 이 하트가 다 여러분께 돌아갑니다. 자, 유지수의 해피송 두 곡이 이어졌죠? 모이존의 Everyday I Love You, 또 C21의 You Are the One이었습니다. 하이웨이님, 진짜 가을 날씨에 정석을 보여주네요 하셨고, 제재맘님은 가을로 접어드니까 머리카락이 빠져서 예방 차원에서 총노후가 탈모 성지 갑니다. 풍성한 머리가 되길 하셨는데 급 검색 들어가고요. 결과 괜찮으면 저한테도 조금 귀띔해 주세요. 고양시 30대 왕자님은 매주 목요일은 어김없이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서 명곡을 들을 수 있는 그 뮤지션도 있었지 코너가 찾아옵니다 하셨는데 세상에나 우리 해피송의 홍보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어떻게 이거 보통 약간 저도 사실 가끔 화요일하고 목요일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언제가 알파벳이었지 하고 근데 고맙습니다. 마포 작두님은 통했네요. 점심 먹고 소화시킬 겸 회사 근처 걷고 있는데 해피송 듣고 있습니다. 심심하지도 않고 선곡도 좋고 저도 하나 청해봅니다. Stage Q Two of Hearts 씩씩하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마침 오늘 S로 시작하는 뮤지션의 끝자락인데 Stage Q 노래 청하셨네요. 근데 순간 이거 잘못 보고 스테이시 큐 보니까 이거 큐브 스테이크 생각나는 저는 왜 이런가요? 자, 어쨌든 목요일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으로 뮤지션을 찾아보는 날 맞고요. 오늘의 알파벳 S 맞습니다. S로 시작하는 뮤지션 이제 막바지인데요. 이 곡은 꼭 듣고 넘어가야 된다. 이 뮤지션 빼놓을 수 없다. 그런 노래들, 그런 팝송들 해피송에 알려주시고 얽힌 사연도 적어주세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요.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알파벳 S 뮤지션 기다릴게요. 유지수의 해피송 먼저 저희가 준비한 곡은 로렌 크리스티예요. The Color of the Night.

음악은 늘 그대로예요. 그죠? Faith Hill의 There You Will Be 진주만에서 흘렀었죠. The Lauren Christie, The Color of the Night. 이 Color of Night 주제가기도 했고 브루스 윌리스가 주연을 맡았었죠. 제이 마치하고. 자, 유지수의 해피송 목요일 오늘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들 만나봅니다. 먼저 우리 KPS112님. 스테판 비숍 In Might Be You. 아, 영화 음악 오늘 쏟아지네요. In Might Be You. 아, 오늘 이 고백데이에도 잘 어울리고요. 신하브로님 샤니아 트웬의 You Are Still The One. 노이신사님 숀 코백의 When The Rainbow Comes. 또 지나가자님 더블 S입니다. 예전에 더블 S 501도 있었잖아요. 우리 가요. 그 잘생긴 오빠들. 샘트미스의 나인 나티 온니원 신청하셨고요. 내 사랑 써니 미니님 스코비언스의 홀러데이 완전 듣고 싶다고. 마리안숙님은 스티브 오버트의 I'm in love with you. 아, 이것도 가을 냄새 물씬인데요. 자, 등등 청하셨어요.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 먼저 스틱스입니다. The best of times.

글라라님, 오랜만에 우리 혜님이들 인사합니다. 해운대 친정 가는 길에 듣고 계신데요. 아, 우리 글라라님 잊을 수 없죠? 남동생분도 잘 계시죠? 스티브 페리의 Oh Sherry였고요. 스틱스의 The Best of Times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소 오늘은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 3678님 좀 이럴까요? 하시면서 시아의 스노우맨을 이 곡 신청하신 분도 오늘 꽤 계시고요. 황금어장님 스모키 와켄 아이두 오늘도 님도 아시아 노래 신청하셨고 저니님은 스테이시 켄트의 To Say Goodbye 메이딩님 스웨이즈의 Beautiful Ones 이 곡도 좀 들어봄직한데요. 빅맘님은 슈가레이의 Someday, 바위나리님 슈퍼트램프의 로지컬 송, 또 메이플피카님 숀 멘데스의 There's Nothing Holding Me Back 등등 신청하셨습니다. 보니까 들었던 노래도 있는 것 같고 조만간 들을 수 있는 곡도 있는 것 같고 다 이맘때 듣기 좋은 곡들이기도 하고 그렇네요. 유지수의 해피송 이어지는 곡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입니다. 영실님 샘 라이더예요. Tiny Riot.

하셨는데 진짜 그렇더라고요. 슬레이드의 버전이었고요. 심현호님 Come on feel the nois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알파벳 S 시리즈죠. 이어지는 곡 설철스예요. Bumblebee.

설철새 범블비였습니다. 유지수의 햇빛은 오늘의 알파벳은 S인데요. 다 채 소개 못해드렸지만 2536 또 염다리님, 치우천왕대제님 저희가 커피 쿠폰 전합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이제 1부 닫을 시간이 돌아오고 있고요. 뭐 알파벳 S로 시작하는 뮤지션 2부에서도 들을 수 있으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 이 곡은 꼭 듣고 넘어가고 싶다 그런 곡이 있다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잘 찾아보고 잘 미리 듣기 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1부 닫을 시간이 가까워졌고요. 스윙 아웃 시스터의 곡 오랜만에 함께 해볼까요? 브레이크아웃 띄우고요. 저희는 뉴스 듣고 2부에 다시 옵니다.

0: CBS
1: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2: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1: 익수 황진안.
3: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안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4: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3: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5: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부모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둘썽.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 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호수예술축제.
4: 고향 특례시.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2: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노컷뉴스입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법사위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채택에 반대하며 회의 시작 후 12분 만에 퇴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배우자 사회적 협동조합 특혜 의혹 등이 청문회에서 소명됐다고 보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의혹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으나 정치권발 외풍으로 각각 초대수장은 물론 직제안도 확정하지 못한 채 흔들리고 있어 개문발차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 지난 7일 재청된 지 열흘이 지났으나 정치권 일각의 반발에 청와대가 재검증에 들어가면서 이후 청문회 등 인사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0: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닻을 올리기도 전에 정치적 입김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애초 취지대로 외압에 흔들림 없이 공명정대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지 염려하는 시각도 나옵니다. 정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임대주택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고 갱신계약까지 유예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한 데 대해 전문가들은 세입자가 낀 주택의 거래에 숨통을 틔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지난 5월 도입한 유예 제도를 넉 달 만에 다시 확대하는 만큼 토지거래 허가제의 실거주 원칙과 정책의 예측 가능성 측면에서 제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의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 도입을 놓고 숙의한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 가운데 55.5%가 도입에 찬성하고 41.7%가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의 전보다 찬성은 줄고 반대는 늘었습니다. 반면 고교 내신에서 서술형과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72.8%가 찬성해 상대적으로 높은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해 거부할 수 있도록 한 법적 근거를 폐기하는 입법에 정부가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1990년 남북교류협력법 제정 이후 36년 만에 남북 주민의 민간 접촉을 제한하던 규정이 사라지게 됩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업무상 배임과 국가대표 임의 선발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고발단체가 재수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유 회장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했던 체육계 시민단체가 불송치 결정에 대한 수사심의 신청을 최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유 회장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올 7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2도, 습도는 44%입니다. 송인찬이었습니다.
1: CBS

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안전한 우리 집을 만드는 의무입니다. 이 캠페인은 소방청과 한국소방안전원이 함께합니다.
1: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된 날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2: 1시 5분입니다.

라은맘님, 햇살이 너무 좋아서 점심 후 딱 먹고 산책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날씨만 좋아도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네요. 배가 부르니 그러시죠. 배가 고파봐요. 이게 행복한가. 맛있는 거 드셨어요? 아, 잘 들어가시고요. 목요일 좀 피곤한 날이지만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일들이 한두 개 있다는 게 축복이네요. 잔나방님 2부부터 함께합니다 하셨는데 잘 오셨어요. 시셀의 음성이었죠. Spread your wide wings. 해피송 2부 여는 곡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방송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 나눴어요. 9월 17일 오늘은 고백데이라고요. 이제 크리스마스까지 딱 100일 남아있어서 오늘 고백에 성공하면 연애 1일차 된다. 뭐 오늘 고백데이랍니다. 뭐 연애는 아니어도 이런 거 뭐 사랑 고백 받아봤다? 아니면 해봤다? 아, 또 이거 한다고 사실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죠? 그런 얘기도 너무 좋고요. 뭐 사랑 고백 아니어도 잘못 고백도 회개할 거 있으면 오늘 회개하고 갑시다. 그리고 남은 크리스마스까지 100일 동안 우리 회개하는 겁니다. 아니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등등 알려주시죠. 오늘 2부 주제는 고백입니다. 고백. 나 이런 것도 어떤 분 계실지 알아. 고백? 뒤로 가라고.

0: 고백하라고요 하셨는데 뭐 고백도 좋습니다. 자, 신청곡과 함께 알려주시고요. 문자 샵 1212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이용료가 있고 또 레인보우 게시판 무료입니다. 자, 우리 햇님이들 우리 햇님이들 고백하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시나요? 지금부터 알려주세요. CBS 라디오 유지수의 해피송 2부입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그래도 예년보다는 가을이 좀 빨리 찾아오는 것 같아 요즘 기분이가 좋습니다 하셨어요. 저도 이 곡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숀 콜뱅의 When You Know 였고요. 또 베로님 샘 쿡의 Teenage Sonata 또 시나브로님 스키더 데이비스의 The End of the World 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고백데이 오늘은 2부 주제 고백입니다. 고백. 아, 7575님, 이제야 고백합니다. 저 사실 남편 안 좋아합니다. 정말 안 좋아합니다. 남편 내 맘 알지? 그리고 사랑해. 하신. 이 뭐 이렇게 뜨거운 고백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 얘기하고 싶어요. 시작부터 이렇게 시작합니까? 아리아나 그란데 사이즈님, 저는 예전에 대학 동아리 선배가 있었습니다. 저를 챙겨주고 그 친절함에 좋아하게 돼서 용기내 고백을 했는데요. 근데 저 말고 저랑 늘 붙어다니던 제 친구에게 관심이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도 잘해주고 고백하고 엄청 후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셨는데 이상한 아저씨네 그 아저씨. 아니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잘해주면 되지 왜 응? 근데 약간 부끄러울 수도 있고 자잘한 실수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나를 키우는 것 같아요. 세상을 알게도 하고 또 이렇게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분들은 뒤에 후회가 없으시니까 늘 주인공으로서 인생을 살아간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본명으로 소개합니다. 박종감님.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 별명이 강동구 김원준이요. 아, 연식 나옵니다. 강동구 김원준이었습니다. 아, 네, 고백 무지하게 받아봤죠. 거짓말을 살짝 못하면 그녀들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맞습니다. 하시면서. 저는 전혀 일단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런 거 보니까 아마 여러 번 사연은 주신 것 같은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 며칠 우리 종감님을 살펴보니까 약간 잡기에 능하신 분인 것 같아요. 주변에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하나 그 전문가는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요것도 조금 잘하고 저것도 조금 재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약간 환심을 살 수 있는 뱃살이 뚠뚠님은 고백을 하더라도 전 지금의 아내에게 고백할 겁니다. 물론 아내가 다시 제 고백을 받아줄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난 고백했다. 아내와 지금 옆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요. 뭐 같이 라디오 듣고 있다고 아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시면서 아, 또 이러시기에요. 근데 이런 것도 좀 생각해 주세요. 왜 나의 고백을 받아줬을까? 뱃살이 뚠뚠님. 뱃살이 뚠뚠해서? 5531님은 12년 전에 소개팅 후 다음날 잘해줄게 저랑 계속 만나볼래요?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는 지금의 와이프고요. 지금은 그날 서로 만난 거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둘 다! 와 12년 전이면 2014년 얼마 안 됐잖아요. 예쁜 커플이네요. 그렇게 연인에서 부부가 되고 때로는 투닥투닥거리며 친구도 됐다가 전장의 동지가 됐다가 서로의 거울이 됐다 그런 거죠. 우리 5531님 또 뱃살이 뚠뚠님 커피 쿠폰 전합니다. 우리 기혼자들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그래도 지금의 이 사람의 고백을 받아줄 건지 고백을 할 건지 또 궁금하네요. 자,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고백입니다. 이어지는 곡은 소피 비 호킨스예요. As I Lay Me Down.

6180님, 오늘 우리 18살 딸의 생일입니다. 시험 기간이라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딸 김민주 생일 축하해. 엄마가 고백하는데 우리 딸 아주아주 많이 많이 사랑한다 하시면서 지수님 축하해 주세요. 녹음해서 딸한테 들려주고 싶어요 하셨네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녹음하셨나요? 아, 오늘 생일 맞은 우리 고백데이의 생일을 맞은 김민주 학생 생일 축하하고요. 노력한 것보다 시험 잘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커피 쿠폰 전할게요. 바둑과 야구님이 신청하셨고요. 쉐인 필란의 Beautiful in White, 소피 비 호킨스의 As I Lay Me Down이었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2부 주제는 고백입니다. 아, 남편과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빅맘님, 아유, 동맹 해야죠, 동맹. 하셨고. 플루투님은, 높, 절대 다시 안 만납니다. 절대 고백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딴 사람한테 받고 싶어요. 하셨고요. 3729님, 남편과 연애 때 만난 지 100일 만에 1박 여행을 갔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갑자기 남편이 결혼하자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후회 안 합니다. 내 남편 김송암 늘 고생 많아요.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이제 두 딸과 함께 우리 네 가족 행복하자. 첫째 김보나, 둘째 김다나, 사랑하지만 힘들지만 사랑해 하시면서 와, 남편분이 들으시면 너무 든든하시고 너무 고맙고 눈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이구야. 스칼렛 주유님, 저는요 한강대교에서 고백을 받았는데요. 고백 받아주고 안 받고는 자유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면서 단 안 받아주면 본인은 그냥 다리 아래로 떨어져 버리겠다고 해서 억지로 받아줬습니다.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이거 내 팔자야 하셨는데, 아니 저는 이 사연을 약간 접하니까 찬찬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주유님이 굉장히 밀당의 왕이다 생각이 들어요. 대체 약간 결혼 고백을 결혼하자고 얘기할 정도면 고백을 할 정도면 어느 정도 이렇게 교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냥 상대가 무작정 이렇게 달려들 것 같진 않은데 되게 밀당을 잡힐 듯 안 잡힐 듯 잘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남편분이 되게 순진하신 분이신 것 같은데요. 영희님은 아 이거는 제가 마다 그러네. 전 결혼 날짜 잡고 친구 결혼식 갔다가 아니 신랑 친구로 왔던 육사 생도에게 고백을 받았어요. 제가 제복 입은 남자 좋아할 때라 살짝 흔들렸는데 그래도 지금 남편이 우상향이라 다행이에요. 아니 무슨 얘기예요 진짜. 소실적인 나.

이게 잘 나갔고 이제 우리 남편 더 잘 나간다 이런 얘기신 거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1497님은 22살, 24살, 나이트에서 만나 27살, 29살에 결혼했는데 이제 41살, 43살 되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해도 지금처럼 남편과 결혼해서 세 딸 낳고 잘 살고 싶네요. 남편도 좋고 시댁도 좋고 항상 밖에서 고생하는 여보야 사랑한다 하셨는데 세상에 너무 흐뭇하고 무릇합니다. 아니 근데 왜 추신수 선수도 아내 하원미 씨하고 나이트에서 만나도 어디 방송에서 그러시는데 이렇게들만 만나면 다 나이트 죽돌이 죽순이 하고 우리나라 뭐 출산율도 걱정 없지. 추신수 씨도 애가 셋인가 아무튼 그러시잖아요. 8616님 고백은 꼭 사랑한다는 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오랜만에 만난 친구에게 그동안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 라고 얘기했는데 친구가 한참 웃더니 그 말을 이제 하냐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가까운 사람일수록 고맙다는 말을 더 안 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용기 내서 고백합니다. 제 곁에 있는 사람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저도 그냥 넘어갈 수 없네요. 저도 우리 햇님이들 고맙고 또 사랑합니다. 자, 오늘 고백 데이 납니다. 유지수의 빗송 2부 고백에 대한 이야기예요. 3857 바위나리님 슈퍼트램프예요. 로지컬 송.

0: Simple Minds였죠. Don't You? The Supremes의 Stop in the Name of Love였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 오늘 고백 이야기인데 이게 참 부익부 빈익빈인 게 할 말이 많은 분은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나오고 없는 분은 좀 힘들어 하시는 그런 것 같아요. 해피송의 공식 밀당 천재 주유님. 사실 제가 먼저 더 많이 우리 신랑 좋아했었는데 처음 고백 받을 때요 관심 없는 척 시크하게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답을 주겠다고 하니까 신랑이 거의 초죽음이 돼서 나타났더라고요. 와 진짜 스칼렛 주유님 말고 판무파탈 주유님으로 바꿔주세요. 그 남편분께 이게 착한 남편분께 잘하시고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아내에게 고백하시겠다는 뱃살이 뚠뚠님은 옆에서 같이 일하고 있는 아내에게 물어보니 다음 생에는 딴 놈이랑 한번 살아보고 싶답니다.
1: 요요.
0: 그래서 제가 그래 다음 생에는 딴 놈하고 살아서 나보다 좀 더 힘들게 살아봐라 라고 대답한 후에 입국 다 타고 열심히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내의 또 튀는 매력에 반하신 거죠? 그죠? 저 알아요. 아무튼 오늘 뭐 아내의 마음은 건지지 못해도 커피 쿠폰은 낚으셨으니까. 자, 유지수의 해피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브리나의 곡 이어져요. Boys.

레몬트리님이 신나 신나 하셨는데 고맙습니다. 해피그님이 아 던지시는 말씀이 나이 들어 아내 얼굴은 남편 책임이라네요. 아니 해피그님이 그러셨다고요. 사브리나의 모이스였습니다. 아 1441번으로 유지수의 해피송 파이팅 하셨는데 고백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유지수의 해피송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마임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 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곡 우렁닭 식구님, 헤일리님, 후리지아 향기님, 실베스터입니다. Do you wanna funk? 남기고 저희는 물러갈게요. 내일 다시 봬요. 유지수였습니다.

0: CBS 휴식 같은 라디오
1: The Good Life.
0: 여기는 CBS입니다. Fun seems to be the ideal.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2: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8111 포스코 ENC.
3: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4: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5: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6: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5: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8: 마누카 꿀!
7: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8: 뉴질랜드!
7: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8: 당연히 콤비타죠!
9: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0: 콤비타 마누카 꿀.
1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2: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13: 한국경제신문 제휴 CBS 노컷뉴스입니다.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문제를 검토 중인 가운데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는 범 여권 의원들의 파병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표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외교부 상대 현안 질의 과정에서 파병 절대 반대라는 강경한 표현을 쓰며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현상 해소를 위해 응급의료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군 복무나 출산에 따른 국민연금 가입기간 혜택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가결됐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일명 F4는 오늘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3년 2개월 만에 미국 금리 인상이 한국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차주의 상환 부담에는 적시 대응하며 국제시장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시장 안정 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4곳은 판매 부진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이번 추석 자금 사정이 지난해보다 곤란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번 추석 자금으로 평균 2억 5,600여만 원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필요 자금 대비 부족 자금은 평균 5,8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인은 생애 주기상 45세에 소비 대비 노동소득이 가장 많아지며 최대 흑자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0: 반면 대입 등으로 교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16세 때는 가장 많은 적자를 기록했고 나이가 들면 의료비 지출 탓에 다시 적자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노년층의 소비 여력이 커지고 인구 고령화도 영향을 미치면서 노년층의 적자 규모는 유년층의 적자를 처음으로 앞질렀습니다. 국가데이터처는 오늘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국민 이전 계정을 공개했습니다. 내일부터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임신 중 육아휴직이 허용되고 아내가 유산이나 사산했을 때 최대 닷새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남성의 돌봄 참여를 임신 초기부터 출산 이후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내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대한민국 선수단의 본단 120여 명이 오늘 오후 결전지인 일본 나고야로 입성했습니다. 오는 1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 달 4일까지 16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대회에 우리나라는 크리켓과 빠데를 제외한 41개 종목에서 선수 790여 명을 포함한 1,050여 명의 선수단을 꾸렸습니다. 아시안게임 3차례 연속 종합 3위를 지키는 것과 함께 지난 두 대회 모두 2위였던 개최국 일본과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난달 말 네팔과 중국 국경의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인한 실종자 수가 당국 집계 과정에서 하루 사이 1,000명 가까이 급증해 모두 8,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지 시간 17일 AFP 통신 등이 전했습니다.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일대와 국경 인근 중국 티베트 자치구에서의 양국 사망자 수는 1,44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팔 정부는 지금까지 수습한 사망자 시신 가운데 7.4%인 105구만 신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3도입니다. CBS 뉴스 이강민이었습니다.
1: CBS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4: 광고하기 좋은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2시 5분입니다.
2: 송인찬의 어떤 가요?

9월 17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A면 첫 번째 곡이었습니다. 박진영의 허니.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송디 송 for you. 아나운서 송인찬 낭차게 인사드립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제가 송디와 텔레파시 시간에 숫자 21을 고른 이유, 하프 마라톤의 거리가 21km라서 그래서 21을 적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갑자기 웬 하프 마라톤이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일요일, 그러니까 9월 20일에 송도 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하프 코스를 뛰게 됐습니다. 항상 대회를 나가면은 10km만 뛰었었는데 인생 첫 번째 하프 마라톤을 그것도 송도에서 뛰게 됐는데요. 혹시나 우리 송편님들 중에서도 참가하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계시다면 나중에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좀 아는 척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날 또 송도에서 하프마라톤 뛰고 있는 저를 보신다면 우리 송편님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다가와 주십시오. 저는 MBTI가 또 E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나면 너무 좋고 반갑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A면에서는 좀 이런 운동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다가오는 19일,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도 곧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송편님들은 달리기 하면은 어떤 추억들이 좀 떠오르시나요? 바통터치를 잘해야 했던 그 이어 달리기, 아니면은 목에서 피맛과 쇠맛을 함께 느꼈던 오래 달리기, 100m 달리기, 군대에서 했던 달리기 등등 학창시절의 추억담도 있을 거고요. 또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던 경험담도 좋습니다. 개주로 뽑혀서 뛰셨던 송편님들의 이야기 환영하고요. 달리기 할 때마다 만년 2등이었다 아니면 만년 꼴찌였다 이런 재밌는 사연도 좋습니다.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고요. 사연 남겨주신 송편님들을 위한 커피 쿠폰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인찬의 어떤가요? 함께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오시죠.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4: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5: 위제로
4: 과식에도 제로
5: 위제로
4: 체했을 때도 제로
5: 위제로
4: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5: 위제로
6: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7: 일양약품
8: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9: 관절 연골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갔다가 돌아오는 두 곡이었습니다. 캔 가라 가라 잭스키스 컴백 두 곡 함께하고 왔고요. 아, 제가 마라톤을 나간다. 혹시 같이 나가게 되면은 만나서 인사 부탁드린다. 아는 척 좀 해달라. 이렇게 그냥 툭 한번 던져봤는데요. 바론세로님. 어? 저도 그날 송도대회 나갑니다. 비그룹이에요.

네요. 저도 하프. 이번에 대회는 세 번째 하프예요. 40대 아저씨입니다. 하늘색 모자 쓰고 갈 겁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완전 똑같아요. 저기 인천대학교 정문에서 출발하는 대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B그룹에서 뛸 예정이고요. 아, 하늘색 모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제가 좀 알아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럼 어떤 인상착의일 거냐, 어떤 옷을 입고 갈 거냐라고 여쭤보셔서 아마도 큰 이변이 없는 한 하늘색 바람막이를 입고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늘색 바람막이에 반바지를 입고 갈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제가 뛸 때마다 좀 시그니처처럼 하는 게 있는데 옛날에 책보라고 하나요? 우리 이제 가방 없을 때 이렇게 약간 사선 크로스로 이렇게 맺잖아요. 저는 항상 대회 나가면 하늘색 바람막이를 이렇게 사선으로 묶습니다. 그래서 하늘색 바람막이를 책보처럼 묶은 사람이 있다 하면은 높은 확률로 저라는 거 아는 척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계셨습니다. 나의 키 187님. 우리 승사님들은 달리기 하프 A조입니다. 와, A조는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진짜 잘 뛰시는 분들이네요. 어떤 의상으로 오시나요? 어떤 옷인지를 알아야 인사드리고 사진 찍을 것 같아요. 네, 하늘색 바람막이 사선 책보처럼 찾아주시면 네, 꼭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날 또 만약에 두 분과 만나게 된다면 사진 찍고 월요일에 또 인증도 같이 해주신다면 저희가 커피 쿠폰도 미리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마라톤 포함해서 우리 송편님들 학창시절 뭐 언제든 뛰었던 그런 달리기에 대한 추억담 좀 받아보고 있었는데요. 4085번님, 송띠, 저는 내일 장수 트레일 레이스 100마일 나갑니다. 이야, 100마일이면은 그것도 16km 맞죠? 맞죠? 네. 아니다. 1마일이 1.6km니까 100마일 160인가요, 설마? 근데 그 장수 마라톤 이거는 좀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는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60km면은 진짜 장난 아닌 거거든요. 행복 가득님, 학창 시절 오래 달리기 1등 한 적 있어요. 제가 저질 체력에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끈기와 오기, 정신력으로 달려서 이뤄냈던 결과였네요. 아, 이게 학생 때는 약간 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꼭 약간 버텨보겠다, 이기겠다, 정신력을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또 오래 달리기 잘하거든요. 그리고 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어렸을 때 그냥 뛰다 힘들다, 어디 성적 안 들어가는데 대충 뛰어야지 이런 친구들하고 이게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어떻게든 일단 1등 해보겠다 또는 내가 끝까지 뛰겠다 이런 쪽이 있는데 제 생각에 후자였을 것 같습니다. 청취자님, 국민학교 때, 닉네임이 청취자입니다. 네. 청취자님, 국민학교 때 꼴등만 하던 제가 1등한 친구 팔뚝 스탬프를 제 팔뚝에 복사해서 공책받았어요. 그런 게 또 가능했었군요. 아, 이런 꼼수까지. 요즘은 그게 잘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운동회 했던 거 생각하면 일단 4명씩 뛰게 했던 것 같아요. 4명씩 뛰어가지고 뭔가 눈에 너무 잘 띄었고 저도 달리기 진짜 못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뛰고 나면은 집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막 또 꼴등했냐고, 넌 왜 이렇게 맨날 꼴등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9971번님,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래서 가이드 러너분과 처음으로 마라톤에 나갔었는데요. 비록 10km였지만 너무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진짜 이게 쉬운 도전이 아닌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 지인도 가이드러너로 활동을 좀 하고 있는데 그 가이드러너와의 어떤 마음, 호흡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서로 믿고 그 속도를 맞춰가고 뛰는 거잖아요. 와, 진짜 9971번님 정신력과 의지를 저는 정말 존경하고요. 9971번님께 커피 쿠폰 하나 드려도 될까요? 우리 작가님. 네. 네, 커피 쿠폰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입니다.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

세븐틴 청춘 찬가 그전곡 투어스 마음 따라 뛰는 건 멋지지 않아였습니다. 1347번님 송티 선착순 달리기 알아요? 모르시면 달리기에 논하지 마시길. 그 선착순 달리기라는 게 뭔가 따로 있었나요? 그게? 저는 이제 급식 시간 때 급식 빨리 먹으려고 그게 선착순 아닌가요? 제가 아는 선착순은 네, 그거였는데요. 추사랑님 국민학교 운동회 때 달리기 하면 항상 꼴찌였습니다. 남동생은 1등. 그래서 동생이 노트를 한 권씩 저에게 줬어요. 착한 남동생이네요.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혹시 그 1등은 했고 노트는 필요 없고 그래서 양보했던 게 아닐까 라는 약간 합리적인 의심이 갑자기 들기 생각합니다. 네, 네 추사랑님께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9826번님 저는 달리기 하나는 진짜 잘했는데 구멍이 뚫린 고무신 신고 다니다가 고무신이 완전히 찢어져 나간 추억이 있습니다. 달리기 1등 했는데 고무신이 아까워서 엉엉 울었어요. 아, 그 막 뚫린 고무신 신고 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달리면서 다 찢어져 나가면은 사실은 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네, 당장 신어야 될 고무신이 없어졌는데 그쵸? 근데 1등 하면은 또 상품 같은 걸로 고무신 주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렇게 해서 딱 받아서 신고 갔으면 진짜 좋았을 텐데요. 5304번님 우리 딸 초등학생 때 달리기 잘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이야 운동회 때 딸이랑 같은 조인 엄마들끼리 야 1등 정해졌네 아유 왜 하필 제가 우리랑 같은 조야 이러면서 수근거리는 걸 들었죠. 저는 나름 어깨가 으쓱으쓱 근데 정작 총소리 나고 몇 발자국 달리다 넘어져 버려서 간신히 3등으로 들어와 버렸다는. 아 이거 너무 긴장했었나 봐요. 이게 또 그 주변에서 막 그 잘하는 애야 제가 쟤야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이게 으쓱하면서 그 따님 입장에선 좀 조금 부담될 수 있거든요. 이제 보여줘야 돼. 아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넘어졌나 보다. 아 제가 더 아쉽네요. 우리 아빠 딸님 저는 아니고요. 제 친구가 개주 대표로 뛰는데 입 벌리고 뛰다가 벌레가 입속에 들어왔는데 그냥 꿀꺽하고 뛰었다는 후문이. 중학교 때 얘기인데 그래도 1등에서 뭐 다행이긴 했어요. 저도 벌레 많이 먹어봐서 알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났다는 거는 이거는 좀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보통은 날벌레 있잖아요. 막 보이지도 않는 것들. 그래서 이제 막 달리기 다 하고 나서 좀 텁텁하다. 요런 정도만 느끼는데 저렇게 입안에 뭔가 턱 하고 들어왔다는 거는 사이즈가 좀 상당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네, 이어서 세잎클로버님의 신청곡으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임영웅 모이세 이번에 나온 새 앨범의 수록곡입니다.

육각수 흥부가 기가 막혀 그 전곡 세잎클로버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임명웅의 모이세. 아, 세잎클로버님은 점심 식사 후에 살짝 졸음이 밀려오는 시간인데요. 이럴 때 잠 깨게 임명웅 신곡 모이세 신청해 주셨고요. 노래가 최근에 조금 이런 노래 많이 없었죠. 이런 국악에 좀 신명나는 그런 춤판이 생각나는 노래입니다. 3505번님 저는 중학교 때 육상선수였습니다. 학교 대표였고요. 단축 마라톤도 하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 뛰라면 운동을 안 해서 형편없겠지만 아들에게 엄마는 아직 센 사람이다 라는 걸 잃고 싶지 않아서 잘 뛰는 척 하면서 아들 잡으러 뛰어갈 때 진짜 빠른 척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막 이건 못할 거야, 저건 못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거를 근데 알고 보니까 되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 진짜 약간 반전이거든요. 그리고 좀 다시 보게 되는. 그래서 3505번님의 좀 뛰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놀라지 않았을까. 그리고 감각, 그러니까 운동을 좀 안 해왔다고 하셨는데 계속 그렇게 열심히 뛰시다 보면요. 제 생각에 그 중학교 때 감각이 다시 분명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마라톤도 한번 또 나가보시는 게 어떤지요. 냠냠님. 중학생 때 체육 시간만 되면 일단 운동장 다섯 바퀴씩 돌고 시작했는데요. 저는 달리기를 못하기도 하고 싫어해서 항상 여우원숭이처럼 뛰었던 기억이 나네요. 이게 어떻게 뛰었다는 거죠? 여우원숭이처럼 뛴다는 게. 근데 저희 중학생 아들한테 물어보니 요즘은 달리기 안 한다네요. 달리기를 해야 튼튼해질 텐데. 아, 그러니까요. 이게 운동을 좀 이렇게 해야 기초 체력도 생기고, 그리고 사실 공부를 잘했으면 좋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어디까지나 체력이 필요하고, 체력을 기르려면 이렇게 달리기나 운동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505번님과 냠냠님께는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저는 나중에 아이를 낳게 되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만 한 그 6살, 7살 아직 자아가 잡히기 전에 좀 주말마다 같이 러닝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집은 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언제 러닝하는 게 규칙이야 해서 그 자녀가 이상함을 못 느끼도록. 그래서 그냥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원래 이렇게 사는구나 이런 좀 습관을 좀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게 이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머라켓산노님, 저는 군대에서 뛰어다니는 주특기라 훈련 때 하루에 1km를 10번씩 장비 들고 뛰어다녔었죠. 전이라고 아실라나요? 무슨 주특기신 거죠? 근데 1km씩 10번씩 그것도 장비 들고 뛰어다닌 거면은 진짜 뭐 보통 주특기는 아닌 것 같은데, 머라켓산노님의 그 전이라는 게 보직 이름이 전이라는 건가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답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노래 윤종신 정인의 오르막길입니다.

윤종신 정인의 오르막길이었습니다. 얄순 언니님, 10월 31일 오티즘 레이스 합니다. 4.2km 뛰는데요. 발달장애인 청소년과 비장애인 건강 파트너분들과 함께합니다. 응원 많이 해주세요. 아, 제가 지금 잠깐 찾아봤는데 이제 오티즘 레이스라는 게 그 자폐성 좀 장애를 갖고 있는 당사자 그리고 비장애인이 함께 달리는 그런 또 마라톤이라고 하네요. 아, 진짜 원래 마라톤 대회가 이런 좋은 취지의 마라톤 대회가 되게 많았었죠. 이런 후원금 모으고 뭐 환우 돕기 마라톤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얄순 언니님 건강하게 다치지 말고 잘 뛰고 오시.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콜라님, 달리기. 무엇보다 아이 운동회에서 학부모 달리기 부문 1등이 최고죠. 우리 아이 기 살려주기. 애들이 그런 건 또 안 까먹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짜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그날 영웅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달리는 유부녀님도 제가 한동치 하는데 아이 유치원 체육대회 때 학부모 달리기 대회 나가서 1등을 해버렸어요. 다들 저 엄마 뭐야? 왜 잘 달려? 하고 원장님도 어머님 다음 대회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학창시절에 육상부였다는 이게 그러니까 그 머슬 메모리라는 게 있다니까요 분명하게. 그리고 아 정말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이 아이가 바라보는 이 1등하는 엄마 그 집에서만 보는 그 모습과 또 다른 모습이 반전 매력. 저도 참 나중에 그런 부모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 좀 됩니다. 네, 송이찬의 어떤가요? A면 끝곡은요, 정재영의 러닝입니다. 저희는 뉴스 듣고 B면으로 돌아옵니다. 테이프 갈고 B면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3: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4: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3: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4: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5: 교통안전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6: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7: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8: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녹화뉴스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직전주 대비 평균 0.16% 올라 3주 연속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향후 세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세액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와 서초구는 6주 연속 하락했고 송파구도 낙폭을 더 키우며 2주 연속 내렸습니다. 반면 중랑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 동대문구 등 중하위권은 높은 상승세를 지속했습니다. 강남 3구의 약세에도 중위권 이하 지역이 높은 오름세를 이어감에 따라 전체 서울 아파트값은 84주째 상승하며 역대 최장 기록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역대 최다를 기록했지만 방문 지역의 77% 가까이가 서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산 15.7%, 제주 9.7%, 강원 4% 등의 순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을 지역으로 분산시켜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는 규모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천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화재 위험이 높은 소규모 공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화재 예방 캠페인과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인천시는 어제 부평 삼거리역과 부평 농장 일대에서 전자기기 전원 차단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자제 등 전기 화재 예방 수칙을 홍보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남동구 부평 농장과 부평구 청천 농장, 검단구 왕길동과 4월 마을 등 네 곳을 점검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의약품 도매상과 약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여 모두 3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업소는 의약품 보관소를 공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인천시는 의약품 유통 판매 과정의 법령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할

0: 동침입니다. 인천시가 도서지역 현장 근무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 아이 바다패스의 지원 대상을 섬에서 근무하는 군인과 경찰관, 소방관, 공중보건의까지 전면 확대합니다. 그간 인천 시민들은 아이 바다패스를 통해 연안 여객선을 편도 1,500원이라는 파격적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었지만 인천에 주소를 두지 않은 타지역 출신 직업 군인 등은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2026 고양 호수 예술축제가 내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일산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리며 거리 예술공연 100여회와 서커스, 마술, 마임, 거리극, 퍼레이드 등이 펼쳐집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2도, 습도는 43%입니다. CBS 뉴스 이지민이었습니다.
1: CBS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2: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5: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6: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람이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7: 3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9월 17일 목요일 송인찬의 어떤가요? 비면 첫 번째 노래였습니다. 김종서 플라스틱 신드롬. 자, 잠시 후 비면에서는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코너입니다. 타임머신 퀴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언제로 떠나가 볼지 기대해 주시면서 송편님들 많이 많이 놀러와 주세요. 코너 참여 외에도 송편님들의 사연과 신청곡은 언제나 활짝 열려 있습니다. 방송 듣다가 듣고 싶은 노래, 또 간단한 위로받고 싶거나 축하받고 싶고 자랑하고 싶은 사연 등등 이런 노래와 사연과 신청곡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남겨주십시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2: 르노.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음 1522588 관절 복음.
3: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음.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4: 관절 복음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에스파 WDA 피처링 G드래곤이었고요. 그전 곡 르세라핌 스파게티 피처링 제이홉의 곡이었습니다. 아, 우리 미세스 유님이 환청이 들린다고요. 이래라 이래라 저도 진짜 이래라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 eat it up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 바로 또 재밌게 코너, 우리가 그동안 엄청나게 기다려왔던 코너로 이어가 봅니다. 타임머신 퀴즈. Yo, check this out, man. Yo, check this

야, 이 코너 진짜 무려 3주 만에 다시 송편님들 찾아뵙게 됐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코너 중에서 우리 송편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가 아닐까. 항상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그 코너였는데요. 저도 이번 주 초부터 이 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송편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기다렸길 바라면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자, 송편님들 모두 모여주셨죠? 이제 우리 타임머신 올라타야 되거든요. 자, 늦지 마시고요. 자, 전부 다 탄 거 확인했으니까 오늘은 언제로 시간여행을 떠나볼지 노래로 먼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야, 이 진짜 전주만 들어도 또 어떤 부분을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 노래입니다.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식 주제가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오늘 우리가 언제로 떠나볼지 눈치챈 송편님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우리가 시간여행을 떠나볼 그날은 딱 38년 전 오늘입니다. 1988년 9월 17일로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나는 제24회 근대 올림픽 대회를 경축하면서 서울 올림픽 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선언합니다. 자, 이 1988년 9월 17일에 노태우 대통령의 엄숙한 개회 선언과 함께 제24회 서울올림픽 대회가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에서 그 역사적인 막을 울렸습니다. 세계를 하나로, 인류를 평화로, 이 50억 지구촌, 아니 지금은 80억인데 이때는 50억이었네요. 네. 50억 지구촌 가족의 화합과 전진을 다짐하는 서울올림픽은 12년 만에 동서가 하나돼서 사상 최대인 160개국 13,800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었고요. 개회식에는 10만여 관중이 주 경기장을 가득 메우면서 식전 행사, 공식 행사, 식후 공연 등 3부로 나뉘어서 3시간 동안 장엄하게 진행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타임머신 퀴즈 나갑니다. 88 서울올림픽 하면 수많은 상징들이 생각나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아마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머리에는 조선시대 남사당패들의 모자인 상모를 썼고요. 상모 물체를 S자 모양으로 배치해서 역동성과 서울의 S, 이거를 강조했죠. 목에는 올림픽을 상징하는 오륜 메달이 걸려있는 이것, 호랑이를 모티브로 만든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자,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송편님들 어렵지 않으시죠? 정답 알겠다면 바로 보내주시고요. 또 정답과 함께 88 서울올림픽에 대한 추억, 특히 뭐 경기에 대한 이야기도 좋지만 그 외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송편님들과 얽힌 올림픽에 대한 추억이 있다면 함께 보내주세요. 정답과 함께 추억담 보내주신 분들 중 다섯 분 뽑아서 저희가 택배로 가는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문자번호 샵121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레인보우 어플 게시판은 무료입니다. 노래 두 곡 듣고 오시죠.

자, 저희 88년으로 돌아가 봤고요. 박남정 사랑의 불시착, 88년도 11월 발매된 곡이고요. 그 전곡은 소방차의 하얀 바람, 역시 88년도 1월에 발매된 곡이었습니다. 타임머신 퀴즈, 오늘은 정확하게 38년 전 오늘, 1988년 9월 17일로 저희가 돌아가 봤는데요. 자, 문제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머리에는 상모를 쓰고 목에는 오륜 메달이 걸려 있으면서 호랑이를 모티브로 한 이 88 서울올림픽의 공식 마스코트 이름은 무엇일까요? 였습니다. 자, 뭐 많은 분들이 호동이 아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요. 정답은 호돌이였습니다. 자, 오답에 제가 바로 말씀드렸는데 호동이라고 보내주신 분이 꽤 계시네요. 1341번님, 9884번님. 네, 강호동 씨 아니죠. 추사랑님은 굴렁쇠 소년. 아, 이게 뭐 굴렁쇠 소년도 정말 큰 마스코트가 되긴 했지만 일단 호랑이가 아니어서 아쉽게 탈락입니다. 그리고 힘내라 해피맘님은 호두리. 왜 안타깝게도 이 시간은 드립이 정답이 인정이 안 됩니다. 네. 아, 저는 저를 웃기셨네요. 그리고 호시기도 있었어요. 호시기. 네, 그 두 마리 그거 아닙니다. 호시기 아니고요. 자, 정답자 먼저 한번 발표해 보겠습니다. 로맨틱과 질투님. 88년 24회 서울올림픽. 저 여기 개회식 직관했었습니다. 정답은 호돌이지요. 와, 진짜요? 그 이 개회식이 지금도 진짜 약간 규모나 스케일이 엄청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아, 진짜 약간 감탄만 나왔을 것 같아요. 그 자리에 계셨으면. 9963번님, 88년도 때 전투경찰로 근무해서 성화봉송 지켰네요. 테헤란로 빌딩 위에서 잘 지켰습니다. 야, 진짜 우리 9963번님도 그 자리 정말 사람 많이 몰렸을 텐데 이 교통 그리고 질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분입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9157번님, 88올림픽 때 밤새도록 자원봉사하고 학교에 가서 강의 시간에 정신 못 차리게 힘들었지만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 말도 가르쳐주고 상도 받고 나름 의미 있는 시간이었네요. 아, 정말 그 현장에서 또 이렇게 경험을 해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정답과 함께 그 시절 추억담 나눠주신 로맨틱과 질투님, 9963번님, 9157번님 포함해서 다섯 분께는 저희가 랜덤 럭키박스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인 좀 얘기를 드리자면 호돌이가 88년 서울올림픽에 처음 등장했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요. 사실은 86년 서울아시안게임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이 호돌이라는 이름도 이제 전국민 대상 공모를 해서 뽑은 건데 후보 중에는 범돌이, 복돌이도 있었다고 합니다. 호돌이로 하길 잘했네요. 아니, 그리고 이 복돌이는

나중에 좀 안 좋은 말로 쓰입니다. 그 복제품 요거를 이제 복돌이라고 좀 속된 말로 쓰기도 하고요. 자, 올림픽 얘기를 해보자면 대회 기간은 딱 38년 전인 오늘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였고요. 주제가는 저희가 또 앞서 함께 들었던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선수 선서를 농구의 허재 선수 그리고 핸드볼의 손민아 선수가 함께했다고 합니다. 자, 저희 오늘 랜덤 럭키박스 받으신 분들 당첨되신 송편님께는 주소와 성함을 확인하는 당첨 문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받은 즉시 샵 1212번으로 답장 주시고요.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트랙은요. 김건모의 드라마입니다.

솔리드 잠든 널 포켓 속에 그전고 김건모 드라마 두 곡 함께하고 왔습니다. 저희 88 올림픽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6418번님은 고2 올림픽 첫 금메달 나오면은 엘사에서 햄버거 공짜로 선착순 준다고 했는데 야간 자습 때문에 못 갔다고요. 이게 진짠가요? 지금 생각하면은 이제 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벤트인데 그 시절에는 가끔 말도 안 되는 이벤트들이 있곤 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진위 여부 또 아시는 분 있으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003번님입니다. 뒷자리 8003번님.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올림픽 덕에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전체 학교 취소가 돼서요. 대신 졸업 전에 추울 때 졸업여행을 갔던 기억이 있네요. 당시 광주 서림초등학교 6학년 10반 친구들아 잘 지내고 있니? 자, 88년 당시 6학년 10반이었던 광주 서림초등학교 6학년 10반이었던 친구분들 혹시 있다면 문자 하나만 남겨주십시오. 2592번님. 아들이 올림픽 열리던 88년 10월에 태어나서 어느덧 38이 됐습니다.

지금은 샌프란시스코 거주하고 있어서 추석 명절을 함께할 수 없지만 아들 보면 올림픽과 호돌이가 생각납니다. 아, 그 어떤 들뜬 분위기, 그리고 또 이제 곧 있을 출산일을 기다리는 그런 어머니의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곰님, 88년도에 저는 6학년이었는데 성화봉 송할 때 비둘기가 그 안으로 들어간 게 생중계돼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전 호두리보다 88올림픽 하면 비둘기가 떠올라요. 저 이거 이 영상 알아요. 이거 그 비둘기가 그때 이제 평화의 상징이어가지고 막 흰색 비둘기를 외국에서 2,000마리인가 이렇게 몇 마리를 들여왔다고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탁 풀어놨는데 갑자기 그 중에 한 마리가 푸드덕푸드덕 이렇게 날아가더니 갑자기 불길 속으로. 아, 정말 그 당시 생중계로 보시거나 현장에서 보신 분들은 경악을 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벌어진 일이긴 하니까. 근데 아,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0899번님, 호돌이가 인기라서 당시 호돌이 그림 있는 연필깎이가 불티가 났었는데요. 근데 굴렁쇠 소년이 제 친구예요. 진짠가요 이거? 그 초등학교 때 친구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계속해서 친구신 건가요? 야, 이 아까부터 굴렁쇠 소년 또 얘기해 주신 분들 진짜 많았거든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굴렁쇠 소년의 근황이 이제 사실 굴렁쇠 소년님입니다만 그분의 근황이 너튜브에도 올라와 있고요. 결혼정보업체 한 업체의 광고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와, 전 그거 좀 궁금해요. 내 친구, 내 지인이 전 국민이 아는 사람이면은 무슨 기분인지. 약간 좀 이렇게 괜히 어깨에 좀 으쓱하고 막 자랑하고 싶어지고 좀 그런 기분 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이창섭, 천상연.

0: 어, 딸?
1: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어. 익수 황진한. 어.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서울

0: 기다리고 입학지원에서 달라졌다.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2: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송인찬의 어떤가요?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아라움 간식 세트,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큐어 리커버리 토너,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디톡스에 도움을 주는 만나 한 끼 티톡스차와 제주 월동무차, 그리고 여기에 모바일 쿠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편뿐인 선물 창고 펜트하우스급으로 성장하는 그날까지 송편님들의 힘찬 응원 부탁드려요. 자, 오늘도 2시간 함께 즐겨주신 우리 송편님들 감사합니다. 어떤가요? 비면 끝곡은요, 지난주에 나온 따끈따끈한 곡인데요, 비비의 하늘 땅 별 땅을 무려 30년 만에 리메이크한 곡입니다. 걸그룹 유니스의 하늘 땅 별 땅. 송편님들 내일 또 올 건 가요?

0: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 예술축제.
2: 고향 등예시.
3: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4: 마누카 꿀.
3: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4: 뉴질랜드.
3: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4: 당연히 콤비타죠.
5: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6: 콤비타 마누카 꿀.
7: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8: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컷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 등 초급가 범죄에 대해 반드시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서 카자흐스탄 현지에 숨어있던 스캠 범죄 조직원들을 현지 정부와의 공조로 체포했다는 내용 등이 담긴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범죄는 세계 어느 곳에 숨어있든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아이돌 공연과 해외 가수 내한 콘서트 등의 티켓을 안표로 비싸게 팔아 10수억 원을 챙긴 업자가 검거됐다는 기사를 공유하며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안표 거래는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K-POP 콘서트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 업계의 고질병으로 지목된 안표 거래가 올해 약 13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대중음악공연산업협회의 자체 모니터링 조사 결과 올해 1월에서 8월 12만 9,528건의 안표 거래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안표 거래 1위는 방탄소년단이었고 평균 웃돈 1위는 라이즈가 차지했으며 최근 1년 동안 안표 거래 신고가 가장 많았던 공연은 그룹 방탄소년단의 아리랑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다퉈야지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주장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 공소제기가 조작됐다면 법정에서 무죄를 다투거나 공소권 남용에 따른 공소기각을 구하면 된다며 특검법과 인사권을 동원해 재판 자체를 지우려는 시도가 계속된다면 그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혁의 이름을 빌린 특혜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검찰 출신이 대통령실 요직에 임명되는 것은 검찰개혁 정책 추진의 걸림돌이라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차에 대통령 비서실 비서관급 이상 인사로 검찰 출신 5명이 임명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혐의와 관련해 추가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3부는 윤 전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가방 등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2024년 10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으나 사건을 재수사한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종전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관 후보 재제청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긴장 국면을 이어가는 와중에 해외 사법부 수장들이 모인 국제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7.

0: 1.4도입니다. CBS 뉴스 백원경입니다.
1: CBS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4: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7: 질문하고 읽어라. 고전이 답했다. 베스트셀러 작가 고명환과 함께 떠나는 CBS 시투어 인문학 기차여행 1박 2일. 여수의 푸른 바다와 오동도, 순천만의 청정 자연을 거닐며 내 삶을 바꾸는 깊이 있는 강연과 북토크와 함께 게장백반, 꼬막정식, 남도 한정식 등 남도의 미식도 가득 담았습니다. 단 100명 한정, 신작 독서의 기술 친필사인 증정까지 고명환 작가와 떠나는 인문학 기차여행. 문의 전화는 꿈꾸는 여행 서울 771-1932, 771-1932입니다.
8: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괜한 승부욕 발동할 때 있죠. 사려던 물건도 아닌데 마감임박이라고 하면 그걸 꼭 사야 할 것 같고, 주차 자리 하나 발견하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는 그 순간. 아무도 대결을 청한 적 없는데 속으로 내가 이겨야지 하는 순간 있잖아요. 참 쓸데없다 싶기도 하지만 이런 사소한 승부욕 덕분에 멍했던 정신이 번쩍 들고 소소한 재미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거창하게 살 필요 있나요? 작고 유쾌한 승리 몇 개쯤 거두면서 가볍게 가보는 거죠. 칼 다글라스입니다. 쿵푸 파이팅.

0: 마이클 다글라스의 쿵푸 파이팅, 라이키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하유진입니다. 메이님, 주차 자리 보고 뒤로 미친 듯이 가다가 기둥을 박아가지고 수리비가 주차비에 200배 나왔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신대요. 아, 네! 이런 승부욕은 상처만 남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 정말 아픈 기억이네요. 도리도리님은 마트 갔다가 과자 세일이라고 해서 잔뜩 샀어요. 아무래도 아내에게 혼날 듯 합니다. 이거 잘 숨겨두셔야 되고요. 그 숨겨두면 또 아이들이 찾아 먹을 수 있거든요. 아빠의 그 숨기는 곳을 알고 있다면. 저는 저희 아빠가 과자 숨겨두는 곳을 알고 있어요. 뻔하거든요. 그 옷장 위, 뭐 그 구석 막 가구와 가구 사이 이런 데에 저희 아빠는 과자를 숨겨두셔서 제가 입이 좀 심심하면 찾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잘 숨기셔야 돼요. 아셨죠? 4536님 모아 모아서 오늘의 55분 쉬는 시간 라이키팝과 데이트합니다. 산악자전거 타러 고고씽씽 하셨네요. 와, 라이키팝과의 55분 데이트, 이 짧지만 강력한 시간 함께해요. 하유진의 라이키팝, 오늘도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들로 가득 채워드릴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박그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4: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3: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꾸자꾸 이비가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고고스의 Head Over Heels였고요. 블론디의 Heart of Glass까지 띄워드렸습니다. 로하맘님, 반찬은 아닌데 일찍 퇴근해요.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서 듣고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하, 너무 좋아요. 하디랑 라이키밥 다 듣고 집에 가야겠어요. 라고 하셨네요. 이 요즘에 그냥 벤치에만 앉아있어도 그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가지고 너무 좋은 그런 가을 날씨인데 만끽하고 계시군요. 한 시간 다 채워서 행복하게 듣고 가세요. 힐링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니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 그렇게 많아요? 보헤미안님이랑 제주 딸기사노님 알려주셨는데 오늘이 고백데이래요. 오늘부터 1일이면 크리스마스 때 100일. 아, 준호맘님도 크리스마스가 100일 남았대요. 다음 주가 또 추석인데 이렇게 올 한 해도 다 가나봅니다. 이제 막 여름 지난 것 같은데요 하셨어요. 그렇군요. 크리스마스가 100일 남았다니. 뭔가 이제 막 진짜 여름이 지난 것 같은데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아 좋은데요. 또 연말에 그 특유의 설레는 분위기 있잖아요. 100일 남았구나. 근데 여러분 진짜 알고 보면 별의별 날이 많은 거 아세요?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9월 15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거든요. 9월 15일이 여러분 프리 머니 데이라는 날이었대요. 프리 머니 데이. 그러니까 돈을 나누는 날인 거예요. 이게 돈을 뭐 쌓아두거나 돈에 집착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이 돈을 순환시킬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고 돈과 뭐 인간 관계에 대한 인식을 좀 새롭게 심어주자. 이런 의미에서 제정한 날. 근데 뭐 공식적인 날은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여러 날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SNS에서 돌았냐면 오늘이 입금하는 날이다. 친구한테 오늘 프리머니 데이니까 나한테 입금해라. 이렇게 뭐 보내는 날 그래도 되는 날이라고 막 그 SNS에 관련 내용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돈을 주진 않았지만 저는 또 착한 마음으로 저 동생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그래봤자 뭐 코딱지만 하지만 동생이 엥? 하길래 불쌍한 아이에게 돈을 주는 날이래 라고 하면서 아 용돈 줬어요. 프리 머니 데이. 그래서 이게 뭔가 싶다가도 뭔가 이 우리 매일매일 그냥 똑같이 되풀이되는 일상에 뭔가 좀 재밌는 그런 이벤트가 있으면 좋지 않아요? S님, 조윤지님, 별의별 날이 다 있네. 별의별 날이 다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별의별 날이 다 있어요. 그래도 뭔가 좀 재밌는 요소가 되니까요. 근데 프리머니데이는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날이 다 있어? 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생에게 코딱지만한 용돈을 줬습니다. 아 그나저나 크리스마스 100일 남았다고 하니까 이 100일을 또 어떻게 보내야 될지가 고민이 되네요. 뭘 해야지 올해 크리스마스 기깔나게 맞이할 수 있을까요? 우리 라이커님들 계획이 있으신지 알려주세요. 저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BS 뮤직 차트 90위 데비 분의 You Light Up My Life 그리고 스타랜드 보컬 밴드입니다. Afternoon Delight 함께 들어보자.

하이오진의 Like It Pop 함께하고 계십니다. Beastie Boys의 Brass Monkey였고요. Sugar Hill Gang의 Rapper's Delight였어요. 부엔카미노님, 베이스 둥가둥가 좋아요 하셨고, 이 두 곡의 연결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네요. 약간 이렇게 둠칫둠칫 리듬 타게 되는 두 곡이지 않았나요? 저도 베이스 소리 진짜 좋아해요. 옛날에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약간 밴드 같은 거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밴드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고르자면 베이스를 연주해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겉으로 확 드러나진 않지만 그 둥둥둥둥 하는 그 소리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리고 베이스 소리가 심장 소리랑 되게 비슷하대요. 그래서 약간 그 멋있음, 약간 폼생폼사였죠. 그래서 그 멋있음에 꽂혀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 했었는데 했을리가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베이스 한번 배워보고 싶긴 해요.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노래 연주하면은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릴리님, 크리스마스 이브 때 나를 위한 선물을 사기 위해서 지금부터 비상금 빼놓기, 비상금 괄호 열고 모으기. 비상금 모으기 이거 중요하죠. 이게 내가 그때 크리스마스 때 가서 뭘 하려고 해도 약간의 그 돈이 있어야 되니까 좋습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모으면 그때 가면은 꽤나 괜찮은 선물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딱 작년에 크리스마스 100일 남았다고 했을 때 좋았어, 나 하루에 10,000원씩 모아가지고 크리스마스까지 100만원 모아서 이걸로 뭐 사야지 뭐 이런 다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한 15만원 모으고 끝났어요. 웃기죠? 이것도 매일매일 10,000원씩 모은 게 아니라 한 3일 지나고 아 맞다 10,000원 해가지고 3만원 이렇게 한꺼번에 모으고 그렇게 하는 거를 예, 반복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이제 15만원 모았더라고요. 그 15만원으로 이런 얘기 해도 되나? 주식을 샀는데요. 그게 중간에 엄청 올랐어요. 한 300%인가 막 이렇게 와 나 진짜 대박났다 했는데 그게 또 지금은 눈물나게 떨어져가지고 아무튼 그런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까지 비상금 모으기 저는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추천. 빅맘님께서 비가 올 것 같은 흐린 하늘처럼 기분도 잔뜩 먹구름인데요. 라이커님들과 효진님 덕분에 위로가 되네요 하셨어요. 아이고 기분이 안 좋으시구나. 그런 날이 있어요. 그죠? 뭘 해도 안 되고 힘 빠지고. 근데 오늘 진짜 비도 올 것 같이 하늘이 먹구름이 가득하네요. 이런 날은 그냥 노래 듣고 좀 위로받고 하는 게 최고입니다. 노래 이어드릴게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올댓재즈님 신청곡 띄워드리고요. 인기차트 65위 에릭 칼맨의 All By Myself 들어보자.

에릭 컬맨의 All By Myself. 아니, 이 멋진 노래를 오빠 만세로 들으시면은 아 정말 빵 터졌네요. 그렇게 들리기도 해요. 듣고 보니까. 하요진의 라이키팝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마이 화장품에서 라헤 데이케어 앤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그리고 스페인 청정 자연이 키운 판팩토리의 파미고 올리브유를 드립니다. 공연 선물 있습니다. 어제와 다른 새로운 공연인데요. 편견과 차별을 넘어 사랑과 희망을 선택한 이들의 이야기, 음악극 섬입니다. 이 공연은 10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국립정동극장에서 관람하실 수 있어요. 티켓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 공연 달아서 라이키팝으로 신청해 주세요. 노래 듣고 웃고 떠들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훅 갔네요. 라이키팝 오늘의 끝곡은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트레이시 채프먼의 Fast Car 준비했어요. 라이커님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우린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청취자 라이커님들 이 노래 좋아요?

0: CBS
1: 1분 기상정보입니다.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하늘에 구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제주도에서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구름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면서 내일 모레까지 제주도에는 최대 100mm가 넘는 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 또 내일 그 밖에 전남 경남에 최대 20, 강원 영동에도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모레까지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순간적으로 태풍급 돌풍이 불어닥치고 지는 곳이 있겠고요. 또 남해상, 제주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있는 가운데 해안으로는 너울성 강한 물결이 밀려올 것으로 보여서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밖에 중부지방은 내일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점차 하늘이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청주, 광주 1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원주, 청주, 광주 28도, 대구 26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5: 고수익에 원금보장?
4: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6: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7: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8: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0: 습관이 콤비타죠.
1: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0: 콤비타 마누카 꿀.
2: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3: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2: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4: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5: CBS 경제연구실.
6: CBS 경제연구실, 기후의 눈으로 경제를 읽는 기후로운 경제생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후경제학자 홍종호입니다. AI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그 전기를 저장해둘 배터리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리튬 이온 배터리에 이어 나트륨 이온을 비롯한 비리튬 배터리가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배터리 기술의 역사와 미래, 그리고 이 흐름 속에서 한국 2차 전지 산업이 가야 할 길을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 후 뵙겠습니다.
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8: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9: 행복짓는 건설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금융 K-PIMCO.
8: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9: 전문가.

0: 30년 한길 범양 글러브가 만듭니다. 글러브 맥스 지넥스.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4: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3: 워킷 워킷 안전화.
5: 복정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그룹 연구거점.
6: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5: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6: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5: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7: 안녕하세요,
8: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7: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8: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7: 완전 좋아요.
8: 연두리
7: 잘 부탁드립니다.
9: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0: 곽재식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10: 네, 오늘 배터리 기술의 발전과 트렌드 이야기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마 네네. 청취자들이 많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11: 네.
10: 배터리 시장은 대부분 우리가 이거는 워낙 많이 들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이제 표준이잖아요.
11: 그렇습니다.
10: 이 리튬 이온 배터리가 왜 이렇게 대세가 된 건가요? 뭐 쌉니까?

0: 있습니까? 뭐 많습니까? 뭐 리튬이 뭐죠?
1: 압도적으로 가장 큰 장점, 왜 이렇게 많이 퍼졌냐. 네. 가장 큰 이유를 꼽아보려면 가볍다라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볍다.
0: 아, 배터리 자체가 가볍다.
1: 네, 그 말인 즉슨 같은 무게 대비 더 전기를 많이 담을 수 있다라는 그렇죠. 뜻도 되죠.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주기율표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혹시 이제 앞부분 좀 생각나십니까?
0: 제가 화학에 좀 약합니다.
1: 아, 그렇군요. 수소, 뭐 헬륨 이렇게 시작하는 거 수, 헬 뭐 이런 식으로 배우지 않나요?
0: 네.
1: 수소, 헬륨 그다음에 나오는 게 리튬이거든요. 그래서 수소하고 헬륨은 보통 이제 지구상에서 보면 기체로 있잖아요.
0: 맞아요, 그죠? 맞아요.
1: 그래서 기체가 아니라 이렇게 덩어리진 고체로 있을 수 있는 물질 중에서 우주에서 가장 가벼울 수 있는 물질이 리튬입니다.
0: 아, 그러니까
1: 그렇구나. 그거를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면 그냥 원론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좀 가벼울 수밖에 없겠죠. 얼마나 가벼우냐?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기 전에 그리고 지금도 어느 정도는 많이 쓰고 있는 충전이 되는 전지 이런 걸 이제 2차 전지라고 하죠.
0: 맞아요, 충전되는
1: 충전해서 또 방전하고 다 방전되면 또 충전 또 쓸 수 있고
0: 자동차에 들어가는
1: 네, 요거 2차 전지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제 휘발유차 이런 데는 자동차 안에다가 그 자동차에 뭐 스파크 튀겨주고 이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0: 맞아요.
1: 네모 각진
0: 그래요.
1: 모양의 배터리를 넣어놓죠.
0: 맞아요.
1: 그게 이제 과거에 많이 쓰고 있고 지금도 일부 쓰고 있는 납축 전지라는 방식의 이제 옛날부터 쓰던 2차 전지인데 요거는 1kW시 정도의 전기를 담으려면 대충 한 20, 30kg 정도의 무게의 전지를 담아야 됩니다.
0: 아,
1: 그러니까 뭐 묵직하죠, 그죠?
0: 묵직해요, 맞아요.
1: 네, 근데 같은 1kW시를 저장하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는 요즘 잘 만들면 한 5kg이면 된다라고 하거든요.
0: 6분의 1.
1: 네, 그래서 납축전지 대비 뭐 6분의 1 조금 뭐 리튬이온 배터리 중에 성능 떨어진 거 사용해도 4분의 1, 5분의 1은 충분히 됩니다. 요즘 전기차가 배터리 용량을 생각을 해보면 뭐 수십 킬로와트시 정도, 뭐 60 킬로와트시 정도 이 정도로 싣거든요. 납축전지로 이 정도의 무게를 한 이 정도의 전기를 담는다라고 하면 톤 단위가 나와버립니다. 그러면 자동차 무게 전체보다도 배터리 무게가 더 많아지니까 사실상 움직일 수 없는 차가 돼버리거든요.
0: 그렇게 되는군요.
1: 네, 그래서 납축전지 시대에는 아 이걸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겠지만 움직이는 차에 이걸 싣고 다니기는 무리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워낙에 가벼운 배터리인 리튬이온 배터리가 나오다 보니까 그걸 이용해서 차를 굴려도 이 정도면 갈 수 있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전기 자동차 세상이 지금처럼 열리게 된 어떻게 보면 1등 공신이 리튬이온 배터리다. 그런 이야기해볼 수
0: 그런 중요한 또 배경이 있었군요.
1: 넘어가기 전에 하나만 살짝 좀 네. 말씀드리면 그래서 사실은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의 역사도 좀 재미가 있는 게 리튬이온 배터리를 처음으로 생산해서 양산해가지고 실용적인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한 회사가 사실은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였습니다.
0: 아,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1: 네, 1991년에 왜냐하면 네. 자동차 옛날부터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기후변화 이런 거에 대응하려면 좋은 배터리가 있고 전기자동차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 배터리에 관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이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어보자 해도 돌파구가 별로 안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90년대 당시에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별의별 다양한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던 일본 전자회사에서 리튬이온 배터리가 처음으로 도입이 돼가지고 전자제품 회사에서 나와가지고 아마 처음에 나왔던 제품이 캠코더 그 비디오 카메라에서 처음 도입이 됐을 텐데
0: 예.
1: 그런 쪽에서 나온 게 나중에 계속 개량되고 퍼지다 보니까 이거 자동차 굴려도 되겠다. 나아가서 요즘에는 이걸로 에너지 저장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태양광이나 풍력하고 같이 써도 되겠다라는 쪽으로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처음부터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하는 사람들이 아 이걸로 기후 문제를 해결하고 지구를 구하겠다 뭐 이런 결심을 개발한 게 아니라
0: 없었군요.
1: 개발한 게 아니라 애들 음악 들으면서 다니는 그 조그마한 카세트 이거를 좀 더 잘 팔아볼 방법은 없을까 이런 쪽으로 궁리를 하다가 이런 돌파구가 나온 거거든요.
0: 그런 장점이 많은데도 단점도 있다.
1: 단점이 있습니다.
0: 예.
1: 예. 좀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뭐 리튬이온 배터리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불안할 거는 좀 없는데 지금 워낙에 기술이 많이 발전되었으니까 그렇지만은 충격을 받는다든가 부서진다든가 구멍이 뚫린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내부에 있는 물질들이 워낙에 불안하다 보니까 잘못해가지고 거기서 뭐 불이 나면 어떡하냐
0: 네,
1: 그런 이야기는 뭐 계속 나오고 있죠.
0: 그래요.
1: 그래서 사실은 뭐 일상적인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큰 문제 겪는 경우는 없지만 비행기 탈 때 이럴 때 되면 뭐 리튬이온 배터리 보조 배터리 배터리는 뭐 많이 들고 타지 못한다.
0: 맞아요. 써 있어요.
1: 뭐 여러 가지 뭐 제한 같은 게 오는 경우이고 그래서 이런 사고 위험성이 좀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많이 언급을 하는 편입니다.
0: 네.
1: 근데 사실은 이게 정도의 차이지 예전에 많이 쓰던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0: 네.
1: 납축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납이 일단 주재료라는 것부터도 좀 골치 아프지만 납축전지에는 납하고 꼭 같이 쓰는 게 황산을 담아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누출되거나 하면 사실 골치 아픈
0: 그럼요.
1: 물질이거든요.
0: 예.
1: 정도의 차이가

0: 쓸 뿐이지 리튬이온 배터리가 뭐 아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래도 하여튼 우리가 워낙에 리튬이온 배터리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고 앞으로 뭐 에너지 저장 장치가 많이 퍼져서 태양광 풍력하고 사용하게 되면 더더욱 세상이 배터리로 뒤덮일 정도로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이 안정성 문제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니까 그래요. 요거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1: 그래서 다른 소재로 좀 가보자. 리튬 아닌 어떤 소재들이 지금 후보군에 올라와 있습니까?
0: 리튬이온 배터리의 주재료는 리튬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재료들이 좀 구하기 어렵고 네. 특정 나라에 쏠려 있는 것들이 많다.
1: 핵심 광물.
0: 네. 네. 그래서 그게 시세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라는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시세가 요동 안 치는 재료로 만드는 그런 배터리를 한번 해보자라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 거의 같은 원리지만 리튬 대신에 다른 물질을 사용하는 이제 나트륨 이온 배터리, 소듐 이온 배터리라는 게 뭐 거의 사실은 화학적으로는 사실상 거의 비슷하게 동작하는 걸로 예전부터 이야기되고 있고요. 아. 나트륨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뭐 먹을 음식 먹을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트륨 너무 많이 먹으면 혈압 오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소금이 염화 나트륨, 염화 소듐이다 보니까 소금에서 추출할 수 있는 게 이 나트륨 소듐이기 때문에 이 나트륨을 이제 영어로 소듐이라고 하죠. 소듐이기 때문에 워낙에 이거는 어느 나라에 치우친 자원이 아니다. 아. 바다만 있으면 이거는 그냥 기술 문제다라고 하는 대단히 흔한 자원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험실에서 소듐이온 배터리를 개발한 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도 오히려 더 앞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아. 1970년대 때부터 연구하던 기술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리튬 시세에 따라서 재료 시세에 따라서 워낙에 이게 가격이 춤을 춘다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소듐이온 배터리로 대체해보자라는 게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혀 다른 원리를 사용하는 배터리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독스 플로우 배터리 RFB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하고는 내부 구조 같은 게 굉장히 다릅니다. 아. 이거는 리튬이온 배터리라고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딱한 고체 형태의 제품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독스 흐름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물이 돌아다니면서 액체가 돌아다니면서 전기를 저장했다가 만들어냈다고 하는 좀 전혀 다른 방식의 배터리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주목을 받고 있고 레독스 흐름 배터리에서 주 재료로 사용하는 바네듐 계열의 물질을 활용하면서 구조 자체는 리튬 이온 배터리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한 바나듐 이온 배터리라는 좀 더 새로운 방식의 배터리도 아유, 있습니다.
1: 다양하군요.
0: 네, 이런 거는 또 구조가 또 달라요. 아. 그래서 이런 리튬을 쓰지 않는 다른 방식의 배터리 그래서 리튬 이온 배터리가 보여줬던 좀 대량으로 사용할 때 불안함 좀 더 줄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리튬 거기 들어간 핵심 광물 이런 거 말고 딴 거 널린 거 쓰면 좋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배터리들이 좀 주목을 받고
1: 지금
0: 있죠.
1: 지금 말씀하신 그 한 세 개 중에서는 느낌상은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그래도 좀 상용화에 제일 앞서가 있다 맞습니까?
0: 이거는 지금 상용화를 생각을 하면 중국에 있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에서는 이미 공장을 크게 지어놨습니다.
1: 이미?
0: 네.
1: 나트륨 이온 배터리.
0: 공장 설비 용량으로 그 회사에서 발표한 거를 보면 푸젠 그러니까 복건성 쪽에 네. 만들어놓은 공장에서 40기가와트시 정도의 공장을 설립을 해가지고 이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소듐 이온 배터리를 찍어낼 수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뭐 회사들이 발표하는 거는 조금 이렇게 멋있게 네. 발표하는 네. 경향이 있으니까 뭐 이 수치가 뭐 그대로 생각할 필요는 좀 비판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있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40기가와트시면 이게 정말 이런 소듐 이온 배터리 같은 좀 낯선 새로운 신기술 배터리 치고는 정말 많은 용량인 게 대충 계산을 해보면 서울이 전체 사용하는 전기의 양이 하루에 100기가와트시에서 200기가와트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공장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한 3일 정도만 전력을 다해서 만들면 서울시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넣어놓을 수 있는 그 배터리들이 깔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
1: 충전할 수 있는 그 정도 전력.
0: 네. 그러니까 뭐 이런 사항입니다만 그러면 3일 동안 생산해가지고 그 배터리를 가져와가지고 깔아놓고 태양광 풍력을 쫙 설치해놓은 다음에 그 전지에 계속 충전을 해가면서 사용하면 서울시가 매일같이 그냥 재생에너지 100%로만 돌아갈 수 있게 하는데 여기 배터리는 3일치 분량이면 충당한다라는 네. 이야기니까 정말 엄청난 양을 많이 설치를 해놓은 거죠.
1: 뭔가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다 뭐 이런 판단을 나름 한 거네요. 네,
0: 사실은 이거 조금 약간 무모하다 그러면 좀 너무 과도한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되게 좀 과감한 투자이긴 합니다. 소듐 이온 배터리는 아직 주류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새로운 기술이고 이게 실용화돼서 리튬 이온 배터리와 본격적인 경쟁을 하려면 아직 좀 갈 길이 멀지 않나 싶은데 네. 이 정도 대규모 설비를 구축하게 한다 하겠다라고 하면서 발표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거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경쟁사들을 좀 주눅들게 하기 위한

0: 그래요. 우리가 이 부분도 다 잡아먹을 거다. 앞으로 다른 회사들은 좀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네. 우리 회사 쪽으로만 다 투자해라. 라는 그런 전략적인 의도도 보이지 않나 싶은 정도의 그래요. 되게 큰 양이죠.
1: 또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반고체, 전고체 배터리 이런 얘기를 네. 하잖아요. 네네. 이것도 비리튬 뭐 이런 겁니까?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0: 전고체 배터리는 리튬을 안 쓰고 만드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즘 나오는 대부분 전고체 배터리는 그 배터리 구조를 바꿔서 만드는 것이되 리튬 이온은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인 경우가 네, 대다수입니다. 네. 보통 이제 배터리는 아까 딱딱한 그런 덩어리 모양이다라고 많이 생각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까보면 절대 안 됩니다만 까보면 안에 좀 국물이 좀 들어있습니다.
1: 그래요.
0: 그런데 네. 전해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국물이 항상 반응을 하면서 불안함이나 뭐 사고 위험성이나 이런 걸 높이거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말 그대로 전부 다 고체로 돼 있다라는 그 구조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고 구조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리튬 말고 딴 거를 쓰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기는 합니다만 요즘 이야기하는 전고체 배터리들은 대체로 리튬 이온 배터리의 일종이 돼 구조가 혁신적으로 다른 리튬 이온 배터리다라고 보시는 네,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이런 비리튬 배터리의 그럼 상대적인 장점은 뭡니까? 뭐 싸다, 뭐 구하기 쉽다, 뭐 가볍다 이런 쪽과 뭐 비교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리튬이온 배터리의 단점 그러니까 좀 불안정한 거 그리고 시세가 재료 시세가 네. 변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이제 막아내기 위해서 개발된 거다 보니까 그런 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리고 수명이 긴 것 같다. 이런 특징이 보이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듐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내부에서 화학 반응이 계속 일어나는 제품이기 때문에 온도가 너무 높거나 온도가 너무 차가우면 반응이 잘 안 일어나가지고 배터리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마트폰 이런 거 사용할 때도 뭐 한국의 추운 겨울 날씨에 가면 배터리 용량이 빨리 깎인다 뭐 이런 이야기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소듐이온 배터리는 추운 온도에서 좀 더 잘 버티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대적으로 그런 효과들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장점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1: 그래요. 최근에 또 전 세계적인 뭐 대한민국 물론이고 그 화두인 AI 데이터 센터 네. 용으로 반드시 또 배터리가 필요한데 네. 여기에 비리튬 배터리가 더 적합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0: 그것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미래를 밝게 전망한다면 한번 네.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비리튬 이온 배터리가 더 적합하다라기보다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장점이 좀 줄어든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비리튬 이온 배터리 예를 들어서 소듐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좀 대충 만들면 아까 뭐 가격도 저렴할 수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안정성도 있고 말씀드렸는데 크기는 더 커집니다. 부피는 뭐 좀 잘못 만들면 한 두 배 이상도 커질 수
1: 그래요.
0: 있습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크기를 줄여도 휴대용 장치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1: 무게는요?
0: 건물만한 거를 지어야 됩니다. 바나듐 이온 배터리는 애초에 큰 단위로밖에 예. 만들 수 없는 게 지금의 주류인 상황이거든요. 소듐 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만 해도 무게도 잘 만들어도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1.3배 정도는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1: 무게는 좀 무거운 거예요.
0: 부피는 뭐 두 배까지 가는 경우도 예. 있고요. 그러니까 훨씬 더 덩치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자동차에 실어놓으면 그게 좀 단점이 될 수 있죠. 무게가 무거워지고 차가 좁아지고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얘기는 충전하는데 전기는 적게 저장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충전해가지고 오래 못 간다는 뜻도 되고 뭐 이런 뜻도 되니까 그래도 소듐 이온 배터리도 차에 심어보자 이런 시도도 중국에서는 좀 하고 있는데
1: 그렇군요.
0: 일단 더 좀 적합한 걸 생각을 해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의 용도로 사용한다라든가 어떤 전기 설비의 비상 전원으로 사용한다라는 그러니까요. 거는 이거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1: 그렇죠.
0: 이동하는 게 아니라 건물처럼 한 군데에 지어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게나 크기를 상대적으로 좀 생각을 안 해봐도 되거든요. 대신에 가격이 저렴하고 더 안정적이고 이런 게 더 중요하단 말이죠.
1: 맞아요.
0: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분야에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장점이 좀 가볍다는 장점이 좀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리튬 이온 배터리의 단점은 더 부각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소듐 이온 배터리 나 바나듐 이온 배터리, 뭐 흐름 전지 형태의 배터리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유망하지 않겠느냐. 거기부터 먼저 파고 들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알겠어요. 많이 하는 거죠.
1: 그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왜 그 재생에너지가 이게 뭐 싸고 좋은데 간헐적인 문제가 있으니
0: 그렇죠.
1: 여기에 유연성 자원으로 이른바 ESS 저장 장치를 네. 붙여야 된다. 이게 두 개 탠덤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0: 그렇죠.
1: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럼 이게 많이 필요하니 좀 싸게 하면 훨씬 더 사업성이 좋아진다. 이런 논리겠네요. 네,
0: 그래서 중국에서 이걸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것도 그렇게 산업적인 이제 판매처하고 이렇게 맞춰서 이제 돌아가고 있다는 게 되게 강력한 거죠.
1: 그렇죠.
0: 소듐 이온 배터리가 지금은 그렇게까지 아직까지는 기술 수준이 많이 안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 많이 만들어보고 기술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해야지 점점 개발될 거

0: 아닙니까?
1: 네.
0: 근데 많이 꾸준히 만들어 보려면 그걸 누가 사가야지 그걸 시설도 돌려보고 경험도 많이 해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은 세계에서 재생에너지를 제일 큰 규모로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지금도 끝도 없이 태양광하고 풍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1: 어마어마합니다.
0: 네, 그러니까 태양광하고 풍력에 같이 가는 이 ESS 에너지 저장 장치도 분명히 많이 설치하게 될 텐데 그거를 실험적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초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새로운 배터리로 갖다 대보자라고 하면 그거를 어마어마한 물량으로 계속 생산을 하면서 거기에서부터 경험을 얻고 기술을 개발해서 나중에는 수많은 다른 영역으로 파고드는 것도 도전을 해본다. 네. 뭐 이런 꿈을 꾸고 있겠죠.
1: 리튬에서 비리튬으로 이게 배터리가 대사가 옮겨간다는 것은 이게 사용처가 많이 는다라는 네. 거를 전제로 하는 걸 텐데 그럴 수 있겠습니까?
0: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소듐이온 배터리가 훨씬 더 저렴해진다라고 하면 좀 가격이 중요한 제품,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 같은 제품이라든가
1: 장난감에도요?
0: 네, 성능이 그렇게 뭐 뛰어날 필요는 없지만 좀 뭐 집어던지고 부서져지고 할 때 좀 위험성 같은 게 훨씬 더 떨어지면 좋은 제품 이런 데는 잘 파고들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기술이 점점 발달되면 이제 이 배터리 분야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삼원계 배터리, NCM 배터리라는 종류의 리튬이온 배터리가 예전에는 고성능이라 가지고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 맞아요.
0: 중국에서 좀 가격이 싼 게 장점이다라고 하면서 개발하던 LFP 배터리라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어 가지고 과거에는 그건 성능은 떨어지는데 뭐 가격 싼 맛에 한 거 아니야라고
1: 그래요.
0: 생각을 했는데 꾸준히 그쪽이 기술을 개발하니까 요즘은 LFP 배터리도 꽤 성능이 괜찮아져가지고 경쟁을 되게 잘 할 수 있는 처지로 올라와 버렸거든요. 소듐이온 배터리도 나중에 먼 미래로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다라는 식의 뭐 걱정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뭐 기술이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따라오기는 뭐 쉽지 않겠지만 야금야금 이렇게 사용처를 넓혀갈 가능성 뭐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1: 그래요.
0: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뭐 비행기 탈 때 리튬이온 배터리는 좀 제재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비행기 기내용으로는 뭐 더 안전한 딴 방식의 배터리를 따로 보조 배터리로 판매를 해가지고 조금 무겁다고 하더라도 뭐 인증 마크 같은 거 하나 찍어놓겠죠. 뭐 그거는 들고 타도 된다. 뭐 이런 식의 미래 뭐 곧 올 수 있을지
1: 그런
0: 모르죠.
1: 그런 게 막 광고화되고 뭐 해외 출장 많이 가는 분들은 이 배터리 쓰세요.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0: 그리고 뭐 조금 더 공상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뭐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은 자동차가 특히 전기 자동차가 좀 비싼 제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기 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배터리거든요.
1: 그럼요.
0: 그런데 만약에 이런 식의 대안적인 배터리들이 더 많이 개발돼가지고 혁신적으로 싼 배터리가 나온다. 그래서 자동차의 성능은 지금 우리 기준보다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당히 굴러가는 자동차가 예를 들면 한 대에 한 뭐 100만 원짜리 자동차, 50만 원짜리 자동차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정말 자동차라는 게 구경도 못 해봤던 전 세계 수많은 개발도상국, 저소득 국가의 많은 이 사람들에게 그거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는 예. 그런 미래도 상상을 해볼 수 있거든요.
1: 예. 태양광 갖다 붙이면 그냥 전기 계속
0: 그렇죠.
1: 공급되고.
0: 그래서 막 약간 꿈처럼 하는 얘기지만 지금은
1: 예.
0: 예를 들어서 학교가 근처에 없어가지고 난 초등학교만 마치고 중학교는 걸어서 2시간 거리에 있는 곳이라가지고 난 중학교 가는 거 포기하고 초등학교만 마치고 나서 바로 밭에서 일한다. 뭐 이런 사람들로 세계 각지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집에 굉장히 저렴한 자동차가 들어가고 그 차 타고 학교에 등교한 다음에 학교에 있는 태양광으로 공부하는 동안 충전해가지고 다시 오면
1: 그래,
0: 되니까.
1: 맞아요.
0: 네, 뭐 그런 식으로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발명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거 연구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나라도
1: 네.
0: 뭐 중국하고 가장 치열하게 경쟁하는 배터리 강국이기 때문에
1: 네.
0: 이런 식으로 세계의 미래를 바꾼다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 연구할 필요도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1: 그거 제가 여쭤보고 싶었어요.
0: 네.
1: 이게 이 비리튬 배터리 분야에서는 이게 세계 1위가 아직은 뭐 금방 드러나지 않고 있다.
0: 네.
1: 한국도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 이런
0: 그렇습니다.
1: 말씀하셨는데
0: 네.
1: 어떻게 보세요?
0: 일본도 사실은 아까 리튬이온 배터리 제일 처음 시작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 네.
0: 그래서 일본은 자기들이 현대식 배터리의 종주국이라는 그런 자존심 같은 게 있습니다. 요시노 아키라 박사님 같은 분이 리튬이온
1: 그렇군요.
0: 배터리로 노벨상도 받았고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소듐이온 배터리는 한때 되게 앞서간다 이런 생각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이 물량 공세로 하는 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주춤주춤한 모습 이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 눈치 보면서 비슷한 작전 짤 때가 많기 때문에 좀 비슷한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기도 한데 우리가 일본보다 배터리는 잘하기 때문에 돌파구를 좀 열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바나듐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회사도 우리나라 회사거든요.
1: 그렇군요.
0: 네. 그런데 이게 보면 바나듐 이온 배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대전 1호선 구암역 이런 데 가면 실제로 설치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양대학교에도 지금 뭐 설치한다는 거 같고.
1: 그래요.
0: 조금씩 깔리고 있는데 이

0: 회사에서 계획 발표하는 거 보면 금년에 잘 되면 0.05기가와트시 정도의 용량을 설치해서 운영하겠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가 40기가와트시를 한다라는 거하고는 규모의 차이는 보이죠. 그렇지만 뭐 이 회사 스타트업으로 출발한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쭉쭉 발전한다면 뭐 잘 풀리면 새로운 형태의 배터리를 더 우리가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날도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래요. 생각도 해봅니다.
1: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꼭 드리고 싶은데요. 배터리는 또 이 재활용 시장도 날로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기업의 입장에서 이게 사업성이 되는 그런 시장인지 아니면 정부가 개입해서 도움을 줘야 되는 시장인지 이 미래는 어떻게 보십니까?
0: 어려운 질문이신데 그거는 이제 시세에 달려 있습니다. 요즘 예. 분위기 같으면 괜찮아요. 상업성이 있어 보이는 그래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시세가 어떤 이유로 되게 많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다른 방식의 대안적인 배터리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쪽도 이제 많이 쓰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어서 그런 물질 시세가 낮아진다라고 하면 재활용해가지고 판매하는 거에 수익이 좀 감소할 수 있겠죠.
1: 결국 리튬을 추출하고 뭐 이런 거 아니죠? 네,
0: 그런 것도 예. 좀 그러면 좀 힘들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에 리튬이온 배터리는 귀한 자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꽤 긴 기간 동안 수익 자체는 나올 수는 있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재활용 사업이라는 게 의외로 기업에서 실제로 하려고 보면 이게 수많은 정부의 제도와 규제하고 손발이 맞아야 할 수 있는
1: 맞습니다.
0: 사업입니다. 이게 재활용이 말을 하면 멋있게 재활용인데 재활용을 하려고 그 물질을 가져오면 재활용대에 들어가기 전에 원료는 사실은 폐기물이고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재활용 사업을 한다라고 하지만 주변에서 보기에는 왜 저기에 저렇게 쓰레기 차들이 많이 가고 있나. 저 회사에는 쓰레기를 뭐 저렇게 많이 사놓고 사업을 하나. 예. 라는 그런 문제로 바로 직결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정들도 많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해가지고 풀어야 되는 일도 많이 생기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재활용 사업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배터리 재활용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많이 좀 키워주고 싶다. 추진을 하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제도적인 문제를 잘 좀 풀어주기 위해서 기업 입장에서 많이 좀 생각을 해주는 게 또 필요하다라는 네. 이야기도 안 할 수 없죠.
1: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시장이 좀 활성화돼 있습니까?
0: 그것도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중국이 유리한 점이 있는데 네. 일단 중국은
1: 많이 나오잖아요.
0: 네. 많이 나오기도 하고 네.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제 빈 땅이 많죠.
1: 그렇죠. 예,
0: 황무지 같은 그런 데가 많죠. 그러니까 뭐 폐기물 같은 거를 실어 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험한 작업을 해도 뭐 여러 가지 민원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죠. 그게 하나 장점이고 또 하나 중국의 장점은 중국은 자기 나라에 광산 같은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원 물질을 뽑아내고 그거를 정련하고 정제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거를 벌써 몇십 년 전부터 옛날에 자원밖에 팔아먹을 게 없었던 시절부터 그걸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물질을 녹여가지고 뭘 추출해내 고 추출하면 그걸 판매하고 그 추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해서 잘 알고 이런 인력이 좀 풍부한 편입니다.
1: 그래요.
0: 그래서 중국이 지금은 뭐 재활용에서 세계적으로 뭐 대단히 앞서간다라고 하기에는 뭐 여러 가지 변수는 좀 있습니다만 재활용 쪽에서도 중국이 좀 잠재력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그거를 견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더 치고 나갈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사실은 중국의 동태를 잘 살펴보면서 많이 고민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주 유익했습니다. 지금까지 곽재식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2: CBS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더건선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3: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5: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아이유의 가을 아침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기쁨이야.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음성만 부렸던 내겐. 양희은의 1991년 노래를 2017년 아이유가 다시 불렀습니다. 가을 아침은 그저 평범한 계절송이 아닙니다. 봄, 여름 철없이 놀던 아이가

새벽에 눈 못 뜨던 철부지가 문득 불어온 초가을 대바람에 얼음 비슷한 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는 어떤 계절의 바람이 불고 있나요?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

0: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CBS 뉴스룸이 방송됩니다.
1: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단독 처리했고 국민의힘은 국토위와 산자중기위 회의를 취소하며 이에 맞섰습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하며 적임자라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호르무즈 파병을 논의할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오늘 연기된 가운데 주연 외교부 장관은 내일 미국에서 루비오 국무장관과 회담합니다. 국토교통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유예기한을 1년 연장하고 세입자 계약 갱신 시에도 입주를 최대 2029년까지 미룰 수 있게 했습니다. Walk it, walk it.
2: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

0: 핑크.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K핑크.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1: 르노.
2: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르노.
3: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4: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3: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5: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7일 목요일 CBS 뉴스룸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경과 보고서를 단독 처리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국토부와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의 보고서 채택을 위한 상임위 개최 거부로 맞섰습니다. 김정록 기자의 보도입니다.
6: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인선을 놓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와 국방위에서 청문 보고서 채택을 밀어붙였습니다. 청문회 종료 이틀 만입니다. 민주당은 법정 기한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법사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입니다.
7: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구조에 3일 내로 하게 되어 있어요.
6: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에 거세게 항의하며 전원 퇴장한 뒤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박형수 법사위 간사입니다.
8: 이재명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를 위해 기어이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6: 국방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가 민주당 주도로 단독 의결됐습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소속 위원장들이 이끄는 국토위와 산자위 전체 회의를 전격 취소하면서 홍지선 국토,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보고서 채택은 미뤄졌습니다. 다만 재경위에서는 경제 컨트롤타워 공백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보고서만 적격과 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청문전국이 여야의 극한 강대강 대치로 얼어붙으면서 향후 2기 내각 출범과 정기국회 운영에도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CBS 뉴스 김종록입니다.

0: 입니다.
1: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두고는 여권을 중심으로 반대론이 커지자 행정안전부가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동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김지용 후보자가 초대 중수청장으로 부적절하다는 여권 내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임은정 서울 동부지검장도 공개 질의에 나섰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인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먼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에서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은 김 후보자 부임 전에 이미 기소됐고 나머지 1명의 기소에는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3: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2: 정진웅 검사의 독직폭행 사건 역시 당시 지휘라인에 있었던 건 사실이지만 참모로서 기소에 분명히 반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징계 청구 반대 성명에 동참한 것은 징계 절차 일부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검수완박에 반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 기소 분리 자체에 반대한 게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김 후보자가 윤 전 대통령 친인척 사건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명령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첫 인사에서 사실상 좌천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청와대의 추가 검증이 진행 중인 가운데 행안부는 다음 달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기관장 공백을 막기 위해 직접 해명에 나섰다며 김 후보자가 적임자라는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김동빈입니다.
1: 호르무즈해 옆 파병 문제를 두고 정부가 신중모드를 이어가며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당초 오늘 열릴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연기된 가운데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파병 관련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오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청와대가 오늘 개최될 예정이었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기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파병 문제와 국회 파병 동의안 제출 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 내 신중론이 커지며 회의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을 위해 출국길에 올랐는데 회담 내용을 지켜본 뒤 정부 논의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조 장관은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파병과 관련해 정해진 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안전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4: 우리 시간 내일 늦은 오후로 예정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는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미국이 원하는 기여의 수준과 방식을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파병 논의 속도 조절에 나섰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파병의 최종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내일 오전 열릴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오수정입니다.
1: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 집을 사면 2년 동안 직접 거주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경우 계약 갱신기간까지 포함해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여당은 최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만인 오늘 국토교통부가 곧바로 보완 대책을 내놨습니다.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올해 말까지였던 실거주 유예 신청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가장 큰 걸림돌로 꼽혔던 세입자의 계약 갱신 문제도 보완됩니다. 세입자가 계약을 갱신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2년까지 실거주를 추가로 미룰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투기 차단이라는 제도 취지와 실거주 원칙 자체가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는 지난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입주해 2년 동안 거주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이 맞닥뜨린 지지율 위기의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기자회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종 현안을 두고 정면 돌파에 나설 거라.

0: 관측이 나오는데 특히 뜨거운 감자인 공소 취소 문제나 연임 개헌론 등의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1: 여러분은 지금 CBS 뉴스룸을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 6시엔 박재홍의 한판 승부가 이어집니다.
0: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며 3년 2개월 만에 긴축기조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지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준금리는 3.75에서 4%로 결정됐는데 지난 2023년 7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통화 긴축 조치입니다. 케빈 워시 의장은 미국 경제 성장률과 실업률은 탄탄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며 금리 인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 The plain fact. 분명한 사실은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그 상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돼 왔다는 점입니다.
2: 연준은 올해 안에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는 점도 시사했습니다. 연준 발표 전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던 뉴욕 증시는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워시 의장의 언급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워시 의장은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연준 의장에 취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무역 적자국과의 교역을 끊겠다고 위협하는 등 꾸준히 금리 인하를 요구해왔는데 오늘 연준의 판단은 정반대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금리는 1%이거나 그보다 낮아야 한다며 연준의 금리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CBS 뉴스 박지환입니다.
0: 한국은행은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적일 걸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권민수 한은 부총재는 오늘 시장 상황 점검 회의에서 간밤 연준이 3년여 만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물가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런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어 이번 주에 일본과 영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결정도 예정된 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경계감을 갖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극심한 변동성을 가져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쟁점이 되고 있죠. 논의의 출발이었던 올해 1월 청와대 회의에 참석했던 자산운용사 대표가 의견을 개진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최서윤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4: 1월 13일 청와대 비공개 회의.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엔 재경부와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와 증권사 자산운용사 4, 5곳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의가 중요한 건 김용범 전 실장이 회의 바로 다음 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금융당국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을 건의했다고 밝혔고 같은 달 바로 금융위원회 입법 예고로 추진에 급물살을 탔기 때문입니다. 당초 상품 출시로 이득을 볼 업계가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는 당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도입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바 없고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묻는 질문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재규 대표입니다.
5: 우리는 반대 찬성을 의사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회의에서 한마디도 한 적 없어요.
6: 내가 얘기를 그런 상황이 아니야.
4: 업체들은 자본시장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한 제안서를 들고 갔지만 이 의견을 발표할 기회도 없었다고 배 대표는 말했습니다.
6: 관련해서 우리 이렇게 의견을 듣는 건데 내가 가져간 거를 얘기할 상황이 없었어. 듣고만 왔어.
4: 배 대표는 국내 시장에 ETF 상품을 최초 도입해 시장에선 ETF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런 최고 전문가를 불러 병풍처럼 앉혀놨단 건데 애초 청와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도입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마치 업계 의견을 구해 결정한 것처럼 형식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CBS 뉴스 최서윤입니다.
0: CBS 경제부 홍영선, 최서윤, 임민정 기자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심사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에서 주최하는 제432회 이달의 기자상 경제보도 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이 보도는 한국 증시에 큰 변동성을 가져온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이 졸속 심사를 거쳐 역대급으로 빠르게 지방선거 직전에 상장됐다는 사실과 그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0: 진실 혹은 거짓 팩트 체크. 추미애 경기지사가 취임 이후 경기도의 재정 상황을 줄곧 비상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예산 삭감에 들어가면서 전임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김동연 전 지사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말 경기도 재정이 위기 상황인 건지, 그리고 추미애 지사를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해 주영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주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핵심부터 보죠. 추미애 지사는 경기도 재정이 비상 상황이라고 하고 김동연 전 지사는 재정 위기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1: 일단 두 주장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기도 재정이 어려워진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는 최근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단행했고 지방세 수입도 당초보다 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300여 개 사업의 예산도 조정했습니다. 관련해서 추미애 지사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2: 세입은 줄어드는데 경기도가 부담해야 할 재정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구 유입과 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입니다.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합니다.
0: 그러니까 추 지사는 수입은 줄고 앞으로 쓸 돈은 늘어나기 때문에 비상 상황이란 거군요.
1: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 합니다. 지난해 말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86%로 전국 시도 평균 15.52%보다 낮고 정부의 재정위기 관리 기준인 25%에도 못 미칩니다. 김동연 전 지사가 재정위기는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근거입니다. 추 지사도 경기도가 법상 재정위기나 재정주의단체에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어렵다는 것과 법적 재정위기 상태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0: 그런데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지방채 발행도 문제 삼고 있죠?
1: 네. 추 지사는 지난해 경기도가 지방채 한도 9,460억 원 가운데 9,430억 원을 발행해 한도를 거의 다 썼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채 한도는 매년 새로 정해집니다. 지난해 한도를 거의 다 썼다고 해서 올해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올해도 2천억 원 정도의 발행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김동연 전 지사는 민생이 어려운 만큼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추 지사는 전임 도정에서 지방채와 기금을 상당 부분 사용해 지금은 가용 재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0: 네, 결국 뭐 지방채를 많이 썼다는 사실과 앞으로 돈을 빌릴 수 없다는 건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군요.
1: 그렇습니다. 결국 지금 논쟁은 경기도 재정이 어렵냐 아니냐보다는 왜 이렇게 됐느냐를 놓고 맞붙고 있는 겁니다. 추 지사는 전임 도정의 지방채와 확장 재정을 원인으로 보고 있고 김 전 지사는 당시에도 세수 감소와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을 풀어야 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김 전 지사의 말 들어보시죠. 2024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한 말입니다.
3: 지금은 확장 재정이 답입니다.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합니다.
0: 네, 이 재정 상황을 놓고 전현직 지사의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군요. 네, 그런데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뒤 추 지사의 관사와 관용차 문제도 논란이 됐죠.
1: 네, 먼저 관사 문제를 보면 경기도는 지난 6월 도청 인근 47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12억 2천만 원에 계약했고 추 지사는 취임 직후인 7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정 비상을 선언하고 5천억 원 넘는 예산을 줄이는 상황에서 12억 원대 관사를 새로 얻는 것이 적절했느냐는 논란입니다. 경기도는 규정에 따라 계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12억 2천만 원이 매입비가 아닌 전세보증금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관용차도 새로 샀다고요?
1: 네, 7,700만 원대 전기차를 새 관용차로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기존 공식 관용차는 2022년 7월에 구입했고 올해 2월에도 전기차를 제2관용차로 들였는데 몇 달 만에 다시 새 차를 산 겁니다. 공용 차량 교체 기준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결국 이 논란들이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으로까지 이어졌죠?
1: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올라온 추미애 지사 사퇴 청원은 나흘 만에 공식 답변 기준인 만 명이 동의했고 다음 날 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30일 청원 기간을 채우지 않고 5일 만에 답변 완료로 처리됐습니다. 이후 추 지사에게 당적을 버리고 도정에 전념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도 이틀 만인 오늘 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청원인은 추 지사가 중앙정치에 치중하고 있다며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행보 아니냐는 의혹도

0: 얘기했습니다. 사퇴 청원이 조기 종료된 직후 경기도 청원 운영 기준도 30일 동안 동의가 가능하다 해서 답변 전까지 동의할 수 있다로 바뀌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추미애 지사의 재정진단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는 건데요. 숫자로 확인되는 사실과 그 사실에 대한 정치적 판단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네, 오늘은 추미애 지사를 둘러싼 재정 논란부터 관사와 관용차, 사퇴 청원까지 짚어봤습니다. 주영민 기자 수고했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이른바 검찰개혁의 결과로 검찰은 곧 수사권을 잃고 공소청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통령의 검사정원 축소 지시부터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강도 감찰 예고까지 나오면서 검찰의 순환사는 한동안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이원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 공소청 전환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직제조차 확정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 기류는 뒤숭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제 필요한 인원을 쓰라며 검사 정원에 제동을 걸면서입니다. 검찰 내부에선 수사 업무가 사라지더라도 송치받는 사건 규모나 쌓인 미제 사건을 고려할 때 정원을 줄여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검사 정원은 법률로 정해 당장 변동은 없겠지만 여당의 압박도 강해 공소청의 정원 축소가 현실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신이 취임하면 검찰의 이른바 캐비넷 자료 문제 등을 대대적으로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 내부 분위기가 더욱 경색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약 청탁 의혹 관련 수사 자료 유출 논란에 반발하면서 검찰 조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예고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오랫동안 이어진 검찰개혁으로 결국 수사권까지 빼앗겼지만 계속해서 조직 전체가 악마화되고 있다며 무력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CBS 뉴스 이원석입니다.
1: 경찰이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의 탁구협회장 시절 국가대표 바꿔치기 등 여러 의혹을 불송치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거부한 바 있는데요.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피해자가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 거부가 적절했는지 살펴봐달라며 수사심의를 신청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지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3: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됐던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을 불송치했습니다. 유 회장은 2021년 도쿄올림픽 당시 탁구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경기력향상위원회가 추천한 선수가 아닌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뽑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불법 인센티브 지급과 차명 수령, 디비전리그 경기장 부당 선정 등 의혹으로도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고발인 A씨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냈지만 경찰은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접수될 경우 경찰은 사건 기록을 즉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3자의 고발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고발인인 만큼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탁구대표팀 주요 관계자이자 경기력향상위원회 관계자로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고소인 자격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A씨 측은 경찰의 이의신청 접수 거부가 적절했는지 또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나 보완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봐달라며 수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CBS 뉴스 김지은입니다.
4: 온라인 핫 이슈를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1: 네, 오늘 하루 온라인에서 주목받은 뉴스들을 짚어봅니다. 어텐션 뉴스. 오늘은 조은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 안녕하세요.
1: 네, 첫 소식부터 볼까요?
5: 네, 이재명 대통령이 안표 거래에 칼을 빼들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내일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어서 상당히 바쁘실 텐데도 이 대통령은 오늘 X에 직접 글을 올려서 정당한 관람 기회를 빼앗는 안표 거래 끝까지 추적해 부당하게 챙긴 수익까지 반드시 환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현지에 숨어있던 스캔 범죄 조직자들을 현지 정부와의 공조로 체포했다는 영상도 공유하면서요. 외국에 있으면 안 잡히겠지 하는 생각은 이제 버리라.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K-POP 공연 티켓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24억을 챙긴 전문 안표업자 3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는데요. A씨는 최근 7년 7개월간 공연 티켓 8,900매를 대량으로 예매해서 최대 30배 가격으로 되팔아서 수십억을 벌어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방탄소년단 콘서트 11만 원짜리 티켓을 300만 원에 판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A씨는 번 돈으로 부동산을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0: 뭐 암표 사고 파는 범죄는 하루 이틀이 아닌데 K-POP 시장이 커질수록 또 매크로 기술이 발달할수록 규모가 커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만큼 단속도 더 촘촘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 네, 이참에 우리 공연 문화가 더 건전하게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1: 네, 다음 소식은요?
0: 네, 대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기업이 작년보다 오히려 줄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모든 뭐 경기 지표는 좋기는 한데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일부에서 이제 체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제 추석을 앞두고도 기업별로 온도차가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기업 601곳을 조사해 발표한 추석 휴무 실태 조사에서 올해 추석 경기가 전년보다 악화됐다는 기업이 45.2%로 지난해 조사 당시보다 줄었는데요. 그런데 대기업과 그 중소기업 간의 그 응답률 격차는 아주 심했습니다. 또 직장인들 입장에서 충격적인 추석 상여금 부분이 있는데요.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61%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낮아졌습니다.
1: 네.
0: 그 기업들은 올해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로 지불 여력 악화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1: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은정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김수진 기상 리포터 전해주시죠.
2: 네, 목요일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는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내일까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동반한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전남과 경남, 그 밖에 남부 일부 지역과 강원 영동 지역에도 내일 비가 확대돼서 내리겠는데요. 전남, 경남의 최대 20, 그 밖의 지역에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예상되고 내륙 일부 지역에서도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는 물결이 매우 높게 일겠고 해안으로 너울성 강한 물결도 밀려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여전히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19도, 춘천 16도로 비교적 선선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 29도, 청주, 광주 28도, 대구 25도로 서쪽 지역은 오늘만큼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 9월 17일 목요일 저녁 CBS 뉴스룸을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뉴스 제작의 조성준, 임승선, 문은지, 기술 박수지, 진행의 이윤상이었습니다. CBS 뉴스는 인터넷 노컷뉴스와 유튜브 노컷뉴스 채널을 통해 언제든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 CBS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2: 당연하죠.
1: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2: 여름철 제2의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지난 8월 24일부터 자리를 비운 이후 제가 병가를 어제 마치고 오늘 생방송 복귀를 드디어 하게 됐습니다. 치료에 2주, 재활에 2주, 총 4주를 비운 셈인데 재활의학과 제 주치의 선생님이 이제 앉아서 하는 방송은 해도 된다 소견서를 써주셔서 오늘 이렇게 조심스럽게 인사드립니다. 돌아와 보니까 우리 한판 스튜디오 그리고 우리 한판 제작진들 그대로고요. 유튜브 댓글창에 등장하는 정다운 이름들도 그대로입니다. 물론 저도 그대로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한 달 동안 기다려주셨던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2부까지 90분 동안 승부사들을 진행하면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봅니다. 한판 승부는 오늘도 준비한 게 많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N컵.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 건설 공제조합 케이핀코.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3, 2, 1
2: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1: 폐암 등 직업성 암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3: 개항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개항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4: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5: 르노.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1: 아니야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0: 익수 황진한.
2: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3: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2: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4: 말은 총알이 되고 논리는 날카로운 비수가 된다. 최강 정치 승부사들이 펼치는 피튀기는 정치 토론. 승부사들.
5: 네, CBS 박종현 판승부 시그니처 코너죠. 대한민국 정치 평론계 최강 승부사 네 분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아유, 또 이 네 분을 보니까 또 뭉클합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성필 전 부대변인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5: 아유, 그래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 전 대변인.
7: 네. 안녕하세요.
5: 예,
7: 네.
5: 잘 오셨고요. 네. 또 영원의 단자 강수영 변호사와 서정욱 변호사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8: 네. 안녕하세요.
5: 아유, 반갑습니다. 네, 다행히 그 네 분 모두 그 제가 그 병상에 있을 때 그 따뜻한 그 응원 메시지와 전화를 주셔서 아, 이렇게 승부사들이 가장 의리가 있더구먼. 이런 생각을.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또 얘기 뵈니까. 예. 우리도 우리 강수영 변호사님 그 데이터 앵커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8: 아, 예. 예.
5: 어, 그냥. 계속 하세요.
8: 아이, 그러지 마세요.
5: 아이, 좋았어요. 아직은 멀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9: 아직은 멀었어?
6: 지금은 아, 공소취소 안에 있거든요.
5: 이니 스타일. 네. 이니 스타일. 네, 아주 좋아요. 아무튼 네 분께 감사드리고 제가 없어도 아주 한판 승부를 잘 꼼꼼하게 배워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프로그램 여전히 빛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또 따끈따끈한 현안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에 하죠. 근데 오늘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 법사위원들 주도로 김성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됐습니다. 아, 국민의힘에서는 청와대에서 오늘 채택하라고 오도온 거냐 반발로 퇴장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셨는지 민주당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9: 일단 뭐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흠결이 없고 좀 더 완벽한 후보자를 내정을 해서 또 법무부 장관 직을 맡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간에 이런 청문회 과정 속에서도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김성훈 후보자도 어제 청문회에서 조금 더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였으면 더 좋았겠다. 그랬으면 국민의힘 청문위원들도 국민들도 좀 더 마음이 풀렸을 텐데 그 부분은 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뭔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해진 대로 가는 것 같아서 국민들도 조금 식상하겠다. 그러니까 청문회가 시작되니까
5: 싸우고.
9: 무조건 시작은 사퇴하라부터 시작하고 에이. 중간에 싸우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이제 또 뭐 나가버리고
5: 그렇죠. 퇴장하고 네,
9: 그래서 뭔가 꼭 또 큰일 벌일 듯이 하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이 모습에 있어서 어쨌든 여야가 좀 반성해야 되고 결국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번 기회에 예. 국회의원이 아하. 민원을 청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접수하는 그 어떤 경로도 에? 조금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조금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시스템 뭐 전화하지 말고 문자하면 그럼 무조건 다 유죄 처벌 받듯이 무조건 어떤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그렇죠. 딱딱 집어서 우리가 국회에서 네, 부처에 자료 요구할 때 다 전산으로 하거든요. 좀 이렇게 시스템을 여야가 합의해서
5: 기록을 남겨서 좋겠다. 네. 투명하게 하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데 강선필 대변인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강선필 대변인은 장관 청원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아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과할 거 그냥 넙죽 사과하고 그냥 네. 잘할 것 같아.
9: 처자식 없는 게 유장관이라고요.
5: 아, 청문회 걸릴 게 하나도 없구나.
9: 네, 처자식이 없어서. 아,
5: 자, 윤석 대변인. 예.
7: 네. 맞는 말씀 하셨고요. 예. 근데 인간사를 다 법으로 재단할 수가 없어서 그 또 그런 법이 생기면 예. 그 법 틈을 또 어떻게 파고들어가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예. 어쨌든 그런 원칙을 지키는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번에 민주당 입장에서야 당연히 김성호 후보자를 청문회에서 많이 방어를 하고 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뭔가를 했어야 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예. 그 뭐 여당 되면 다 그런 거예요. 김성호 후보자 뭐 할 말이 정해져 있었겠죠. 근데 제가 이 과정에서 아쉬운 거는 뭐 결론이 정해져 있는 거니까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하는 과정을 꼭 그렇게 가져갔어야 됐느냐. 민주당 입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민주당 예. 제가 이제 좀 비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가장 도드라진 분은 서영교 위원장이라고 봅니다. 위원장이 청문회 진행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저는 정말로 서영교 위원장 반성해야 된다고 봐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그 편파성과 정파성에

0: 정말 저는 질려버렸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이런 표현 정말 쓰기 싫은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국회 존재 의의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행위였다고 보고
1: 예.
0: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도 서영교 위원장이 언론에 자꾸 노출될수록 민주당 지지율 점점 떨어질 거라고 다 생각하실 거예요.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우리 강성현 변호사님 말씀 주세요.
2: 네, 저는 좀 다른 차원인데 우리 국회의원들이 그 표를 받고 선출됐다는 이유로
1: 예.
2: 모든 것을 면제부를 받은 것처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소리를 꽥꽥 지르는데 인사청문회 대상이 된 사람에 비해서 과연 그렇게 깨끗할까? 여야 막론하고요. 국민으로서
1: 예.
2: 그런 의문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서 제가 이제 제안하는 건 이제 수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으로 회기마다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국회의원을 갖다가
1: 여러분 깜짝 놀랐죠. 원래 되게 밝은 분이에요, 여러분.
2: 네. 코리안 룰렛입니다. 코리안 룰렛.
1: 코리안 룰렛.
2: 한 명씩 여야 한 명씩 인사청문회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원래서 한번 검증해가지고 국민들 앞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 국회의원들이 뭐가 그렇게 표받았다고 다 끝난 겁니까?
1: 계속 그 임기 내내 검증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긴장을
2: 그렇습니다.
1: 가져라.
2: 네. 국회의원도 그렇게 검증을 받아야 뭐 어디서 소리 질러도 당위성이 있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장관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고 서로 전부 다.
1: 근데 이거 이 기회에 네. 여야 모두 좀 합의를 해가지고 네. 정권이 또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
2: 그렇죠. 네.
1: 이 청문회 절차나 방법 좀 바꾸면 안 돼요? 이거 너무 좀 이렇게 비생산적인 것 같아서 사실은
3: 맞습니다.
1: 누가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정부가 바뀌더라도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사실은.
4: 예. 서정 뭐 변호사님. 도덕성 검증은 예. 비공개를 한다거나
1: 예.
4: 그런 게 개선할 여지가 있고요. 저는 청문회 보면서 세 단어가 생각나더라고요.
1: 오.
4: 하나는 이제 눈물. 그다음에 그 문과.
1: 아, 문과.
4: 그다음에 위정인데요.
1: 예.
4: 눈물은 아들이 마치 이게 뭐 슈바이처 박사쯤 됩니까? 뭐 의사 뭐 교수할 수 있는데 발달 장애 학생들 돌보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이 훌륭한 분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1: 예.
4: 무당 결근도 게 많지만 한 명 돌보고 있어요. 그분 한 명에게 발달 장애 돌볼 사람 우리나라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걸로 울고 있더라고요. 그 눈물이 악의 눈물이에요. 저 두 번째 문과.
1: 예.
4: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면 그때 양모 씨가 부탁할 때 오빠는 문과야. 오빠는 치료제 모르니 야, 나 청탁 못해 이래야죠. 예. 지금 와서 이게 문과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마지막으로 이게 위정 문제인데요.
1: 예.
4: 정모 판사하고요.
1: 예.
4: 정모 판사하고 이게 사건을 선임한 적 있느냐?
1: 예.
4: 없대.
1: 그런데
4: 보니까 2013년에 선임했어요.
1: 야.
4: 이기고 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기억을 못할 수가 없어요. 저도 제일 친한 판사 대구에 20년도 딱 한 건 선임했거든요.
1: 예.
4: 만날 때마다 야, 난 네 사건 없어가 참 돈이 안 된다부터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1: 예.
4: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각을 했대. 배석이니까. 이거 위정인데요. 요거 고발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소유예 안 될 겁니다. 기소될 거예요. 이거 기소유예 사유 아닙니다.
1: 서 변호사님이 기소하실 거예요?
4: 아니, 검찰이 하죠.
1: 검찰이 고발한다?
4: 아니, 국민의힘이 고발하죠. 다 위정이니까. 자백했잖아요. 본인이.
1: 예, 예.
4: 착각했다는. 자백했잖아요. 이렇게 세 가지가 얼룩진 이걸 임명하면요.
1: 예.
4: 지지율 바로게 20%대로 갑니다.
1: 우리 서 변호사님도 청문위원하면 잘하실 것 같아. 예,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고 그죠?
2: 아니 근데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1: 예, 우리 아니, 자 우리 강 변호사님. 예,
2: 친한 판사 있다고 네 사건 없어갖고 내가 돈을 못 번다. 야, 그 말은 그런 말인데요. 그 말은 내가 친한 판사 사건이 많아야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정관 예우 때문에.
4: 그렇죠.
2: 아이 그런 얘기를 왜 하고 있어? 어떻게?
1: 변협에서 좀 징계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을까? 예. 이 정도면?
3: 예. 저분도 참 순수해서 문제.
1: 너무 투명해.
5: 오신 첫날부터 힘들게.
1: 지금 댓글에서 네. 자꾸 웃지 말라고. 예.
3: 그렇죠.
1: 걱정된다고. 예. 예. 살살 웃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예. 주저하지 마시고. 예. 자, 참여연대도 근데 부적극 입장이잖아요. 김승우 후보자에 대해서. 근데 청와대는 팩트로 확인된 의혹이 없다. 청문회에서.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뭔가 분위기상은 인명 강행 분위기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도 좀 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합니다. 윤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셨는지.
0: 뭐 여러 사정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1: 예, 예.
0: 일단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워낙에 청문회 전에 여러 가지 제보를 바탕으로 한 정치 공세를 굉장히 효과적으로 했고
1: 오빠
0: 예 네. 그리고 많은 보도가 있으면서 여론이 많이 글로 쏠렸죠. 관심을 많이 예, 받았기 예, 예.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 청문위원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의원과의 뭐 친소 관계를 떠나서 정치적 관계상 한동훈 의원이 먼저 짚었던 이슈를 똑같이 받아서 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럼 이제 다른 이슈를 가지고 뭔가 증인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을 텐데
1: 예.
0: 그러다 보니 기존에 나왔던 여러 가지 의혹보다는 국민적 관심이 떨어지는 의혹을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0: 약간 무리한 뭐 질의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러면서 여러 뭐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민주당 의원들과 벌어졌고
1: 예.
0: 이런 과정이 반복되다 보니까 뭐 국민의힘이 이렇게 준비를 못했냐 아마 이런 평을 받은 게 아닌가 저희 당 내부 사정에 따른 약간의 좀 안타까운 상황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의원이랑 국민의힘이 좀 힘을 합쳤으면 뭐랄까 더 좀 야당다운 청문회를 할 수 있지 않았겠을까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2: 그렇죠. 저는 그 한동훈 의원을 계속 사보임 시키더라도 청문회 넣어라.
1: 친한 게?
2: 아, 친한 게 아닌데 이 사안에서는 많은 가장
1: 그래도 저 방송력이 있으니까
2: 축구로 치면 이게 손흥민이다 해가지고 제
1: 손흥민이다.
2: 제 팬들한테 엄청 욕도 먹었어요.
1: 아.
2: 너무 극찬했다고. 그런데 한동훈 잘한 거예요. 한동훈. 그런데
1: 예.
2: 뭐 저는 국민의힘도 아주 못한 건 아니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곽규택 의원도
1: 예.
2: 실제 신은영 의원하고 뭐 그 양모씨 만날 때 간 거
1: 예.
2: 아니냐 뭐 이런 질의도 하고요.
1: 예.
2: 나름대로 이게 다 열심히 했어요. 김태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평가는 누가 심판이 누구냐?
1: 누구예요?
2: 국민이에요. 여론.
1: 여론.
2: 그럼 이게 임명 해야 된다. 25. 예를 들어 임명 안 해야 된다. 52.
1: 예를 들면.
2: 예. 아니 계속 오와인가 뭐 여론 놓았잖아요.
1: 찾아봤는데 자꾸 얘기.
2: 아 그래요? 한데 더블 석화 이상이에요. 그러나고 아니 국민이 이렇게 더블 석화 이상으로 반대인데.
1: 예.
2: 근데 민주당은 야 하루 잘 넘기가 선방했다고 막 등 떠들어주고
1: 예.
2: 국민 여론 무서운지 모르고 저것들끼리 정신승리 해가지고 막 두드림 잘했다고 하더라고. 우습잖아. 이게 국민 여론이 국민의 심판이에요. 국민 여론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3: 근데 이제 물론
1: 방승필 대변인
3: 여론이 좋진 않습니다.
1: 예.
3: 그리고 뭐 저희가 다 잘했다는 것도 아닙니다.
1: 예.
3: 그런데 최소한도로 이 말씀은 드려야 돼요. 이 주진우 의원하고 김태규 의원이 저는 이 청문회 망쳤다고 생각해요.
1: 아하.
3: 그러니까 주진우 의원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 가족 그 분들을 건드린 거와 다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야말로 서류로만 보고 세상을 판단하는 거지 진짜로 이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감정적인 교감면에 있어서
1: 예.
3: 0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발달장애 협동조합 그 가족분들한테 가서 한번 그런 말 한번 해보세요. 반드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본인 아들에게 그러면 새 전에 320만 원 받고 발달장애 아이들 한번 케어해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요. 이 부분만큼은 뭐 후보자를 떠나서 좀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된다. 그리고 공격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그리고 또 본인의 무식함도 드러난 거예요. 이 바우처가 뭔지도 몰라요 이분은. 바우처가 제대로 된 어떤 제도인지 알면
1: 주진우 의원?
3: 네. 발달장애인이 네. 가져가야 될 돈을 가족들이 가져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무식한 소리다. 그리고 김태규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선배 의원들도 쫙 있는데 제대로 질의할 생각은 안 하고
1: 예.
3: 아니 얼굴로 인사청문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그게 됩니까? 그거 보는 국민의힘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 인사청문회 의원이면 야당이면 최대한도로 질의 시간 확보해가지고 어떻게든 팩트를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했을 건데 이분들은 뭐 쓸데없는 걸로 시간을 본인들이 막 보내줘요.
1: 김태규 의원 얘기해서 제가 좀 들어보면 청문회에서 이분이 이제 사진을 띄웠어요.
3: 네.
1: 그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이제 김승호 후보자랑 그 양모 씨 두 분이 있는 사진을 띄웠는데 이분이 띄인 사진이 이제 바닷가에 있는 것처럼 조작됐다 이런 논란이 있어요. 원본이랑 같이 이제 비교한 사진 조금 있으면 나오고 있습니다. 원본 사진은 무슨 사무실 같은 데 찍었어요. 네. 그 이제 어플 쓴 것 같죠. 그치? 귀가 네 개니까 어플 쓴 사진인데 오른쪽에는 이제 국감장에서 김태규 의원이 제시한 사진인데 뭔가 이제 배경에 바닷가 를 연상하는 이제 그러한 사진을 이제 띄워서 조작했다 뭐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요거는 강수영 변호사님?
4: 근데 조작이라기보다 네. 지금 보면은 사진이 좀 확대가 돼 있어서 위에 이제 비상구가 없죠. 비상구 부분이 잘라져 있죠.
1: 비상구. 예, 예,
4: 비상구가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비상구는 건물 상가 아니고 뭔가 옥내인 것 같은데
1: 예.
4: 저 옆에 비상구가 없어 버리면은
1: 예.
4: 약간 느낌상 뭔가 야외가 훤히 보이는 통유리 같은 느낌이 좀 들고.
1: 예, 예.
4: 그다음에 이제 색깔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저걸 보니까 그 필터를 썼거나, 예, 그러니까 푸르게 보이는 아니면 채도 조절이 됐거나 그런 것 같은데
1: 예, 예.
4: 이게 사실 좌측에 있는 원본 사진이 이미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던 사진이에요.
1: 그렇죠.
4: 저 국민들이 다 본 사진이거든요.
1: 예, 예.
4: 다 알고 있는데 오른쪽 같은 저런 사진이 왜 제시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저게 제시됐다고 해서 어떤 실익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김태규 의원이
1: 예.
4: 뭐 저 뒤에 바닷가 같다, 수평선 같다, 뭐 이렇게 또 질의를
1: 예, 지뢰 한 바 있어요. 예. 예.
4: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정말.
0: 예. 저는 그냥 예. 이거
1: 윤석 대변인
0: 왼쪽 사진만 봐도 실내는

0: 쪽 다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실내에서 찍은 건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예. 색깔이 좀 파랗게 됐다고 해서 이걸 바닷가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데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서 왼쪽 사진을 봐도 이게 하늘을 찍은 건지 그걸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바닷가 갔냐고 묻는 거가 무리한 거지.
1: 그렇죠.
0: 네. 사진을, 그 부분이죠. 네. 사진을 조작해서 네. 바닷가로 보이게. 예를 들어 뒷배경이 바뀌었으면 또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왜 이런 사진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0: 아니 사진 여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고 네. 질이 자체가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네. 적절하지 않았다고 봐요.
1: 자, 우리 서 변호사님도 한번 사진 판독해 주세요.
3: 뭐 저는 저 사진의 본질은요. 둘이가 고양이 필터로 찍었다는 이게 본질 아닙니까? 뭐 파랗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어플을 썼다 같이.
3: 예, 예. 고양이 필터로 해가지고 그 수염도 그리고 귀에 이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아. 문제는 저 양모 씨가요. 예. 이걸요. 예. 프로필 그 카카오 프로필 사진을 썼다는 거예요.
1: 아, 본인 프로필을 이렇게.
3: 저는 있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여성들이 남자하고 찍은 걸 프로필 사진 쓰려면 이게 보통 연인 관계거나 예. 이럴 때 아니면 잘 안 쓰잖아요. 예. 진짜 다른 애인이 있다면 검찰의 기록처럼 서모 씨가 있다면 이런 사진을 카카오 썼을까? 저는 그게 본질이 봐요.
2: 어떤 점에서 본질이죠 그게?
3: 이 사건은 저는 오빠 게이트로 보기 때문에
1: 오빠?
3: 저게 보통 오빠 사이가 아니잖아.
1: 오빠들이 많던데. 아니,
3: 김성훈의 예. 친 여동생이 부탁했으면 안 했을 거야. 아. 저 양모시니까 하지. 친 여동생이 부탁하면 야 혼내봐 너 이런 청탁을 해?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도록 보고 싶은 양모 오빠. 그러니까 오빠 게이트고 저 사진이 오빠 게이트를 딱 보여주는 거잖아. 예. 그게 본질이에요.
2: 근데 예. 이거 예. 김성훈 후보자하고요. 예. 저기 이 양모 씨라는 사람하고 연락 내역은 이미 아마 경찰 조사에서 포렌식도 되고 많이 나왔을 텐데 예, 예. 그렇게 심하게 친밀성 있는 관계인지는 또 연락 빈도나 이런 것도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 근데 김성훈 후보자 본인 입장은 1년에 몇 번 연락 안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 눈물 나게 보고 싶다라는 게 약간 그냥 그 농담 비슷한 그냥 어조로 얘기하는 거지 너무나 사랑해서 안 보니까 이게 눈물이 난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뉘앙스가
4: 야, 문과라 그래.
2: 아 그래요? 네. 아니 그걸
1: 참고로 다섯 명 모두 문과입니다. 순간에 네 명
0: 자폭하시는 거예요?
1: 가능성이 풍부해. 예 계속해봐요.
2: 그리고 그래가지고. 오빠가 예. 여럿이라는 게 자꾸 나오고 제가 어제는 또 주간 경향에서 또 단독으로 오빠 중에는 또 한동훈 의원 씨 보좌진도 있다. 아, 그런 것도 막 나오잖아요.
1: 이분은 그냥 남성 손님 무조건 오빠로 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2: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예.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
4: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많으면 오빠입니다.
2: 뭐 예. 그렇긴 한데 솔직히 이렇게 다 큰 어른들이 이렇게 함부로 오빠라는 표현 잘 안 쓰잖아요. 이제 다 이제 직함을 쓰지. 그래서 이분은 하여튼 사적 영역으로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사람을 끌어당겨가지고 예. 친밀성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들도 오, 저 사람 되게 친한가 봐. 저 되게 영향력 있는 사람하고 친하고 인맥이 좋은가 봐. 이런 걸 과시하고 싶은 욕구가 많은 사람 같긴 해요.
1: 오케이.
0: 네. 그런데 예. 좋아요. 그렇게 몇 년에 뭐 몇 번, 1년에 몇 번 정도 연락 안 하는 사람이고 예. 과장해서 내가 눈물 나게 보고 싶다 정도 한 사이인데 예. 어떻게 전화통화 한 통화로 그런 민원을 식약처장에게 전달할 수 있었나요? 김성원 의원은?
2: 그건
0: 저 그걸 묻는
2: 문제입니다.
0: 거예요.
2: 그건 문제예요.
0: 그걸 거기, 묻는 거예요?
4: 거기에
0: 그건.
4: 대해서 우리가 유일하게 잘못하고 네. 사과해야 된다?
2: 유일하게 잘못 저희가 일관되게 네. 사과해야 된다고
4: 했잖아요. 네.
2: 일관되게 사과해야 된다.
4: 단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한 적이 없어요.
0: 그 관계가 그렇게 아주 네. 얇은 관계로 치부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1: 예.
0: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네.
1: 자, 그래서 임명이 아마 강해대는 기류죠. 네. 김성원 후보자는. 저는 해도 예 해야 된다.
4: 그러니까 이제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예. 인사청문회 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었잖아요.
1: 예.
4: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에는 이제 정무적인 판단도 들어가야 돼요.
1: 예, 예, 예.
4: 근데 이제 뭐 자랑은 아닙니다만 제가 민주당 대표라고 하더라도
1: 예.
4: 아니 지금까지 뭐 한 마이너스 5점 실점했어요.
1: 예, 예.
4: 근데 여기서 우리가 철회한다고 해서 이게 뭐 플러스 5점이 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1: 예.
4: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양 지사 이렇게 된 거 앞으로 김성원 후보자가 예. 이 검찰개혁 사법개혁 잘 해가지고 보답하고 저희 민주당도 그리고 이번 정부도 다른 부분에 있어서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것을 다시 철회를 하고 다른 사람을 또 구해가지고 야. 또 인사청문회하고 그런 게 너무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3: 그럼 이게 그
1: 예, 우리
3: 임명하면요.
1: 예, 임명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3: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예, 제가 세 가지 서정욱 시나리오. 세 가지 시나리오.
3: 첫째 그 한동훈한테 누가 자료주냐 색출한다고 막 그 벌집 쏘신데 쓰실 거야. 아니 어느 검사가 한동훈한테 자료준 거야.
1: 예.
3: 색출해.
1: 예.
3: 그러면 이게 조직이 엄청 시끄러울 겁니다. 이게
1: 예.
3: 하나 예상되고.
1: 예.
3: 두 번째는 이제 그 검사 직제 규정이 있거든요. 예. 지금 검사 정원이 그대로 유지돼.

0: 거예요. 예. 예를 들어 2260명이다. 그럼 이게 새로 검토해 줄이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검사 줄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공무원들 잘라요.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사건이 미제 사건이 많아요. 예, 실제 예. 검사 필요해요. 그런데 예. 직제 규정을 개정해라고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이거 아마 엄청난 시끄러울 겁니다. 예. 두 번째.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원래 미션은 공소취소인데 이걸 불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뭐 새로운 게 미래위원회에서 나온 게 없어요. 예. 요거는 못할 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가 볼 때 길면 35일. 조국 장관이 35일만 낙마했거든요.
1: 아, 김성호 지금 계속 보자.
0: 여론이 악화되니까.
1: 계속 그럼
0: 뭐 35일 안에 아마 쫓겨날 겁니다.
1: 오빠 논쟁이 계속된다?
0: 그것뿐만 아니라 강모 교수 고등법원의 선고가 9월 30일. 아. 끝나면 이제 또 강모 교수와 양모 씨가 또 이게 선고될 거예요. 예. 거기서 유죄가 나오면 아니 500만 원 주겠다는 사람이 유죄가 나오면 받겠다는 사람 기소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여론도 있을 거고 예. 또 이게 뭐 다른 게 아까 위정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다른 게 터져놓으면서 오래 버티지는 못할 거야.
1: 40일 못 간다?
0: 35일.
1: 35일.
0: 조국 대표 35일 만에 잘리지.
2: 아. 조국 어게인이 예. 일어나길 바라시는 많은 분들의 염원을 담아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제 고백을 하자면
1: 고백하세요.
2: 여야가 바뀌었을 때 예. 국민의힘이 정권을 가졌을 때 이런 동일한 논란이 있는 사람이 지명이 되고 인사청문회 예. 거쳤을 때 제가 그래도 저 사람 괜찮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자신이 없어요. 전 솔직히.
1: 오, 예. 예,
2: 솔직히 전 자신이 없고 다른 대안이 있다면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낫다는 생각까지 저는 솔직히 합니다.
1: 아.
2: 예, 그렇게 하는데 뭐 모르겠어요. 제가 대통령이 아니고 또 뭐
1: 지금 강성표 대변인이 김무관 있어. 야, 너 뭐야?
2: 제 사견이에요. 제 사견인데.
1: 아, 당원이 아닙니다. 우리 네, 강성표에서 네, 당원이 아니잖아.
3: 항상 자신감을 심어주잖아.
2: 근데 뭐 무슨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네. 대안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검찰 네. 출신들 무조건 배제해다 보니까 네, 네. 선택지가 줄어든 건지 어떤 사정이 모르겠습니다만 아. 지금 중수청장 검찰 출신 안 쳤다고 뭐 난리 아닙니까? 저 그러니까. 김호준 월드에서.
1: 네. 김호준 월드에서.
2: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참 이게 국정이 그렇게 어렵구나 이런 생각도 아. 들기는 드는데 예, 예. 다만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효과는 뭐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엔 별로 이렇게 논란될 것 같지는 않은 것 같고 예. 가장 그 분수령은 9월 30일이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 9월
2: 30일에 예. 그 강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자신 있게 돌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그 1심 선고였단 말이에요. 1심 선고에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고 시각해서 어떤 반칙은 없었다. 뭐 양 씨가 받았던 돈도 청탁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하나 줄기 잡고 밀어붙였던 건데
1: 예?
2: 혹시 9월 30일에 그게 판단 이유가 달라져 버리면은 상당히 공경에 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염려가 됩니다.
1: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장외 투쟁 언급하고 있고 한동훈 의원도 거리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다면 한동훈 의원이 장도혁 당대표를 포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인 것 같은데 추석 선물과 손편지를 쓰셨어요.
4: 네.
1: 손편지 그 자필로 썼더군요. 제가 보니까. 그죠? 그래서 러브콜이라고 표현한 기사도 있고 지금 나가네요. 화면으로. 의원님 한동훈입니다. 부산 북구를 대표하는 구포 국수를 보내드립니다. 하시면서 여러 이제 국수에 관련된 사연도 넣어서 김승우 후보자 문제를 고리로 한 연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4: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손편지 보내고 구포국수 보냈다고 복당이 되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다만 한동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이런 자신만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는 효과 그거는 분명히 있겠죠. 국민의힘에서도 대놓고 말씀하시진 않지만 지금 이 상황 방금 청문회에서도 국민의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기 어려운 하고 싶어도 못하는 예, 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 하나로 합쳐야 된다는 대의에는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1: 예.
4: 이런 하나하나의 노력 아마 몇몇 분들은 화답을 했겠죠.
1: 예.
4: 그런 과정을 통해서
1: 국수 잘 받았다?
4: 뭐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계기가 마련돼서 뭐 복당이 되든 아니면 같이 공조를 하든 이런 모습이 분명히 펼쳐지리라고 보는데
1: 네.
4: 그게 이번에 뭐 장외투쟁을 통해서 된다. 어떤 분은 같은 무대에 뭐 예를 들어 장도혁 대표랑
1: 푸샷
4: 뭐 한동훈 의원이 같이 올라가서 뭔가 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하시는데
1: 예.
4: 그건 좀 무리가 아닐까.
1: 구프국수조의 한판승부 제작진도 그 지난 부산 취재 내려가서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3: 아, 그래요? 네,
1: 맛있고 먹을만하고. 서정 변호사님 혹시 받으셨어요? 구프국수?
0: 아니요. 그런데 저는 뭐 복당까지는 이번에 예. 안 되더라도요.
1: 예.
0: 투쟁을 이렇게 공동으로 하는 게
1: 맞다.
0: 효율적이다. 우리 옛날에 탄핵 반대할 때도 뭐 어디는 광화문에서 하고 또 이게

0: 어디는 뭐 여의도 사고 막 갈라지거든요. 그럼 이게 약해요. 옛날에 우리 조국 사태 때 그때 광화문에 진짜 100만이 모여가 제가 걷지도 못했어요.
1: 그때 진짜
0: TV 조선 방송 가다가 걷지를 못하게 방송 늦을 뻔했다니까.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10월 3일, 10월 예. 9일 모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뭐 장동희 대표하고 한동훈 따로 하면요. 예. 많이 분산돼 버립니다. 또 이게 국민들이 다 혼자 어디 가야 될지. 예. 그러니까 저는 광화문에면 광화문 모아가지고 한 100만 모아서 근데 이재명 정권을 뒤엎어버리자. 그리고 이게 김성빨 사태식이다. 이렇게 총 걸기를 해야 돼요.
2: 확실히 힘을 합쳐야 돼요. 위드훈이가 무섭긴 합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위해서 그
3: 서정욱 TV
2: 구조적 확장을 하는 것 같은데.
3: 구조적
2: 구독자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3: 실시간 관리.
2: 예. 아.
3: 서정욱 선생님
0: 이 말하면 제 구독자들 싫어해요. 아, 그래. 한동훈 편들 한동훈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해 당권파가. 아. 우리 이 말하면 저는 손해지만 예. 그러기 대의를 위해서.
3: 보수에
0: 합치됩니다.
2: 그러면 아. 유튜브 그 수익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그래야 믿겠습니다.
4: 아니, 요새 맨날 자랑해요. 조회수 많이 나온다고. 아,
3: 요즘 상승세입니까?
0: 장관 후보자 되면 공개할게요.
3: 예, 서정욱 TV도 잘 돼야 되지만 저희 박지명 한판승부도 이제 90만 5천입니다. 아직 100만까지 2만 5천이 남았네요. 아, 예. 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5: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6: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7: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6: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8: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9: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10: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한 달 만에 복귀해서 방송하고 있고요. 또 많은 애청자들께서 실시간으로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의리의 승부사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김승우 후보자 임명이 강행될 그 후폭풍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데요. 한동훈 의원 지금 혼자서 굉장히 잘 싸웠다 평가가 있는데 국민의힘 지도부의 평가는 유독 좀 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를테면 이미자 정책위 의장은 친한 분들은 잘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겠지만 국민의힘 전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평가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강명구 조직부총장도 잘한 건 인정하지만 거꾸로 민주당의 작전이 휘말린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어서 애써 외면하는 것이냐 아니면 좀 뭐랄까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킨 거냐
2: 뭐 이제 어쨌든 한동훈 의원하고 그렇게 썩 그리 이제 화목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예, 예. 국민의힘 지도부 당직 맡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안 나오고 잘했다라고 칭찬할 정도면 이미 같이 협력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국민의힘이 그 장외 못 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아, 장외로?
2: 네, 아마 저는 뭐 이번 주말에 뭐 날씨 좋으면 일회성으로 뭐 결의대회는 한번 어디 가서 하실까? 올림픽 공원에서?
3: 이 3일에 국회 앞에서 이제 이재명 정권 실정 네. 보고대회 한다고
2: 하네요. 뭐 그런 네, 그런 거 일회성으로 네. 한번 하는 거지 네. 못 나갑니다. 왜냐면 국정감사 해야 돼요. 아. 야당의 시간입니다. 아. 그리고 밖에 나가잖아요. 우리 전에 한번 장동혁 대표랑 한번 뭐 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 국민의힘 그때 어땠습니까?

0: 전략이 없었어.
1: 그 출구 전략은 둘째 치고, 네. 일단 이번 기본적으로 이 전략 기획이 안 돼. 밖에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가면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동선? 나가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갈 길 잃은 국민의힘을 누가 이끌어 주는지 아세요? 거리의 투사 정광훈 목사가 이끌어요. 전한길 씨 나오고, 황교안 대표 나오고, 이제 올다르크도 옵니다. 그리고 옆에는 막 이스라엘 국기 있고 미국 국기 하면은
0: 성조기
1: 보기 좋습니다. 좀 나가세요. 제발
0: 나가라고. 네. 제발 나가라.
1: 네, 나가세요.
0: 제발 나가라.
1: 그래서 저는 못 나갈 거라고 보고 저는 국회 원내에서 국정감사 하시면 되고 한동훈 의원은 외통이라서 외국 가야 될 거예요 아마.
0: 아 그렇죠.
1: 네, 미국 가야 될 겁니다.
0: 예예. 예.
1: 그래서 못 한다.
0: 네. 장외 투쟁 못 한다.
1: 네, 한 번만 하고 끝내라.
0: 유석 대변인 잘할 수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2: 저는 뭐. 장외 집회 많이 가봤잖아요.
0: 네.
2: 2019년 황교안 대표 시절에 광화문에서 한 40번 했거든요. 전출이에요, 전출.
0: 오, 역시 모범생이야.
2: 근데 좀 어색하죠.
0: 어색하죠.
2: 중간에 촛불 집회 한번 했는데
0: 어색하죠.
2: 촛불을 안 해봤잖아요. 다 타고 다 뜨거워서 이 종이컵 이런 거 차고 네. 그래서 그 다음 집회 때는 1,500원짜리 건전지로 하는 촛불을 들고 했던 기억이
0: 전자촛불,
2: 나요.
0: 전자촛불,
2: 전자촛불. LED. 이게 LED 무슨 얘기냐면. 아. 장애 집회 안 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걸 하면 어색하더라.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지도부가 언젠가 작년인지 행진을 한번 했었잖아요 여의도에서.
0: 맞아요, 기억나요.
2: 광화문까지. 그때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했던 기억이 네. 나거든요.
0: 실제로 막 강력한 예. 말씀하시는 분들 계셨고.
2: 장애 집회를 한다는 것도 이제 기획을 잘해야 하고 예. 뭔가 타이밍을 잘 잡아야 한다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
0: 예.
2: 지금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장애 집회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전국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동훈 의원도 장애 집회 합니다 이게 아니고 국민들이 거리로 나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0: 나가야 한다.
2: 예, 나가야
0: 정도
2: 한다.
0: 톤이죠.
2: 이 정도면
0: 네.
2: 그 얘기는 이렇게 국민이 반대하고 이렇게 부적절성이 증명이 된 후보자를 장관에 강행하여 임명하겠다 하는 것이 국민 여론을 완전히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정권에 경고를 줘야 된다 뭐 이 얘기잖아요. 그 지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예, 강성 변호사.
3: 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대화합이 이루어져가지고 보수 단일 대우로 강의 집회를 하는 그런 예. 것을 꿈꾸는 분들인데 불가능하다. 저는 이제 지지자들끼리 같이 한 공간에 있으면 싸웁니다.
0: 아 그런가요?
3: 예, 친한 게 지지자 분들하고 장동혁 지지자 분들이
0: 결이 다르죠.
3: 결코 융화될 수 없습니다. 원수 지간이에요. 그래서
0: 예. 원수 무슨 원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왜 원수예요? 근데?
3: 왜냐면 이렇게 핍박 이 한동훈 의원을 핍박하는 게
0: 핍박했다.
3: 다 장동혁 지지자들이 못살게 굴어서 당원들이 핍박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고 또 역으로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어려워진 거는 한동훈 지지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당대표를 흔들고 했기 때문이다. 이게 감정의
0: 서로 흔들었다.
3: 무지하게 깊어서 뭐 같이 뭘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0: 예?
3: 이제 진단해 주셨듯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그 전국의 분수령에 처해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임기 5년 중에 2년 반까지가 앞으로 나아갈 기조를 잡고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
0: 예.
3: 남은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실천을 빡세게 하고 마지막 한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이제 평가를 받고 이제 이런 그림으로 간다면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0: 예.
3: 내년 8.15 정도까지가 2년 반이란 말입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어요.
0: 예.
3: 그러니까 지금 전국 전환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뭔가를 실천해 보기도 전에 뭘 제안을 했다가도 국민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흐지부지 되는 정권처럼 취급될 수도 있어요.
0: 예.
3: 매우 걱정되는 분수령이라 뭐 뒤에서도 준비되어 있겠지만 내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어떤 메시지를 내주시냐와 그리고 그걸 여당이 어떻게 받아서 실천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0: 매우 중요하다.
3: 예.
0: 그래요. 우리 서영 변호사님.
4: 저는 이제 뭐 옛날에 조국 사태만큼 장애 집회가 많이 오진 않을 거예요.
0: 예.
4: 왜냐하면 이 조국은 나름대로 거물급이야. 근데 김성훈은 한동훈 표현에 하면 듣도 보도 못한 X. 듣도 보도 못한 X니까 겁이 낮아. 그러니까 김성훈만 가지고 오는 게 장애 집회 폭발적으로 조금만큼
0: 분노가
4: 오진 않을 거예요.
0: 안 나온다.
4: 그러나 중요한 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그때보다 훨씬 폭발하고 있거든요.
0: 예.
4: 따라서 이게 지금도 토요일에 보면 뭐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0: 예.
4: 이걸 이제 그 국민의힘도 결집하고 그게 한동훈 측도 결집하면 보수가 대결집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에 대한 분노 이게 불붙으면요.
0: 예.
4: 그때보다 더 장애 집회에서는 성공할 수 있다. 김성훈만 가지고 안 되지만
0: 예.
4: 그런 게 지켜봐야 됩니다.
0: 그렇군요. 자, 그래서 아까 우리 강 변호사님 자연스럽게 다음 이슈를 얘기해 주셨는데 내일 이제 대통령이 국정 지지율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오전에 합니다. 90분간 하고 아마 관례대로 보면 90분 더 할 것 같아요. 아마 네. 대통령이

0: 시간 연장으로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기자들도 짐을 좀 잘 준비하면 좋겠는데 자 인사 논란 또 공소 취소 연임 문제 부동산 주식 뭐 다양한 킬러 문항들이 예상이 됩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시겠죠?
1: 그러시겠죠?
2: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말씀하실 부분은 한 네 가지로 뭐 이미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이제 정책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이 부동산과 이 주가 코스피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 이렇게 경제 전망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던 것 같아요.
0: 순서.
2: 그 다음 문제가 사실 이제 이 인사와 신뢰 그리고 파병 이 정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다음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 예. 뭐 용인 후보자 이렇게 됐고 뭐 김승우 후보자 좀 이렇게 됐고 그래서 앞으로 인사하는데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 송구스럽다 예. 이 정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신뢰 문제에 있어서 예. 연임 나 안 한다 아. 라고 좀 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아. 공소취소까지는 뭐 하실 필요가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0: 예,
2: 그리고
0: 예.
2: 마지막에 이제 파병 문제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면서
0: 이란,
2: 여야
0: 예,
2: 관련해가지고 이제 잘 머리 맞대고 국익 우선으로 하겠다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신뢰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연임을 하냐 마냐, 그리고 이제 공소취소 하겠다 안 하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저는 긴 말 할 거 없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0: 처음부터 그냥 확
2: 뭐 하여튼 뭐 순서는 어떻지만 내용 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 대통령께서 예.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좀 신뢰를 주시고 또 그러면 또 국민들도 아유 우리 대통령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일도 못하고 여기저기서 흔들어대고 불쌍하다 그래서 힘을 실어주는 저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끝난다고 해서 뭐 지지율이 막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0: 예.
2: 하지만 최소한 하락 추세는 막을 수 있을 것 같다.
0: 아, 하방은 막는다.
2: 네.
3: 그럼 이제 지지율 떨어진 거를 많이 신경 쓰면서 기자회견 하실 수밖에 없는데
0: 예, 예,
3: 왜 떨어졌는가에 천착해서 본다면
0: 예.
3: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당연히
0: 예.
3: 연임을 위한 개헌은 생각도 안 했고 안 한다. 아주 간단하게 누가 들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하게 말씀하셔야 된다고 보고
0: 예.
3: 그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이제 두 번째가 공소취소예요. 공소취소를 하려고 하는 본인의 마음 뭐 이런 거 사정 이런 건 다 저희가 알잖아요. 근데 그게 무리하다는 것도 여권 내부에서 알고 있고
0: 예.
3: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기에 공소취소는 미친 짓이다 하면서 유시민 씨 등등 이렇게 갈라지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0: 맞아요.
3: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건 대통령이 자기 정치하는 거예요. 연임해서 누가 좋아요? 대통령이 좋아요. 공소취소 되면 누가 좋아요? 대통령만 좋아요. 그런데 진영은 깨져요. 제가 볼 때는. 그것 때문에 유시민 씨가 그렇게 과격한 언사를 쓰면서 반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맞지를 않으니까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데 왜 본인 재판에 대해서만 그렇게 집중해서 국회의원 100명 넘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하는 모임을 만들고 일반 국민에 대해서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 누가 어디 기소가 됐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라는 모임이 있냔 말이에요.
0: 예.
3: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냥 해결하잖아요. 재판 받고.
0: 예.
3: 그러니까 이런 특수성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경 쓰고 계시다는 건데 이걸 안 내려놓으시면요. 김승현 후보 장관 임명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바로 등식이 성립이 돼요. 이 임명은 공소취소 하겠다는 거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르기 위해서라도
0: 내일이 중요하다.
3: 예, 대통령 자기 정치 하시면 안 됩니다. 모두의 대통령 되시겠다면서요.
0: 예, 누가 하실까? 예, 강수영 변호사.
4: 근데 저도 이제 공감하는 말씀이시고요. 그 연임 개헌은 뭐 이미 도둑질 안 한다고 또 얘기해야 되냐 뭐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좀 더 풀어서 아마 명확하게 말씀하실 것 같고 저는 공소취소 관련된 문제도 언급을 하시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이제 할 때 하시더라도 저는 조금 아주 단호하고 어찌 보면 어떤 분들에 대해서 좀 야단치는 느낌으로도 좀 확 했으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그러냐면
0: 어떤 분이라면 그 민주당 내 강성
4: 김어준 월드
0: 아, 예, 예. 네. 선을 그어라 확실히.
4: 왜 그러냐면 국민의힘은 야당이니까 예. 이런 문제 제기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 있는 것은 양해할 수 있는데
0: 예.
4: 민주당 내부에 있는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0: 예.
4: 중도 외연 확장으로 대통령이 달려가는 그 진정성을 저 보수하고 야합해가지고 공소취소하고 싶은가 봐. 중도 보수하고 야합해서 혹은 보수에서 사람 좀 빼와가지고 개헌하고 싶은가 봐.
0: 예.
4: 어떻게든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가 봐. 이렇게 계속해서 공격해왔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 너무한다고 생각하고요. 대통령

0: 한국에서도 앞으로 국정동력을 회복을 하려면 야당에서 문제 제기하는 거를 불식시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지금 해야 될 게 내부에서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음모론 내세우는 사람들, 뭐 거래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좀 단호한 메시지를 내면서 간단하게 길게 할 필요는 없고 그러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무척 필요하다. 답답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두 가지가 우리 국민들한테 화두는 아니에요. 우리 삶에.
1: 예.
0: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민주당다움, 민주당스러움 이게 이제 전당대회 때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민주당스러움의 요체는 북한과 남북 간의 관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게 민주당만의 아이덴티티거든요, 사실은. 근데 지금 대북 정책이나 남북 화해 협력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 내는 사람이 여당 내에서 거의 없어요.
1: 예.
0: 그리고 뭐 트럼프하고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며 내년까지 어떻게 이 문제 풀어갈 건지 지금 이 정권 안에서 이 북한 문제에 아예 관심이 없다는 건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외교적 이벤트는 줄줄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앞단에 이런 두 가지 문제에 천착해 가지고는 뒤에 있는 것도 아무리 뭘 잘하려고 해도
1: 미래를 갈 수 없다.
0: 안 생겨요, 동력이. 그래서 대통령께서 좀 야구를 칠 수는 있거든요. 지금 이걸 얘기했다가 혹시 봐봐 대통령 원래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항복한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겼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야구를 칠 수는 있는데 아니 그거 그냥 꼭 참으시고 미래를 위해서 꼭 참고 한번 메시지 내시면 어떨까.
1: 자, 서정호 변호사님의 대예언.
2: 제가 이게 참모라면요. 완전히 바지 저거를 잡고서라도 기자에게 말립니다.
1: 아 그래요? 왜 하면 안 돼?
2: 이렇게 는 하는 게 아니에요.
1: 왜?
2: 지지율이 급전 직하. 수직락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지율 때문에 갑자기
1: 하강 추세로 하겠습니다.
2: 예, 하강하고 있는데 이걸 막기 위해서 기자회견하면요.
1: 예.
2: 어떻게 해도 성공적으로 안 돼요.
1: 아.
2: 원래 기자회견인데 지지율 하락 멈추고 좀 안정될 때 차분하게 그때 기자회견을 해야지 이 지지율이 급락하니까 당황해서 막 긴급하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떤 내용에도 양쪽이 다 공격받고요.
1: 아하.
2: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에요.
1: 어.
2: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칼날인데 지금 내일 해봤자 보세요. 인사 문제 해봤자 이게 어차피 김성훈 임명하잖아요.
1: 예.
2: 무슨 이게 진정성이 있어요?
1: 어허.
2: 그리고 이게 호르무즈는 뭐 어느 쪽 해도 보수진보 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예요.
1: 예.
2: 그리고 이게 공소취소는 본인이 말을 못해요. 본인은 잔혹견한 게 재판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잖아요. 따라서 이게 국민을 만족시키는 게 아무것도 안 놓을 거예요. 양쪽 진영 다 정말 이게 실망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참모들 많이 다 막았을 것 같아.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야 그래도 내가 이게 말은 좀 잘하잖아. 내가 차분하게 설명하면 국민들이 좋아할 거야. 이 착각이 빠지는 거야. 이 착각.
1: 정면동파를 대통령이 선택했을 것이다. 이재명
2: 대통령 지지율이 60% 50%일 때는 그게 통한다 생각하지 몰라도
1: 예.
2: 지금 이게 30% 초반에 지금 해봤자 엄청 역효과 날 겁니다.
3: 그래서 내일 뭐 60% 되면 뭐 할 필요 없죠. 뭘 잘못했다고 합니까? 아, 과거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사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방금 이제 우리 서정호 변호사님이 시작부터 하면 안 돼요 하는 거 보니까
2: 하면 안 됩니다.
3: 국민의힘 인사청문회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시작하자마자 사퇴하세요부터 하고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다움, 이재명답게 진솔하게 국민한테 설명하는 게 좋고 제가 한 점만 더 드리면 지금 이제 국민의힘하고 저희하고 다른 게 뭐냐면 국민의힘은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 취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다는 전제로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조작으로 기소하고 불법으로 수사했던 이 검사들이 이 정부 내에 처벌받게 하고 나면 임기가 끝났을 때 순리대로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을 자꾸 국민의힘에서 오해하고 계속 호도하고 공격하니까 그래도 버틸만 했습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 같은 분들이 대통령을 흔들려고 이 약한 고리를 국민의힘의 그 논리를 받아들여가지고 같이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의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통령이 정말로 처음부터 마음먹었는데 에이 틀렸네 이래서 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1: 내일 또 중요한 우리 기자들의 질문입니다. 기자들이 이제 꽤 많이 했잖아요. 이번 정부 들어서. 좀 좋은 질문이 많이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첫 번째 딱 질문하고 예 없습니다. 또 다음 기자 뭐 이렇게 하면 질문이 맥이 끊기잖아요. 저는 이게 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좀 하면 좋겠다. 한 기자가 최소 두 질문 세 질문 정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강성필 대변인 식사하셨습니까?
4: 아니요.
1: 예 다음 질문. 자 강성필 이렇게 하면 이어지지가 않아요.
4: 그렇죠.
1: 아, 왜 안 드셨어요? 그러면은 뭐. 아침에 많이 드셨나봐요. 그게 아니라 강성현 변호사 이야기가 이어가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각사 에이스 정치부 청와대 출입 기자들 오늘 준비를 많이 하실 텐데 좀 열린 질문으로 딱 끝나면 예 무게가 아니라

0: 그럼 이제 좋은 질문을 하면 좋은 답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하시면 좋겠고, 개인적인 욕심은 정치 기자들 말고 시사 프로그램 연합해서 한번 하시면 좋겠어요. 박성태의 뉴스쇼, 또 한판 승부, 또 김태현의 정치쇼, 뭐 장르마녀도, 뭐또 매부쇼, 뭐 뉴스공장, 뭐 정치 시그널 다 하는 거예요. 같이 한 10개 정도 모아가지고. 거기에
1: 탁현민
2: 대통령
1: 씨
2: 오신다고요?
0: 그럼 대통령 같이 질문하는 거지.
3: 그거 탁현민 씨가 제안을 했잖아요.
0: 그랬어요?
3: 네, 시사 토크쇼 5명의 진행자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했는데.
2: 대통령 혼자 모시고?
3: 네. 뭐 이제 아이디어는 좋지만 그러면은 뭐또 난리 납니다.
0: 아, 그래요?
3: 왜 CBS를 왼쪽에 앉혔냐? 뭐 SBS 김태현을 오른쪽에 앉혔냐? 가운데 쟤는 왜 나와 있냐?
0: 예.
3: 또 저거 저 사람들을 그 선정한 기준은 뭐냐? 뭐 100만 넘어야지. 박재용은 지금 90몇만인데
0: 70만 5천. 100만을 만들어 주세요.
3: 2만 5천 채워서 나와야지. 이런다고요. 서정욱은 왜 안 불렀냐? 그런다고요.
0: 그럴 수 있겠네. 예. 아무튼 내 우리 기자님들의 질문이 중요하겠다. 우리도 열심히 볼 텐데. 예, 좋은 질문을 좀 많이 하시면 좋겠다는 바람 있습니다. 자, 윤건영 의원이 요즘 쓴소리 많이 하시네요. 예, 지지율 이반 현상이 좀 심각하다. 신뢰를 철회한 단계까지 가버렸다. 예를 들어서 정책을 잘못했으면 정책 수정 보완을 하게 되면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는데 신뢰가 무너진 건 다시 안 보겠다는 거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죠. 윤건영 의원. 왜 이렇게 또 말씀 강해지셨어요? 강승윤 변호사. 아니, 분석해 주세요.
4: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다 나오고 원래 평소에는 별로 말이 없다가 이제 인기가 떨어지면 원래 다 한마디씩 거들시고 하는 건데 진도를 좀 가장 세게 나가신 분이 추미애 도지사시고 윤건영 의원은 지금 조금 신뢰를 철회하는 단계까지 가버렸다는 거는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0: 끝났다 이미.
4: 네. 판단이 이미 끝났다는 거고 이야기를 뭘 해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해도 못 믿어. 네, 그런 말씀으로 들려서 좀 과한 부분은 있는데 그러면서 또 희한하게 대안 제시는 또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느낌이
0: 드릴
4: 드는데
0: 말이 있다. 그래도 대안은 얘기했다. 네,
4: 그래서 앞에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통령을 좀 많이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이제 요 글들 중에 좀 탁탁 마음에 걸리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그런 거 좀 일단 내려놓고 대안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경청할 부분이 있다. 아, 이게 우리는 괜찮은데? 우리는 대통령 믿는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고 이것 때문에 실제로 대통령을 안 좋게 보거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면 이거 말을 하고 메시지 분명히 내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겠느냐.
0: 윤건영 의원 SNS에 이런 말 있어요. 밀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요거 얘기인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말인데 어렵잖아요. 밀리면 안 된다. 유윤석 대변인 밀리면 안 된다. 요거는 정치인들은 밀리면 안 된다 다 생각하잖아요.
5: 그 밀리면 안 된다의 그 대상이 뭐냐를 봐야 되겠죠. 대의를 가지고 그 대의에서 밀리면 안 된다면 당연히 그거는 옳은 얘기인데 그게 아니라 지지층을 딱 뒤에 두고 지지층이 생각하는 선 여기서 더 내려가면 안 돼.
0: 예.
5: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김승우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부적절해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0: 예.
5: 긍정하는 분들보다 싫어하는 분이 많은데 이걸 그래도 김승원을 우리가 임명 처리하면 안 돼. 이게 마지노선이야라고 해버리면 국민의 의사하고 반대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하신 거라고 봐요. 물론 지지자들 입장에서 김승원까지 주면 어떻게 그렇게 약해? 뭐 이렇게 타박도 받고 김승원이 많이 잘했잖아. 서영교 위원장처럼. 뭐 그런 얘기 하겠죠. 근데 그게 국민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를 윤건영 의원이 아주 점잖게
0: 잘 얘기합니다.
5: 말씀하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0: 우리 서 변호사님.
6: 저는 근데 이게 윤건영의 말이 아니고요. 이건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라 봐야 돼요.
0: 서정욱 변호사의 추측입니다.
6: 왜냐하면 윤건영은 자기 혼자 생각을 이렇게 중요한 거 이야기 안 하고
0: 국정 상황 실장.
6: 저는 고민정 의원에게 문 대통령의 숨결을 느끼는 사람이라 했는데 진짜 복심은 윤건영으로 봐요. 국정상황실장.
0: 국정상황실장이니까.
6: 저는 문재인 세력을 대변해서 말한 거고요. 이게 대안을 제시하거나 애정어리 비판이 아니에요. 불가능한 이야기야. 뭐냐면 찌끄러기를 남기지 말고 털어내는 게 공소취소예요. 여는 개헌하고.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보고 공소취소를 포기해라. 찌끄러기도 남기지 말고 털어내라. 이게 대안 있는 충언입니까? 이거 대통령이 할 수 있나요? 제 의뢰인들 보면요. 재판이 한두 개 받으면 다른 일은 손에 못 잡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12개 예를 들어 혐의로 재판 5개 중에 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국정이고 뭐고 내가 지금 교도소 가면 무기징역 받을 수 있는데 다른 게 손에 안 잡혀요.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공소취소 이걸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람 이상. 그런데 이걸 해라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재명 대통령 공격하는 거지. 뭐 애정어린 충원이 아니고 결국에 예. 문조

0: 레유가 복원돼서 그들 때리패는 거예요. 문조, 김어준, 유시민 맞잖아. 정청래 전부 이재민도 공개하고 있잖아요.
1: 예, 서정훈 변호사의 개인 해석이고요. 아니, 강 변호사님 마무리하고 2부로 갈게요. 예, 예, 자, 20초.
2: 공소취소 퇴임 후에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예. 안 하면 안 된다는 무슨 대통령이 그런 어디서 그런 메시지를 내셨어요.
1: 예.
2: 너무 왜곡이라는 생각이 들고
1: 예.
2: 다만 윤건영 의원 국민을 이기려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메시지 받들어서 예. 오히려 역으로 예. 포함수사권 폐지 이런 문제도 좀 국민을 이기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선 또 친문 세력에서는
1: 예.
2: 그런 것도 좀 유연하게 생각해 주시라.
1: 예, 좋습니다. 네, 네. 박종현 판승부 승부사들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재밌는 시간이 2부에서도 계속된다는 놀라운 이야기. 와우. 이 네 분과 2부 끝까지 함께합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시고 함께해 주시.
3: CBS 1분 기상정보입니다. 청명했던 가을 하늘은 잠시 쉬어가겠고요. 오늘 내일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내일까지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를 동반한 최대 100mm 이상의 큰 비가 쏟아진다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 밖에 전남, 경남, 경북 동해안과 강원 영서 지역에서도 내일 하루 동안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강풍특보가 확대되고 있는 남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당분간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불어닥치겠고요. 남해상과 제주해상, 동해상을 중심으로 물결이 매우 높게 있는 가운데 해안으로는 강한 너울이 유입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해상과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대전, 광주 19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서울 29도, 청주, 광주 28도, 대구 25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좀 더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4: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5: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4: 주방 싱크대도.
5: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4: 어디로?
5: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6: DS 대성하우징.
7: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8: 동탄이 기다려온 그 자리. 신설 예정인 동탄 인덕원산부터 센트럴파크의 대자연까지.
9: 마침내 역사적 랜드마크를 완성하다. 동탄을 이끄는 새로운 역사이자 영원한 상징 아크메르 동탄. 9월 오픈 예정 1522-8111 포스코 ENC.
1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1: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12: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13: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12: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4: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5: 마누카 꿀!
14: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5: 뉴질랜드!
14: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5: 당연히 콤비타죠!
16: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7: 콤비타 마누카 꿀.
18: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9: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8: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예, CBS 라디오 박종희 한판승부 이 부분을 열었습니다. 이제 한 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아, 많은 애청자, 시청자분께서 또 복귀 축하 메시지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는데.

0: 스파이?
1: 그죠 스파이. 네. 일제 강점기 때 그 뭐 스파이
2: 영화도 나왔죠.
1: 옆에 있죠. 뭐 나치, 아이만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오. 그리고 대통령이 강경팔고들의 지명 철회도 문제고. 근데 지명하면 또 반발도 예상이 되고 또 검사 출신일 때 이게 또 뭐다 반대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자 강수필 대변인.
3: 근데 이제 그 제가 들어보니까 추미애 법무부 장관 시절에 예. 제일 먼저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준 분이 이분이라고 하더라고요.
1: 추미애 네. 법무부 장관이?
3: 네. 이 김지영 검사를 검사장으로 승진을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뭐 법조계 검사 업계에서 검사장 되면 군대로 보면 장군 별단 거 아닙니까? 예. 근데 본인이 이렇게 발탁하신 분을 왜 이제 와서 이렇게 비판을 하실까?
1: 밀정.
3: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살펴보니까 뭐 어쨌든 김학의 사건 때 뭐 출국 금지라든지 뭐 정진웅 독직 폭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 조금 서운함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또 저는 의문이 생기는 게 아니 이분이 윤석열 정부 때 좌천을 당했어요. 예. 광주고검으로. 예. 그래서 거기서 1년 있다가 옷 벗었거든요. 근데 그 좌천당한 이유가 제가 물어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인척 수사를 이분이 재수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찍혀가지고 이제 좌천당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라서 이분이 어떤 성분인지 잘 모르지만 예. 저도 공무원생활 10년 넘게 해봤는데 공무원이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상대 진영에 있는 사람을 또 기용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원래 진영에서 상당히 반대예요. 아 우리 사람 또 써야지 왜 당신 뭐 되려고 할 때 반대했던 저 사람을 쓰냐. 예. 근데 막상 그 사람을 또 중요한 자리에 기용을 하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은 반대편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일을 편향되게 한다는 오해받기 싫어서 또 최소한의 중립을 지켜나가는 장점도 있어요.
1: 자기 검열을 하게 되죠.
3: 네. 근데 이분이 어쨌든 대검에서 뭐 과거에 검경 수사권 조정했을 때 대검에서 부장하면서 어떤 완화적인 역할도 해보고 예. 또 검사 생활하면서 뭐 여러 가지 형사 특수 공판 뭐 감찰까지 많이 해봤기 때문에 예. 저는 이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
1: 실무도 알고
3: 네 근데 너무 이걸 과몰입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아 이런 얘기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아니 이렇게 동네방네 다 떠들어버리면 아니 추미애 지사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아니,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1: 기분 나쁘죠?
3: 아니, 기분 나쁜 건 둘째치고 네. 이것을 임명을 강행하자니 이것도 예. 이상하고 이걸 철회하자니 이상하고 이거 어쩌란 말입니까 이거?
1: 어쩌라는
3: 아니, 본인도
1: 거야?
3: 지금 단체장 하고 있잖아요. 예. 아래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그렇죠.
3: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제 도지사 된 지 두 달 됐잖아요. 예. 아니, 도정에 좀 집중을 해주세요.
1: 왜 내란 세력이 옆에서 전전긍긍하는 것이냐?
3: 그게 대통령한테 쓸 말입니까?
4: 그러니까 예.
1: 빌어라 그랬죠.
4: 민주화 영령한테 찾아서 빌어라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1: 소임을 다하지 못해 이곳에 와야 한다. 빌어야 한다.
4: 예, 빌리기
1: 해지사.
4: 빌리
1: 대통령에게
4: 하나도 빌릴 한 적이 없고요. 예. 제가 조금 이제 조목조목 말씀드리면 중대범죄수사청의 역할이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사람들이고 예. 이 수장을 뽑는데 그럼 수사 잘하는 사람을 실무자 출신을 뽑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1: 예.
4: 근데 과거에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네 명이 이제 기소가 됐는데 예. 그 중에 세 명은 이 김지용 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 되기 전에 기소된 사람들이고 예. 나머지 한 명이 이제 형사부장 된 이후에 기소가 됐는데
1: 예.
4: 그 사람에 대해서는 김지용 후보자가 반대 의견 냈다는 걸 기소하지 말자고 이렇게 팩트 체크가 지금 돼야 될 것 같고요 후보자의 주장입니다만 이건.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1: 예.
4: 독직폭행 사건 때문에 뭐 한동훈과 함께한 검사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다가 이제 어떤 검사가 몸싸움을 벌여가지고 이걸 독직폭행으로 뭐 기소하니 마니 이런 사건이었거든요. 그게 전 검사가 재판까지 갔는데 무죄 받았어요. 어쨌든 예. 대법원 가가지고. 예. 근데 이 전 검사를 기소하는 데를 갔다가 추미애 지사가 그 당시에 이건 막 밀어붙였어요.
1: 예.
4: 이 기소해야 된다고 막.
1: 예.
4: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이 과정에 이제 차장으로도 김 후보자가 하여튼 뭔가 관여가 돼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검사를 기소하는 문제 참 사실 정작 전검사를 기소하는 문제에
1: 정진웅 검사
4: 정진웅 네. 검사를 기소하는 네. 문제에 이 후보자가 김지웅 후보자가 관여했다라고
1: 예.
4: 주장하는데 관여한 건 아니다 반대 의사를 냈다.
1: 예.
4: 이것도 팩트 체크를 했어요 본인이.
1: 예.
4: 그래서 이제 과거의 행적 가지고 뭘 얘기하는 것은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근데 공수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1: 공수처?
4: 공수처가 지금 뭐 장을 갖다가 검사 출신 안 하고 학자나 교수나 뭐 이런 거 논의가
1: 판사
4: 있었잖아요.
1: 출신. 예.
4: 판사 출신이나.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공수처라는 조직이 잘 돌아갔는지 좀 리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0: 국민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정치인들은 알아야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얼마 전에 윤석열 씨가 범인 도피죄 그 이종섭 대사 무죄 판결 나왔을 때 판결 이후 읽어보면 중요한 그 논거가 공수처가 그 당시 이종섭 씨에 대해서 실질적인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게 무죄 이유예요. 조사를 하고 있는데 범인을 도피시켰으면 죄가 되는데 예. 공수처가 수사를 안 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때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뭐 완전히 검사들은 갖다가 다 묶이는 것처럼 이렇게 주장했는데 안 돌아가잖아요 조직이. 예, 예. 그럼 중수청이 안 돌아가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말끔하게 설명해 가면서 좀 이렇게 설명.
1: 자 그리고 또 법조계 마당바 서정욱 네. 변호사님. 자, 김지호 후보자 어떤 사람입니까?
2: 제가 근데 그 김성원, 김지용, 예. 제하고요. 예. 다 이게 동기입니다.
1: 어, 서울 법대? 알죠? 법대?
2: 아니, 연수원 28기.
1: 28기. 야.
2: 김지용도 28기. 야. 김성원도 28기.
3: 교수가 아니고 동기라고.
1: 동기가 아니고 교수.
2: 아니, 아. 연수원 동기라고.
1: 동기, 동기. 예.
2: 근데 김지용은요. 제가 볼 때 진짜 정치 색깔이 없는 아. 완전히 진짜 검사 스타일이야. 제가 두 가지만 소개하면 예. 최은순 씨 있죠. 김건희 장모.
1: 그치.
2: 그 무혐의 받은 그 재수사라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1: 찍혔어요.
2: 저놈 인간도 아니야.
1: 아.
2: 한동훈 장관 되자마자 바로 고검으로 좌천된 거예요.
1: 아.
2: 윤 대통령이 김지용은 인간 취급 안 해. 그때는 야. 한동훈도 사이 좋을 때니까.
1: 어, 그렇게 해도 지금 안 되네.
2: 근데 최은순 수사한 거는 맞았잖아요.
1: 예, 맞았죠.
2: 자, 근데 그 다음에
1: 또
2: 하면서 한명숙 있죠.
1: 아, 전 총리.
2: 예. 그 추징금 안 냈잖아.
1: 예.
2: 영치금 250만 압류해가 추징금 환수한 사람이야.
1: 아.
2: 좌파들이 볼 때도 한명숙이 영치금을 뺏어가 250만 원? 다 이거 기사까지 나 있어요.
1: 예.
2: 그러니까 좌파든 우파든 검사로서 그냥 무자비하게 수사만 해버린 사람이죠.
1: 검사로서 검사 역할을 충실한 사람이다.
2: 그렇죠. 이 사람이 음주도 안 하고 위장질입도 안 하고 청탁도 안 하고 제가 볼 땐 괜찮아.
1: 이분 오빠 아니죠, 그죠?
2: 그렇죠.
1: 어, 이분 오빠 아니에요.
2: 근데 문제는 이제 막 자기들이 볼 때 한명숙 영치금까지 추징금 환수하자 없거든요.
1: 예.
2: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 좌파 쪽에서는 그런 데 수사 몇 건 가지고 검찰주의자는 맞는 것 같아. 예. 그렇게 반대하는데
1: 검찰주의자는 저는 맞는 것 같아.
2: 아니 검찰로서 올바른 태도잖아.
1: 검찰의 조직이 있던 사람이니까 검사로서
2: 그렇죠.
1: 생각할 수 있겠다.
2: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 김성원은 예. 부적격이지만.
1: 예.
2: 근데 뭐
1: 서정욱 변호사님 찬성하니까 더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2: 근데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요 이미 사인했거든요. 아, 윤호중이 제청했고 절차를 다 거쳐버렸어요.
1: 아 절차 거쳐버렸다.
2: 바꿀 방법이 없어요.
1: 아 바꿀 방법.
3: 이거 관련해서 예, 예. 세 분 정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1: 예.
3: 그 추미애 지사가 악의 평범성, 나치 밀정 아이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그럼 이 정도 가지고 나치의 비유로 한다는 얘기예요?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뭐 때문에 이런지는 대충 짐작은 가는데 너무 비약이 심하니까.
1: 언어의 인플레이션.
3: 예. 네. 그리고 감정이 굉장히 격앙돼 있는 것 같아요. 추미애 지사 보면은 얼마 전에 그 원고 없이 즉석연설 하시는 거 보니까
1: 예,
3: 도대체
1: 예.
3: 뭐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지 잘 모르겠고
1: 예.
3: 그건 거기서 잘 정리하시기를 바라고.
1: 거기서 잘 정리하시면
3: 김용민 안에서 예. 예, 정리를 하셔 뭐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요.
1: 예.
3: 김용민 의원은 이분이 김인지용이라는 분은 한 번도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해 본 적이 없다. 아니, 검사 신분으로 어떻게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을 해요. 당시에 검찰청에 있는 분이. 이렇게 얘기하면 그 당시에 검찰에 계셨던 분은 한 명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그러니까 검찰 출신으로 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그래요. 한동훈 편들었던 김지용 검사는 안 된다. 검찰개혁 취지에 반한다. 한동훈 편들었던 때가 아까 그거잖아요. 정준웅 검사 그 기소하는 네. 문제. 이거 하나 가지고 편을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이분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란 말이에요. 김용민 씨도 강수영 변호사가 얘기했잖아요. 과거에 그 생각 뒤집은 거
0: 아,
3: 검사
0: 예.
3: 정원 관련해서
0: 네, 네.
3: 그런 얘기부터 하나하나 검증 들어갈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3: 박은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의 뭐 여러 가지 검사 변호사 뭐
1: 예.
3: 정관 여부 이런 얘기들 제 얘기는 객관화를 좀 하시고 이 얘기를 하셔라.
0: 네.
3: 그래야 이게 말이 먹히는 거지. 복잡하게 했는데요. 민주 진보 진영.
4: 그래서 요즘 저희 진보 진영에서 그러면 중수청장은 박은정 의원이 비례대표 사퇴하시고 가시면 되겠네.
1: 아~
4: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1: 아~
4: 누구를 하란 말이냐.
1: 누가 해야 되냐고.
4: 네. 하여튼 어려운 문제입니다.
0: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에
1: 예.
0: 혹시 추지사께서 이제 그
1: 추미애 경기지사
0: 예, 정리가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추미애 지사가 정정검사 기소를 추진한 게 아니고요.
1: 그렇죠.
0: 아까 말이 꼬여가지고 예. 잘못 말씀드렸는데 예. 독직폭행 사건에서 기소를 주도했던 사람이 김지용 후보자다라고
1: 예.
0: 추전지사가 주장했다.
1: 예예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렵네요. 예 어려운데 자 근데 이제 지금 김지용 후보자 지명 유지 기류로 전해지긴 합니다만 이게 또 난리치니까 문제 제기가 없다가 뒤늦게 재검증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있었잖아요.

0: 이것도 좀 잘못한 거 아니야?
1: 여기도 제 재척입니까?
0: 아, 그러니까 이거 좀 약간. 아,
2: 그래서 제가 방금 말했던 게. 네. 그럼 누구 하란 말이냐? 어. 어? 그래서 이런 거 좀 정말 걱정이 된다면 이거는 조용히 했을 겁니다. 경기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전화 못할 사이입니까?
3: 그렇죠. 할 수 네. 있겠죠.
2: 둘이도 각 원래 가까웠었는데.
0: 박지원 의원 주장이 그거잖아요. 네.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접 전화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라고 이제 박지원 의원 주장 비슷하죠, 그죠? 아니 이상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잘못한
2: 결국에
0: 거예요.
2: 우리는 그러면 네. 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추미애 지사도 네. 대권에 욕심 부리는 거 아닌가?
0: 다음 주자.
2: 네. 네.
0: 현직 대통령을 때리면 본인이 다음 주자가 될 수 있습니까?
2: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대선 주자들은 뭐 강훈식, 뭐 김민석, 아, 송영길, 김경수 뭐 이런 아, 분들인데 예, 예. 대통령과 조금 예. 거리감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뭐 조국 전 대표라든지
0: 정청래 전 대표,
2: 전 대표. 뭐 본인 봤을 때는 대통령 가까운 쪽보다 내가 반대쪽에 가서 한번 해보는 게 더 가능성이
0: 중원을 찾아야겠다.
2: 예. 그래서 이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아. 아니 정치인이 뭐 대권 욕심 있는 걸 누가 욕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그럴 때냐고요. 아, 당장에 윤석열 대변인이 아, 이러고 이건 저렇고 저건 저러니까 우리가 꿀 먹은 벙어리처럼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서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버리면.
0: 아, 그 윤석열 대변인 방송을 잘 하시는 네, 거고.
4: 미안해요.
0: 강승민 변호사.
5: 근데 이 문제는 좀 더 네. 심각한 게 저는 보는 게요. 추미애 지사든 뭐 정청래 전 대표 이제 전 대표는 조금 이제 제 아예 있는 분위기니까 네. 언급 안 하더라도
0: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5: 추전지사 네. 아, 추도지사의 이런 언급은 네. 개인적으로 그분이 생각하시기를 이재명 대통령 혹은 이재명 정권은 지지율이 낮은 채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예상하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런 행보를 보인다고 생각해요.
0: 지지율이 낮으니까 지금 이러는 거죠.
5: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별로 이렇게 반등 안 할 것 같고
0: 향후 한 3년 반 동안
5: 안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베팅한다고 보고 와, 정청래 빠른데. 전 대표도 뭐 예. 수첩으로 왜 나 때리냐고 막 화내고 그랬잖아요. 예. 그 저기 김민석 대표가 대표의. 수첩에 이름 적은 거. 아니 서울시장에서 당선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나 봐요. 민주당 후보는 절대로.
0: 아 되면 후보가 되면.
5: 그렇죠. 아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 본인이 서울시장 그 주자로 거론되는 건 좋은 일이죠.
0: 근데 대권 주자인데
5: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 적었다는 나 매기는 거 아니야? 이거 수첩으로 때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분들 생각 속에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가지고 어떻게든 돌파해 나가려고 협조할 의지가 1도 없구나. 안 될 거라고 규정하고 있구나. 저는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2: A, B, C에서 B야?
5: B죠.
4: 그렇죠.
5: 우리 현자가 3월에 그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면 가장 먼저 배신할 그룹이 B다.
2: 뭐
5: 아.
2: 비겁해.
6: 근데 이거는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자업자득이 있어요.
0: 또 대통령이 뭐 잘못했어요.
6: 추미애 지사가 예. 옛날에 경기도에서 경선할 때 예. 중립 지켰습니까? 한 주는 밀은 것 다 천하가 알잖아요.
0: 임명장을 뭐
2: 누가 아니, 밀어요?
6: 아니 우리 대통령의 마음이 서울시장 정은호, 경기지사 한준호 이렇게 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추미애를 안 밀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전에 국회의장 할 때도요. 예. 우원식을 밀었다. 그때 개딸들도 추미애를 지지했는데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네. 이번에 조정식 밀고 그러네. 대통령이 자꾸 적을 만들잖아요. 이번에 왜 정청래 이번에 김민석이 밀었다는 건 천하가 다 알잖아요. 그럼 내가 정청래라도 대통령의 중립을 지켜줘야지. 대통령이 왜 한쪽 편을 들었냐. 그러니까 자꾸 이재명 대통령이 한쪽 편을 들면서 계속 이 적을 만들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자업자들이 큰 거예요.
2: 아 근데 제가 과거에 우원식 의장 당선될 때 유일하게 방송에서 제가 우원식 당선될 수 있다고 하니까 다 비웃었어요. 근데 무슨 대통령이 그때 우원식 의장을 밀었다 그러고 한준호 의원도 아 근거를 대보세요. 뭘로 대통령이 한준호 의원을 밀었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대통령 밀었으면은 당선됐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을 막 그렇게 막 근거 없이 끌어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화가 나는 게 결국에는 대통령 지지율 떨어지니까 이 탈영병 반란군 생기는 거예요.
0: 오, 우리 강수배 대변인 오늘 네. 오전 방송에서 탈영병 반란군 얘기해서 그 썸네일로 딱 써서 지금 엄청 흥행하고 있어요.
2: 저는 당원 이 시점에서는 당원과 지지자들이 그리고 도정을 신경 쓰지 않고 대권에 신경을 쓰고 있는 이 경기도민들이 저는 좀만 수위 더 넘어가면 응징할 거라고 봐요.
0: 응징은 어떻게 응징할 수 있어요?
6: 강승민 대변인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전당대회도 김민석이 안 밀고 중립을 지킨 겁니까, 대통령이?
2: 네.
6: 정청래하고 김민석 전당대회에서 중립을 지켰다, 엄중하게.
2: 네. 호남민들이 왜 밀어줬습니까? 이제 1년 반 지난 대통령한테 힘을 네. 실어줄 사람은 김민석 대표라고. 아니, 네. 신문 보셨잖아요.
0: 네. 자, 이런 가운데 김민석 당대표가 또 세게 말했어요. 공천 때만 잘하다가 제왕이 된 단체장. 당이 견제 감시해야 된다. 실명 주원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천 때만 잘하다가 제왕이 된 단체장 당이

0: 견제 감시해야 된다. 그리고 재평가에서 공천도 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취재 말했단 말이죠.
1: 아, 정치 진짜 비정합니다.
0: 아, 무섭죠.
1: 김민석 대표는 진짜 당 밖에 있다가 다시 민주당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다 추미애 당시 대표 때문이잖아요. 그거 다 알지 않습니까? 밖에서 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들고 있었고 그것을 흡수하면서 예, 김민석 당시 전 의원이죠. 그냥 의원이 아니었어요. 일반인인 분을 당의 요직에 기용하고 그래서 20년 총선에 무려 18년 만에 등원하게끔 해준 게 추미애 저는 전 대표라고 봐요. 맞을 겁니다. 그 부인 못할 거예요.
0: 예.
1: 그런데 야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
0: 제왕적 단체장.
1: 이거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적어도 김민석 대표는 예.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무리 그래도
0: 아, 추미애 어떻게 지사와의 갈등?
1: 본인을 십몇 년 만에 구원해준 사람한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물론 하시고 싶은 얘기도 있고 추미애 지사가 너무 선 넘는 거 제가 인정을 하지만 예. 대통령의 용인술의 범위가 너무 좁아서 이렇게 자꾸 충돌된 지점이 나오는 게 그게 굉장히 안타까울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김민석 대표를 쓸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네. 알고 봤더니 추미애 전 대표가 구원해 준 사람인데 입장을 이렇게 달리해? 그러면 적밖에 안 남아요.
2: 그런데 우리
1: 진짜.
2: 김민석 대변인 윤석열 전 대통령 1호 차에도 탔었잖아요.
1: 석 달 탔습니다.
2: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일으키니까 그 편에 섰습니까?
1: 아, 그건 아니죠.
2: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아무리 김민석이라는 야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당내 계엄이에요 지금. 응? 당내 계엄이에요.
1: 아, 추미애 지사가 계엄을 했어?
2: 당내 계엄을 했어. 뭐라고 했어? 반란군 탄영병이라고 했잖아요.
0: 반란군 탄영병.
2: 반란군 탄영병이라고 했잖아요.
3: 반란군이니까.
2: 그러면 아무리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당대표로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추미애 도지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 이건, 공격하면 이 국정이 제대로 오케이. 되겠습니까?
1: 이건 정치를 풀 수 있잖아요.
2: 근데 못 풀게 막 동네방네 떠들잖아요.
1: 이 얘기야말로 동네방네 안 해야 되잖아요. 김민석 대표가.
2: 아니, 당이 나서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 됩니다. 청대를 잡아야 됩니다.
0: 그래요. 네. 야 우리 강수필 대변인이 세네요 오늘.
1: 정리할 게 많네 거기에.
3: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0: 야 그래가지고
3: 저 같은 경우에는 광역 단체장이 중앙 정치 관여하고 SNS 많이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염증이 있는 게 제가 대구 시민이었잖아요.
0: 홍기표 전 대구 시장님.
3: 홍기표 시장이 맨날 SNS에 올리고 막 훈수 두고 하다가 자문에서 잘렸다고 또 막 고문 참 고문 당 고문.
0: 예, 예, 예.
3: 고문. 그래 제가 지금 그러다가 한 달 전에 지금 경기도로 이사를 왔지 않습니까?
0: 아 맞네. 방송이 많아가지고
3: 도지사가 뭐. 검찰
0: 경기도 도민으로서 힘드시구나.
3: 그러니까 그 도정을 하셔야지 지금 무슨 중앙정치에 관여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가는 족족 왜 이러냐고.
0: 전직 당대표니까 관심이 있을 수 있죠.
3: 아 있을 수
0: 홍기표 시장도 그렇고 추미애 지사도 그렇고 네, 전직 그, 당대표인데 네,
2: 경북으로
0: 당선에 보이잖아요.
3: 근데 자기 일을 잘 하면서 하면은 좀 나은데
0: 예.
3: 도민들이 지금 원성이 자자하잖아요.
0: 왜 못해요 지금 재정비상도 네. 선포하셨고
3: 네.
0: 차 17평 12억 관사 네. 7천만 원 신차.
3: 네.
0: 요거 지금 해갖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3: 와 정말 잘하셨네요.
0: 재정에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재정 비상 선포. 자 강수필 대변인 재정 비상이야.
2: 그러니까 뭐 그거는 네. 이제 뭐 이미 나와 있잖아요.
0: 재정
2: 25%가 넘었을 때 그게 위험한 상황인 거지. 네, 경기도 뭐 12% 13%
0: 네,
2: 뭐 서울은 뭐 16% 그래서. 네. 이미 그건 알고 있고. 아니 그러면 그렇게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관사 12억짜리 47평에 혼자 전세 사시고 전임 지사가 네 달밖에 안 탄 차를 또 교체하시고 그럽니까? 그래서 제가 괴로운 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런 저희끼리 사실 침 뱉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서정호 변호사님 앞에서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봅니까?
0: 웃고 있어요 계속 지금.
2: 그래서 정말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다음 총선 이번 돌아오는 총선은
0: 네.
2: 국민의힘이건 민주당이건
0: 네.
2: 분열하지 않고 봉합하는 정당이 이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총선이라도 좀 이기고 봅시다. 부탁드립니다.
0: 야, 지금
4: 예, 다음 대변인. 주가 추석이잖아요.
0: 그렇죠.
4: 근데 요즘 추석 전쟁이 제일 치열해.
0: 추석 전쟁?
4: 추석 전쟁.
0: 무슨 전쟁이에요? 추석.
4: 추미애하고 김민석.
0: 아,
4: 이게 추석 전쟁.
0: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요. 바로 캐치가 안 되네. 추석 전쟁.
4: 이게 아마
0: 추미애 김민석 공멸로. 추석 전쟁.
4: 진보 진영을 공멸로 몰고 갈 겁니다.
0: 아, 저주를 하시는데 예,
4: 아마 추미애 소환 운동을 민주당이 벌일 것 같아요.
0: 왜 소환해요?
4: 벌써 민주당의 그 네. 경기도 의회 대표가요. 추미애하고
0: 아,
4: 같이 못 갈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
0: 아하.
4: 그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환해가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0: 아.
4: 저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합치면 추미애 끌어내릴 사유는 많아요.
0: 아.
4: 저는 그 정도로 여론이 안 좋고요.
0: 야.
4: 서명 청원이요. 그냥 하루 만에 거의 3만 가까이 와가지고 문 닫아놨잖아요.
0: 예, 맞아요.
4: 사퇴라고.

0: 그래서 저는 다음 총선에 서울은 부동산, 경기는 추미애 때문에 우리 국민이 상대 선전할 것 같아요.
1: 도지사는 탄핵이 없고 소환이 있는 거죠.
2: 근데 내년 6월에 하실 수 있어요.
3: 그렇게까지 할 거 없이 그 많은 스킬들이 있어요. 단체장을 어떻게 위기로 몰 수 있는지 엄청 스킬이 있어요.
1: 그러니까 기술이 있다. 기술이 있어요.
3: 세련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1: 말씀하지 마세요.
3: 좋게 화해했으면 좋겠어요.
1: 좋게. 네,
3: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추미애 지사님.
1: 추미애 지사님,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시고 왜 이렇게 좀 급발진하시고 약간 좀 더 그 차기 주자의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의지가 더 강해지신 겁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좀 낮아지면서?
2: 아니 이제 이 도지사의 첫 번째 임기가 끝나는 해에 끝날 때 대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욕심이 있는 거죠. 욕심이 있는 거고 지금 흘러가는 걸 보니 정권의 인기가 계속 떨어질 것 같고 내가 진짜 진보야 이렇게 하면은 당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고 정천의 전 대표 하는 거 보니까 나보다 실력은 없는 것 같고 조국 대표는 합당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난 혼자 이거 당내 경쟁 이길 수 있겠는 걸?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뭐 이게 보수 국민의힘 쪽에서는 한동훈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뭐 인기가 올라가는 뭐 이진숙 이런 사람이 막 또 강경 목소리 내니까 뭐 9% 나온다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요거 흘러가는 거 보니까 내가 나쁘지 않겠는 걸? 그런 계산을 하고 이제 강성 목소리를 내는 거죠. 예.
3: 그 추미애 지사님은 아마 2030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1: 아 대선 후보를 한다면
3: 그래서 조급한 것 같아요.
1: 그렇군요. 그래요. 아유, 아주 네 분이 아주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조국 대표 얘기가 나와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 이게 이제 지금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김민석 대표는 진보 정치 세력의 맏형을 강조하면서 교섭단체 기준을 15석으로 낮추자고 한다거나 또 이제 이중당적 우선 정리해야 된다. 조국혁신당과 문제 요 얘기를 했는데 조국혁신당의 반응이 그렇게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좀 긁혔다 이런 표정.
3: 그건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1: 첫 번째.
3: 그 어떤 룰이 변경되더라도 그건 23대 총선 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국민들이 바뀐 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총선 때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1: 예, 예.
3: 두 번째. 그럼 조국혁신당은 만약에 교섭단체를 뭐 10석으로 완화를 한다.
1: 그렇죠.
3: 그러면 민주당하고 합당 안 할 겁니까? 합당을 할 거면 교섭단체 완화할 필요 없지 않나요?
1: 어차피 같이 갈 건데.
3: 네. 네. 그리고 어쨌든 15석이든 10석이든 3석이든 간에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섭단체 20석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18개 상임위에 한 명씩은 다 배치를 의원들을 배치를 해야지 교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간사로서 의미가 있는 거예요.
1: 예,
3: 예. 15석으로 내린다고 하면 견임 상임위를 빼고 정식 상임위 고정 상임위 14석에 배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명분이 있어야지 명분 없이 그냥 조국당하고 우리하고 해준다? 국민의힘 가만히 있겠어요? 왜냐? 저기도 10석으로 완화해버리면 친한동훈 게 당 만들 수도 있어요.
4: 그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3: 그런가요? 여튼 그래서
1: 그런 주장 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예.
3: 결론은
1: 우리랑 관계 없는 얘기야.
3: 국민의힘하고도 이게 합의가 돼야 되지 국민들이 인정을 해주지. 그리고 난립할 수 있습니다. 막 소수 정당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가지. 첫 번째 23대부터 적용. 두 번째 조국혁신당 합당 안 할 건지 결정부터 해야 됩니다.
1: 자, 서울 정부에서 20초.
0: 예, 김민석 대표가 불능 조건을 걸었어요. 이중당적 정리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당원들 두 개 보고 이중 어떻게 정리합니까? 합당 물 건너간 거예요.
1: 그렇군요. 아유, 네 분이 딱 얘기해 주니까 그냥 주요 정신 싹 정리가 되는데요. 이제 아울 오랜만에 90분 풀타임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드리고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0: 화장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렉
1: 수입원 비오신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Walk it 안전화 Walk it, walk it
0: 안전화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3: 예, CBS 박종현 판승부 한 달 만에 제가 재활을 마치고 복귀를 해서 첫 방송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께서 실시간으로 격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쇼츠로 영상 편지도 몇 편 보내드렸는데 3천 명 이상의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따뜻한 댓글 큰 힘이 됐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도 생방송을 보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을 걱정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걱정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주치의 소견에 따라서 방송을 열심히 조심하겠다 말씀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겠습니다. 내일도 열심히 준비해서 건강하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판 승부.

0: 고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유례 없는 폭우, 폭설, 태풍, 폭염까지 자연이 보내는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리고 있는 지금,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아닌 현재의 우리를 위해, 그리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모두 함께 탄소 중립 실천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충남이면 충분해. 우리의 슬로건이에요. 자연, 역사, 축제, 숙박, 먹거리 다 갖춘 관광지.
3: 잠깐, 이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2: 맞아요. 이곳은 아직 충분하지 않아요. 이 완벽한 무대에 주인공이 빠져있잖아요. 충남, 당신이면 충분해.
4: 당신이 찾던 그곳, 충남이면 충분합니다. 2026년 충남 방문의 해. 여러분 모두를 충남으로 초대합니다.
5: 당신의 재능을 찾아 떠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더 잘 이해할수록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설가 파울로 코엘료의 말입니다.

0: 7시 30분입니다. 잠시 후 이강민의 잡지사가 방송됩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9월호 13번째 페이지 썬킴 박광일. 잡지사에 든든한 태양들이 있지만 목요일만큼은 그 태양을 잡아먹는 일식남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반갑습니다. 일식을 먹어보려고 했지만 혀만 대고 온 우주먼지 지웅배.
1: 혀만 대셨어요?
2: 네.
1: 방송일 시점으로는 좀 시간이 좀 흘렀지만 저번 방송에서 네. 이제 개기일식 보러 아이슬란드 가신다고 하고 떠나셨는데
2: 네.
1: 혀만 대셨어요?
2: 네, 태양만 실컷 보고 왔습니다.

0: 일식을 못 봤어요?
1: 하늘은 뭐, 예, 저를 허락하지 감사하면서. 않았어요.
0: 네. 그래서 오늘은 일식 얘기를 해볼 텐데요. 일식이라는 게 이제 달이 태양을 가리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1: 네.
0: 일단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일식의 과학적 원리부터 좀 간단히 네.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아, 일단 일식 결과적으로 본 적도 없으면서 일식 얘기를
0: 그러네.
1: 해야 한다는 게 약간
0: 아,
1: 좀
0: 저희가 생생한 경험을 저희가 한데. 얹어서 네. 오늘 아이템을 기획했었는데
1: 네, 그냥 그래도 예. 일식 그 태양 그림자 안에 잠깐 들어갔다 온 사람으로서
0: 아 그럼요. 네. 저는 그것도 못 해봤어요.
1: 그 일식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지구 주변을 달이 빙글빙글 돌다가 우연히 태양 앞을 싹 가리고 지나갈 때 달의 몸통으로 더 멀리 떨어진 태양이 가려지면서 하늘이 잠깐 어두워지는 현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 일식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규칙적으로 달과 태양이 지구의 하늘에서 봤을 때 각자 다른 속도로 계속 돌고 있다 보니까 우연히 태양이 움직이는 길목이랑 달이 움직이는 길목이랑 만나는 날이
0: 네.
1: 있겠죠.
0: 네.
1: 그럼 그 날 두 천체가 만나면 네. 그때 이제 일식을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겁니다.
0: 태양, 달, 지구가 일직선에 있어야 되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개기일식의 짧은 몇 분이 인류 과학사를 완전히 뒤흔들었다 하던데
1: 네.
0: 예, 그렇습니까?
1: 일단 그렇죠. 개기일식은 아주 옛날부터 사실 자연스럽게
0: 네.
1: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현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재미있는 게요.
0: 네.
1: 옛날에는 개기일식을 어떻게 예측했을 것 같아요?
0: 옛날에는요?
1: 네.
0: 뭐 이렇게 그림자 같은 거 보지 않았을까?
1: 아, 이게 되게 재밌는
0: 네,
1: 게
0: 네, 네.
1: 그러니까 조금 더 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0: 네.
1: 지금은 우리가 그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기하학적으로 계산해요. 태양을 중심에 두고 지구가 돌고 있고 또 지구 주변에 살짝 기울어진 달이 돌고 있고
0: 네.
1: 그걸 기하학적으로 입체적으로 계산해서
0: 네.
1: 정확하게 언제 일식 월식이 나올지를 아는 거죠.
0: 네.
1: 근데 과거에는 그런 공간적인 우주에 대한 이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몇 월 며칠 몇 년도에 일식이 있었다. 그 숫자 기록을 보고
0: 아.
1: 패턴을 파악하는 거예요.
0: 아, 예, 예.
1: 그래서 보통 보니까 뭐 몇 년 간격으로 일식이 벌어지네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규칙을 찾아서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주에 대한 공간적인 이해를 더해서
0: 네.
1: 좀 더 현대적인 방식으로 예측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드먼드 헨리라고 하는 천문학자거든요.
0: 헨리 혜성의 헨리죠.
1: 맞아요.
0: 네.
1: 그래서 에드먼드 헨리는 또 베스트 프렌드가 뉴턴이었어요.
0: 아 그렇군요.
1: 그래서 네. 뉴턴이 발견했던 네. 그 중력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해서
0: 네.
1: 태양과 지구와 달이 실제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를 이제 정밀하게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정말 현대적인 방식으로 숫자만 가지고 일식을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공간적인 이해를 가미해서 예측을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고
0: 과거 기록의 패턴에 의존하던 데서 이제는
1: 네.
0: 직접 이제 공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 네.
0: 계산을 한 거죠.
1: 그래서
0: 예, 예, 예.
1: 단순하게 언제 일식이 올 거다가 아니라
0: 네.
1: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즘 일식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0: 네.
1: 지도 위에
0: 네.
1: 일식 그 달에 가려진 태양의 그림자가 어느 경로를 지나가는지 그것도 표현을 하고요. 그림자 크기도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해서
0: 네.
1: 정말 요즘 뉴스에 보는 것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예보를 합니다.
0: 아 그랬어요?
1: 네.
0: 자 이렇게 그 헨리의 사례처럼 인류 과학사에 큰 의미를 가져온 개기일식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 가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요. 개기일식을 관측하다 보면 단순히 태양의 움직임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태양 자체에 대한 이해도도 넓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1: 네.
0: 그 개기일식 때만 볼 수 있는 풍경으로 이제 유명한 게 코로나라고 하죠.
1: 네네네.
0: 태양의 왕관이라고도 하는 저 이제 가려진 태양 주변에서 약간 빗줄기 같은 게 사방으로 팍 나오는 저 장면. 근데 이 코로나라는 이름의 유래에도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아, 그렇죠. 이제 사실 그 딱 태양 앞으로 달이 가리고 지나가면
0: 네.
1: 제일 아름답게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방으로 뿌옇게 퍼져나가는 저런 뾰족뾰족한 왕관 같은 모습이고
0: 네.
1: 사실 몇 년 전에 전 지구를 휩쓸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름도
0: 네.
1: 저 태양 코로나에서 따온 네이밍이거든요.
0: 바이러스 모양이 왕관 모양이네요.
1: 약간 이제 뾰족뾰족하게
0: 네,
1: 생겼다라고 해서
0: 네.
1: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했던 건데
0: 네, 네.
1: 저 코로나가 옛날에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달이 태양 앞을 가리고 지나갈 때만 보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럼 마치 달이 뭔가를 뿌옇게 데리고 다닌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0: 아, 달의 주변에 있는 뭔가다.
1: 네. 그래서 평소에는 안 보이다가
0: 네.
1: 딱 뒤에 이제 강한 조명이 있으면
0: 태양이.
1: 그렇죠. 그럼 이제 그 후광이 딱 비춰지니까
0: 그렇게 생각할 법하다.
1: 그래서 저거를 네. 오랫동안 달이 갖고 있는 달의 대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좀 관측을 하다 보니까
0: 네.
1: 좀 그렇지 않은데 이게 태양과 별개로 아까 달과 별개로
0: 네.
1: 태양과 함께

0: 움직이는 것 같은데라는 발견들을 조금씩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이 태양 앞으로 싹 가리고 지나가면 네. 실제로 달이 데리고 있는 대기라면 네. 달이 그 앞을 진입할 때마다 그 가려진 정도에 따라서 아. 달 주변에 그 코로나가 생겼어야 되잖아요. 네, 네. 근데 그렇지 않고 태양 주변에서 자꾸 보이는 거예요.
1: 아, 코로나가 달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야. 자세히 보니까.
0: 그렇죠.
1: 태양 주변에 있어.
0: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1806년에 네. 스페인 천문학자 호세 페레르라고 하는 사람이 네. 그 달의 움직임과 어긋나 있는 코로나의 패턴을 보고 네. 이 코로나는 태양이 갖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태양이 쓰고 있는 왕관처럼 네. 뭔가 뾰족뾰족하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 이제 코로나라고 이름을 붙이기 시작을 했거든요.
1: 네.
0: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코로나를 더 디테일하게 관측을 하면 할수록 아주 신기한 것들이 자꾸 발견되는 거예요.
1: 어떤 게 신기하던가요?
0: 그 예를 들어서 그 코로나 이제 19세기에 들어오면 네. 빛을 프리즘 같은 장치에 통과시켜서 우리가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무지개를 또 분석하는 네. 분광 기술이 발전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 코로나랑 뭐 태양 이제 이런 모습들을 쭉 그 분광 장치를 활용해서 관측을 하게 돼요.
1: 네.
0: 근데 개기일식 순간에 이제 달이 딱 태양이 가려졌을 때 그 태양의 모습을 관측을 하고 스펙트럼을 딱 그려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 본 적 없는 이상한 또 빛이 검출이 되는 거예요.
1: 개기일식 때는요?
0: 그렇죠.
1: 예, 그게 뭐죠? 예.
0: 이 분광장치로는 어떤 성분, 어떤 원소가 있는지 알려주는 건데 태양에는 지구에 없는 게 있네? 아, 역시. 저 태양, 하늘에 떠 있는 저 훌륭한 존재는
1: 지구랑 차원이 달라.
0: 그렇죠. 지구에 없는 게 있어. 네네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 새로운 원소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1: 뭐죠?
0: 태양을 헬리오스라고 하거든요.
1: 아, 네, 네, 네.
0: 그래서 예. 태양의 원소 헬리오륨 이렇게.
1: 헬륨.
0: 그렇죠. 헬륨이 그래서 이름이 그렇게 붙은 거예요.
1: 그렇지, 그렇지.
0: 그러니까 헬륨은 되게 재미있는 게 네. 지구에는 사실 자연 상태에 존재한 헬륨이 거의 없거든요.
1: 네.
0: 근데 우주에서 처음 발견된 거예요.
1: 그러네요.
0: 태양의 원소.
1: 그러네요.
0: 네.
1: 아, 참 신기해.
0: 네, 네
1: 그렇습니다. 그러면 헬륨 왜? 일식을 계기로 다른 원소도 발견한 게 있을까요?
0: 이게 이제 되게 재미있는데 1869년에 네. 그때 또 이제 미국을 횡단하는 개기일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한 사람이 네. 또 이제 코로나를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해본 거예요.
1: 코로나를?
0: 그렇죠. 근데 또 뭔가가 그동안 몰랐던 위치에서 또 이상한 파장에서 빛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드디어 새로운 걸 또 찾았다. 근데 얘는
1: 뭐죠?
0: 코로늄이라고 했어요.
1: 코로늄?
0: 네.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아니, 저희 곽실 작가랑 원소 1번부터 하나씩 배우고 있거든요. 저 56번까지 배웠는데
0: 많이 오셨네요.
1: 아직까지 코로늄 못 봤는데요.
0: 아마 예, 예. 끝까지 가도 안 나올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왜냐면 예, 예. 코로늄은 알고 보니까 네. 우리가 몰랐던 애가 아니었어요.
1: 아,
0: 알고 보니까 네. 얘는 철 원자였던 거예요.
1: 철 원자예요?
0: 네.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네. 철도 엄청나게 많은 양성자 전자를 갖고 있거든요. 되게 무거운 원소인데 네. 그때 코로늄이라고 착각했던 건 뭐였냐면 철이 너무나 뜨거운 온도에 노출돼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철 원자에 붙어있던 전자들 중에 무려 13개가 떨어져 나간 상태. 그러니까 조금 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철 원자가 13번 이온화된 상태.
1: 너무 뜨거워서. 예.
0: 그런 상태의 철이 이제 방출하는 그 방출선이었던 걸로 그때 이제 확인을 한 거죠.
1: 새로운 원소가 아니었네요.
0: 그쵸? 근데 아이고 그럼 뭐야 새로운 원소 코로늄 원자번호 추가할 수 없네. 에이 재미없어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없는 게 네. 이게 엄청난 뜻이에요. 왜냐하면 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철은 되게 무거운 애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면 무겁다는 건 중심의 원자핵도 엄청 세다는 거예요.
1: 네.
0: 원자핵을 이루고 있는 양성자 개수도 많으니까
1: 그렇겠죠.
0: 엄청 예. 강하게 주변 전자들을 다 붙잡고 있을 텐데
1: 네.
0: 그런 만만치 않은 철에서 전자를 무려 13개나 떼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강한 에너지가 나올 수 있을까를 설명하려면
1: 네.
0: 그 주변 환경의 온도가 진짜 진짜 뜨겁다여야 하는 거예요.
1: 진짜 진짜 뜨거워야 말이 되는
0: 그쵸?
1: 거예요.
0: 그래서 그때 당시 계산을 해보니까 네. 코로나의 온도가 네. 100만 도는 돼야 되는 거죠.
1: 100만 도면 얼마나 뜨거운 거지?
0: 이게 이제 네. 여기서부터 태양의 지금껏 가장 유명한 미스터리가 출발하거든요.
1: 왜요? 왜요? 왜요?
0: 태양의 코로나는 어쨌든 네. 태양 표면에서 멀리 벗어난 우리 지구로 치면 상층 대기 같은 거예요.
1: 그렇죠.
0: 그러면 보통 지구를 생각해보면 네. 대부분의 지열이 네. 땅에서 나오니까
1: 네.
0: 지 표면이 제일 뜨끈뜨끈하고
1: 네.
0: 비행기 타고 높이 올라가면 추워지고 이렇잖아요.
1: 그렇죠. 당연히.
0: 마찬가지로 네. 태양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태양 표면이 더

0: 뜨겁고 네. 열이 다 거기서 나오고 있으니까.
1: 태양 표면은 몇 도 정도인데요?
0: 태양 표면은 5천, 6천 도쯤 됩니다.
1: 아, 그래요?
0: 네.
1: 근데 코로나가 아까 100만 도라고?
0: 100만 도. 그러니까 태양 표면이 5천, 6천 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보다 수 킬로미터는 높이 올라가 있는 대기권일 텐데 이게 100만 도나 되는 거예요.
1: 태양에서 멀어졌는데 표면보다 어떻게 더 뜨겁냐는 거죠.
0: 그러니까
1: 미스터리네.
0: 이게 그래서 네. 21세기가 될 때까지도 완벽하게 풀리지 않는 아주 유명한 태양의 미스터리.
1: 21세기까지도요? 네. 지금은 풀렸나요, 그러면?
0: 사실 지금도 100% 몰라요.
1: 태양 말고 다른 별에서도 이런 현상이 보이나요?
0: 아, 이거 너무 중요한 질문인데요.
1: 네. 중요할 것 같아요, 이 문제가.
0: 태양에서밖에 못 보죠.
1: 아, 우리가요?
0: 그렇죠.
1: 다른 별에서 있다 한들?
0: 그렇죠.
1: 왜지?
0: 왜냐하면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아. 태양은 천문학적으로 네. 어떤 가치가 있냐면 예. 제가 물론 아이슬란드 가서 태양을 미워하게 되긴 했지만
1: 너무 미워하기까지예요.
0: 낮에 볼 수 있는 유일한 별 인 동시에 태양은 우리가 그나마 거리가 가까워서 네. 피부를 하나하나 들여다볼 수 있는 유일한 별이기도 한 거예요.
1: 아, 그렇습니까?
0: 네. 그러니까 다른 별들은 너무 거리가 멀어서 망원경 아무리 뭐 좋은 제임스 웹 할아버지 망원경으로 봐도 안 보여요, 표면은. 그냥 그렇구나. 점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은 네. 그냥 멀리서 그 집약된 네. 빛 덩어리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태양은 네. 코앞에 있잖아요.
1: 하, 그렇지.
0: 그래서 표면이 어떻게 자글자글하게 막 어디에 검버섯이 있고 어디에 각질이 있고 어디에서 여드름이 터지고 있는지 그 태양의 피부 트러블을 다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거예요.
1: 우리가 우주에 있는 그 많은 별에 대한 이해도는 아직 한참 예, 갈 길이 머네요.
0: 그렇죠. 물론 이제 요즘에는 네.
1: 엄청 답답하시겠어요, 천문학자들. 별이 저렇게 많은데 내가 지금 가까이 볼 수 있는 건 태양밖에 없고.
0: 그 맞죠. 그 네.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도 해요. 네. 그러니까 좀 나쁘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별이라는 이 세계에 대한 이해는 네. 태양에 대한 이해가 반영될 수밖에 없어요.
1: 그렇겠죠.
0: 근데 예. 우주에 그렇게나 별이 많은데
1: 태양이 좀 독특한 애라면
0: 그렇죠. 태양만 보고 태양에 과연 대표성을 띨 수 있을까?
1: 그러게요.
0: 혹시 태양이 이상한 애면 어떡하지?
1: 그러게요.
0: 그렇죠. 그래서 네. 이거를 되게 잘 고려해서 가장 태양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또 이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 거죠.
1: 우주라는 곳은 정말. 그럼 혹시 코로나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 지구까지 올 수도 있어요?
0: 그럼요.
1: 이제 그럼요. 당연한 거예요.
0: 그거를 우리가 코로나 물질 분출이라고 해서 네. 코로나 매스 이젝션 CME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데 네. 가끔 태양에서 표면에서 폭발 현상이 벌어지죠. 네. 그러면 당연히 고속으로 가속된 그 코로나 입자들도 다 태양계 사방으로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날아가게 될 거고 그런 그 태양 폭풍이 우연히 지구를 휩쓸고 지나가면 이제 제가 미처 못 본 오로라 같은 거를
1: 또 태양 폭풍
0: 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1: 그게 그거구나. 네. 예. 자,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요. 1878년의 개기일식 때는 과학자들이 태양 뒤에 숨어 있는 의문의 행성 벌칸을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고 이제 찾았다고 하는데
0: 네.
1: 태양 뒤에 행성이면 뭐 지금 수성보다도 더 가까운 곳에 뭐가 있다고 본 거예요?
0: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안 네. 꽤나 오랫동안 천문학자들은 태양계 행성의 순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벌수금지화 목토천해
1: 명. 태양과 수성 사이에 벌칸이 있다?
0: 네.
1: 그랬어요?
0: 이게 왜 네. 등장했냐면 네. 그러니까 수성이 좀 이상했거든요. 아, 참고로 하나 TMI로 말씀드리면 네. 그 며칠 전에 네. 인류가 오랜만에 수성에 탐사선을 또 보냈어요.
1: 아, 그래요?
0: 베피 콜롬보 탐사선이라고 이제 수성에 도착을 해서 본격적으로 아주 간만에 수성 탐사도 할 텐데 예. 수성도 우리가 잘 모르는 의외로 잘 모르는 선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또 나중에 기회가 되면
1: 수성편 한번 해 주시죠.
0: 수성도 한번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원래로 네. 돌아와서
1: 벌칸.
0: 이 수성이 왜 이상했냐면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안쪽에 돌고 있고 가장 빠르게 돌고 있죠. 그래서 옛날부터 되게 바쁘게 돌아가는 그 신화 속의 전령 같은 존재, 메신저. 그래서 머큐리라고 부른 거예요. 근데 이 수성이 그리고 있는 궤도를 보면 좀 다른 애들보다 유난히 더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거든요.
1: 그래요. 예.
0: 근데 그 타원 궤도가 네. 아까 말씀드린 그 헨리의 베스트 프렌드 뉴턴의 계산에 따르면 네. 어차피 태양의 중력은 똑같이 작동하고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0: 그러면 수성이 타원 궤도가 그냥 그대로 돌고 있어야 돼요. 변하지 않고
1: 네.
0: 타원 궤도가 조금씩 뭐 돌아간다거나 뒤틀린다거나 하지 않고 그냥 고정된 딱 하나의 트랙만 계속 돌고 있어야 하는 거죠.
1: 네.
0: 근데 실제로 관측 기술이 좋아지고 수성을 잘 보니까 궤도가 조금

0: 조금씩 조금씩 또 통째로 틀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설명하지?
1: 뉴턴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군요.
0: 예. 근데 사실 이것도 약간 배경이 있는데 네. 이 수성으로 논란이 벌어지기 직전에 뉴턴이 또 한 번 대박을 터뜨린 게 있었어요.
1: 뭐 주식은 망했잖아. 뭐 대박 터뜨렸죠?
0: 뉴턴의 네. 법칙을 적용해서 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태양갱성을 또 예측하고 실제로 거기서 발견까지 해버린 적이 있는 거예요.
1: 뉴턴이요?
0: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서.
1: 뉴턴의 법칙을 사용해서. 네.
0: 예. 그래서 예. 그때 그 직전까지 예. 수금지와 목토 천왕성까지를 알고 있었어요.
1: 아, 예.
0: 근데 천왕성의 궤도를 보니까 얘도 이상한 거죠. 네. 태양의 중력만 고려해가지고 계산되는 궤도랑 맞아. 비교해보니까 어. 자꾸 이상하더라. 네. 어, 이거 혹시 천왕성보다 바깥에 뭔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어. 얘가 중력으로 괴롭히는 거 아니야? 해서 딱 찍었고 네. 거기를 막 찾아보니까 네. 거기 정말 있는 거예요.
1: 예, 이거 따로 이제 다뤄주신 적이 있죠.
0: 어, 맞아요.
1: 천왕성이 이해되지 않은 궤도를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행성을 우리가 상정했더니 그게 들어맞은 거잖아.
0: 그래서 그게 네. 이제 해왕성이 된 거잖아요.
1: 해왕성. 네. 예.
0: 아, 인류가 여기까지 해왕성 해가지고 이제 해왕성이 된 건데.
1: 아, 그게 요즘 그 직전에 네. 있었던 발견이군요.
0: 네. 어, 예. 근데 이제 이 해왕성에서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네. 그럼 똑같이 해결하려고 했겠죠. 아~ 수성궤도 이상하네. 아, 그럼 또 우리 뉴턴이 틀렸을 리가 없으니까 아~ 또 적용하면 여기에 또 수성보다 더 안쪽에 뭔가 있지 않을까.
1: 아, 안쪽에 있는. 네. 벌칸이라는 녀석이 네. 수성 궤도를 이제 중력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0: 그래서 아. 벌칸이란 이름도 왜 그렇게 지었냐면 네. 그 벌칸이 네. 신화 속에서 네. 대장장이 신의 이름이거든요.
1: 볼카누스?
0: 어, 맞아요.
1: 어, 볼카누스.
0: 그래서 그 엄청 뜨거운 곳에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태양 코앞에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여긴 펄펄 끓는 용암이 가득한 어. 용광로 행성이다. 라고 예. 해서 대장장이 신을 붙여서 네. 벌칸이라고 부른 거예요. 어. 그리고 정말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그 벌칸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1: 야.
0: 근데 문제가 있죠. 왜? 벌칸이 설령 있다 한들 네. 수성보다 더 안쪽에 있는 거니까 네. 사실상 태양 코앞에 있는 그렇죠. 행성이란 그렇죠. 말이죠.
1: 예. 보기 쉽지 않죠.
0: 그러면 낮에 볼 수도 없고 어. 태양이 저물면 또 바로 따라서 저물어 버릴 테니까 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아 우리 개기일식을 노려보자.
1: 아 그러네.
0: 네, 그럼 어. 딱 달이 또 태양만 싹 가려줄 테니까 네. 태양 주변에 뭔가 있다면 보여야 하지 않을까라고 아. 해서 열심히 찾아본 거예요. 네. 근데 다 허탕을 쳤죠.
1: 근데 벌칸이 없었잖아요. 결국에 찾아봤지만.
0: 네.
1: 그러면 수성의 그 찌그러진 궤도는 왜 그랬던 겁니까?
0: 그게 이제 나중에 네. 또 한참 지나서 다시 한번 개기일식을 통해 또 확인이 되는데요.
1: 어, 예.
0: 이제 아주 역사적으로 유명한 1919년 개기일식을 이야기를 드릴 필요가 있을 것
1: 1919년이네요.
0: 같아요.
1: 1919년이네요. 예.
0: 사실 오늘의 방송은 이거 보여주려고 여기까지 왔다. 약간
1: 빌드업 열심히 하셨구나.
0: 이런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
1: 어, 기대됩니다. 예.
0: 그 사실 네. 이 1900년대 초반에 아주 아주 역사적인 과학자가 등장하죠. 바로 아인슈타인.
1: 네.
0: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원래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일반 상대성 이론, 막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고 하는 이런 마법 같은 이야기를 네. 고민했던 계기가 바로 수성이었어요. 사람들이 상대성 이론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정작 그 이상한 고민을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그 동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데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수성의 궤도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1: 아.
0: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수성은 그 궤도가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는 정도가 100년에 43초 정도 돌아가요.
1: 100년에 43초.
0: 각도로 네. 43초.
1: 각도 43초. 그러니까
0: 정말 미세한 틀어짐인데 네. 끈질기게 관측을 해서 천문학자들이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태양은 너무나 중력이 강하죠. 그래서 주변 우주 시공간이 휘어져 있고 왜곡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서 수성이 아슬아슬하게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을 텐데 그 시공간의 곡률을 왔다 갔다 시공간 안팎을 자꾸 들락거리면서 궤도가 조금씩 미세하게 돌아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그걸로 이제 뉴턴이 설명하지 못한 걸 아인슈타인은 설명할 수 있다고 본 거죠.
0: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래서 네. 그 아인슈타인이 네. 자신의 예측이 맞다면 그러면 태양은 주변의 시공간을 다 휘어놓고 있을 테니까 수성의 궤도도 틀어놓고 있을 거고 심지어 빛의 경로도 휘어놓고 있을 거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양이 앞을 딱 내 하늘에 떠 있으면 네. 태양과 비슷한 방향에 떠 있는 배경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네.
0: 근데 그 배경별들이 태양이 없을 때 밤에는 지구를 향해 일직선으로 날아오니까 원래 있는 자리에 고스란히 보일 텐데
1: 네.
0: 만약에 낮이 되고 딱 그 위치에 태양이 끼어들면
1: 네.
0: 태양이 자신의 중력으로 경로를 다 꺾어버려서
1: 네.
0: 빛이 약간 휘어져서 날아오게 될 거고
1: 빛이 일직선으로 오지 않고 휘어져서 오겠죠.
0: 그러면 네. 지구에서 봤을 때 그 별이 보이는 위치도 약간 어긋나 있을 거다.

0: 그렇겠죠.
1: 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물리학에서는 중력 렌즈. 여러 번 말씀드렸던.
0: 아, 이게 중력 렌즈야.
1: 네. 중력 네. 렌즈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
0: 네.
1: 이 예측을 합니다. 태양 잘 봐라. 태양 옆에 붙어있는 별 잘 보면 밤에 볼 때랑 다른 위치에 보일 거다라는 예측을 한 거예요.
0: 증명을 해야죠.
1: 그렇죠. 예. 그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또 문제가 있죠.
0: 네.
1: 낮에 별을 보라는 거니까
0: 그렇지, 그렇지.
1: 뭐야 이거 뭐 확인하지 말라는 거야?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에겐 또 달이
0: 일식이죠.
1: 있죠. 예. 그래서 이 달을 가지고 또 가려지는 순간을 노립니다.
0: 예.
1: 그게 이제 1919년에 아주 아주 역사적인 개개일식이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이 태양에 의한 중력 렌즈를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영국의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또 유명한 천문학자가
0: 네.
1: 원정대를 꾸려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유럽에서는 볼 수가 없었고 남아프리카 쪽이랑 또 남아메리카 브라질 쪽이랑 그쪽에서 이제 개개일식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0: 네.
1: 그래서 그 두 지역에 파견된 각각의 연구팀들이 네. 거기서 열심히 망원경 다 동여매고 가서 일식을 관측을 합니다. 그래서
0: 두 지역 다 보낸 건 그냥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인가요?
1: 그렇죠. 데이터를 더 많이 얻어야 예, 하기 때문에
0: 예.
1: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0: 네.
1: 진행을 한 거고요.
0: 네.
1: 그래서 그때 브라질에 크로멜린이라고 하는 동료가 가서
0: 네.
1: 거기서 관측을 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게
0: 네.
1: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태양이 떠 있을 때 별빛이 보이는 위치는
0: 네.
1: 각도로 대략 1.75초 정도 위치가 살짝 어긋나야 해요.
0: 네.
1: 그러니까 되게 미세한 차이이지만
0: 네.
1: 잘 관측하면 밤에 찍은 사진이랑 낮에 개기일식 때 찍은 사진이랑 다 겹쳤을 때 별이 보이는 위치가 실제로 달라 보여야 하는 거예요.
0: 1.75초 차이 정도.
1: 네.
0: 예.
1: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정도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러 간
0: 네.
1: 거죠.
0: 네. 네.
1: 근데 브라질 팀에서 찍은 값은 1.9초 정도가 나왔어요. 차이가.
0: 아, 그래도 뭐 얼추 맞는데요?
1: 네.
0: 예, 1.75랑.
1: 근데 이제
0: 예. 예.
1: 그 아프리카 쪽으로 간 동료들이
0: 네.
1: 관측한 값은
0: 네.
1: 그때 날씨도 너무 안 좋았고 마치 아이슬란드처럼
0: 그러네.
1: 그래서
0: 네.
1: 데이터가 좀 안 좋았어요.
0: 네.
1: 그래서 0.9초 정도가 나온 거예요.
0: 아, 이건 차이가 좀 있다.
1: 네. 근데 그때 당시 약간 논란이 있었던 게
0: 네.
1: 에딩턴이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할 때 물론 그 날씨가 안 좋았고 또 망원경 초점 설정에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니까
0: 네.
1: 데이터는 안 좋은 건 맞는데
0: 네.
1: 0.9초짜리 데이터, 그러니까 값이 많이 다른 데이터는 의도적으로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의도적으로
0: 아인슈타인 이론 뒷받침하려고 유리한 것만 골랐었다.
1: 그런 비판이 사실 실제로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0: 예.
1: 왜냐하면 이때는 상대성 이론이 정설의 반열에 오르기 한참 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사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죠.
0: 예.
1: 하지만 나중에 가서 다시 그 데이터의 초점을 보완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0: 네.
1: 아인슈타인이 예측했던 정확히 1.78초 정도 값이 나옵니다.
0: 아, 나왔어요?
1: 네. 그래서 이제 그 논란은 물론 이제 다 끝나긴 했지만 되게 그때 당시로서는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죠.
0: 와, 오늘 새로운 사실들 많이 알았는데요. 마치면서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 언제 볼 수 있어요?
1: 아, 이거 제가 청기누설을 해드리자면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의외로.
0: 그래요?
1: 조금만 있으면
0: 예.
1: 우리나라에서 개기일식 볼 수 있습니다.
0: 언제?
1: 2035년 9월 2일.
0: 얼마 안 남은 거구나.
1: 그렇죠.
0: 개기일식 워낙 드무니까.
1: 10년도 안 남았어요.
0: 그러네.
1: 네, 그래서 2035년 9월 2일이면
0: 네.
1: 우리나라에서도 개기일식을 볼 수 있는데
0: 네.
1: 단 함정이 있습니다. 그 개기일식의 그림자가 지나가는 경로를 보면
0: 네.
1: 대부분 북한을 지나가요.
0: 아.
1: 북한 쪽, 평양 쪽을 완벽하게 지나가고요.
0: 남한에서는 그걸 못 봐요?
1: 우리 남한에서는
0: 네.
1: 볼 수는 있는데
0: 예.
1: 그 강원도 고성에 통일전망대 아시죠? 거기 금강산 보이는
0: 거기가
1: 그 동네.
0: 거기 가야만 해요?
1: 거기에서만 보여요. 아무래도 민감한 지역이니까.
0: 그 민감하지.
1: 좀
0: 쉽지 않네.
1: 이슈가 많지 않을까.
0: 2035년 다음은 언제예요, 그러면?
1: 2035년 다음은
0: 이제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개기일식.
1: 이제 수도권에서 볼 수 있는.
0: 오케이.
1: 서울을 관통.
0: 그거 노린다 내가.
1: 네, 서울.
0: 예.
1: 꼭 오래 사시길 바랍니다.
0: 왜요?
1: 2701년 11월 22일.
0: 아, 운도 지진이도 없지. 내 평생 개기일식도 못 보고.
1: 이때 이제 서울에서
0: 네.
1: 볼 수 있는 일식이고.
0: 아, 2700몇 년에.
1: 역사 기록을 보면 1887년이 서울에서 일식이 있었던 가장 마지막 해입니다.
0: 아, 가장 최근 2887년이면 네. 진짜 이거는 운이 좀 필요하네요.
1: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0: 우주먼지 지웅배 교수님과 개개일식 얘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0: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1: 안전화.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1: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3: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4: 신라 본기 제1 일식이 일어나다. 무려 기원전 54년 4월 1일 삼국사기에 기록된 우리 역사 최초의 일식 기록입니다. 이게 중국의 기록을 그대로 들여왔는지 신라인들이 직접 관측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생각보다 일식 기록이 오래됐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 오랜 역사에서도 개기일식은 아주 드문 천문현상이어서 가장 최근의 한반도 관측 개기일식이 조선 고종 24년의 일이라고 하죠. 자, 한반도에 찾아올 다음 개기일식 예정일 2035년 9월 2일까지 잡지사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독자들과 함께 직접 강원도 고성이나 동해나 어디서든 특별한 우주쇼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 상상을 해보면서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앞에 CBS 라디오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16 고향 호수 예술축제.
4: 고향 등예식.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11: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침묵하지 않는 언론 한겨레와 함께하는 CBS 녹화뉴스입니다. 이란이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스웨덴에 맞서 스웨덴 외교관 한 명에게 48시간 이내에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스웨덴이 이란의 안보 개입을 주장하며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부당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웨덴은 이란이 현지 범죄 조직을 동원해 이스라엘 대사관과 유대인 시설 등을 겨냥한 테러를 지시했다며 이란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노란 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에서 법원이 극동

건설에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극동건설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라는 노동위 명령만으로 단체 교섭 의무가 새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0: 고급 차량을 구입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김포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김포FC 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부동산 두 곳과 고가의 차량을 사는 데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가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요청했습니다. 피고인은 어머니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빈집 털이를 하려던 것이라며 강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예정됐습니다. 유명 골퍼 김미현 씨의 부친이 운영하는 골프 연습장 법인 대표가 시설을 불법 전대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김미현 골프월드 운영법인 대표 A씨를 최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씨는 남동구의 사전 승인 없이 골프연습장 일부를 전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수원 마약 영상에 등장해 투약 의혹을 받아온 30대 남성이 두 달여간 혐의를 부인하다 구속된 뒤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자백했습니다. 경기 수원권선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내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입니다. A씨는 올해 초 해외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 7월까지 소지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공직자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구름이 많겠으나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제주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 지방의 현재 기온은 24.9도입니다. 김은영이었습니다.
1: CBS
2: 북적역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거점
1: 북적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랙
2: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1: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2: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광고하기 좋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디오 세바시 아나운서 송인찬입니다. 라디오 세바시는 CBS의 대표 강연 콘텐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입니다. 세바시는 오늘을 사는 많은 이들에게 더 좋은 세상을 위한 지식과 경험을 전하기도 하고요. 마음을 보듬는 방법,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 같은 세상의 다양한 이야기를 명쾌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세바시에서 소개된 명강연들 뽑아서 라디오 세바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라디오 세바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마음을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 첫 번째 준비한 강연, 엄마 말도 안 듣는 딸이 마을 이장이 된 이유, 김유솔 완도군 청년공동체 완망진창 대표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유솔 씨는 완도 용암리 이장이자 완도 여고생이 제일 사랑하는 사진관 대표이자 완도 청년 공동체의 대표입니다. 디자이너의 꿈을 위해 서울에 올라왔지만 현실은 그냥 김사원일 뿐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떠나고 싶었던 완도에 다시 그녀가 돌아온 이야기,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3: 건설을 위한 금융 전문건설 공제조합 K-PIMCO
4: 행복 짓는 건설 금융 K-PIMCO 믿음 쌓는 건설 금융 K-PIMCO
3: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4: 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Walk it, walk it.
1: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0: 안전화.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2: 르노.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르노.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26살이고요. 완도 용암리라는 마을에 이장을 맡고 있는 김유솔입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을 들었어요. 혹시 배 타고 왔냐는 질문을 들었는데요. 완도는 차로도 갈 수 있는 곳이고요. 제가 차로 운전을 해서 한 6시간 정도 걸려서 이곳으로 온 것 같아요. 저는 그 완도에서도 완도읍이라는 가장 큰 본섬에서 나고 자란 토박이인데요. 이 완도 친구들은 저도 그렇지만 커오면서 당연하게 아 도시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보낸 후에 다시 완도로 돌아와서 좀 이장이라는 좀 특별한 직업을 갖게 됐는데요. 완도에 있는 웬만한 것들이 다 이 사진 안에 나와 있어요. 바다, 양식장, 산, 섬 이런 것밖에 없는데 제가 처음에 완도에 내려왔으니까 딱 보니까 진짜 이것밖에 없고 다른 거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 있는 친구들 생기기만 하면 아, 완도에 내려와라 나랑 같이 놀자 이렇게 꼬셔도 보고 또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 좀 제 또래 좀 더 된 것 같으면 같이 우리 좀 행사나 한번 해보자 이래서 플리마켓도 하고 했더니 그게 근데 저는 모르고 했더니 도시재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시재생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활동을 해보니까 막 이렇게 친구들이랑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그때 당시 용암리 이장님께서 저한테 자네 혹시 이장 일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갑자기 이렇게 물어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장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고 계세요? 저는 완도에서도 완도읍이라는 섬이에요. 근데 완도읍은 약간 다운타운이에요. 도시 출신이라서 저는 완도에서도 좀 고급스러운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장 일이 어떤 일을 하는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이 질문을 듣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답변을 드렸어요.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장님께서 근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할수 있는 거 아니다. 어르신들이 동의를 해주셔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을에 행사를 하면 가서 괜히 저 누구 집 딸인데 이렇게 얼굴도 비추고요. 그리고 마을 행사하면 가서 괜히 사진도 좀 찍어드리고 또 그렇게 열심히 얼굴을 좀 비춰드리고 나니까 나중에 마을 총회 때 이장님께서 이장 후보로 본격적으로 좀 올려주셨어요. 그때 이장 후보가 저 말고도 다른 분이 한분더 계셨는데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잘 알고 그지 괜찮지 않은 신뢰받는 어르신이셨어요. 그래서 각자 좀 본인의 포부를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보다 먼저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딱 이렇게 일어서서 젊은 사람이 하겠다는데 이러고 그냥 앉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응원을 받고 근데 그래도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처럼 긴장을 하면 갑자기 머리가 영특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마을은 어르신들이 워낙 잘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밖에 다른 것들을 잘 알아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마을을 잘 알려주시면 제가 그 밖에 다른 것들로 마을 일을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들 좀 만족을 하시긴 하시는데 제가 아직 시집도 안 가고 너무 어리니까 이러다 떠날지도 모르고 좀 걱정이 된다. 그래서 막 도움이 될것 같은 이말저말막 하다가 저희 할아버지도 옛날에 이 동네 사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갑자기 다들 눈빛이 바뀌시는 거예요. 전에 할아버지 성함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저희 할아버지 성함이 황맹자 석자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니 그지 괜찮지? 이러면서 이장을 시켜주셨어요. 그렇게 제가 이장을 맡은 지 2년 차가 되었고요. 현재는 딱 돌아왔을 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더니 완도에서 저같이 좀 사고 잘 치는 유별난 토박이 친구들을 모아서 원망진창이라는 청년 단체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사진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들어보면 제가 완도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 저도 어렸을 때는 완도가 너무 답답하고 그리고 하루빨리 완도를 뜨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었는데요.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도 시골에 사는 친구들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저는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그때 당시 완도에 입시 미술을 할수 있는 학원이 단한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검색을 해봤어요. 디자이너가 되는 방법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좋은 건다 서울에 있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괜찮은 학원 다 서울에 있고 이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울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뭐 직장도 알아보고 학원도 알아보고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준비를 하고 나서 선생님이랑 엄마께 계획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사실 좀 반대하실 줄 알았는데 말은 제주로 가고 사람은 한양으로 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를 안 하셨어요. 그냥 남들보다 조금 빨리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순히 보내주셔서 거창하게 서울 올라와가지고 몇 년간은 고시원에서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해서 제가 원하던 디자이너를 할수 있었었어요. 처음에는 꿈꾸던 디자인을 할수 있다는 사실이 저한텐 되게 뜻깊고 좀 감명 깊고 그래서 되게 좀 꿈에 차 있었는데 그렇게 몇 년간 직장 생활을 다녀보니까 남들이랑 똑같이 지하철 타고 그냥 어떤 김사원 그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 그냥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완도에서 진짜 좀 특별했었거든요. 그래서 놀러는 절대 안올 거라고 생각했던 완도에 휴가차 다시 내려가게 됐어요. 학창 시절에 집 밖에서 맨날 보던 바다도 오랜만에 내려가서 한번 구경도 하고요. 오랜만에 친구들도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데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이번에 사진 찍었는데 된통 망했다. 찍은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같은 애가 완도 내려와서 좀 이렇게 보정도 잘해주는 사진관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는데 뭐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여기 오면 좀 특별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바로 서울에 올라가서 사진학원 등록하고 준비를 열심히 해서 2년 뒤에 기가 막힌 리터칭 기술을 가지고 완도로 다시 돌아왔고, 제가 그래서 완도에서는 지금 완도 여고생들이 가장 사랑하는 사진관으로 그 사진관 사장님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완도

돌아보니까 완도가 너무 예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완도는 변한 게 없거든요. 바다도 그대로고 뭐 산도 그대로인데 변한 거는 제가 변했던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완도에 돌아와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완도 생각보다 좀 살만한데?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살만한데 친구들이 한번 떠나면 다시 돌아오질 않아요. 다른 또래 친구들도 완도가 저처럼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떠나서 다시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살아보니까 생각보다 좀 살만하다라고 느껴지는데 이걸 저는 다른 분들도 좀 느껴봤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까 그 사고친다는 완망진창 친구들하고 완도에서 완도 살만한지 본인들이 직접 와서 한번 느껴보세요 하는 전남형 청년마을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저희가 토박이 친구들이 직접 완도에 있는 명소를 본인 시점으로 소개한 건데요. 이때 여기가 별이 진짜 잘 보이거든요. 전국에서 오신 체험자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별 구경도 하고 여기에서 그냥 돗자리 깔아놓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지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본인의 작업물을 전시하는 전시나 아니면 플리마켓을 같이 운영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정착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분이 부산에서 오신 일러스트레이터 분이셨어요. 막 완도에 사시겠다고 하니까 저희는 감사는 한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정착 근데 왜 어떤 마음으로 하시게 된 거예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그분이 나는 부산에서 정말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완도에 오니까 제가 좀더 특별하게 느껴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사람도 너무 많고 또그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가려져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자꾸 까먹게 되고 그랬었는데 완도에 오니까 비교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눈에 띄기도 좀더 쉽다 보니까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 더 느끼게 된다는 거였어요. 근데 저도 서울에서 그랬더라고요. 완도에 다시 돌아와서 아, 이렇게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완도에 와봐야겠다라는 그런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부산에서 오신 작가님 말고도 뭐 물리치료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영상 프리랜서를 하시는 분도 완도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지내고 계세요. 이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여기에서 구축해 나가시고 또 어떨 때 저보다 더 재밌게 사시거든요. 이분들이 항상 어딜 갔다가 다시 완도 내려오실 때는 완도 좀 빨리 다시 내려가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약간 완도의 부작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완도에서 조금 더 선명하게 제가 느낀 거는 나 우리 마을에 진짜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 생각을 느끼게 됐어요. 며칠 전에 어르신이 핸드폰이 고장 났다고 저한테 막 이장 며칠 전에 이거 핸드폰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화도 안 오고 진동도 안 울리고 카톡도 안 온다고 이거 핸드폰 고장 났다고 저한테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3초면 고칠 수 있어요. 제가 방해금지 모드 하나만 딱 풀어드리면 어르신들이 막 박수를 치세요. 우리 이장 기술자라고. 너무 야물딱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을 이제 도와드리면서 지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장 나 이장 주려고 지금 물에 감 담궈 놨다고, 이장 와서 감 가져가. 그리고 어제 그거 도와준 거 너무 고마워서 내가 파김치 담가 놓은 거좀 가져가. 그래 가서 보니까 한 박스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제가 이렇게 도움을 드린다고만 생각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집 구할 때도 같이 알아봐 주시고, 빈집 나오면 누구보다 먼저 알려주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양옆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면서 지냈는데, 이 완도에서는, 누가 사는지도 알고, 이렇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일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아까 제가 핸드폰 고쳐드린 것도 엄청난 재능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 제가 이렇게 칭찬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까, 제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솔직히 가늠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제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던 이 동네에서 재밌는 일들로 채우고 플리마켓도 운영하고 또 어르신들이랑 같이 행사를 운영하기도 하는데요. 저희 마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냥 하나예요. 저희 마을이 전부 다 보이는 뷰인데 여기에서 뭔가를 하면은 성공이나 실패의 개념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없는 걸 저희가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도 이미 충분해서

사실 실패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나 저희 팀원들은 완도에서 뭔가를 할 때마다, 아, 우리 진짜 여기에 너무 필요한 사람이다. 이런 걸 매번 느끼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청년들이 각 지역에 되게 많이 있어요. 지방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주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이런 청년들이 저 말고도 지역에 많이 있는데 요새 지역 소멸 진짜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전 그걸 볼 때마다 이거 진짜 지역 소멸이 되고 있는 게 맞는 건가? 이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많은 친구들이 아, 너 완도에서 그렇게 힙하게 활동하고 있는 거 보면 아, 너무 멋있다. 나도 같이 하고 싶다. 이런 친구들이 점점 늘어나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저는 오히려 지방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지금 조금씩 더 성장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냥 성장하는 게 아니라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색을 가지고 또그 지역만이 할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 방식대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의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너 그냥 서울에서 그러지 말고 뭐할거 없으면 완도나 내려와. 이런 말을 할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좀더 빛날 수 있는 곳이고 내 가치를 좀더 확인할 수 있는 곳이고 가능성을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서 저희라도 그렇게 내려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역 소멸 때문에 내려와라고 했으면 저희라도 안 내려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가 시골이라고 해서 저희가 꿈이 또 작은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가 없는 곳이라서 어디까지 우리가 할수 있는지 가능성을 볼수 있는 곳이라서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 완도 그렇게 좋아? 아니, 그렇게 살만해? 라는 의문이나 관심이 조금 생기셨다면 또는 지방에 살고 싶으셨는데 어떻게 할지 좀 막막하셨다면은 제일 먼저 해보셔야 되는 게 일단 한번 와보시는 거. 먼저 와보시면은 그렇게 조금씩 시간을 늘려서 오는 계기를 한번 만들어 보시면요. 솔직히 왔다 갔다 하기도 좀 귀찮고 엉덩이 붙이고 살고 싶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제가 부작용 말씀드렸잖아요. 떠나면 다시 완도에 오고 싶어져요. 그래서 전 제일 중요한 게 언제든 떠날 수 있고 또 언제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이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처럼 많은 청년들이 이 완도를 겪어보는 계기를 만들고요. 또 저희 어르신처럼 다양한 세대랑 소통하는 행사를 만들고 또 시골이라서 잘안 보였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발굴해내서 시골이라서 더 멋있는 브랜드들을 같이 찾아서 발굴해낼 거고 그렇게 멋쟁이들이 사는 섬이 되어서 누구든 끼고 싶은 섬으로 만들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용암리 이장이자 원망진창 대표이자 솔진간 언니 김유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마음을 되살리는 방법이란 주제로 만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연, 엄마 말도 안 듣는 딸이 마을 이장이 된 이유, 김유솔 이장이 전하는 강연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린 음악은 정태춘이 부른 사랑하고 싶소, 강산의 할아버지와 수박 감상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보내드릴 강연은요, 목욕봉사 갔다가 끼와 흥을 배워왔습니다. 거제 돌고래 봉사단 단장 김대현 씨의 강연 준비했습니다. 김대현 씨는 거제 돌고래 봉사단 단장이지만 전에는 제법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는 형님이 좋은 데 가자고 꼬시는 바람에 따라가 보니 어느새 지금은 장애인 목욕 봉사를 꾸준히 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들과 직접 만나고 부딪히고 비비고 하다 보니 어느새 절친이 됐다고 합니다. 김대현 씨는 직접 만난 평범한 장애인들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다고 하는데요. 목욕봉사로 만난 장애인들이 세상과 만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1: 거제도에서 하루에 10시간씩 지금 20년, 30년을 배를 타고 있는 남자 김대현입니다. 2003년 가을 저희들은 출동을 했습니다. 장애인 40명을 데리고 목욕 가는 날이었습니다. 소풍 가는 기분으로 목욕탕을 들어가는데 목욕탕에서 차단이 되었습니다. 입장 거부를 당했습니다. 물론 20, 30년 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을 때 못 들어가는 이유를 이야기해 달라니까, 첫 번째, 안에 계신 분들이 불편해 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 목욕탕 가서 다치면은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조심조심 또 조심하고 들어가는 손님하고 똑같이 돈을 낼 테니까 입장을 지켜달라 그랬습니다. 근데 잘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구에서 시위를 하였습니다. 시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손님들과 저희들이 보는 게 좀 안 좋았었는가, 그 주인 사장님과 이제 협의가 되었습니다. 협의된 게, 장애인 한 명에 봉사자 안전원으로 합명을 해서 원 플러스 원으로 같이 입장을 해라. 그래 입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장을 해서 우리 그 봉사자들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 밀지 마라. 그리고 모욕을 강요하지 마라. 그 대신에 목욕탕, 대중목욕탕 처음 가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 비장애인들은 다 안다니까, 목욕탕에 무슨 게 많은지, 반신욕도 하고 냉폭포 샤워도 하고 섭식 사우나도 하고 그 등 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할 때 다 두세 번씩 돌고 모욕을 즐기다 놓으라 그랬습니다. 두 시간 모욕을 하고 장애인들이 나왔습니다. 장애인들 처음 하는 목욕이라 그런가 얼굴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그런 천사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습니까? 오늘 화장 따고 처음으로 나왔는데
2: 잘생겼다.
1: 결혼식 이후로 처음 화장해 봅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좀 뺀질합니다. 그리고 약간 좀 뒤끝도 있습니다. 그런 내가, 내밖에 모르는 내가 어떻게 봉사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1998년 대한민국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IMF가 왔습니다. 그 당시 회사가 매각이 되면서 저는 자동으로 실직을 해버렸습니다. 저한테는 가장 힘들고 방황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날 또 같이 잘린 멤버들과 맨날 저녁에 술자리를 합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답도 없는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왜 이제 구조조정을 당해야 되나, 내가 왜 대상자가 돼야 되지, 이유가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겨울을 보내는 시절에 절친형님 한 분이 내일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좋은 데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랬습니다. 그때 저 혼자 애들 등지고 있는 시국이라서 좋은 데 가자니까 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 다음날 저를 데리고 간 곳이 장애인 복지시설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제 마음이 진짜 심란했죠. 심란하고 복잡하고 이런 시국인데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 모욕만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하였습니다. 모욕을 하면서 장애인 친구들과 장난도 치고 간식도 나누어 먹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남자끼리 서로 뭐 특수 부위 보고 이러면 절친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들하고 사실 절친이 되어버렸어요. 절친이 되면서 장애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삼촌, 장애인 모욕을 시키는데 저희들이 받기 싫은 모욕이 있고 안 하고 싶은 봉사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답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모욕을 세 번, 네 번 합니다. 어머니들이 장애시설 오면은 내 새끼처럼 안타까워서 탁 타이라 짝짝 합니다. 모욕을 세 번, 네 번 밀으면 여기 막 닭살이 일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남자 장애인을 여자 봉사자들이 몸을 씻깁니다. 근데 참 서로가 좀 약간 좀 거북스러운 봉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앞에 선두에 이야기했듯이 장애인들 데리고 도전을 한 게 처음으로 대중목욕탕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박수 한번 나와줘야 됩니다. 장애인들과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장애인들도 꿈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도 있고 물론 저도 꿈이 있습니다. 제 꿈은 재벌 2세였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노력을 안 하네요. 장애인들도 자기 손으로 좀 불편합니다. 불편한 몸으로 직업을 갖고 싶고 하다 안 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그 당시에 제가 IMF로 실직을 하는 그런 시국에서 직장의 소중함과 그 중요함을 너무 많이 아는 터라서 저 친구들, 저 장애인들한테 직업을, 알바를 한번 시키고 싶은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 사회적응 체험이라고 했습니다. 그 제도에 장애시설이 9군데가 있습니다. 그 9군데에 일하고 싶은 장애인,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장애인을 모집을 하였습니다. 이 사진에 놓지만 150명가량이 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원이 생각이 너무 많은 관계로 두 조로 나뉘었습니다. A팀, B팀. A팀은 그 제도 포로수용소 쪽으로 해가지고 바닥에 끔 제거 작업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B조는 일반 시민들이 댕기는 도로, 잔디밭, 화단에 담배꽁초 줍고 또 끔 제거 작업을 시켰습니다. 지나가시는 일반 시민들이 보시고 아, 꼭 장애인들 저렇게 해야 되나? 그냥 돈 한 푼 용돈 주고 말지. 근데 장애인들이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당당하게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사 먹는 그런 걸 원했습니다. 그래서 두세 시간 일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시간당 만 원씩 포함해서 점심값 포함해서 일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일당을 지급하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은 그 처음 받아보는 자기가 벌어본 돈으로 마트 가고 식당에, 그때 가서는 홈푸드 식당이죠. 홈푸드 자기가 먹고 싶은 음식을 직접 주문을 해서 사 먹고 계산하고 또 남은 돈으로 원래 가지고 싶은 시장에 가서 또 직접 사고 계산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프로젝트 이런 체험을 15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 한 4명 정도만 취직이 되어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씨가, 그 불씨가 커지고 커져서 지금은 한 60여 명이 각 지역에서 소상공인 분들과 그리고 그 지역의 마트, 세일마트, 홈플러스 마트,
마트 이런 데에서 대차를 하고 진열을 하지만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십니까?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비장애인들, 일반인들 스트레스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뭐 노래를 하고, 예, 그리고 술 먹고, 뭐 좀 돈이 좀 있으면 춤을 추고 나이트클럽 가신다.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 비해서 끼와 흥이 두 배 이상입니다. 왜 두 배 이상이냐? 장애인들은 풀 데가 없습니다.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끼와 흥과 그거를 어디서 풀어야 되는데 풀 데가 없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20년, 25년 전에는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었습니다. 식당에 가서 장애인들이 밥을 먹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주위에 비장애인들, 일반 시민들 앉지를 않습니다. 20년, 30년 전에는요. 지금은 조금 달라졌겠지만요. 영화관, 마트, 노래방, 뭐 특히 아까 이야기한 나이트클럽 이런 데는 더더욱 꿈을 못 꾸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의 끼와 흥을 풀 수 있는 공간, 자 우리가 한번 판을 한 깔아주보자. 그래 시작인 게 경상남도 장애인 장기 자랑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장애 시설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한 팀이 되어서 연습을 하고 출전을 하는 거죠. 막춤 추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각 시설별 A시설, B시설, D시설이 쫙 있는데 아홉 개 시설에 장애인 팀이 만들어져 갖고 출전을 하는 거죠. 그제도 관광호텔 지하에 1400평 규모의 아라비안 나이트클럽에서 장애인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경진대회를 붙이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아시지 않습니까? 나이트 타임이 있습니다. 봉사자들과 장애인들이 왕창 나서 막 떼춤을 추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장기자랑을 하게 되었죠. 한 3회 때 그때 대상 받은 팀이 있습니다. 휠체어 팀이라고. 그 휠체어 팀이 당당하게 비장애인 나가는 스포츠 댄스 경진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은 겁니다. 근데 참 특이하지 않습니까? 우수상 받고 나서 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기해 놓으니까 지역 행사할 때마다 찬조춤을 하는 겁니다. 와, 이 짭짤하게도 들어온다 아닙니까? 출입니까? 그 다음에 3회 때인가 진짜 춤 잘 추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민성이라고. 원장님한테 안 보이는, 그 친구 안 보이는 겁니다. 그 원장님한테, 원장님, 오늘 민성이 안 왔습니까? 그 춤 잘 추는 친구. 어디 아픕니까? 그랬습니다. 원장님, 와. 그럼 단장, 그 친구 3개월 전에 하늘나라 갔네. 어우, 좀 가슴이 좀 찌릿하듭니다. 그래서, 그래요? 라니까 원장님이, 그래도 금단장, 그 친구는 그래도 이런 데도 한번 와보고 이렇게 즐기고 소음 풀어서 그래도 고맙네. 그러면서 저도 작은 위안을 하면서 후회도 하고 보람도 하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내심, 아, 한 번 더 할 걸. 그리고 조금 더 땡기갖고 그 친구 한 번 더 경험을 한번 해줄 걸. 그런 마음을 좀 느꼈습니다. 여러분, 저 제 생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살려면은 같이 만나고 비비고 싸우고 박치기 하고 이래야지 같이 살아가면서 절충이 되고 배려가 되고 양보가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조건 장애인이라고 빼고 무시하고 빼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장애는 그냥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셔야 됩니다. 장애인의 장애는 그 모습 그대로를 봐주세요. 어느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의 반은 나와 가족을 위해 쓰고 인생의 반은 남을 위해 쓰라고 하되, 여기 관중 오신 분들도 인생의 반은 혹시 남에게 쓸 일이 있으면은 저희와 함께, 저와 함께 장애인의 편견을 조금만 좀 허물어 주시고, 그리고 비장애인들의 고정 관념을 조금만 더 허물어 주시는데 같이 불씨가 되어 주었으면은 너무 고맙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또 배를 10시간 타러 또 가야 됩니다. 내일 또 배 타러 가야 되는데 오늘 월차 쓰고 왔습니다. 거제도에서 돌고래 봉사단 금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를 오디오로 듣는 시간, 라디오 세바시. 오늘은 마음을 되살리는 방법, 이란 주제로 준비했고요. 첫 번째 강연, 엄마 말도 안 듣는 딸이 마을 이장이 된 이유, 김유솔 대표의 이야기 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연은 목욕봉사 갔다가 끼와 흥을 배워왔습니다. 봉사단 단장 금대현 씨의 강연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비지스가 부른 How Deep Is Your Love, 주스 뉴튼의 Queen of Hearts까지 감상하셨습니다. 라디오 세바시,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린덴 데이빗 홀이 부른 All You Need Is Love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인찬이었습니다.

0: CBS
1: 선생님, AI가 한 건데 이게 맞나요?
2: 아이들은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숙제도, 검색도, 고민 상담까지. 그런데 그 답이 맞는지 틀린지, 어디까지 믿어도 되는지 가르쳐준 어른은 없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 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AI 시대, 쓰는 법이 아니라 판단하는 힘을 가르칩니다. 기술에 끌려가는 아이가 아니라 기술을 다스리는 아이로. 이 캠페인은 자치분권을 선도하는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 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4: 지혜치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5: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6: 마누카 꿀!
5: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6: 뉴질랜드!
5: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6: 당연히 콤비타죠!
7: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8: 콤비타 마누카 꿀.
9: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0: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9: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1: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세상을 보는 맑은 창, 동아일보 제휴 CBS 노코뉴스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75%로 동결했지만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통화정책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동결에 찬성했고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습니다. 앤드루 베일리 총재는 에너지 비용 상승이 장기화할수록 물가 압력이 커져 금리를 올릴 가능성도 커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국 외교관을 추방한 스웨덴에 맞서 스웨덴 외교관 한 명에게 48시간 이내에 출국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스웨덴이 이란의 안보 개입을 주장하며 외교관을 추방한 것은 부당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대응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스웨덴은 이란이 현지 범죄 조직을 동원해 이스라엘 대사관과 유대인 시설 등을 겨냥한 테러를 지시했다며 이란 외교관을 추방했습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가 EU의 준회원국 가입 제안에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며 유럽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카니 총리는 유럽의회 연설에서 캐나다와 유럽이 핵심 광물과 에너지, 방위 분야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필요한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율 관세 경고에는 더 강하고 회복력 있는 캐나다가 미국에도 더 효과적인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을 둘러싼 법원의 첫 판단에서

0: 관련 제도와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서울 여의도 FKI 타워에서 열린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만찬에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양국의 첨단 산업과 제조, 디지털 역량을 결합해 새로운 기회와 일자리를 만들고 기업 투자 환경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사흘 만에 1만 2천여 명의 동의를 얻었지만 경기도가 의견 수렴을 종료했습니다. 경기도는 해당 청원이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사안으로 청원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며 이날 저녁 종료 조치했습니다. 앞서 1만 명 이상 동의한 청원은 도지사가 직접 답변하도록 돼 있지만 이번 청원은 답변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별도 답변 없이 종료됐습니다. 공직자 윤리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영일 전북 순창 군수가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순창경찰서는 최 군수의 배우자 명의 아파트 취득 자금 신고와 지방선거 당시 펀드 상황, 가족의 하천부지 관련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순창 군민 25명은 지난 5월 최 군수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최 군수를 한 차례 조사한 뒤 지난 14일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오후부터 맑아지고 제주도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4.3도입니다. CBS 뉴스 김용신이었습니다.
1: CBS I'm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2: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3: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2: 주방 싱크대도.
3: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2: 어디로?
3: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4: DS 대성하우징.
5: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9시 5분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 신앙인의 진솔한 간증으로 믿음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는 시간입니다.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김요셉 목사입니다.
6: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새롭게 오셔서 주영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예일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1: 해외에서 유색 인종들이 가끔 경험하게 되는 인종차별에 대한 보도를 저희가 종종 접하곤 하죠. 오늘 모실 분은 오히려 반대로 백인이어서 인종차별을 겪으셨다고 합니다.
2: 네, 맞습니다. 바로 김장환 목사님 아들이신데요. 너무 솔직하시고 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으니까요. 오늘 간증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3: 네, 네 그렇습니다. 원천 침례교회 목사님이시자 중앙기독학교 이사장인 김요셉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1: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소개가 대단하네요. 저 다른 사람 오는 줄 알았어.
1: 아, 목사님이 유머 감각이 좋아.
3: 아니야. 좋아, 좋아.
4: 진짜로.
3: 시작이 아주 좋아.
4: 죄송합니다.
1: 뭐 앞서 소개 올렸지만 우리 김정환 네.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고, 그죠? 근데 네. 저희가 이제 네. 오늘도 대기실에 갔더니 네. 우리 메이크업 해주는 분이 네. 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순수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3: 네?
1: 순수 한국인, 순수 한국인이신데 아직도 어쩜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들으셨다 그래서
4: 맞습니다. 자주 있는 일이고요.
1: 네.
4: 고등학교 졸업하고 처음 미국을 갔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미국 가서 영어 때문에 진짜 힘들었거든요.
3: 울렁증이 있었어요.
4: 백인 울렁증이 있었어요.
1: 아니

0: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한글로 잡아주시니까. 영어를 뭐 특별히 배우신
1: 혹시 미국 처음 가신 때 기억나세요?
0: 기억나죠. 저 스무 살 때 갔으니까.
1: 스무 살 때? 네네. 저랑 비슷한 나이. 제가 열아홉 살 때 갔거든. 네네. 그러니까 그 느낌 아, 아시잖아요.
0: 그럼요.
1: 예, 아유 진짜. 그래서 저는 하, 여기가 내 고향인데 계속 언제 왔냐는 질문에 저 진짜 대답이
0: 언제 왔냐. 아 근데 지금 왜냐면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 아잖아요 김정한 목사님이시고 그러니까 어머님께서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만나셔서 수원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1: 아니죠. 어, 예, 저희 부모님은 아, 아버지 스토리는 되게 길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님은 15살에 미국 가셨어요. 6.25 동란 때 가셨고 이제 미국 학교에서 기숙사 있는 학교에서
0: 공부를 하시죠.
1: 공부를 했는데 어머니를
0: 만나신 거죠.
1: 어, 그 아버님이 9학년으로 들어가셨어요. 근데 어머님이 그때 같은 9학년이나 8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9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같은 고등학생. 근데 이제 거기에서 공부를 같이 하면서 어머니가 아버지 어머니도 한국 사람 한국에서도 키가 작은 편이세요. 미국 사람인데.
0: 아, 네.
1: 그래가지고 아버지께서 아 백인이어도 한국 사람 같이 생겼다.
0: 아.
1: 그래서 한국에 가도 그렇게 눈에 안 띄겠다.
0: 네.
1: 그래서 키 작은 미국 엄마를 만나서서 59년도에 여기를 오신 거죠. 근데 저는 이제 2년 뒤에 태어났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보다 2년 더 오래 한국에 사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 전 진짜로 그러니까 아, 저는 한국 사람이라는 게 처음부터 제 안에 강력하게 아버님 또 심어주셨어요. 또 아버님 얘기를 하자면 53년도에 미국 가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여권도 없어서 종이로 된 그 한문만 써여 있는 그걸 가지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53년도에 가셨는데 6.25 동란 와중에 가셨잖아요. 가보시면 이민 가신 분들은 훨씬 더 뒤늦게 가셔도 한국보다 미국이 살기 좋으니까 가시면 미국 시민권을 따려고 하잖아요. 저희 아버님 10년을 살으셨는데 거의 그 한 번도 미국 그 미국 여자랑 결혼했으니까 시민권 됐는데 죽어도 당신은 미국 시민권이 아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고지식한 한국 사람이에요. 아버님이 그래서 제가 자라날 때도 요셉이는 한국 사람이야. 요셉이는 한국 학교를 고등학교까지 다녀야 돼. 대학교는 네가 미국 가서 공부하는 걸 아빠도 생각하지만 한국에서 살아야 돼. 그래서 아버지는 아주 정말 저를 한국인의 혼을 심어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이 자꾸 언제 한국에 왔냐 왜 이렇게 외국 사람 같아 이러면 제 안에 정말 헷갈리는 게 많아요. 사실은 헷갈린다는 단어는 뜻을 아시죠?
0: 아 그럼요.
2: 그게 무슨 뜻입니까?
1: 해가 땅에 쫙 깔린다가 헷갈린다는
2: 건데 이게 헷갈린다.
1: 굉장히 아재죠. 그 제가 해가 깔리는 시간 아재 개그인데
2: 아나
0: 진짜인 줄 알았어.
2: 나 진짜인 줄 알았어.
0: 헷갈리는 게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
1: 헷갈리는 게 헷갈리는 거지.
2: 아, 또 권위 있으신 분이 이런 얘기 하니까 진짜 낚였군요.
0: 그러면 수원에서 나고 자라신 거죠?
1: 61년도에 태어나서 초등 그러니까 그때는 국민학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성적이 좋았다가 3학년 때 성적이 너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도피 유학을 대학교 때 갔습니다. 여기 있으면 내가 아니 그거는 사실은 처음부터 기독교 대학을 아버님 어머님은 보내고 싶었어요. 본인이 나오신 학교를 보내고 싶으셨는데 그 학교는 안 갔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이제 사실 한국의 대학을 갈 건가 미국의 대학을 갈 건가인데 저는 학교를 세우고 싶은 마음이 사실 고등학교 때부터 생겼고요. 그래서 그러려면 제대로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싶어서 미국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79년도거든요. 제가 79학번이라.
2: 저 79년생인데.
1: 아, 그러세요? 아니, 그렇게 세대 차이 느끼는. 아이고, 진짜. 아니야. 내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지, 그때는. 아, 진짜. 아니,
0: 진짜.
1: 저는, 그러니까 진짜 옛날에, 아, 저는 지금 후회하는 게 있어요.
0: 뭐요?
1: 제가 79년생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그러냐면, 저 한국말 잘하는 외국 사람 같이 생겼잖아요. 근데 내가 어른이 되고도 별로 이 매스컴을 타거나 알아준 사람이 없었어.
2: 인정 못 받죠.
1: 내가 만약에 79년생이었다. 그럼 내가 지금 샘 해링턴보다 더 인기 있었을 것 같아.
2: 아, 그럴 수 있어요.
0: 그래요.
1: 그렇죠.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면 내가 샘 해링턴보다 한국
0: 대한 잘하거든. 외국인 이런 데도 나오고 그랬었을 거죠.
1: 근데 너무 일찍 태어났어, 내가.
2: 목사님이 아니라 연예인 되고 싶으셨네요.
1: 그렇죠.
0: 목사님이 굉장히 유머러스.

0: 하시고
1: 네. 아니
0: 굉장히 재밌으세요.
1: 그건 아닌데 아이 모르겠어요. 직업으로 못할 것 같아.
0: 근데 목사님 이렇게 사실 지금하고 다른 시대니까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드물 때니까 네. 거기다 또 이제 수원에서 잘하셨으면 네. 사실 좀 백인 보기 쉽지 않은 네, 환경이었잖아요. 그 네, 시대적으로.
2: 네. 그래서
0: 학교에서 그렇죠. 학교를 다니실 때 굉장히 네. 좀 어때요? 좀 주목받았을 텐데 이게 뭐 좋은 뜻이든 나쁜 뜻이든 어떠셨어요?
1: 네. 예,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저하고 제 네. 가장 이른 추억은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 추억은 예. 어머니 등에 업혀서 그게 뭐 등에 업혔는지 모르는데 한 3, 4살이었을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어머님이 미국 분이시잖아요. 예. 근데 완전히 이제 59년도, 60년도에 수원은 포장도로가 없었어요. 비포장도로만 네. 시내에 있었고, 네. 근데 어머니가 이제 변두리에 또 사셨어요. 저희 네. 아버지 원래 동네가 지동이었어요. 지동은 수원에서 이제 약간 외곽진대였고, 네. 근데 거기에서 더 외곽진, 지금은 이제 중심이 됐는데, 인계동이라는 데다 집을 또 이렇게 마련하셔가지고, 어머님이 저를 업고 한 시간 반을 걸어서 장을 보러 오셔야 되는데, 아이고. 그러니까 자, 어머니 손잡고 가다가 업고, 아이고. 제 기억은 남문 시장에 갔는데, 처음 기억은 네. 트라우마였어요. 첫, 네. 왜냐면 미국 여자의 미국 아기가 등에 업혀서, 네.
0: 장을
1: 그
0: 보니까.
1: 장 보는 그 아주머니들로 기억이 나요. 네네, 저는 근데 막 꼬집고 머리 땡기고 톱 이렇게 누르고. 근데 이게 손으로 또 이렇게 얼굴을 쓰다듬어 주면 많이.
0: 근데 얼마나 귀엽겠어.
1: 네, 마늘 파는 아줌마, 생선 파는 아줌마 네. 이분들이 이래니까.
0: 맞으니까.
1: 아니 그게 아니고 집에 오면 마늘 냄새, 생선 냄새가 그렇죠. 얼굴에 배고. 그래서 저는 엄마랑 시장 가는 걸 싫어했거든요. 네. 그래, 엄마랑 나가는 걸 싫어했어 일단. 엄마랑 나가면
0: 다 쳐다보고 만지.
1: 너무 이 어텐션을 많이 주니까. 네네. 그 저는 이제 제 이거는 좀 사춘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넘어가서는. 이제 계속 놀림이 있으니까 네. 제가 이 얼굴 제일 좋아했던 이야기가 있어. 네. 학교 다닐 때 예. 엄마한테 자꾸 다시 읽어달라고. 예. 영어 책인데.
0: 네 뭐요?
1: Ugly Duckling. 미운 오리 새끼.
0: 네네. 네.
1: 미운 오리 새끼는 예. 백조가 오리 알 속에 백조 알이 들어가서 네, 네, 네, 네. 하얀 백조가 네, 네. 까마잡잡한 오리 새끼들 사이에 사이에서, 있는데. 네. 그 스토리의 이야기라서 백조는 자꾸 자기 모습을 보고 다른 오리들 보니까 다르니까. 자기가 되게 못생겼죠. 근데 백조가 얼마나 이뻐요. 하얀 백조가. 근데 이 백조가 물끄러미 물 보면서도 자기가 못생겼다고. 예. 그러니까 저는 거울을 봐도 내 코가 너무 뾰족하고 내 눈이 너무 파랗고 내 머리가 너무 그래서 제 자신이 이렇게 생긴 거는 못생긴 거고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면 잘생긴 거고 그래서
0: 목사님 저랑 네. 목사님
2: 되게 한국적이다
0: 목사님 저랑 바꾸실래요?
1: 아니요
0: 저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어요 저 백인으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1: 진짜로?
0: 네, 네 진짜 태어나고 싶었어요 어릴 때 저는 백인이고 싶었거든요
1: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네. 제가 진짜로 나는 친구들처럼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친구들처럼 못생겼고 그러니까 모든 게 나는 이제 그래서 영어로는 그 fit in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든 잘 그 자아의식이 생기면서 뭔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저희 동네는 과수원이 많았어요. 수원에 변두리니까 과수원이 많은.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서리를 친구들하고 했거든요. 여름이 되면 과일이 열리면 서리가 뭔지 아세요? 아, 그거는 다도 저 과수원 옆에 살면 다 해요. 아, 근데 목사들 집사들 상관없어요. 근데 하다가 보면 꼭 원두막의 주인이 자다가 네. 부시럭거는 소리 들으면 애들이 그놈이 그놈 같지 왜냐면 예. 다 머리 빡빡 닦아가지고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나만 걸리고 그 과수원 주인이 우리 집에 먼저 와 있어 아니, 나보다 먼저 와 있어
2: 야, 이 동네 금발이 개밖에 더
1: 그렇죠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네. 내가 이 기억이 나요 네. 그 겨울이 되면 이 연탄을 가는데 제가 큰아들이라 이제 그래도 네. 4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넌 나가서 밤에 네가 연탄 가라 근데 연탄이 까마니까 이제 연탄을 비벼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좀 염색을 했어요 네. 연탄 염색 네. 그 까마니까 네. 그리고는 뺑코라고 놀림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네. 이상하게 짓궂은 형들이 이제 동네 나가면 뺑코 그럼 집에 들어오면 내 나름대로 고민을 했지 이걸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 구들장인 온돌방에서는 좀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한번 잡아놓은 거지 잡아놓은
2: 나중에 비계치고
1: 예, 그렇지 나쁘지 근데 콧구멍만 커지고 코가 안 납작해지더라고
0: 우리 누나들은 코 커지라고 빨래집게 꽂고 자는데 맨날 코 높아지라고 아야참 각자 못 가진 거에서야 한들이 있는
1: 그러니까.
0: 거예요
1: 아니, 그래서 네. 저는 아 진짜로 제가 한국 사람처럼 되기를 원했고 한국 사람 대우받기를 원했던 거죠. 제가 그걸 되게 원했어요.
0: 아니, 그리고 또 좀 독특한 게 보통

0: 그 당시도 그렇고 그 후에도
1: 네.
0: 미국 남성과 한인 여성의 국제 결혼은 사실 예. 많았는데
1: 네.
0: 한인 남성과 미국인 여성의 결혼은 사실 드문 굉장히 드물지 않았어요.
1: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0: 네네.
1: 야, 이게 제가 이제 어렸을 땐 그걸 몰랐는데 그 질문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네네. 먼저 이렇게 물어봐요. 저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 네. 이제 누군가 나를 처음 만나는 예. 사람은 물어봐요.
0: 아버지.
1: 아, 아니, 그렇죠. 먼저 네. 물어보는 게 언제 한국에 왔어? 그러면 네. 저 여기서 태어났는데요.
0: 네.
1: 왜 이렇게 한국말 잘해? 네. 저 한국말 영어 잘 못하고 한국말 잘하는데요.
0: 네.
1: 그러면 아니 그럼 아버지 고향이 어디야? 그럼 대부분 아버지 고향 미국 사람이니까 우리 아버지 고향은 수원 지동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해가 땅에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가 한국 사람인 아버지 고향이 그럼 너 엄마가 미국 사람이야? 이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걸 피하려고. 가급적이면 네. 이제 대화를 좀 길게 안 하고 싶은 네. 생각이 많아요.
0: 그렇죠.
1: 근데 요즘은 이제 재밌고요. 요즘은 네. 이제 그거 옛날 이야기하거나 좋은데 저에게 가장 트라우마 가장 네. 큰 일들은 이제 아이들이 많은 이제,
0: 네.
1: 이제 집안에 있을 때 동네 나갔다가 상처받고 들어오면 집에서 엄마가 이제 과자 쿠키하고 이제 우유 만들어 우유에서 쿠키하고 먹고 뭐 이제 그냥 이렇게 위로해 주는 네. 거를 잘해 그러니까 집안에서 되게 따뜻하고 항상 푸근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면
0: 네.
1: 이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또 걱정이 된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초등학교를 그 당시 국민학교라고 그랬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이제 국민학교 갈 때 제 기억은 저도 이제 그게 저기 아버님이 어머니가 미국 사람이니까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서울에 사셨어요.
0: 네.
1: 근데 서울 연희동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는 이렇게
0: 네.
1: 이게 집단으로 사시는 미국 네. 선교사님 사는 동네가 있고 그 네. 옆에 이제 외국인 학교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
0: 예,
1: 서울
0: 지금도
1: 포울
0: 있죠.
1: 스쿨이 네네, 그게
0: 그렇죠.
1: 원래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 사니까 선교사 자녀 학교였어요.
0: 아, 네.
1: 근데 우리 엄마가 미국 선교사님이니까
0: 네.
1: 어렸을 때
0: 네,
1: 그냥 놀러 가면 언제 가냐면 이거 할로윈이나 땡스기빙이나 크리스마스 때 부모님하고 거길 가요.
0: 미국 명절 때.
1: 그러면 애들이 네. 다 나 같은 애들이야. 그
0: 예,
1: 동네는.
2: 예, 예. 많이 편했겠다.
1: 예, 너무 나는 고향에 온 느낌도 네. 그러니까 얼굴로는 고향. 근데 걔네들은 영어를 하니까 좀 말기는 못 알아들었지만.
2: 너무 편하네.
1: 그런데 이제 뭐 얘기했지. 초등학교 갈 때가 국민학교 갈 때가 되니까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는 미국 애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
0: 예.
1: 내가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은근히 기대를 했죠.
0: 예.
1: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정할지 예. 모르지만 거기 나 같은 애들이 많은데 거기 보내주겠지.
0: 예.
1: 내 아버지가 뭐 어디 지방을 갔다 오셔서 이제 2월 달로 생각을 하는데 예. 저를 삼남매 다 불러다 앉혀놓으시고 동생은 말기도 잘 못 알아듣는 막내는 뭐 저보다 한 6살 차이니까 그러니까 막 태어났거나 아직 여동생하고 저만 있었을 때쯤 모르겠어요. 기억은 가물가물한데
0: 네?
1: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넌 네 동생보다 더 미국 사람같이 생겼어도 너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으니까
0: 네.
1: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다녀야 돼. 너 엄마랑 외국인 학교 보낼까 생각했다가 네. 그냥 한국 학교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저 고등학교까지는 한국 학교 다녀라. 그런데 이제 걱정이 뭐였냐면 그럼 학교를 가면 애들이 놀리는 거를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건가. 그게 제게 저한테
0: 목사님도 공감력 없어.
1: 아유. 그러니까
0: 가서 겪는 거는 본인 거니까.
1: 아 근데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 네. 아버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그 지금
0: 내가
1: 무서워요.
0: 안 온다니까 얘기하는 거.
1: 근데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손 잡고 입학식을 갔어요.
0: 네.
1: 근데 입학식이 제일 트라우마였어. 왜냐하면
0: 다 쳐다보네.
1: 그 애들이 그때는요 2부제 수업을 했고요 한 반에 60명이었고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근데 제가 기억나기로는 1학년에 4반 있었으니까 이게 6학년까지 24반인데
0: 네.
1: 이게 2부제라는 게 뭐냐면 오전반, 오후반이 있어서
0: 있었어요.
1: 48개 학교 아이들이 입학식에 다 온 거죠. 48개 학급에.
0: 네.
1: 뭐 한 3천 명 아이들이 온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하고 저하고 운동장 문에 들어서는 순간 그 3천 명의 아이들이 우리한테 우르르 온 거죠. 왜 그러냐면 되게 신기한 거죠.
0: 네.
1: 이렇게. 미국 사람이 한 명이 온 게 아니라 큰 미국 사람, 애기 미국 사람 둘이 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애들이 그냥 정말 저는 그때의 그 트라우마가 아 그 다음 날은 어떻게 학교 갈지
0: 그래,
1: 제가 오줌을 싼 것 같아요. 그날 집에 가서 그냥 너무 긴장을 근데 뭐 그거야 애들이 다 뭐 극복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적응을 했지만 아 그 3학년까지 그래도 잘 다녔어요. 근데 4학년 때. 제 인생을 바꾸는 사건은 있었어요.
0: 네,
1: 그게 뭐였냐면 4학년이 되니까 6교시 수업을 해야 돼.
0: 네.
1: 그러니까 2부제 수업이 4학년부터는 이제 2부제 수업이 아니에요.
0: 네.

0: 그러니까는 이제 4, 5, 6학년 아이들은 이제
1: 쭉 그냥 한, 예,
0: 한 반으로 예, 한 하루 이제 점심 먹고 예, 이제 한 오후반까지 오후 수업까지 하고 가야 되는 거죠. 한 네. 3시, 4시 집에 가잖아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지금 최종숙 선생님, 그 선생님 아직 기억나는데 최종숙 선생님이 이러는 거예요. 저를 좋아하셨어요. 되게 예. 좋아하셨는데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한테 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4학년이야. 형아 누나가 됐어. 내일부터는 벤또 싸와라. 예. 옛날에 이제 일본말 다 썼어요. 예. 벤또 싸와라.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엄마한테 엄마 내일부터 나 도시락 싸가래. 근데 3학년 때까지는 딱 1년에 한 번 도시락 싸가죠. 소풍 날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소풍 가는 기분으로 도시락을 싸달라고 벤또 싸달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양은 도시락에 신문지로 싸서 이렇게 해서 책가방에 다음날 아침에 놓아줬어.
1: 네.
0: 이제 학교 갔죠. 근데 애들이 이거는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인계국민학교는 그때 16개 국민학교 중에 제일 그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 변두리 학교였어요. 네. 저희 학교가
1: 네.
0: 지금은 이제 그런 학교가 아니지만, 근데 그러니까 아이들이 도시락을 못 싸온 애들이 한 10명, 60명
1: 예.
0: 중에
1: 예.
0: 그 다음에 거의 반찬이 좀 이제 별로 그렇죠. 안 좋은 현찬한 애들, 예. 아니요 공자반,
2: 네,
0: 공자반, 아, 공자반, 예. 뭐 닭광 이런 거 싸우면 잘 싸우는 거예요.
1: 근데 예.
0: 이제 그래서 이제 30이가 아니지 애들이 이제 점심 시간이 되니까. 웅성웅성 거리는 거죠. 네네. 다들 물어봐요. 너 반찬 못 싸왔냐? 반찬 못 싸왔냐? 근데 저는 어머니가 싸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너 점심 때까지 열지 마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잘 까먹고 그러니까.
1: 네.
0: 그래서 어머니 또 어머니가 뭐라는 줄 아세요? 제가 요셉이는 순종을 잘해 그래요. 그래서
1: 네.
0: 뭐라 그러냐면 너는 잡종인데 왜 이렇게 순종을 잘하냐? 그러세요. 근데 도시락을, 쌌는데,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둘러 앉아서 한 명씩 한 명씩 도시락을 여는데 첫 번째 애가 도시락을 열었을 때 보니까 진짜 꽁보리밥에 콩자반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에이 그리고 뭐 하여간 그 친구 옆엔 안 앉아. 그냥 애들이 그냥 돌아서고
2: 반찬 오디션이었네.
0: 예, 그런 날이죠. 예, 저는 그것을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이런 데 보면 개막식 있잖아요. 이거 그날 개막식, 도시락 개막식. 도시락을 첫 대가 열었을 때 자기 이제 영어로는 소시오 이코노믹 스테이터스, 자기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가 다 노출되는 한순간.
1: 그렇죠.
0: 근데 제가 두 번째 아이가 보는데 첫 번째 애는 인기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아이가 보니까 애가 도시락을 괜찮은 걸 싸왔어. 딱 여는데 계란 후라이, 흰쌀밥, 예. 계란 후라이, 그다음에 장조림이 한쪽에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 옆으로 사네. 애들이 네. 다 붙는 보네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생각이 난 거예요. 아, 공자반 싸주시면 안 되는데. 아직 안 열었는데 제가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애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아니까 이거 식사기도 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식사기도가 아니었고요.
1: 네.
0: 저한테는 이게 인생 절대절명의 그래,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1: 맞아요.
0: 왜냐하면 나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을 지금서 제가 돌아보면 친구들한테 어떻게든지 이게 인정받고 싶고
1: 그래요.
0: 애들이 날 받아주려면 네, 그 네. 생각에는 저 콩자반 싸줬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제가 기도를 진짜 뜨겁게 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콩사반 싸줬으면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장조림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장조림 나온 거 애가 인기가 있으니까 네. 도시락 딱 열었는데 제 도시락에는 어머니가 샌드위치를 싸주신 거야. 햄앤치 샌드위치. 근데 왜 싸줬나? 내가 가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야기를 했으니까 왜 싸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큰아들이고 어머니는 도시락 한 번도 안 쌌어. 근데 미국에서 어머니가 먹었던 도시락은 다 샌드위치고
1: 그렇죠.
0: 제가 원래 샌드위치를 잘 먹었어요.
1: 네.
0: 그 하얀 빵에 치즈하고 햄하고 이렇게 그 치즈 녹여가지고 딱 하면 진짜 기가 막히게 맛있어. 나 그걸 학교 가기 전에 맨날 그걸 주셨거든. 그러니까
1: 네.
0: 큰아들의 첫 번째 도시락은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싸준다고 어머니는 딴에는 잘 싸주신 거야.
1: 네.
0: 근데 이 도시락을 여는 순간
1: 반응.
0: 애들이 문제였지.
1: 왜요?
0: 나는 이걸 여는 순간 이게 장조림의 반응이 나올까? 애들 딱 여는데 애들이 이거를요 네. 진짜 한 명 다 쥐죽듯이 조용해지고 네. 애들이 이제 막 시끄럽잖아요. 막
1: 네.
0: 조용해지더니 애들 이거 왜 그랬냐 생각해 보니까 샌드위치를 처음 본 거지. 네, 애들이 처음 본 거지. 근데 왜 처음 봤냐? 제가 나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수원에 롯데리아가 들어온 게 85년도인데
1: 네.
0: 이 샌드위치 사건은 60년대 말 70년대 그러니까는 뭐 샌드위치 이런 거는 보지도 못하고 햄버거 이런 거 본 적이 없는
1: 본 적이
0: 아이들이
1: 없죠.
0: 그것도 제일 그 변두리에 사는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보는 순간 네. 자기네들은 먹고 싶었는데
1: 네.
0: 눈이 동그래졌지.
1: 네. 이게 뭐야?
0: 근데 내가 이걸 드니까 눈깔 120개가 졸졸 이걸 따라오는 거야. 애들이
1: 이거 어떻게 먹는 거야?
0: 참 내가 이거를 먹으려고 하는데 네.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말에 눈총이 따갑다는 말이
1: 네.
0: 저는 그게 뭔지 바늘로 찔러 이거 드는데

정말 애들을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다 나를 근데 그때 마치 이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이걸 먹으려고 하는 순간 네가 아무리 잘해봤자 너는 튀기야. 너는 미국애야. 막 이런 느낌이 제 감정 속에 막 그동안에 놀렸던 예. 모든 것들에 그게 막 이렇게 쓰나미처럼 저를 강탈을 해가지고요.

0: CBS
1: 복정역 세권 개발과 추진 중인 현대자동차 그룹 연구 거점.
2: 복정역과 예정된 위례산 트램.
1: 비즈니스와 주거가 모이는 자리. 현대건설이 완성하다.
2: 힐스테이트 송파 더 그리드 그랜드 오픈.
1: 문의 02-6203-3650. 현대건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2: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3: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입니다.
6: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요단을 건너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3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 앞에 도착합니다. 이제 강만 건너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머물게 했고 사흘 후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움직이면 그 뒤를 따라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실패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으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지난 40년을 계속 돌아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찾아옵니다. 지난 시간을 정리하고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길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과거는 배울 곳이지 계속 살아야 할 곳은 아닙니다. 지난 실패 때문에 오늘을 포기하지 말고 지난 성공 때문에 오늘에 안주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라는 말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궤를 바라보며 그 뒤를 따라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백성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길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길을 몰라도 괜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서 가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성결은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고 내 생각과 마음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다시 맞추라는 말씀입니다. 미움이 있다면 내려놓고 잘못이 있다면 돌이키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갔다면 다시 하나님 뒤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야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요단강은 아직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0: 지금 여러분 앞에도 요단강이 있습니까? 넘기 어려운 문제와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까? 광야만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발을 내디디십시오. 과거에 머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길을 따라 믿음으로 요단을 건너갑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새 길을 여시고 기이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화곡 순복음교회 김성호 목사였습니다.
2: CBS 사회연대은행은 연대정신을 바탕으로 금융소외를 겪는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 금융 선도기관입니다. 돈이 아닌 희망을 저축하고 의지를 담보로 꿈을 대출하며 이자가 아닌 나눔이 불어나는 사람과 사회 중심의 따뜻한 금융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회를 잇는 따뜻한 금융.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
3: 이 캠페인은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랫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대한성서공회에서 보내드린 개역개정판 오늘의 성경 신명기 16장 13절과 15절 말씀이었습니다.
5: 라디오 강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조용히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6: 예전에 이런 책의 제목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열심이 왜 위험할까요? 게으른 게 위험한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특별히 섬김의 과정에 있어서 열심이 때로는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10시에 모여서 전도 물품 같은 걸 준비하기로 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분은요, 열심이 특심인지라 8시부터 와가지고 다 해놓고 갑니다. 그럼 10시 오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남들 다 가고 맞아 자기가 마무리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근데 그렇게 끝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거기까지는 좋은데 때로는 이게 자신의 우월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들은 가도 나는 끝까지 남았어 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가운데 일꾼들이 부족해서도 문제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열심과 열정이 충돌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열심과 여기에 열정이 충돌하면 공동체가 멍들기도 합니다. 예, 충돌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섬겨오고 있고 또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 섬길 분들 향하여서 교회에서 섬김이라는 건 너무 귀중한 것인데 또 교회 본질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인데 이 섬김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시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적인 건 예배, 말씀, 기도 이런 것들도 있지만 섬김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섬기고 어떻게 해야지 섬겨야지 진짜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더욱더 뻗어나갈 수 있을까? 또 그런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서 사용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귀한 섬김, 정말 우리가 산 제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귀한 통찰과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을

좀 제공해 줍니다. 자, 먼저 바울은요, 우리의 섬김의 성격에 대해서 좀 알려줍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은혜와 은사가 나와요. 은혜는요, 같아요. 사도 바울이 앞서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 쭉 얘기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죄인 되었는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의인으로 바꿔주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그 은혜를 다루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같습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온 여러분 은혜는 같아요. 그런데 은사는 뭘까요? 은사는 각각 달라요. 각각 달라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사를 뭘로 번역해줬냐면 선물로 번역해줬습니다. 여러분, 선물은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획득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신 겁니까? 그냥 주신 거죠. 그냥 주신 거예요. 이게요, 우리 섬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은요, 우리가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각각에 따라서 주신 선물, 그 은사를요, 돌려드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선물을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섬기면은 괜히 이랬잖아요. 내가 시간을 드리는 것 같고, 내 열정을 드리는 것 같고, 내 재정을 드리는 것 같잖아요. 내 것을 막 주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 선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섬김이 어떻게 될까요? 의무에서 감사가 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부담에서 어떤 일이 될까요? 이건 응답이죠. 아, 내가 섬겨야 돼. 아, 뭘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선물로 주셨으니까. 아니, 이 은혜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로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으로, 어떤 사람의 시간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찬양으로, 어떤 사람의 음식으로 뭐 다양하게 드러내는 통로 주셨으니까, 아, 이거는요, 의무가 아니라 반응인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 비교할 이유도 없고 우열을 나눌 이유도 없죠. 저 사람이 더 큰 것 같고 내 거는 저 작은 것 같다고 속상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내게 주신 것을요, 돌려드리는 것이니까요. 이제 약간 좀 마음이 편해지십니까?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요, 우리가 받은 것을요, 움켜지게 된 것들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이 손을 펴는 것이 섬김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자, 그런데 7절부터 8절에 사도 바울이 나열하듯 이 은사는 굉장히 다릅니다. 예언하느니, 섬기느니, 가르치느니, 위로하느니, 구제하느니, 또 다스리느니, 긍휼을 베푸느니, 어디 이뿐만일까요? 더 나열할 수도 있을 거예요. 보여주는 게 뭘까요? 은사가 이처럼 참 다양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심에 있어서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각 사람에게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처럼 서로의 이 다양함들이 있고 다른 모습들이 있잖아요. 서로 이 펼쳐나가는 그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펼쳐나가는 이 손들이 각각 펼쳐지는 데 있어서, 근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에요, 좀 나름의 우리가 기준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각각으로 움직여지면 어떨까요? 이게 이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요, 정말 더 나은 섬김을 위해서요, 몇 가지 통찰을 제공합니다. 네 가지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 섬길 때 이렇게 섬기래요. 구절 말씀을 보니까 사랑으로 좀 섬기래요. 자, 근데 사랑으로 섬기라는 얘기는 굉장히 큰 얘기입니다. 큰 얘기인데 특별하게 사도 바울이 특정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무엇을 특정하냐면 이렇게 특정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뭐가 없다고요? 거짓이 없대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대요.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편지를 쓸 때 당시의 연극 배우들은 가면을 썼죠. 그 가면이 자신의 페르소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벗을 때야말로 정말로 진정한 그 연극 배우의 진실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섬길 때 어떨 수 있을까요? 가면을 쓴 채로 섬길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환하게 웃지만 속은요, 썩어 문드러져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눈물 가운데 섬길 수도 있습니다. 웃으며 괜찮다 하지만 속은요, 이미 무너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괜찮은 걸까요? 그냥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되니까 혹시 이런 마음으로 한다면요, 그 섬김은 좀 이따 어떻게 될까요? 삐걱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포장하는데도 힘들고 그러다 보면 내 주위에 섬기는 이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겼는지 아니면 억지로 섬겼는지 때로는 마지못해 섬겼는지는요 조만간 드러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는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진실하게 섬기고 싶은데, 정말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 나가고 싶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한 사랑으로 섬겨 나갈 때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자, 여기에서 사랑의 기준이 뭘까요? 내가라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요. 그 이전에 사랑하라는 부분, 이웃을 사랑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이 식어지는 세상에서 여러분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요, 어떻게 얘기하면 그거 손해 아니에요? 아니, 그걸 뭘 그렇게 해서요, 저 사람 순진해가지고. 어리석게 보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려고 하면, 그렇게 사랑이 식어지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내 몸은 아끼잖아요. 나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기준으로 남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도 나를 잘 사랑 못하는데, 또 내가 사랑하는 것과 저 사람이 사랑하는 것은 다를 수도 있는데,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이게 쉬울까요? 성경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섬기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싶은데 때로는요 그게 잘 안 돼요. 내 스스로 느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무릎 꿇게 되죠. 당연히 엎드려지게 됩니다. 주님,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정말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엎드려질 때요, 놀라운 거, 내가 남을 섬기는 과정에서요 성장하고 성숙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내 자신이 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고요. 나도 예수님처럼 섬기고 싶다고요. 이 고백 앞에서 어느새 조금씩 내 모습이 변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섬기고 있는데 어느새 혹시 도리로 섬기는 분들 계십니까? 사람들 볼 때 겉의 모습은요 그냥 괜찮은 분이에요. 근데 사랑이 빠진 채 섬기는 거 참 괴로운 일이에요. 목회자로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새 겉모양은 정말 열심히 하고 정말 도리를 다하지만 어느 때는 가장 어려울 때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요. 나에게 사랑이 빠지고 있구나. 그러면 괴로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도리를 다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함없는 모습 같지만 스스로가 괴로워요. 혹시 섬기는 과정 속에서 어느새 사랑은 없어져 버리고 도리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의리로 섬기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내가 빠지면 다른 사람 힘들어질까 봐 그 부담감과 책임감에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사랑을 되찾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사랑을요. 그래서 우리가 내미는 손길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묻어 있어야 돼요. 누구의 사랑이 묻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내가 널 사랑하는 나의 사랑의 손길에서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의 손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이 묻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변화시키잖아요.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열심으로 좀 섬기래요. 열심으로요. 11절 말씀을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을 품다라는 말은 끌어오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은 뭐라고요? 뜨거움입니다. 어쩌면요, 이 뜨거움이라는 건 원래 성김의 성격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죠. 냉랭하게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김의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냉랭하고 냉소적으로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도 살다 보니까 우리의 성김도 어느새요 차가운 손이 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차갑게 식어서 정말 그 손 잡기도 소스라치는 그 손길이 아니라 여전히 온기가 있는 손, 여전히 따뜻한 손으로서 우리의 섬김의 손길이

메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요, 우리의 현실적인 얘기를 좀 꺼냅니다. 그건 뭐냐면, 어려워도 좀 섬기래요. 어려워도 좀 섬기래요. 12절 말씀을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상황이 평탄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소망을 붙잡아야 될 만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지금 참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요. 더군다나 기도에 항상 힘쓰래요. 여러분, 기도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기도 힘쓰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뭔가 누군가를 섬길 때, 내가 주어진 것들을 섬겨 나가기 시작할 때 이런 일말의 기대가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이거 섬기래요. 아, 이번에 이거 그래 순종하면 섬기면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풀어가 주시겠지.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섬김의 현장 가운데 서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섬기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때로는 건강이 상하기도 합니다. 피곤해요. 일주일에 한 번 그 쉴 수 있는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지금 찬양대 연습한다고 왔고, 아침에 안내팀 서겠다고 왔고, 방송실 섬긴다고, 주차들 섬긴다고 왔고, 여러 가지로 또 아이들 깨워가지고 오고, 오늘 좀 쉴 수 있지만 섬기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또 섬기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안 섬겼으면 그런 일 없었었는데 섬기다 보면 마음에 상처받는 일들도 생깁니다. 원컨 원치 않게요. 때로는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을까요? 겪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깨진 세상 속에 살아가니까 그 속에서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저런 일들도 겪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솔직히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느 때는요, 그래,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그때 다시 섬기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어렵고 힘드니까 이 섬김의 손을 걷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평안한 때가 얼만큼 있었습니까? 학창시절, 학창시절은 나름대로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돌아보면 공부할 그때가 가장 좋았다 하실지 모르겠지만, 젊은이들은 직장만 들어가면 참 좋겠다 하지만 직장생활하면 얼마나 또 어렵습니까? 아이들 키우면, 시집장가 다 보내면 괜찮겠지 하지만 각각 또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할 때 하시겠다고요? 가장 평안할 때가 언제일까요? 이 땅에 가신 이후입니다. 그때는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정말 견딜 수 있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참으면서 해나가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작정 어려움을 그냥 이 악물고 참아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무기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소망과 기도예요. 소망과 기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참고 섬기는 이 일은요, 무슨 일일까요?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건, 작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일이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일이건, 아니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을 흘려보내고 섬기는 일이건 아니요, 이건 영원한 소망을 향한, 영원한 소망을 향한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상처들도 생길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기도가 있다고 얘기해요. 정말 기도하면서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전에는요, 요 말 한마디 가운데 우리 픽 쓰러지고 나 섬기고 싶지 않아, 나 그만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다시 일어설 힘이 생기잖아요. 마치 영적인 근육이 좀 더 생겨나가지 않습니까? 영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 같아요. 섬김의 과정을 통해서 넘어졌다가 다시 기도하고 일어서고, 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 이렇게 좀 고통스러웠다가 다시 회복되고, 고통스러웠다가 다시 회복되고 이러면서 마치 근육이 찢겼다가 더 근육이 붙고, 근육이 찢겼다가 더 붙는 것처럼 영적인 근육도 생겨납니다. 이제는요, 조금 더 들 수 있어요. 조금 더 감당할 수 있어요. 조금 더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섬겨나갈 수 있는 일들이 생겨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역은요, 한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건 계속 가지만 어떤 거는요, 한시적인 사역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몇 해 전까지 우리 목요일에 우리 찾아오시는 노숙자분들을 위한 도시락 섬김도 있었습니다.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연로하시기도 하고 또 이런저런 상황이 펼쳐지고 또 봉사자들도 없다 보니

0: 그러니까 이제는 구제헌금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이 사역은 실패한 겁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 섬겼던 분들은 물론 아 그때 좀 더 잘 섬겼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한 섬김의 마무리는 실패가 아닙니다. 제가 미국 워싱턴에 있는 작은 공동체 하나를 소개시켜주고 싶습니다. 세이비어 교회입니다. 아주 작은 공동체인데 참 많은 섬김들을 펼쳐나갔습니다. 노숙인을 위한 의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집들을 짓는 등요 수많은 섬김의 공동체들을 길러낸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함께 했던 어떤 사역이 소임을 다할 때는요 그들이 모인대요. 모여가지고 뭘 하냐면 마지막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로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일들을 했었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마무리 짓고요 이제 이 사역 다음에 또 다음에 어떤 사역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 사역을 위해서 서로 어떻게 합니까? 격려하면서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귀하죠. 귀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역은 잠정적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이죠. 시작이 있다면 마침표도 있는 것입니다. 그 마침표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손길을 통해서 따뜻한 밥 한 끼를 얻었던 분들, 그 수고에 위로받았던 이들, 그들에게 부어진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설령 그들이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니까요. 그러니까 결코 헛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간 사역들은요 감사로 묻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사역들을 기대하면서요 이 손을요 거두지 말고 계속해서 더욱더 끝까지 붙잡고 나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힘들고 어렵더라도 늘어나는 게 뭐라고요? 영적인 근육이 늘어나는 거예요. 성김에 이 손 붙잡고 있는 이 손아귀의 힘이 더욱더 세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성김의 능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눈다면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누면서 성기래요. 말과 혀로만이 아닌 거예요. 나누면서요. 13절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심쓰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 대접한다는 것은요 낯선 나그네들을 대접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로마에 편지를 보낼 때 로마에 사는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실은 가난했습니다. 대다수는 어려웠습니다. 자기 식구 먹을 것도 솔직히 많지 않아요. 그런데 순회 전도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앤비를 찾아볼까요? 없습니다. 그냥 자기 집에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그 로마 저쪽 그 가정교회에서 형제교회에서 그 성도분이 여기 로마로 왔다가 좀 기거해야 된대요. 그렇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식구 먹을 것도 부족한데 같이 나누는 거예요. 우리 덮을 것도 좀 변변치 않은데 그 잠자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흘이 멀다 하고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쉽지 않죠. 여러분 섬긴다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한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섬김은 곧 나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김과 나눔을 거의 같이 쓰지 않습니까? 나눔과 섬김, 섬김과 나눔을 같이 씁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재정이든 뭐 따뜻함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요 내 것을 덜어서 같이 내어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섬김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놀라운 셈법이 적용됩니다. 세상은 보면 야, 네 것을 빼서 나눠주는 거 그 마이너스 아니냐, 손해 아니냐, 아이 그럼 왜 어리석은 일을 하냐, 너 사람 참 착하다 라는 표현으로 애들로 표현하지만 그렇게 너 손해보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것을 나눌 때 어떤 셈법이 작용되냐면 놀라운 셈법이 작용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나눌 때 누군가는 그것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이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보화가 또 어디에 쌓이냐면요 마태복음 6장 하늘의 보화를 쌓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번 한 주 움켜쥐고 있었던 손이 있다면 한번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거두려는 손이 있었다면 다시 펴나갔으면 좋겠어요.
1: 지금까지 대한예수교 장로회 산정현 교회 장재우 목사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정현 교회에서 보내드린 라디오 강단이었습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정연케어.
1: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CBS 방송의 제어가 심사를 진행하며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 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요즘은 편의점 빵에서도 책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빵을 사면 책갈피가 들어있고 QR코드를 찍으면 독서로 이어지는 재미까지 더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젊은 세대 사이에서 책 읽는 일이 멋지고 개성 있는 일이라는 텍스트 힙 문화가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유행도 이런 유행은 참 반가운 것 같아요. 달콤한 빵 한 입이 몸에 기운을 주듯 좋은 책 한 줄은 마음에 힘을 주죠.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데 휴대폰 잠시 내려놓고 하루의 끝 책 한 권과 함께 마음의 평안한 쉼을 선물해 보는 건 어떨까요?

땡스 기빙 밴드의 나의 사랑하는 책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공부방 마련돼 있어요. 어서 오세요. 자, 오늘도 출석 체크해 주시는 여러분들 살짝 이름 불러드리고 공부방 문 열겠습니다. 임동준님, 또 왕서방님, 고다르크님께서 샬롬 인사 나눠주셨어요. 고윤희님, 정현우님, 원성남님 오늘 근무라 일하면서 듣겠습니다 하셨어요. 지금 이 순간님, 주님과 함께님도 와주셨어요. 8974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님 같으신데요. 송동욱님 와주셨고 백합님 어서 오세요. 오늘 70회 출첵하신다는 이은주님, 또 산바다님, 푸른동사님, 예수애님 와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라고 하신 전야곱님, 그리고 펠리스님 오늘 이사하셨나 봐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찬양 들으시면서 잠시 또 쉬엄쉬엄 하시면서 그래도 집 정리 끝날 때까지 잠 못 드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은디님 출첵합니다. 오케이 민미나님도 어서 오세요. 어린이 찬양 준우님, 유리정은님, 그리고 장기영님, 가을 날씨 선선합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정승한님 여기까지 이름 불러드리고 오늘 CCN 캠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시에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앱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터네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미세차, 춘천에서 줄 서서 먹는 감자밭 감자빵,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 강릉 6종 마늘빵,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첨가물 없이 올리브오일로 오븐에 구운 담백한 스페인 퀼리 과자 세트, 본고장 특별 양념 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정말 가을 느낌 뿜뿜한 곡이에요. 조호영, 주님을 닮아라. 앞서 한웅재, 노을가을 전해드렸습니다. 가을 되면은 이렇게 동요로 또 너무 예쁘게 불러주셨잖아요. 목사님께서 참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 가을은 독서의 계절, 사색의 계절, 뭐 음악의 계절 혹은 어떤 고즈넉한 미술관에서 전시에 푹 빠져봐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예술의 계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가을이 어떤 계절로 느껴지시나요? 열심히 뭐 독서하면 공부와도 연결이 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계절 할까요? CCM 공부방 마련되는 목요일입니다. 고다르크님께서 레인보우 가족이 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CCM 캠프에는 처음 참여하게 되어 간단히 재소개해 드릴게요 하시며 미국 조지아에 살고 있는 고수화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구매 공급망 분야에서 일을 해왔고 새로운 직장을 위해 곧 미시간으로 이사할 예정입니다. 좋은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를 좋아하며 음악을 통해 위로와 희망을 나누는 것도 참 좋아합니다. 앞으로 CCM 캠프 가족분들과 좋은 찬양 함께 들으며 즐겁게 소통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라고 본인 소개를 이렇게 멋지게 하신 거 너무 오랜만인 것 같아요. 역시 좀 미쿡식으로 우리 고다르크님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찬양 한 곡 듣고 오늘 공부방 문 열게요. 아비가일님께서 일주일이 휘리릭 지난다고 사연 남겨주셨고 유리정은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존 영의 찬양 남겨주셨고 썰렁맨님께서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가능합니까? 하셨는데 자, 이 중에서 존 영 왠지 오늘은 외국 이름으로 이름을 불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배영호 씨죠. 존 영의 찬양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의 사랑 전해드리고 공부방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0: CCN 캠프 공부방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빨리 열심히 공부할 자세를 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선생님 오늘도 함께해 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1: 여러분의 주쌤입니다.
2: 김쌤입니다.
0: 네, 주창훈, 김영범 오늘도 두 분 선생님께서 좋은 곡들 소개를 해 주실 텐데 자 벌써 9월의 한가운데 정말 9월 시작하면서 가을도 시작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잖아요. 날씨도 좋고 그러다 보니까 들려드리는 찬양에서도 뭔가 이렇게 가을 느낌이 물씬 풍기는 그런 느낌도 받게 되고 다음 주 벌써 추석
2: 그러게요.
0: 연휴가
2: 정말 시간 빨리 갑니다.
0: 그러니까요.
1: 이러다가 이제 겨울 될 것 같아요.
2: 눈 오겠는데?
0: 금방.
1: 요새는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게 없고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가을이네?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겨울이네? 이럴 것 같아요.
0: 예전에 그 저희 아나운서 후배 중에 봄은 너무 짧아서 한 글자 봄인데 봄 여름 가을 겨울이잖아요. 근데 가을도 너무 짧아서 이제는 가을이 아니라
1: 갈.
0: 그 정도로 너무 금방 지나가고 또 거기에 추석 명절까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항상 마음이 바쁜 것 같고
1: 맞아요.
0: 뭔가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것 같고 이렇게 추석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음 주 이 명절 대비 네. 제가 특별히 또 특별한 공부방을 부탁을 드려서
1: 맞습니다.
0: 네, 어떤 특별한 공부방인가요?
2: 네, 뭐 우리 고유의 어떤 소리가 담겨져 네. 있는 그런
0: 숙대 이런 거. 네, 자 다음 주도 한번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네. 오늘은 어떤 곡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1: 오늘은 약간 추석 전야제 느낌으로요.
0: 전야제 느낌. 네, 네. 뭐
1: 가족들이 함께 모이니까 네. 가족들이 등장하는 노래들. 약간 이런 컨셉으로
0: 좋은데요.
1: 네.
0: 가족 컨셉의 곡들 하면은 몇 곡들이 이제 기존에
1: 그렇죠.
0: 좀 있잖아요. 네. 특히 뭐 결혼 축가라든지 가족을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곡들이라든지. 네. 근데 일반 곡들에 비해서는 조금

0: 수가 적기는 한데.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오늘 저희가 엄선에 왔기 때문에 네. 아마 들어보시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자, 그럼 엄선한 먼저 누가
1: 제가 네. 소개하겠습니다. 주쌤의 오늘 소개해드릴 곡은 지난달이죠. 8월 12일에 발표된 호연 내게로 오라 피처링 김시원입니다. 호연은 작곡가인 아내 김현정님과 간호사인 남편분이 간호사세요.
0: 네.
1: 김호연님이 함께 찬양하는 부부팀입니다. 작곡가와 간호사 남편의 조합이 좀 특이하긴 한데요. 이번이 이 팀의 다섯 번째 싱글이고요. 마태복음 11장 잘 아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 팀이 작은 콘서트를 했다고 해요. 그 자리에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분들께 과연 어떤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기도하면서 만든 곡이 바로 이 곡이라고 합니다. 노래 속에 이제 들어보시면 이 부부 외에 아이의 목소리가 등장하는데 아,
0: 네.
1: 아까 피처링으로 말씀드렸던 김시원 군이 이 두 분의 첫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족 특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심지어 들어보시면 너무 잘하거든요.
0: 네.
1: 그래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것 같고
0: 네.
1: 부모님을 위해 만든 곡을 자녀와 함께 부른 아주 의미 있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0: 네, 자 호연의 내게로 오라 큰아들 김시원 피처링으로 함께하는 가족 찬양으로 오늘 네. 첫 곡 들어보시죠.

0: 네, 호연 앨범에서 가족 찬양 내게로 오라 들어보셨는데 너무 아이가 제가 큰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뭐 큰딸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목소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맞아요. 아직은 어린 목소리인 것 같아요.
1: 마지막에 노래가 키업을 두 번을 하거든요. 보통 이렇게 작곡가들이 키업을 만들 때는 가수들과 상의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음정이 아무래도 점점 높아지니까 가수들 이 레인지가 있잖아요.
0: 네.
1: 근데 제가 보기에 시원 군에게 상의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좀 힘겨워하긴 하거든요.
0: 아, 근데 그거가 그 매력 포인트잖아요. 그
2: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0: 너무 귀여워. 힘겨워하면서 부르는 거.

0: 자, 기억해 주시고 나중에 가족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럴 때 이렇게 호연의 내게로 오라 들려주세요 하시면은 굉장히 좋은 선곡이 될것 같습니다. 아유, 이 곡을 또 부모님을 위해 쓰셨다고 하니까 더그 공연에서 바라보셨을 부모님 마음 너무 좋으셨을 것
1: 괜히
0: 같아요.
1: 마음이 찡한 약간 그런 게
0: 그치. 예,
1: 있어요.
0: 맞아요. 그런 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김쌤은 어떻게, 김쌤도 역시 가족 찬양
1: 아,
0: 특집인가요?
1: 오늘 아이들 대동한 가족 특집으로 해서 또 다른 가족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여기는 이제 헬로멜로라고 하는 팀이고요.
0: 이름이 굉장히,
1: 네, 좀 독특하죠?
0: 네.
1: 부부가 이제 노멀 퍼피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인디 아티스트 유단이 씨께서 이제 남편, 그리고 송미나님이 아내 되시는데, 그 전에 발매하셨던 몇 곡의 노래가 보통 이제 남편분이 곡을 쓰시고 아내와 함께 이렇게 부르면서 이렇게 약간 러블리한 그런 노래도 있고 아기자기하게 노래를 했었는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노래는 우릴 위해 그분이 오셨대라는 곡이고 올초 2월 3일 날 발매됐거든요. 2월 3일이면 이제 여차저차 곧 봄이 올 만한 시즌이었는데 굉장히 늦게 성탄곡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이제 우릴 위해 아기 예수님이 오셨대. 네. 그래서 좀, 좀 많이 지각한 노래다 했는데, 사실 뭐 성탄이 꼭뭐 이렇게 1년 언제 나와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이때 처음으로 아이들인 유오하, 그리고 유엘, 이렇게 첫째, 둘째 아이가 다 동원돼서 차례차례 노래를 부르는데요. 좀 전에 호연님의 노래에서 시원군은 어떻게 보면 조금 시원시원 똘망똘망 부르잖아요. 여기 나오는 둘째 아이는 발음이 잘안 된, 예, 아기야기한 아입니다. 그래서
2: 너무 귀여워요.
0: 그래서. 당신을 향한 노래의 2026년 버전 같은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어린이 합창단 같이 너무 반듯하게 부르는 것보다 발음이 이렇게 어눌해서 부를 때가 더 이렇게 너무 귀엽고 좋은 것
2: 이곡
1: 같아요.
2: 중간에 엄마 아빠 붐붐해요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붐붐하는 게 뭐지 해가지고 가사를 찾아봤는데 엄마 아빠 궁금해요라는
1: 궁금해요.
2: 거예요. 근데 꼭 듣기에 엄마 아빠 붐붐해요 약간 이렇게
1: 해석이 분분하네요. 너무 귀엽고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대라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가사가사에 잘 녹여내고, 아빠, 엄마, 아이들 모두가 온 가족이 함께 고백하는 아주 귀한, 귀여운 그런 곡입니다. 네.
0: 자, 성탄곡이라고 하니까 왠지 또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기가 어떻게 붐붐해요라고 이야기했을지 기대하면서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대. 헬로 멜로의 곡입니다.

0: 네, 정확하게 분부메어를 네.
1: 너무 귀엽죠.
0: 헬로 멜로라는 이 이름, 팀 이름도 너무 사랑스러운데, 네. 우리를 위해 그분이 오셨대도 정말 두고두고 기억이 된 사랑스러운 그런 곡으로 네, 네. 아이들의 목소리가 또 기록이 됐네요.
2: 오늘 소개한 이 두 팀이 사실 모든 그 음악하는 부부들의 약간 로망을 현실화한 그쵸, 그쵸, 분들이에요.
0: 약간 그러고 있어요. 네. 그렇죠.
2: 음악하는 부부들은 항상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하는 거를 약간 꿈꾸거든요. 네. 근데 그게 작업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을 뿐더러 그쵸. 이분들에게 더 의미가 있는 건 이런 찬양을 같이 어렸을 때 불렀다는 건 아마 두고두고 나이가 들어도 오랜 아마 소중한 추억이 될 거기 때문에 그쵸. 더 의미 있는 것 같아요.
0: 예전에 당신을 향한 노래 네. 자꾸 이 얘기를 해서 그러는데 그 에스더야 내가 축복해둘게 이거 있죠. 그 에스더가 정말 말도 못한 아아 이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아가씨가 됐다고 그래서 너무 막 놀라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찬미워십 2세들의 원하고 바라고 여기도 보면은 그 아이들이 벌써 그 곡도 이제는 청소년이 돼서
2: 그렇죠.
0: 걔네들이 굉장히 스스로 아직은 조금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 나중에는 엄청난 큰 축복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두고두고 굉장히 멋진 곡.
1: 이런 아가들이 정말 나중에 뭐 20, 30년 지나고 나서 뭐 이제
0: 그렇죠.
1: 2세대 찬양 사역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
0: 그렇죠. 커피 소년이 될 수 있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맞아요.
1: 그래서 이제 두고 보자.
2: 그때 이제 20년 전 자료 화면으로 요거 나가는 거죠?
0: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약간 그런 욕심은 안 나셨어요? 그
2: 아, 저는 주쌤. 제가 직접 같이 하진 못했는데 네. 다른 앨범에 저희 아이가 부른 거를 제가 거기서 현장에서 디렉을 해 봐준 적은 있어요.
0: 네.
2: 근데 이제 제가 데리고는 못 하겠더라고요. 성질이 좀 사나워서.
0: 아유, 이렇게 또. 네. 자, 이제 오늘도 보너스 가지고 오셨죠.
1: 네. 보너스가 있는데 뭐 요건 이제 가족 노래는 아니고 네. 오늘 이제 아이들 목소리가 계속 나서요. 근래 발매된 좀 아이들 노래. 그래서 홀리키즈라는 팀의 약속한 그날까지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팻머스 문화 선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제 뭐 아이들 캠프나 청소년 캠프 같은 것도 하고 아이들 노래 앨범도 많이 내거든요. 그중에 이제 8월 25일 날 발매됐던 예수 그리스도 2집 그 앨범 안에 수록된 곡입니다. 근데 요 곡을 쓰신 분이 굉장히 또 감각이 있어서 애들 노래인데도 어른인 제가 들으면서도 전 좀 약간 이렇게 흥도 나고
0: 네.
1: 되게 좋아서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홀리키즈 약속한 그날까지를 보너스 트랙으로 전해드리면서 두 분 선생님 다음 빨간 날인데도 오시게 해서 죄송해요.
2: 아, 추석.
0: 네, 네 추석 저희 특집으로
2: 한복 입고
1: 기쁨입니다. 기쁨
0: 정말 한복 입고 저한테 이제 뭐
2: 세배해도 되나요?
0: 저로 뭐 용돈 드려야 돼. 아 좋습니다.
2: 아 자. 세배는 설날인데.
0: 자 그럼 네. 다음 주에 봬요. 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어쩜 아이들도 이렇게 뭐라뭐라 영어를 잘할까요? 턴턴턴 아이들 목소리로 전해드렸고요. 벌써 1부 마칠 시간입니다. 솔롱맨님께서 신청하신 곡을 오늘은 브라이언 덕슨의 Mighty Fortress is Our God 내주는 강한 성이요 라이브 앨범에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사연 신청곡 전해드릴게요.

0: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3: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4: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5: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6: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5: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7: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8: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파병 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는 어제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을 멈출 외교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 모색과 국회의 철저한 파병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남북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왔다면서 우리가 고수해온 그 평화의 원칙은 중동에서도 한결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계 등 각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광복 100년 국민동행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술교 장로회 고신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소년보 목사 설교에 대한 고신 교수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가운데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사모는 신대원 교수회 보고서를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총회와 신대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소년보 목사의 설교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해달라는 질의는 교단 소속 세계노회 헌의안으로 올라와 지난 총회에서 고신대학원 교수회에 1년간 연구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채택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학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를 향해 신대원 교수회가 고신의 신학과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규명한 이 판단의 근거에 소년보 목사가 설교의 이름으로 정치 선동을 자행하고 강단과 예배를 훼손한 것에 대해 분명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9주인의 사용을 조건으로 먹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계 생명보호단체들이 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0여 개 생명보호단체가 참여하는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 개정 없이 낙태약물 수입 품목 허가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사의 낙태죄는 삭제됐지만 약제사의 낙태죄는 아직 남아있다며 임신 9주 이하 태아를 낙태할 것인지도 국회가 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아 영적 대각성 기도운동을 통해 교단 재부흥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기성총회 이기용 총회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7일 신길교회를 시작으로 각 지역을 돌며 영성집회를 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120개 교회 리모델링 재활성화 사업을 통해 연대와 공존의 정신으로 새로운 상생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제 어린이 양육기구 한국컴패션이 최근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 위한 블루웨이브 뮤직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0: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갈릴리 여행사 02-775-5400, 02-775-5400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었습니다.
2: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정의 CCN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전은주의 소원, 아비가일님 신청곡으로 문을 열었고요. 청룡포 천사님 와주셨어요. 새싹으로. 그런데 러브레터님 때문에 오늘 첫 방문, 오늘 첫 인사라고 하셨어요. 앞으로도 쭉 약속합니다 하셔서 너무 좋아요. 앞으로도 이렇게 누군가의 소개로 새로 왔습니다 하고 새싹 달고 오시면 저희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청룡포 천사님, 근데 이름으로는 남자분이실까 싶은데 저희에게 남자분들도 쓰기 좋은 화장품 선물이 있어요. 오늘 레스케미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으실 수 있는 주소 비공개로 남기시는 것도 한번 연습해 보시죠. 샵 1212 우물정 1212 유료 문자인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 제작진만 주소 받아볼 수 있고요. 아니면 지금 글 쓰고 계시는 그 게시판에 글 쓰시고 밑에 살짝 보시면 비공개 요거 있어요. 선택할 수 있는 버튼 그거 찾아서 착 누르시면 되거든요. 주소는 꼭 비공개로 보내주시고 저희 그 뒷문자 문자 뒤에 숫자 네 글자 이렇게 불러드리고 하는데 가끔 그 이름과 문자 요 숫자 요거로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구 선물 받으셔서 좋으시겠어요? 요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게시판에 다들 보시는 데서는 주소나 이런 개인정보 관련된 거는 가급적이면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이 요거 서로 오픈하시기도 하는데 살짝 조심스러워서, 예. 자, 우리, 청룡포 천사님. 발음이 어렵네요, 이거. 살짝. 주소 남겨주시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까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러브레터님께는 러브레터 찬양으로 저희 감사의 마음 전할게요. 제이어스의 찬양 가운데 러브레터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하고 있고요. 하늘나라 아기별님 이 찬양이 너무 듣고 싶다고 유라님께서 귀뚜라미 소리가 은은해서 좋다고 하셨는데 오늘 신청하신 곡 준비하고 있고 귀뚜라미 소리가 은근한 찬양곡까지 준비했어요. 예수전도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어갑니다.

풀벌레 소리도 찬양하는 것 같은 가을밤입니다. 예수전도단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였고요. 사랑나무 저 하늘나라 아기별님 맞아요. 학창시절에 정말 좋아했었던 그리고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사랑나무의 찬양으로 이 버전으로 오늘은 함께 하셨고요. 러브레터 제이어스의 찬양 나가는 동안 러브레터님 와주셨어요. 아 청년포가 영월에 위치한 곳이어서 그런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셔서 저도 강원도 사람이라서 저희 CCN 캠프에 유독 선물이 강원도에 선물이 많잖아요. 춘천, 강릉 비롯해서 이 그 선물을 아무래도 제가 제 지역구다 보니 이렇게 선물을 드리게 됐는데 오늘 또 새싹이신 분께 선물을 드려서 다른 새싹분들에게도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실은 이번에 9월 14일에 저희 조이포유 생일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캠프에 있는 이 넉넉한 곳간을 다른 프로그램에 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선물을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선물은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저희 캠프는 살짝 이렇게 마음만 함께 나누고 새싹으로 오신 분들은 격하게 환영하지만 선물은 다음에 또 참여하시면 기억하고 있다가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조금 전에 새싹을 말씀을 드렸는데 은봉님도 새싹이세요. 오! 앰프와 스피커를 새로 장만하시면서 이곳을 알게 되셨다고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이 곡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버전은 손영진 씨 버전은 저희가 음원이 없어서 오늘은 강수지 강태욱의 함께 부른 찬양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오늘은 이 곡을 환영하는 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괜찮으시겠죠? 박재용님께서 어제 한국의 지인을 통해 하늘을 보니 제가 38년 전 서울 올림픽 때 보던 그 하늘이더라고요. 9월 17일 오늘이 개막식이었죠. 라고 추억을 떠올려 주셔서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출근하면서 송인찬의 어떤가요를 들으면서 왔는데 아시죠? 우리 송인찬 아나운서가 저희 프로그램 안내 그 협찬 멘트를 녹음해준 막내 아나운서가 지금 열심히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오늘 퀴즈가 88 올림픽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올림픽 얘기를 하나 했더니 9월 17일 오늘이 개막식 이었다고 굴렁쇠 소년 이야기를 하길래 저도 한참 웃으면서 그때를 회상하면서 왔거든요. 저는 회상할 수 있는 나이이고 우리 박재용님도 역시 그때를 그 하늘을 기억하시면서 써주셔서 마음은 손에 손잡고를 들려드리고 싶지만 그 비슷하게 우리 손에 손잡고 이 담을 한번 넘어가 보자 하는 그런 곡이 있어서 자 올림픽 기념으로 선곡한 곡은 좋은 씨앗의 담쟁이라는 곡입니다. 자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 그리고 좋은 씨앗 담쟁이까지 두 곡 전해드릴게요.

코리아나의 손에 손잡고 대신 전해드린 오늘 88 올림픽 그날을 추억하며 좋은 씨앗의 담쟁이로 대신해 봤습니다. 강수지, 강태욱의 내가 하나님으로 있게 하소서도 찬양 전해드렸어요. 4939님께서 저도요, 저도 새싹이에요. 쿨 이제

후님이 부른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듣고 싶어요. CCN 캠프도 천년이 두 번 지나도 영원히라고. 어우, 너무 멋지게 외쳐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홀 이재훈의 천년이 두 번 지나도 나가는 동안 세상에 오늘 너무 반가운 분이 또 저희 CCN 캠프 게시판에 흔적 남겨주셨네요. 이경미 사모님 아까 저 낮에 전화 주셨는데 좋은 소식이라고. 오늘 참 신기하죠? 이거 말씀드려도 되겠죠? 이경미 사모님 새 둥지를 트셨대요. 영월이시래요. 그런데 오늘 영월 이야기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새로 오신 분 중에 강원

산골에서 방송 들으신다는 사연도 있었고, 어머 너무 놀라운 주님의 인도하심 같아요. 그래서 얼른 찾아봤는데 이경미 사모님 정말 많은 곡 중에 이 곡이 좋아요 1등이에요. 그래서 흐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새 둥지에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안착하신 우리 이경미 사역자님 위해서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해드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좋아요가 526개. 아마 지금 들려드려서 600개를 훌쩍 넘어가지 않을까. 네,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 이경미 사역자님을 위해서 많이들 응원해 주시고 그 길 위에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안젤라 님도 무거운 유리가 쓰러지는 바람에 다치셨대요. 그래도 뼈 안 다쳐서 다행이라고 이렇게 쓰셨는데, 그것 외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많은 사연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쓰셨는데, 시간이 벌써 제가 오늘 다 나누지 못한 이야기는 주말 또 주일 이용해서 이삭줍기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끝곡은 원데이 워십의 하루의 은혜 흐르고 있어요. 자, 오늘은 마침표, 내일은 물음표 모두 행복하세요.

0: CBS
1: 이 포도 너무 달다. 어디 거야? 영특한 영월포도 몰라? 당도도 높고 과즙도 가득해서 나는 영월포도만 먹어. 새콤달콤하군. 너무 맛있다. 껍질도 얇고. 역시 포도는 영월포도라니까. 검색해봐. 동강의 농부마켓 033-373-5353 영특한 영월포도.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

0: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 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공원 여기저기 졸업사진을 찍는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장씩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네컷 사진 찍기를 즐기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런데 졸업사진을 찍는 이때만큼은 긴장을 한다네요. 왜 아니겠어요? 평생 남는 사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찍는 사진인걸요. 졸업사진 찍는 아이들 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사진 한 장을 남긴다면 어떤 표정으로, 어떤 포즈로, 어떤 옷을 입고 찍을까?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즐거운 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0: 어떤 포즈로 어떤 옷을 입고 찍을까 저도 상상해 봅니다. FE님이 이런 포즈 어떨까요? 눈 부릅뜨고 당향로 게시판에 집중하는 포즈. 얼마나 애청자인지 보여주는 FE님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포즈인데요. 오늘 첫 곡 신보준이 부른 내 모습 그대로였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두 시간 함께 할게요. 패스하자님도 오셨고요. 어여쁜 자유님은 지금 산책 중이신데 산책 중에 찍은 사진을 계속 보내주고 계세요. 마치 저도 동행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너무 예쁜 사진들이고요. 이병희님 컴백하셨군요. 한웅재 목사의 일상은혜 신청하신 곡이에요.
1: 창가에 내리는 햇살도

그냥 차로만 다니던 길도 자전거로 천천히 오니까 풍경을 보게 되더라고요. 때론 우리네 인생도 천천히 걷거나 잠시 서서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열심히 살아온 흔적들을 보게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퇴근길 자전거 타고 가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저녁에는 어떤 풍경과 하늘을 주실지. 너무 공감하는 게 저도 차를 가지고 다니는데 가끔 걸어가면 여기 이런 게 있었네. 여기 이런 꽃이 있었네. 나무가 있었네.

뭐 가게가 있었네. 보이더라고요. 어떤 하늘을 주실지. 그 이터널님께서 하늘에다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이따 보세요 하셨거든요. 예, 저도 방송 끝나고 나가서 보려고 합니다. 이쁜이님께서 신청하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송경민 앨범에서 함께 듣죠.

푸른 동사님의 최애곡이군요. 장윤영의 겸손. 이 곡은 이춘수님이 신청하셔서 함께 했고요. 방금 들으신 곡 강찬이 부른 섬김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새로 오셔서 출석부 작성하시는 님들이 많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새로 보이는 분들도 많고 또 쭉 꾸준히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름이 보이면 반갑고 새싹도 보여도 반갑고 마라나타 선 삼선리 님이 신청하신 너의 발걸음 올해 앨범에서 준비해 놓겠고요. 하경승준 님께서 가을가을한 목요일이에요. 지난 월요일에 군입대한 아들이 첫 휴가를 나왔거든요. 건강하게 잘 생활하고 있어서 기특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군에서 일과 시간 후에 운동을 열심히 했다면서 근육 자랑하고 나서

휴가 일정이 학교 축제와 겹쳐서 아들 얼굴 잘 볼 순 없지만 토요일에 복귀인데 뭐 복귀 전엔 볼 수 있겠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면서 첫 휴가에 감사 헌금 스스로 챙기는 아들을 하나님께서 군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지 기도합니다. 아멘. 군 생활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21편 주의 사랑 신청하셔서 준비해놨습니다. 이 아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함께하시고 그 시간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더 단단해지는 시간이 되리라 믿어요. 시편 21편 주의 사랑 그 전에 너의 발걸음 축복송을 올해부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아니.

시편 21편 주의 사랑 너의 발걸음 두 곡 들었고요. 아들 어린이집 등원시킬 때 날씨가 선선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늘 주 안에서 축복된 하루로 보내세요 하신 처음 사랑 회복기도님도 함께하고 계시네요. 나이가 더 들면 안 될 것 같아서 올여름 인생사진 찍었거든요. 매우 만족. 매우 만족합니다. 어떻게 찍으셨을까요? 폴라리스님. 여러분의 인생 사진 좀 볼까요? 가브리엘님은 초등학교 졸업사진인데 초록색 추리닝을 입고 찍으셨대요. 초록색 추리닝. 뭔가 상상이 된다. 최고 아끼던 옷이었나 봐요. 저는요. 단아한 개량 한복 입고 한껏 찰칵 찍고 싶습니다. 좋죠. 계량 한복 요즘 예쁘게 잘 나와서 찍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멋진 계절, 아름다운 계절을 누릴 수 있음에 감사. 아멘. 에스프레소님은 쑥스러워하면서도 손 흔들어주고 반가워하는 사진 있잖아요. 이런 모습도 좋을 것 같아요. 자연스러운데요. 포즈가 되게 자연스럽고 좋은데요. 레이니를 보고 힌트를 얻으셨구나. 에스프레소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

홍의사 하나님의 세계였고요. 사랑하오님께서 파란 하늘 너무 예쁜 요즘이에요. 그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한 오늘이고요. 파레시아 앨범에는 Jesus in my life 신청합니다. 김윤서가 부르는 곡이죠. 정말 날씨 너무 좋아요. 하늘도 예쁘고 시원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날이 그렇게 또 길지 않거든요. 좋을 때 주신 거 즐겨야죠. Jesus in my life.

저는 이 곡이 나가면 이 부분을 항상 따라 부르고 싶어요. 콩닥콩닥. 예수의 심장 소리보기 앨범에서 들었고요. 멋쟁이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크면서 더 다양하게 많은 걸 신경 쓰게 되고요. 또 부담도 생깁니다.

아이들한테 짜증내지 않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마음의 합한자님. 아이들이 자랄수록 부모도 자라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자라면 좀 편하지 않아 하는데 신경 쓸 게 더 많아지고 아이들을 통해서 내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내 말이나 행동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또 알아봐야 될 정보들도 요즘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또 해야 될 부모의 숙제이기도 하고 맞아요. 많이 신경 쓰게 됩니다. 그 가운데 부모로서의 지혜를 주시길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가비솔님, 시간 옮기고 듣긴 하는데 출석은 처음이거든요. 잘 오셨어요. 가끔 신청곡도 남기고 또 생활도 나누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런 나눔이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노인팅 앨범에 있는 예수가 보이네 1부 끝곡이에요.

0: CBS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말씀이었습니다.
3: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오랜만에 숲속에 왔어요. 숲은 언제나 팔 벌려 맞아줍니다. 여기서 당양동 끝까지 함께하고 내려가려고요. 4819

박종수님과 함께 인내 한이의 목소리로 들었고요. CBS 워십 콘서트 치유 앨범에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여 이 죄인이 채원할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가을을 보게 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 0131번님이 상하이에 계시는 것 같아요. 가을 너무 아름답게 빚어주신 이 순간 소중해서 제가 있는 사무실에서 바라보는 황포강 운하 상하이 하늘 함께 보내는데 잘 들어가겠죠? 잘 들어왔습니다. 한참을 쳐다봤습니다. 지금 이 자연이 보내는 경고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모두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갈 수 있길요. 아멘. 빙하가 녹고요. 곳곳에서 들리는 홍수 또 가뭄. 아름다움 속에서 자연이 주는 경고도 잊지 말아야겠다. 예, 그런 생각 듭니다. 이 아름다움을 계속 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려면요. 그죠? 사진 감사해요. 상하이 8529님. 구름 한 점 없이 정말 파란 하늘 너무 예쁩니다. 이 시간에 이렇게 나오니까 새로운 하루 같아요. 내가 평소 움직이던 시간 아니라 다른 시간에 움직이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지더라고요. 제키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타이니 에코가 부릅니다. 3, 4

내 모습 이대로 따님과 함께 커피 한잔하며 이런저런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아유, 리마인드 웨딩 사진도 너무 예쁘게 잘 봤습니다. 0491번님과 함께 제이어스 앨범에서 들었고요. 비상진님의 신청곡 감사해 김상진이 부른 곡이었어요. 아,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상하이 곰돌이님, 이 나이에 새롭게 인생 시작하게 하심도 감사하고, 나이가 많은 인턴 경력에 임상 경험이 적은 초보 외국인 의사를 쓰고 싶지 않아 해서 자격증 따고도 244번째 만에 이곳 병원에 취업하게 됐어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이 가을 지나온 길도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처음에 감동이 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앉게 되면 내가 온 길을 잊고 살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회가 돼서 돌아보게 되면 매 순간순간 그 마디마디가 다 은혜였고 축복이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정말 어렵게 되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가 얼만큼 귀한지 알기 때문에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대하는 마음도 더 진실되리라 믿고요.

하나님께서 또 그 모습을 귀하게 보시리라 믿습니다. 상하이 곰돌이님, 늘 찬양 진아님께서 신청하신 활짝 웃어요. 오늘 들을까요? 러브입니다.

최 여사님께서 동생네 사무실에서 일거리를 새벽에 가져와서 오늘 더 조이포유 가지에부터 듣고 있습니다. 아, 급하게 연락해도 오케이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지. 역시 언니가 최고. 예, 벌써 어깨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손가락도 아프지만 오늘과 내일 아르바이트비 일부는 CBS 네팔과 우리 교회 단기 선교 이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와, 진짜 의미 있는 아르바이트인데요. 찬양 에너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님께서 요즘 밤 12시가 되면 잠이 안 와요. 정원님 방송을 재방송을 들어야 돼서요. 다음 날이 피곤합니다. 책임지세요. 그러게요. 제가 진짜 잘못한 것 같은데요. 심심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반갑고요. 민들레님 오셨어요. 말씀 앞에서 신청하신 곡 위드가 앨범에서 함께합니다.

위드가 말씀 앞에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라는 아이디 쓰시는데 주일마다 교회 태워주긴 하지만 믿지 않는 남편 구원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인데요. 오늘 놀라운 주님의 계획을 알게 돼 감사드립니다. 가래가 심해서 병원에 가 검사를 하니까 금연하세요라고 의사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담배 끊고 그 다음에 술 끊고 놀라운 주님의 구원 계획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환경을 통해서 예, 우리 안녕하세요님의 기도대로 주님을 알고 또 이 모든 생활이 바뀌는 예, 그런 남편분 삶을 기대합니다. 9898님께서 하은이가 9월 21일 반기문 전 사무총장도 참석하는 중요 행사에서 아나운서와 함께 3부 행사를 영어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아멘.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고 또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내리라 믿습니다. 담대하라 태연님께서 어머니 검사 결과 암 아니래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좋은 결과에 또 감사드립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애인이 김미라님 바쁜 생활 요즘 하고 계신데 그 와중에도 또 가사 섬김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무엇보다 건강 잃지 않게 환절기 감기도 조심하시고 하는 일, 시도하는 모든 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얻길 바랍니다. 옹빈지님, 시골 오가면서 푸성귀가 있을 때 앞집에 조금씩 나눔을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난각 번호가 1번이라면서 계란 한 판 주십니다. 이렇게 오고 가는 예, 정이 있어요. 정이. 마라님, 환절기 부쩍 힘들어하는 분이 많아요. 이들 가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가득 채워져서 위로받으실 수 있기를 또 이 하루 잘 살아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환경으로 마음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생명을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또 마라님의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리와 해피님이 신청하신 곡 예수 닮기를 이 곡 예수전도단 앨범에 있는 곡인데요. 오늘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려요. 내일도 당신을 향한 노래 함께 불러요.

0: 여러분의 CBS입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이었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 하실 찬송은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이 찬송가 가사가 세상에 처음으로 알려진 것은 런던에서 출판된 노래와 낭독을 위한 가톨릭 찬미가라는 책에서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던 페이버라는 사람이 작사한 것으로 이 찬송가 3절의 원문은 조상들의 신앙을 보라 마리아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리로다 였습니다. 이 찬송시는 제임스 조지 월튼이라는 사람에 의해 나중에 개신교에서도 부를 수 있도록 수정돼 조상들의 신앙을 보라 선한 이의 기도가 우리나라를 모두 주 앞으로 인도하리로다 로 바뀌었습니다. 이 찬송의 작곡자는 가톨릭 성가집과 오르간 음악 그리고 피아노 음악 등 여러 권의 책을 낸 영국의 헨리 햄입니다. 이 찬송시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받으면 죽어도 영광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시련과 극복의 찬송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입니다.

0: SBS
1: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셨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완전한 길 열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 이 시간 예배할 때 주님 앞에 기뻐 뛰면서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정형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1: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십니다.
0: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1: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룡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룡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0: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 홍수와 산사태로 집과 가족을 잃은 네팔과 티베트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닦아주소서. 다시 일어날 새 힘을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CBS는 네팔과 티베트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합니다. 02-2650-7004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금액 전액은 현지 선교사를 통해 긴급 구호 기금으로 사용됩니다.
2: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생명을 살리는 방송 C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3, 4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중앙방송입니다. CBS는 전국을 잇는 14개의 방송망을 통해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CBS는 기독교 복음 전파와 민족의 통일, 지구촌 공동체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표준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샬롬,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9월 18일 금요일 새아침입니다. 김용신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바하 하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주님께 드리는 기도로 새 아침의 문을 열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타는 듯한 여름이 지나고 우국이 익어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또 하나의 계절을 바꾸시니 감사합니다. 깊어지는 가을, 지나온 계절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단은 마지막 성숙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저울에서 부족함을 드러내며 정죄합니다.

맞습니다. 깊이 기도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움직이는 방향을 주님께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씻어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은혜로 은총의 햇볕을 모으게 하소서. 부어주신 하늘의 열매가 축복이 되고 하늘아버지께 영광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이곳에서 증거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현현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선한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영의 눈을 열어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세월을 아끼게 하옵소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날아오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새 아침의 기도. 서울시 도봉구 주사랑교회 정성일 목사였습니다.
1: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 경복대학교
0: 9월 1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CBS 새 아침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러브가 부르는 내 이름 아시죠? 오벳의 찬양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어서 나무인이 부릅니다. 찬송가 308장 넓은 들의 익은 곡식.

0: 성경 낭독 시간입니다. 시편 97편 성우 손정아 권사가 낭독해 드립니다.
1: 시편 97편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러쌌다. 정의와 공평이 그 왕좌의 기초다. 불이 그 앞에서 나와서 에워싼 대적을 불사른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번쩍번쩍 비추면 땅이 보고서 두려워 떤다. 산들은 주님 앞에서, 온 땅의 주님 앞에서 초처럼 녹아버린다. 하늘은 그의 의로우심을 선포하고 만 백성은 그의 영광을 본다. 조각된 신상을 섬기는 자는 누구나 수치를 당할 것이며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도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모든 신들아 주님 앞에 엎드려라. 주님, 주님이 공의로우심을 시온이 듣고 즐거워하며 유다의 딸들이 기뻐 외칩니다. 주님,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더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악을 미워하여라. 주님은 그의 성도를 지켜주시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주신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의인들아 주님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감사를 드려라.

성경 낭독 시편 97편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입니다. 찬송가 306장 감사하는 성도여 트리니티 싱어즈가 전합니다. 찬송가 470장 나의 몸이 상하여 이어서 호산나 싱어즈입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0: 새아침의 말씀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입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지금 일어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언젠가 발바닥에 티눈이 박힌 적이 있었습니다. 작은 티눈 하나였지만 걸을 때마다 심한 통증 때문에 절뚝거리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발바닥에 티눈 하나만 있어도 이렇게 걷기가 힘든데 두 다리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면 얼마나 불편하고 비참할까. 평생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는 두 발로 걷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작은 통증만 있어도 평범하게 걷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나이는 40여 살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사람들에게 매여 성전 민문 앞에 앉혀놓으면 거기서 구걸를 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나도 걷게 될 것이라는 희망마저 포기한 채 구걸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인생에 천지가 개벽한 만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크게 부흥하였고 성도들은 기도와 전도에 힘썼습니다. 그들은 하루 세 번,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시간을 정하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와 요한은 민문에서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때 안진뱅이가 고개를 숙인 채두 사도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에게 가까이 가서 우리를 쳐다보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안진뱅이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며 바라볼 때 베드로가 해서는 안될 엄청난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태어나서 단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너무 황당하고 무모한 일입니다. 안진뱅이는 어찌아빠 몰라 당황했을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건 돈인데 돈은 주지 않고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진뱅이는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고 차라리 주위 사람들이 그들의 행동을 막아주었으면 하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만약 걷지 못한다면 베드로와 요한은 또 무슨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왜 감당하지 못할 행동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이 망령이라도 들어서 그런 행동을 했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영웅심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결과적으로 볼때그 일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기적은 2000년 전 일회성으로 끝난 일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 안못 보는 사람, 청각장애인, 중풍병자, 손 마른 자등 수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 잔잔케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졌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뜻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며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지만은

0: 성전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한 안진뱅이의 신앙은 아닙니까? 그는 성전 가까이에 있었지만 은혜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몸은 예배의 자리에 있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고 아직 예배의 감격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도움에만 의존하며 스스로 일어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꿈도 비전도 사명도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과 경제적인 어려움, 질병과 인간관계의 갈등,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영적인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으며 그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마귀의 권세를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은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일어설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절망은 소망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일어선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나도 일어서고 다른 사람도 일어세우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안진뱅이였으나 걷게 된 그 사람은 곧바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육신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전 밖에 머물던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쓸 수 없던 발은 전도의 발, 봉사의 발, 충성의 발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혹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과거의 실패와 현실의 한계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회복하시며 새 힘을 주십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걷게 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아직 주저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새 아침의 말씀,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 장로교회 김용관 목사였습니다. 김정석이 부르는 찬송가 614장 듣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최지영의 찬양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9월 18일 금요일에 함께한 새 아침입니다. 조이 듀엣이 전하는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이다정의 찬양 찬송가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0: CBS
1: CBS 교계 뉴스입니다.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를 둘러싸고 파병 반대와 평화적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는 그제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 필요한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전쟁을 멈출 외교라며 정부의 즉각적인 외교적 해법 모색과 국회의 철저한 파병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평통연대는 대한민국은 언제나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낮추고 남북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호소해왔다면서 우리가 고수해온 그 평화의 원칙은 중동에서도 한결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교계 등 각계 원로들이 참여하는 광복 100년 국민동행도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함께 전쟁이 아닌 평화의 길을 찾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술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이번 정기총회에서 소년보 목사 설교에 대한 고신 교수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은 가운데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고사모는 신대원 교수회 보고서를 참고만 하겠다는 것은 총회와 신대원의 권위를 무너뜨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소년보 목사의 설교에 대한 신학적 판단을 해달라는 질의는 조단 소속 세계노회 헌의안으로 올라와 지난 총회에서 고신대학원 교수회에 1년간 연구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한 것이라며 채택하지 않는다면 분명한 신학적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총회를 향해 신대원 교수회가 고신의 신학과 신앙 고백을 기준으로 규명한 이 판단의 근거에 소년보 목사가 설교의 이름으로 정치 선동을 자행하고 강단과 예배를 훼손한 것에 대해 분명한 권징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임신 9주인의 사용을 조건으로 먹는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공식 발표한 가운데 기독교계 생명보호단체들이 법 개정 없는 낙태 약물 허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0여 개 생명보호단체가 참여하는 태아 여성보호 국민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법 개정 없이 낙태 약물 수입 품목

0: 허가를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의사의 낙태죄는 삭제됐지만 약제사의 낙태죄는 아직 남아있다며 임신 9주 이하 태아를 낙태할 것인지도 국회가 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선결교회가 교단 창립 120주년을 맞아 영적 대각성 기도운동을 통해 교단 재부흥의 초석을 다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오요셉이었습니다.
1: CBS
2: 당신 곁에 CBS 라디오

0: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74편 15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 MHz, AM 837 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0: 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입니다.
1: 신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법입니다.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모세오경 중 레위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이 모세오경 중에 한가운데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법이 하나님이 제정하시고 발표하는데 그것이 희년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약법 중에 최상위법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모든 법률 위에 가장 높은 상위법으로 되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희년법은 모든 구약법 중에 최상위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희년이 임합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할렐루야. 희년은요, 50년이 차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50년이 꽉 차야 내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50년은 얼마큼 남았을까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상거가 멀어서 아들이나 손주뻘에 그런 소망을 가지라, 그런 얘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희년의 법은 반드시 실상전환 되는 것입니다. 50년이 차야 드디어 희년이 임하는 사람이 있고, 미리 당겨와서 나의 현재에 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희년에 여러분 가문이 일어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에 하나님의 희년이 임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룻기 4장 14절과 17절에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동의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2: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0: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1: 나오미를 위하여 하나님이 기업무를자를 예비하셨다. 갚을 수 없는 빚을 갚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모든 상황과 팩트를 기업무를자 가장 강력한 집안의 유력한 자를 예비하셨는데 그를 통하여 나오미의 인생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희년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오벳을 누구냐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AI에 만든 그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뒤에 주조 벽화가 그려져 있는데 거기에 다윗왕이 수금으로 찬양하는 모습을 일부러 지어놨습니다. 여러분 오벳은 누구예요? 다윗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오미가 오벳을 안고 춤을 춘다는 것 속에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다윗왕을 예비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 유다지파로 예수님은 이 땅에 성육신이 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보아스라는 인물을 조금 주목하고 싶어요.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기업 물을 자예요. 기업 물은다는 건 뭐죠? 이쪽에서 팔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다시 찾고를 원하는데 그 물으자, 그 땅 물으자, 그 물건 물으자. 그래 알겠어. 내가 돌려주는데 내가 갖고 있는 기간이 이렇게 지났으니까 이 가격은 못 줘. 더 큰 가격을 원해. 알겠어. 내가 원하는 가격을 칠 테니까 다시 돌려달라. 이런 물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업 부르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희년이 오기 전에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인생과 가문을 미리 임한 희년으로 역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현재 희년이 임했습니다. 올해는 여러분의 희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기업 부를 자 되십니다. 예수님은 유력해서 강하신 분은 뭐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기업 물을 자로 이 땅에 나오신 것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 5절과 7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0: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1: 이 말씀을 좀 보세요. 여러분 속량이라 그랬어요. 속량은 그 가격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르는 가격을 그대로 쳐주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내가 가격을 대신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것을 물을 가격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대신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자녀이면 상속자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내가 아들로 딸로 좀 봐줄게, 이쁘게 해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직접 내 이름을 하늘나라에 등재해 놓으셨다. 아니 하나님 손바닥에 내 이름을 새겨놓으셨다. 할렐루야.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아들의 위치, 아들의 그 혜택을 조금 받아라, 아들의 그림자라도 밟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천사도 흠모할 만한 아들의 명분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들의 명분을 가진 자를 유업을 이어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유업을 이어받은 자의 NIV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거기에 에어라고 써 있어요. 뭐야? 상속자라는 정확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올해는 희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에게 하나님은 상속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유업을 이어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모든 문제는 정체성과 자아상의 문제예요. 자기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을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갖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잃어버린 전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상속자입니다. 당신은 올해 희년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체성의 흔들림이 있으면 해리성 인격장애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다중인격이라는 말 있죠? 원래 여러분 중심인격이 있어요. 하지만 중심인격이 중심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대체인격들이 여기서 판을 치는 겁니다. 나 아닌 나가 내 인생을

0: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것은 예수 믿고 천당과 물론 그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속에는 더 큰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희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묶여있는 어떤 것에서 풀어짐을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희년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복음을 선포하는 자, 희년 사역자가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제가 복음 선포는 여러분 희년 선포이다 해주실래요? 복음 선포는 복음 선포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희년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계 어딜 가든, 어느 골목, 어느 거리를 가든, 어느 광장을 가든, 어느 시장터를 가든, 여러분 복음을 외칠 때 희년이 선포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에게, 우상에게 자기를 허용을 하면요, 영적 면역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당신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영적 면역력이 떨어지면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을 막아낼 면역력이 없어요. 영에 힘이 없다는 얘기 있죠? 그런 현상이 그냥 다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 구판을 들어가죠? 구판을 벌립니다. 굿의 주인이 돼요. 굿주가 돼요. 그 사람 이름으로 구판을 벌리고 살풀이를 해주는 겁니다. 신나서 덩실덩실 굿거리, 뭐 장단을 치면서 뭐 그러겠죠. 그런데 보세요. 거기서 뭐예요? 완전히 자기가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 악한 영에 더러운 원수마귀에 자기도 보이지 않게 그냥 단단한 끈으로 철사줄로 확 묶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영을 주셨고 육신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은 마음도 있고 영도 있고 육신이 있다는 걸 잘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과 내 영이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이고 영은 영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되냐면 내 마음의 끌림, 내 마음의 어떤 좋은 점을 끌린 것보다는 내 생각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영의 영이 되길, 영적인 선택을 하는 여러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9절과 20절부터 여러분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재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0: 우리는 이렇게 제사하는 것을 부모님께 효도하는 유교적인 정신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너희 집안은 위어른도 없냐, 아버지도 안 계시냐, 어떻게 제사를 하느냐. 그래서 제사를 효도와 제사를 또 문화의 어떤 태도에 한 것으로 여깁니다. 집안의 가풍 정도로 여기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저기서 보면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묶여 있느냐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 제사하면 귀신의 잔에 묶이는 겁니다. 귀신의 잔에 묶여서 내 마음이 묶여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잔에 묶이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제사가 끊어지는 올해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건 최고의 효도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고 부모님에게 희년을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 가문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증상이 계속 진행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렇게 귀신의 잔에 묶여버리고 어떤 마음이 어떤 불합리한 것, 어떤 합당치 아니한 것, 어떤 것에 확 묶여버리면 이 마음과 마음이 연결이 돼버려요. 결속이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집니다. 개성이 상실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다이아몬드를 심어 놓으셨어요. 말씀을 듣는 동안에 그 다이아몬드 한쪽 면이 가공이 되는 겁니다. 이쪽 면이 가공이 되고요, 이쪽 면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조각하셔서 여러분 안에서 질 좋은 포도주로 터지게 할 줄 믿습니다. 결정 장애가 와요. 아이들이

0: 결정을 못해요. 결정하는 순간에 자버려요. 자꾸 뒤로 밀어요. 결정해야 되는데 자꾸 TV를 보고 핸드폰만 중독이 돼서 보고 있어요. 어디에 꽂혀버린 거예요. 거기에 묶이니까 거기서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모든 결정장애, 이 모든 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심지어 마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건강까지도 상실해요. 여러분, 사람이 실패하면 실패의 분위기가 있어요. 심지어 실패의 컬러가 있고 실패의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실패의 냄새까지도 나는 듯해요. 어차피 나가면 실패, 만나면 실패, 시도하면 실패, 실패에 묶였어요. 다시는 시도하지 않고 다시는 방 밖으로도 나가지 않아요. 자기 세계, 자기 방이 제일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해서 히키코모리처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방 안에 육신이 갇힌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묶여버린 거예요. 오늘 이것이 끊어지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는 평생 애를 못 낳을 거야. 뭐 육신적으로도 그렇고 진단도 그렇게 나왔어. 우리 가문에 보니까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할머니 때도 그렇고 이렇게 어려워.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정확한 소울타이예요. 이 악한 마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희년을 임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현재의 희년이 임하라. 나의 현재의 희년이 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거에서 떠나십시오. 과거에서 떠나십시오. 10년 살던 모압은 나오미에겐 고향이에요. 자기 남편의 무덤도 있고 두 아들의 무덤도 거기 있습니다. 10년 동안 뿌리를 냈는데, 그런데 나오미가 그 모압 땅을 떠나왔던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출애굽이 되려면 애굽을 끊어버려야 돼요. 애굽을 끊어버리지 않고 몸만 빠져나온 결과 광야 40년 동안 그 속에 있는 애굽을 끊어버리려고 그 많은 고통을 받잖아요. 내 안에서 애굽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단 한번 결속이 되면요, 강한 과거가 결속이 됩니다. 뭘 어딜 가려고 그래도 과거가 늘어붙어서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뒤에서 내 머리 뒤채를 딱 잡고 목덜미 잡고 앞으로 진행하지 못하게 해요. 결국 과거에 묶인 것을 봐요. 나오미가 결단을 한 것처럼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이 결단한 장면이 나와요. 모세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모세는 애굽과 바로를 끊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 히브리서 신약에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4절 참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다 같이.
1: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0: 와, 공주의 아들, 공주의 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와 나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탯줄을 통해서 머리카락 색깔, 또 눈동자 칼라, 또 DNA, 물론 영양분도 공급되지만 성격과 혈액형까지 전부 다 공급받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아주 강한 좋은 결속이죠. 아주 선한 결속이고 축복된 결속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길러준 어머니가 있어요. 낳아준 어머니가 있지만 길러준 어머니가 있어요. 솔직히 해서 자기 배 아파서 낳진 않았지만 길러준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가 그 자녀를 기를 때는요, 자기 친자식을 기를 때마다 10배, 30배, 60배, 100배로 노력을 하고 그래서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중에 철이 들어서 모든 상황을 알게 된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자기 어머니가 친어머니는 아닌 줄 알았지만 공주가 자기 어머니일 때 자기가 누리고 자기가 성장하고 자기가 받은 교육받은 것이 공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자기를 길러준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어머니를 눌러버리고 제껴버리고 모든 일을 진행하기가 쉬울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공주의 어머니가 여러 가지 얘기를 안 했을까요? 아니, 모세 그러지 마. 네가 네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그것도 인정할게. 그러나 바로가 누구야? 네 형이야. 어릴 적 같이, 너 이러면 안 돼. 너 여기 궁정에서 자랐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컸어. 네 아내는 내가 너를 배 앞에서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았잖아.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여러분, 홍해 앞에서 공주가 나오면 뭐라 그러겠어요? 싸워서는 안 돼. 모세도 일로 와, 바로도 일로 와, 화해해. 절대로 이러면 안 돼. 형제끼리 싸우면 어떡해. 그리고 모세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협상을 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쪽 땅을 이쪽으로 줄 테니까 이쪽은 니네들이 유대인하고 이렇게 하고 살아. 그리고 뭐 꼭 종이 아니라도 좀 노역하고 이렇게 하고 돌아가면서 좀 더 나은 복지와 모든 어떤 혜택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공주가 세면. 그럼 모세도 어떻게 돼요? 공주 얘기를 듣겠죠. 그런데 모세가 된 게 뭔지 아세요? 모세가 공주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이 부귀영화 다이아몬드 뭐 왕관 이런 것을 거절했다고 왕 서열 순위 1, 2, 3, 4, 5, 6, 6, 7번 이것은 정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애굽의 솔타이 애굽으로 연결되어 있는 모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던 끈이 끊어질 지어다. 그래서 모세가 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의 길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모세의 결단이 이스라엘의 결단이 됐어요. 여러분 가장 제가 무서운 범죄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마음과 마음의 무서운 범죄는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꼭두각시 아세요? 꼭두각시. 자기는 자기대로 손과 발을 움직이고 다리도 움직이고 뭐 어디 간다느냐 실은 보니까 실로 다 연결돼 있어. 위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니까 팔이 나가고 이쪽으로 하니까 입이 다쳐지고 이쪽으로 하니까 고개를 들고 누군가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로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된 증상은 어떻게 돼요? 결정을 다 다른 사람이 합니다. 대신 결정을 해요. 심지어 자기 인생의 계획도 사업의 계획도 다른 사람이 다 계획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보호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위험한 거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럽니다. 과도한 보호예요. 과도한 보호의 예가 뭔지 아세요? 절대 새 친구를 만나면 안 돼. 새 친구는 위험해. 너는 나만 만나고 내 얘기만 들어야 돼. 그리고 빨리 웃고 빨리 내게 돌아와. 집으로 돌아와. 가스라이팅이에요. 통제권을 갖습니다. 그리고 조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컨트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영적 해방감을 주시고 네. 당신과 나를 자유를 선물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하면요 자유를 상실해요. 영적 해방감을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기쁨도 없어요. 감사도 없어요. 무감각해져요. 그냥 로봇처럼 조종당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함으로 너의 선택으로 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도파민이 팡팡 터지는 어떤 것을 계속 공급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너무 무능력하고 무가치하다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욕구 자신의 도파민을 터뜨려주는 누군가 또는 어떤 것에 묶여버려요. 그래야지 그걸 또 느끼니까 그걸 또 유지할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이 애굽에 묶이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나 칭함에 묶여버리면 인생 출애굽이 없어요. 나오미도 모압에 묶여버리면 희년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를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어마어마한 것을 희년으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현재에 희년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당신의 오늘 현재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희년이 실상전환되리라. 네. 결정적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 언제나 풀림의 키워드에 있어요. 거기 보면은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전부 다 씨를 얘기하고 있어요. 묶는 것을 얘기하고 푸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묶어 풀고 매고 푼다 그러니까 아 은유가 좋다 비유법이 좋다 한국적이다 번역 잘했다 생각하는데 이것이 실상이에요. 실제 그 지옥 같은 줄이 있어요. 실제 그 생명줄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더러운 원수가 계속 공급하는 그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 이렇게 우상으로 연결되는 것 욕심으로 연결되고 정욕으로 연결되는 것 미움과 그리고 질투와 시기로 연결되는 것 내 자신의 자아상과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기억조차 분열시켜버려서 내 자신을 아무것도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모든 악한 영에 대한 이 소울타입 혼의 결합이 끊어질 지어다. 특별히 여러분의

0: 지금부터 끊어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의 육신의 질병의 진단서 있죠? 그건 맞는 거고 팩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진단서에 계속 묶여 있으면 당신은 평생 암환자예요. 비록 암이 내게 있더라도 나는 암이 인생이 아닙니다. 암이 들어간 것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으로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실패와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서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신원으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년법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라! 임하라! 임하라! 영적 해방감, 영적 자유가 터지라!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모르겠는 그런 데 꽂힐 필요가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하는 눈, 그것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온 줄 아세요? 당신에게 영적 해방감과 영적 자유함을 주기를 위해서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에게 무서워함으로 종노수로 매여 있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정확하게 쓰고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1: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0: 예수님이 오신 이유, 성육신하신 이유를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써 있어요. 여러분 마귀를 멸하시며 됐어요. 끝났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멸하셨어요? 무서워함으로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는 나. 죄는 죄값이라는 것이 있어요. 죄가 무서운 것은 죄값이 있어요. 지금은 그 죄가 피해갔다고 생각하나 여러분 죄는 나를 비껴가는 법은 없어요. 지금은 비껴가도 반드시 돌아와서 명중하는 것이 죄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죄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은 죄를 기승전결 따지지 않으시고 대신 죄값을 담당해 주셨다.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질병을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내 질병과 질병에서 뿜어나오는 독, 그 질고를 담당해 주셨다. 대신 가격을 치르셨다. 속량하셨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나 대신 속량하신 거예요. 주님이 치른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예수님의 보혈. 하나님의 보혈. 죄 없으신 그 보혈로 나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평생 마귀에게 속아 무서워 종노릇 묶여있는 나를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나에게 자유함 희년을 선포하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올해는 당신의 희년입니다. 올해는 당신 가문의 희년입니다. 이것이 50년 차 또 다른 50년 차에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현재에 나오미처럼 모세처럼 이만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2: 날마다 주님과 함께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대치 순복음교회 한별 목사였습니다.
3: CBS
4: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1954년도 한국전쟁 직후에 국민의 마음이 가장 상처입고 힘들고 어려울 때 세워진 방송입니다. 70년 동안 CBS가 붙잡아온 사명이 있는데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CBS는 왜 팝송을 틀고 왜 뉴스를 틀고 시사 예능을 할까요? 라디오 청취자의 한 70% 가까이가 넌크리스찬들입니다. 그 사이사이에 성경 말씀과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매개체를 CBS 라디오 주파수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일이

0: 될 것입니다.
1: 방송 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 지금 전화 주세요.
2: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은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말씀이었습니다.

0: 5시 30분입니다. 이어서 성서강해가 방송됩니다.
1: 성서강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움을 드리는 성서강해. 오늘은 서울시 영등포구에 자리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2: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3: 오늘 열왕기하 18장의 말씀을 가지고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을 한번 크게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산당을 제거한 히스기야 왕.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람은 늘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일을 합니다. 악한 사람은 늘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합니다. 예수 믿고 고마든 우리들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과거에 잘못된 모습을 다 내던져 버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의 길,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 복받는 길을, 그 길을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사람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시편 전체에 서론이 되는 시편 1편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야훼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은 악인들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야훼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망하는 길을 갑니까?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열왕기 상하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 왕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열아홉이 다 악한 왕이었어요. 한 사람도 한 뜻대로 사는 왕이 없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8명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하나님 가운데 나라를 바로 세우려고 노력했던 왕이 8명인데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아삭, 요담,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아입니다.

그런데 8명의 왕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을 제거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산당까지 제거한 왕은 둘밖에 없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에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야 옆에 온전하였으며 성경을 말씀하는데 8명의 왕 중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 두 사람만 모든 우상을 없애고 산당까지 없앴습니다. 산당은 히브리 원어로 바마라고 하는데 높은 곳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부터 가나안 백성들이 원주민들이 높은 곳이 하나님과 가깝다 그래서 자기들의 신과 가깝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해서 자연스럽게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절 보니까 그때까지 야훼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3장 솔로몬 왕 때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 이제부터는 모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이 거룩한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그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제 바뀌어야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집에서 갖고 온 산당에서 예배드리던 저들이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집을 떠나 먼 길을 가야 되고 또 도착해서는 해발 750m 기준 고부지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야 되니 너무나 고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편리함을 따라서 그냥 예루살렘 성전 가는 것을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그냥 대신했습니다. 적당히 자기 편리함과 타협을 하는 것이죠. 문제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왜 문제가 됐느냐? 가나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들의 풍습과 혼합되어져 갖고 굉장히 성적으로도 불안하고 그리고 혼합 종교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예배를 드려지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산당을 없애지 못했는지 산당을 없애지 못한 이유는 성경을 보니까 자신들이 집 가까운 데 편하게 예배드리는 그 편리함을 대신 택했기 때문에 산당을 없애지 못한 것입니다. 이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 정착하기 전에 이미 수십 년, 수백 년 내려온 전통이고 관습이었는데 그들이 예배드리는 곳에서 예배드리다 보니까 편했어요. 집 가까운 데 있으니까 안식일이 되면 매주 곳에 가서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다음입니다. 세워진 다음에 반드시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데 그 집에서 먼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적당히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나 여기서 예배드리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린 우리의 의무를 다했다 하고 자기 스스로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고 합리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주님께 모든 것을 맞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지 타협된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산당에서 예배드린 것을 심히 책망하셨습니다. 이사야 65장 7절입니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야훼가 말하였느니라. 이 같은 상황에서 왕이 명령해서 무조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산당에서 예배드리지 말고 오늘부터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될 때는 온 백성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그 먼 길로 가야 됩니까?

그 모기를 갈려면 우리가 있는 고장에서는 이 하룻길 걸리는데 그러려면 여러 가지 삶에 불편하고 생업의 지장도 있고 하니 이것을 예배드려도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성을 사고 백성들이 마음이 왕으로부터 멀어질까 봐 왕이 염려해서 적당히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선에서 타협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고 산내에서 예배도 드려도 좋은 그런 어정쩡한 입장으로 저들의 입장을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난 다음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지어지고 난 다음 하나님께 긴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입니다.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내 눈길과 마음이 이 교회에 있겠다, 성전에 있겠다. 성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모습을 주님께 지켜보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여기 와 있습니다. 주님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기뻐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사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기적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자리입니다. 절대 이 자리를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예배의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생 살아온 동안 주 앞에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열사 넘친 복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생 살아온 동안 교회 중심, 십자가 중심, 예배 중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산당에서 예배는 문제가 종교 혼합주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방신을 즉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예배 형식과 혼합이 되어가지고 그 예배 형식이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원래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풍요로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그 예식 가운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예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그대로 그들에게 그냥 스며들어서 그곳에서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타락한 모습이 그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절대 타협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을 살기 위해서 나라를 났을 때 보니까 우상들은 제거가 됐는데 아직 산당을 저들이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명령을 해서 모든 산당을 헐어버려라. 일부 백성들이 반발해도 과감하게 산당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 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야훼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우상도 다 없애고 그 다음 노뱀마저 그 역사적 유물인데 그걸 또 우상으로 섬기니까 부숴버렸습니다. 여시아 왕도 모든 산당의 그 제장을 철폐하고 산당을 부숴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5절 8절입니다 옛적의 유당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장을 불러오고 또 제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베르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주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과감하게 다 허물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가 바로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산당은 우리 자신입니다.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충성할 때 내 마음이 좋으면 내 감정을 따라서 기쁘고 좋아서 나와서 열심을 내다가도 누군가 내 마음을 다치게 하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면 나 이런 교회 안 나가, 교회도 안 나오고 예배도 빠지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께로부터 멀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 편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자기 만족이라는 산당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산당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과감하게 나라고 하는 산당을 제거해버리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때는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너무나 좋았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것처럼 기쁜 날이 없었어요. 그냥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은 교회 와서 살았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교회 와서 선생님 말씀 듣는 것도 너무너무나 좋고 또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것도 너무나 좋고 그냥 좋았어요. 교회 봉사를 하는데 그냥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라고 해서 또 교회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니까 그것도 너무나 좋고 그저 교회 일이라는 일은 안 해본 것이 없었는데 너무나 기쁘고 좋았습니다. 너무나 주님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그렇게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하며 예수를 믿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자기 만족이라고 하는 산당을 세워놓고 편하게 내 자신의 모습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없어졌다는 것은 벌써 내가 산당을 크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어졌습니다. 그 내가 내 마음속에 산당이 생긴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산당을 다 허물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감사가 사라지고 알게 모르게 내가 비판적이 돼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불평만하고 있다가 하면 내가 산당이 이미 내 마음속에 크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주님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될 텐데 내가 나라고 하는 산당을 딱 내가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삶 속에 산당을 다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면 늘 시험에 빠집니다. 어느 때는 열심히 봉사하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다가 어느 날은 은혜 전혀 못 받고 구경꾼이 돼 돌아가기도 하고 우리가 이 같은 모습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린 것처럼 우리가 주님 교회 나올 때마다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내 삶 속에는 산당을 제거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큰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산당을 제거하고 산당 대신 세워져야 될 성전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서 모든 산당은 제거되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와서 성전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사람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세상에 많은 길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 진리는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우리에게 복을 주 가져다 준다고 하는데 영생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교회 머리가 되시고 교회 모든 것이 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입으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제1주의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줘서 놀라운 일을 행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힘으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히 서서 주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며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과 산당을 철저히 제거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이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 버린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는 우상과 산당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게 꼭 무슨 동상을 만들었고 절하는 게 그런 우상을 의미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사업에 눈이 멀어서 주일날 예배도 빠지고 사업장에 가 있다면 그 사업장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복을 주신 그 복만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세상에 권력이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명예 인기가 우상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과감하게 우상을 철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려놓으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0세 때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70쯤 되셔서 애 하나 얻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아이고 우리에게 눈만 뜨면 우리에게 찾느라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100세가 돼서 아들을 얻으니까 너무 신나서 이삭아 눈만 뜨면 그냥 이삭아 하나님 보시기에 이삭을 준 하나님은 하나님은 너에게 이삭을 선물로 줬는데 나를 경배하지 않고 이삭에게만 찾고 있구나. 그래서 명령을 내립니다. 창세기 22장 2절입니다 야곱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무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이고 아들을 가서 죽여가지고 불로 태워드리라는 거예요. 야, 근데 그 가는 길이 3일 길입니다. 아브라함을 완전히 그 우상을 깨뜨리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00세 때 준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3일 길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 칼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급히 그를 막으셨습니다. 20장 11절 12절입니다 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이 20장 16절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야곱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 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러분 상가대 모든 우상과 산당을 다 제거해버리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선물로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제일주의 예수님 제일주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성서 강해.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말씀을 보내드렸습니다. 신앙상담 문의 전화는 02-6181-9191번입니다.
1: CBS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엘 2장 23절 말씀이었습니다.

0: 크리스찬 칼럼.
1: 나무에 앉은 새는 가지가 부러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새는 나무가 아니라 자신의 날개를 믿기 때문이다. 어느 시인의 글입니다. 그 글을 읽으며 생각하다가 저는 이렇게 고쳐 쓰고 싶어졌습니다. 솔직히 자신의 날개도 믿을 것이 못 된다고. 날개를 내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고. 설령 날개가 꺾이는 날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애청자 여러분,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밤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기에 오늘 이 아침, 이 순간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참 소중한 기회입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일까요? 성공과 실패는 결과에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하는 상태가 바로 성공입니다.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들을 선한 내일로 인도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루하루 우리를 감싸 안고 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그 어떤 문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괴로움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생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도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함께 최선을 다합시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의 마음과 만남들 위에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포근한 은혜와 빛나는 소망이 날마다 깃들기를 기도드리며 지금까지 한마음예담교회 이정택 목사였습니다.
2: CBS
3: 친구 같은 라디오. 여기는 CBS입니다.
4: 극단주의 이슬람 조직 보코하람의 공격으로 부르키나파소 기독교인들의 집과 교회, 성경이 불탔습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믿음을 지킬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신앙을 세우는 성경을 보내주세요. 해외 성경 기증문의 대한성서공회

0: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1: FM 98.1MHz, AM 837kHz, CBS 라디오입니다. HLKY

참 여러 풍경들이 한자리에 있습니다. 전광판을 바라보며 출발을 기다리는 사람, 반가운 얼굴에 도착을 기다리는 사람, 누군가는 이제 막 길을 떠나고 또 누군가는 긴 여정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금요일도 한 주의 대합실 같은 날인지 모르겠어요. 월요일부터 부지런히 달려와 이제 주말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간. 조금 지쳤다면 잠깐 숨을 고르고 이번 주도 참 잘 지나왔다고 스스로를 토닥이면서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0: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온 가족 에너지 충전 샤볼데이 여름 제철 신메뉴 완도 전복 보양식으로 든든하게 여름 별미 강원도식 막국수에 마라탕 마라샹궈까지 달콤한 곡성 생멜론 디저트로 완벽한 마무리 올여름 맛있는 외식 가족 에너지 충전은 샤볼데이에서.
2: Good Music Station. CBS FM.

All the way,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샬롬, 개인적으로 유난히 긴 한 주였습니다. 자유바다님, 유난히 길게 느껴졌다는 이 한 줄에서 이번 일주일 동안 고단하셨음이 느껴지네요. 수고 많으셨어요. 힘드셨지만 그래도 어찌 흘러 오늘 금요일까지 왔습니다. 주말에는 푹 쉼을 누리시고 다음 주는 한결 수월하시기를 바래요. 캐서린님, 이 시간을 오늘은 새벽부터 기다렸습니다. 두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바라는 일이 꼭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이고, 늘 제가 여러분보다 먼저 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또 먼저 이 시간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계셨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창밖은 아직 깜깜하고 아침 공기는 걷기에 그리고 산책하기에 딱 좋은 시원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는 어떠셨나요? 사연과 신청곡은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앱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고요. 문자 참여는 샵 939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사진 첨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Hear by 내가 매일 기쁘게

When the roll is called up, 연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능선님 여행 가셨어요. 늦은 휴가로 해외에 왔는데 역시 해외에서 듣는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진짜 좋네요. 저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사모하고 경배합니다. 신청곡으로 능선님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해 오셨는데 이 웨이메이커는 잠시 후에 묵상 시간 갖고 나서 6시 반 좀 넘어서 준비하겠습니다. 해외 어디 계신가 궁금해요. 9136님 댁도 여행 가시네요. 네 가족 부산 가는 길이시고 문자 주신 분은 따님입니다. 13년 만에 가족 부산 여행인데 예전에는 이 가족 여행이라는 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이제는 네 사람이 시간을 맞춰 한꺼번에 떠나는 일이 참 귀한 일이 됐다고. 그래서 이번 여행이 더 값지게 느껴지신다고 합니다. 맞죠? 그렇죠. 여행은커녕 내 식구 다 같이 밥 한 끼를 집에서 먹는 일이 어려운 세상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어렵게 날짜 맞춰 떠나는 가족 완전체 여행이니만큼 정말 즐겁게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래요. Take the name of Jesus with you.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미국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2013년 스위스 취리히의 한 명품 매장을 찾은 일이 있습니다. 꾸미지 않은 차림으로 쇼핑에 나서 윈프리가 위쪽에 진열된

가방을 보여달라고 하자 점원은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했죠. 당시 윈프리의 재산은 3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여성 13위에 올라 있었죠. 매장에서의 이 사건이 알려지자 그 매장은 물론이고 스위스 관광청까지 윈프리에게 사과했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를 알아보지 못한 점원처럼 우리도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차를 타는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진 않나요? 사무엘도 그랬습니다. 이새의 맏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시고 막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다면 중심을 볼 수 없는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골로새서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대접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내 앞에 선 사람을 주님께 하듯 대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말리영 교회 조준철 목사님의 주님께 하듯.

좀 전 약속드린 대로 능선님 신청곡 틀어드렸습니다.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화이팅 넘치는 곡인데 월요일 아침에 들으면 한 주를 힘내서 버틸 것 같고 금요일에 들으니까 지친 몸에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느낌입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번 한 주 너무 괜찮았어요 하는 분들보다 유난히 고되고 힘들었다는 분들의 사연이 많네요. 솔개님도 그러세요. 이번 주 많이 힘드셨대요. 30년간 해오던 일임에도 일에 착오가 생겨 손해도 많이 받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상당했습니다. 빨리 해결이 돼서 평정의 시간으로 돌아오기를. 일에도 나이가 있는 것 같아요. 버거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이 60세 퇴직이라는 게 있는가 봐요. 자영업은 그런 게 없어 힘드네요 하셨어요. 뭔가 품격이 부족한 표현 같지만 저는 회사 월급쟁이밖에 안 해봐서 솔개님 상황을 다 알 수 없지만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생각만 해도 정말 쉽지 않겠다는 일들이 있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잘 되고 좋을 때야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안정하실 때도 많을 텐데 그럴 때 얼마나 이제 참 출구가 안 보이고 힘드실까. 솔개님도 한 주 고생하셨고요. 뭔가 복잡하게 꼬인 일들이 다음 주에는 착착 잘 풀리셨으면 해요. 이 곡을 좋아하신대요. 우리 찬송 88장에 실린 곡 릴리 오브 더 밸리 주는 저산 밑에 백합

MG새마을금고보험 보상이 빠르니까 생명보험, 손해보험 한 곳에서 다 들 수 있으니까 저 조정석과 MG새마을금고보험 믿고 모두 힘내봅시다. MG새마을금고보험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 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바람내음님께서도 저도 참 힘든 한 주였어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 열흘 동안 혼자서 가스 충전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종일 CBS 라디오 들으면서 몸은 몹시 피곤했지만 기쁘게 즐겁게 일하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런 엉뚱한 상상이 드는 거 있죠. 한 주를 힘들게 보내셨다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청취자께 드리는 선물 가운데 뭐 커피 쿠폰, 케이크 쿠폰 이런 거 말고 어디 회사, 어느 기업이나 다 통용되는 쉼 3일권, 쉼 5일권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위로와 힐링의 팝송으로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 닫죠. Take That의 Back for Good 들으면서 1부 마치겠습니다.

0: 블로킹! 경기 후반 IH 인천도시공사가 빠르게 공격을 전환합니다. 인천 내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만들고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촘촘한 주거복지 서비스를 이어가는데요. 빈틈을 파고드는 도시재생, 원도심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으로 주거와 인프라 개선까지 와하 속공이 대단하네요. 남자 핸드볼 선수단의 힘찬 도약으로 지역 스포츠 발전까지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한 스카이슈! 이렇게 인천이 승리합니다.
1: 인천을 새롭게 공간을 바꾸다 IH 인천도시공사.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많은 것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와 굳건한 신앙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보배로운 믿음이 우리의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신앙을 물려주세요. 자녀를 위한 최고의 유산입니다.
3: 이 캠페인은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5: 초가을 풀숲에서 들려오는 긴꼬리의 노래입니다. 긴꼬리는 풀이나 관목, 나뭇가지와 잎 이외에서 생활하는 깃두라미입니다. 가늘고 녹색인 몸은 식물 사이에 숨기의 제격이라 모습을 찾기보다는 노래로 먼저 존재를 알아차리게 됩니다. 긴꼬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으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잎에 구멍을 내고 그 사이에 몸을 넣은 뒤 노래하는데요. 그러면 잎이 확성기 역할을 해 작은 몸에서 내는 노래를 더 크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긴꼬리는 작은 몸으로 우리나라 가을의 소리 풍경을 풍성하게 만드는 멋진 음악가입니다.
6: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7: 마누카 꿀!
6: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7: 뉴질랜드!
6: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7: 당연히 콤비타죠!
8: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9: 콤비타 마누카 꿀.
1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1: 높은 청취율의 CBS

0: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박성태의 뉴스 쇼.
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성태 뉴스쇼 박성태입니다. 어제 김성원 법무부, 강신철 국방부, 이영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여당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를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장외 투쟁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잠시 뒤에 국회 법사위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7번째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명확한 결단을 요구해온 연임개헌과 공소취소 문제를 비롯해 830 개각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청와대의 인사검증 시스템을 두고 대통령이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이목이 쏠리는데요. 오늘 금요일의 코너 뉴스락에서 4명의 패널과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9월 18일 금요일 박성태 뉴스쇼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안녕하세요, 김준현입니다. 2027년형 르노 그랑콜레오스를 저처럼 든든한 최대 7년 14만 킬로미터 보증으로 만나보세요. 출고 후 매년 지정 서비스 네트워크 무상 기본 점검, 유상 엔진 오일 교환 시 1년 단위 갱신, 기간 거리 선도래 기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레노.
5: 오늘 아침 뉴스 연구소.
6: 네, 오늘 아침 뉴스의 맥을 짚어드리는 시간, 뉴스 연구소 김민하 평론가, 또 경향신문 박순봉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박순봉 기자는 최근 삿포로에 다녀오셨다고.
7: 네, 취재차 간 건 아니고 여행 다녀왔습니다. 네.
6: 아시안 게임은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데 네. 삿포로를 다녀오셨습니다.
7: 나고야로 갔어야 됐는데.
6: 네. 네. 아닙니다. 며칠 동안 찾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근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김민하 평론가는 어디 다녀오신 건 없죠?
8: 저는 이제 집에 다녀왔습니다.
6: 집에 다녀왔고요. 네. 저도 매일 다녀와요.
8: 여기 이제 오목교 건너서 양평동에 집에 다녀오고.
6: 아, 가깝네요.
8: 그렇죠. 네. 네. 그 삿포로 민심도 중요합니다. 네. 과연 최근 다카이사나의 일본 총리의 개각에 대해서 어떤 민심인가, 이런 걸 예. 취재하고 오신 거죠 지금.
6: 근데 거기까지 나갈 줄 몰랐어요.
7: 저 생각도 네. 못했네요.
8: 근데 이제 여기서 아이템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예.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뿐입니다.
6: 알겠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많은 분들이 안 들을 것 같아서 초반이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봉 기자, 오늘 첫 뉴스로 볼까요?
7: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6: 잠시 오전 10시에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청와대는 어제 하루 종일 이 기자회견 준비에 몰두했다고요?
7: 네. 미리 예정됐던 일정만 최소한으로 수행을 하고요. 기자회견 준비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사무총장 접견 일정. 이거는 이제 미리 잡혀 있어가지고 취소할 수 없는 일정이라서 수행을 했고요. 원래 목요일에는 통상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하는데 이 회의도 하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를 했습니다.
6: 예.
7: 원래 통상적으로 대통령 기자회견은 워낙 중요한 행사라서 그 대통령들이 원래 총력을 다하긴 합니다.
6: 예.
7: 기자회견의 의미를 봐야 되는데 청와대가 정한 슬로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게 청와대가 정한 슬로건이고요. 이 얘기는 다시 풀어보면은 민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민생을 잘 챙기겠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예.
7: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한때 높을 때는 60%대 지지율도 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30%대로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정 동력도 회복하고 일종의 반전의 기회를 만들겠다, 이런 취지의 기자회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예.
7: 근데 또 보통 그 지지율이 높

0: 없고 국민 여론이 안 나쁠 때는 기자회견이 부담된 자리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벌써 어려운 질문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연임 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은 있을 걸로 예측이 돼요. 왜냐하면 예. 홍익표 정무수석 포함해가지고 청와대에서 미리 언급이 좀 됐던 내용들이고요.
1: 연임 개헌은 없다라는 입장을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죠?
0: 맞습니다. 순방 때도 최근 순방 때도 저의 임기는 헌법상 명확하게 제한돼 있다. 좀 우회적으로 또 다시 한번 밝혔는데 이걸 가지고도 야당에선 다시 한번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더 직접적인 표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공소취소 논란도 좀 다뤄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 공소취소 문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거든요. 야당에서는 김 후보자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임명 강행하려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 공소취소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 질문이 나올 것이고 만약 질문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언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축은 인사 문제인데 이번에 개각하면서 논란이 된 인사들이 있잖아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김승원 후보자도 있었고 그다음에 자진 사퇴한 용해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도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외에도 김지영 중수총장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하겠다라고 했다가 지금 재검증을 하는 중이거든요. 그리고 또 넓은 의미의 인사 문제도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사법부와의 갈등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관행 깨고 대법관 후보자를 서면 제청을 했고 두 명을 했는데 그중에 한 명만 청와대가 수용하고 나머지는 다시 제청해달라 이렇게 돌려보냈거든요.
1: 예.
0: 이런 문제들도 넓은 의미의 인사 문제라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예. 지금까지 기존의 여섯 번의 대통령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였었는데
0: 네.
1: 지금 지지율이 많이 떨어진 뒤여서 어떤 태도로 임할지도 이제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김민석 당대표 기자회견도 조금 뒤에 얼마 있은 뒤에 열릴 예정이죠?
0: 네, 이번 주 일요일 20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취임 한 달 맞이 기자회견이거든요.
1: 예.
0: 민주당 전당대회가 8.17 전당대회 8월 17일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제가 9월 17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달 좀 넘은 시점에 그 기자회견을 할 예정입니다.
1: 예, 대통령의 기자회견 내용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일단 오늘 기자회견에서 김민하 평론가가 가장 주목하는 대통령의 답은 어떤 겁니까?
2: 제가 주목하는?
1: 예.
2: 저는 이제 사실 여러모로 정책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가
1: 예.
2: 그리고 이제 뭐 주식시장 관련 문제라든가 그리고 우리 민생과 관련된 그래서 이 예를 들면 수사기관에 대한 문제라든가
1: 예.
2: 최근에 뭐 중수청장 후보자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부터 시작해서 경찰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쟁점이지 않습니까?
1: 원래 형사 사법 체계도 사실은 민생 관련이죠.
2: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민생 문제에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이 있는데
1: 예.
2: 다만 이제 언론이라든가 정치권의 관심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대목에. 역시 모든 이제 기사의 초점은 연임 개헌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할 예. 거냐. 이것을 쟁점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의 관심과 뉴스의 관심이 좀 다른 것 같다는 좀
1: 예.
2: 비애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사실 연임 개헌 공소취소에 많은 관심을 보이긴 하는데 이걸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더 중요한 민생에 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2: 근데 이게 이제 이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다. 왜 하락했느냐. 이 하락한 이유를 찾아서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야 되고 그 대응이 이번에 기자회견이다.
1: 예.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얘기가. 근데 이게 지금 복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합골절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지금 언론에 나온 코멘트들을 보면은 소위 말하는 이제 뭐 친명, 비명 뭐 이런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언론이.
1: 예.
2: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근데 양쪽 모두에서 나오는 얘기가 신뢰라는 키워드를 갖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뢰가 무너진 것 같다. 그래서 이 신뢰가 무너진 거를 다시 만드는 기반으로 삼아야 된다.
1: 예.
2: 요 얘기를 하는데 가령 신뢰가 어떻게 무너졌다는 것이냐. 가령 이 여러 가지 다중적인 게 있는 건데 예를 들면은 이재명 정권이 주식 투자를 해서 머니무브를 이제 일으키는 그 거기에 이제 함께해서
1: 예.
2: 뭔가 경제를 잘 나가게 만든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뭔가 잘 안 되더라. 사실 객관적으로 보면 잘 안 된 것까지는 아닌데
1: 예.
2: 지표가 많이 올랐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해본 게 있다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1: 고점을 찍고 떨어졌는데 이제 떨어진 것만 사실은 부각되기 쉽상이다 이 말씀이세요.
2: 그렇죠. 늦게 들어갔거든요. 이게
1: 예.
2: 올랐을 때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 정부 말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정부가 이 장담한 대로 안 되지 않았느냐
1: 예.
2: 이런 게 있는 것이고 부동산의 경우도 이제 세금으로 집값 잡는다고 안 했는데 갑자기 세금을 올리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강점이었던 중도시

0: 먹힌 측면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 연인경과 공소취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발판으로 해서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민생이나 정책 문제에서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기조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었던 기조를 다시 이제 확보하느냐 이거를 예. 이제 중점으로 놓고 언론과 정치권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예.
1: 그 김민하 평론가가 딱 얘기해 주신 게 좀 인상적인 게 복합 골절, 복합적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뭐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비슷한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한 번의 기자회견으로 이걸 반전시키기는 굉장히 좀 어렵다. 그러니까 예. 여러 이유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으로 해결은 좀 어렵다. 근데 이제 이 의원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친명계의 그래도 의원인데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하락 추세를 멈추는 걸로도 하려면 그러니까 반등은 어렵고 하락 예. 추세라도 멈추려고 하려면 최소한 몇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과는 부동산 세제 개편 논란,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 논란, 예. 그다음에 인사 실패 관련된 논란을 구구절절히 막 해명하지 말고 그냥 깔끔하게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해가지고 인사조치도 하겠다. 예. 청와대 내부 인사조치를 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나와줘야지 하락 추세를 막고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은 김승원 의원은 무조건 임명을 할 것 같은데 임명을 하는 이상은 이게 스텝이 꼬일 것 같다는 거예요.
2: 민심을 듣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민심에서 평가가 좋지 않은 김승원 후보자 임명하면 액션은 다르다는 거네요.
1: 맞습니다. 딱 표현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승원 의원을 임명하면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소용이 없을 것 같다. 이 얘기는 비유를 이렇게 했는데 죄송하다라고 말은 하면서 손으로는 이제 다른 예. 행동을 하는 뭐 뺨을 때리는 것 같은 그런 행동처럼 보이기 때문에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데 임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좀 고민거리고요.
2: 예.
1: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또 뭐냐면은 대신에 이제 다른 아주 찐명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자회견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덜어낼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뭐 연임 개헌 문제라든가 예. 공소취소 문제, 그러니까 굳이 그 어떤 민생하고 관련은 없는데 심리적으로 저건 뭔가 본인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 이게 친명계 쪽에서 봤을 때는 전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털어내고 본인 말로 털어낼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2: 예.
1: 어쨌든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흔들림이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이 김승원 후보자 문제 때문에 민주당의 뭐 다른 인사가 또 해준 얘기를 좀 전해드리면은 지금 기자회견 안 하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자회견을 지금 하는 이상은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거냐 안 할 거냐는 거의 뭐 초반에 나올 질문이거든요.
2: 예.
1: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뭔가 답변을 또 하면서 해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 흐름 자체가 결국엔 좀 안 먹히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인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참모가 대신 뒤집어 썼어야 됐다는 거예요.
2: 예. 그러니까
1: 강훈식 비서실장이 나가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공격을 다 받고 그다음에 이제 연예인들이 일부 무리를 일으키면 잠깐 잠적하는 것처럼 한동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가 그 다음에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고
2: 예.
1: 만약에 김승원 후보자를 못 내줄 거면 모 인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비명 쪽인데 3실장을 갈아야 된다. 근데 이 3실장은 정책실장은 이미 교체했잖아요.
2: 예.
1: 이제 부속실장 껴가지고 3실장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어요.
2: 부속실장이면 김현지 부속실장을 얘기하는 거네요.
1: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청와대 내부 인사라도 개편을 좀 해야지 국민들이 뭔가 행동으로 내놓을 거라고 받아들일 거라는 거고 지금
2: 예.
1: 예측돼 있는 뭐 연임 개헌, 공소취소 이런 정도 수준에서 언급을 한다고 하면 그럼 그냥 예측 수준이기 때문에 반전은 안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좀 일반적 평가인 것 같습니다.
0: 예. 그러니까 김승원 후보자가 지금 이제 쭉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김승원 후보자 문제가 이제 전국의 키처럼 지금 돼버린 건데. 대통령 1인칭 시점에서 보면은 그런 건 아니란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거냐 말 거냐 단순한 문제고
2: 예.
0: 연임개헌 같은 연임개헌에 대한 입장 표명도 사실 이걸 요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대통령 1인칭 시점에서 보면
2: 예.
0: 왜냐하면은
2: 안 되는 일이라는 그 말씀인 거죠.
0: 연임을 불가능하게 해놨는데 헌법에서 자꾸 그걸 얘기하라는 게 그게 뭐냐 이런 거고 공소취소 문제도 대통령 1인칭 시점에서 보면은 원칙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예를 들면 조작 기소라든가 이 검찰이 이 잘못한 게 드러나면은 공소취소하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앞으로도 누가 누구의 사건이 됐든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시각을 원래는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시각만 갖고 가기에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를 지금 쭉 얘기한 거예요. 김승원 후보자 문제는 특히. 이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중소

0: 법무청이라는 곳은 행안부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여전히 국민들이 볼 때는 법무부 장관이 이 어떤 수사기관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그렇죠. 이제 법무부 장관 산하에 있게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향후에 이제 뭐 경찰개혁이라든가 지금 상당히 이제 이러한 수사기관의 행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1: 예.
0: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을 잘할 사람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의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승헌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 요 민생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게 있는 것이고 지금 야당은 거의 김승헌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뭐 안 해도 좋다. 임명을 해도 좋다 이런 분위기예요. 왜냐하면은 임명을 하면은 그걸
1: 공격거리가 더 생긴다.
0: 그렇죠. 그걸 가지고 대여 투쟁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굉장히 호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호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김승헌 후보자를 임명 강행한 이유는 뭘까? 공소 취소를 시키기 위해서다. 막 이러는 거거든요. 지금.
1: 예.
0: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에서의 핵심 키가 여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여당 사람들이 김승헌 후보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대통령 1인칭 시점에서는 다 당연하고 다 부당한 일이지만 그런데 뭐라도 내주지 않으면 지금 예. 상황에서 내주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가기 어려울 거라는 얘기를 지금 다들 하는 것이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슬로건 기자회견의 슬로건이 국민의 뜻 국민의 삶 더 살피겠습니다 이러는데 얼마 전 여러 여론조사에서 김승헌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부정평가가 사실 긍정평가의 두 배 정도가 됐거든요.
2: 네.
1: 그럼 과연 국민의 뜻을 살피냐. 이게 이제 다음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 맞습니다. 거기부터 예. 이제 스텝이 좀 꼬일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현실적으로 김승헌 후보자를 못 내줄 것 같으면은 이제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는 태도라도 너무 자신만만하지 않고 그러니까 김승헌 후보자가 하나도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1: 뭐 예.
2: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일 때문에 아니면 이제 뭐 중수청도 출범해야 되고 새로운 사법 체계가 형사소송 체계가 출범을 하니까 뭐 바꿔야
1: 예.
2: 된다 뭐 이런 얘기라도 하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를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역시 인사청문회 청문 보고서 관련이네요.
2: 네. 이영일, 김승원, 강신철 청문보고서 채택.
1: 예. 어제 민주당 주도로 사실은 여당과 어떻게 보면 범진보 주도로 이 세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2: 네. 조금씩 다른데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이게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1: 예.
2: 이 회의에 불참을 한 상태로 민주당이 채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민의힘이 회의는 왔는데 청문보고서 채택 표결을 할 때 표결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반대를 한 겁니다.
1: 예.
2: 마지막으로 이영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합의 처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다만 그 의견에다가 부적격하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의견을 담았습니다. 근데 대신에
1: 예.
2: 그 경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로 합의 처리를 해준 겁니다. 그 여야 공방이 있었는데 그 서윤교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이 김 후보자에 대한 온갖 잘못된 그런 내용이 퍼졌던 것이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총력 반발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장동혁 대표는 재판만 없앨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된 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민 여론도 안 듣겠다는 거다.
1: 예.
2: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건 그런 의미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덩달아서 사실은 이소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잖아요. 그 야당에서도 좀 오케이 해주는 그런 후보인데 지금 김승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단독 채택이 되면서 다른 상임위도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경우에는 안 열어버렸거든요. 이게 대표적으로 지금 중기부,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 쪽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당 차원에서 반대하는 거는요. 법무부, 그다음에 국토부, 국방부 장관 후보자 3명이에요.
1: 예.
2: 그러니까 나머지들은 좀 대여 공세로 회의를 안 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뭐 경제부총리나 이소영 산업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런 분위기라는 거고요.
2: 그렇죠. 물론 이제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부적격 의견을 내긴 했습니다.
1: 예. 야당은 상임위 전체 보이콧 일단 하고 있고 장외투쟁도 간다고 그래요.
2: 장외투쟁은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첫 번째 아이템 할 때 김민하 평론가께서 얘기를 해주신 대로 김승헌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게 더 나쁜 건지 안 좋은 건지 전국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봤을 때
1: 국민의힘 입장에서
2: 네 국정감사를 갔을 때 김승헌 후보자가 장관인 상태로 국정감사를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1: 예.
2: 얘기들이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 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장외투쟁을 하려고 봤더니 지금 추석 전이잖아요. 표가 없대요.

0: 티켓이 없어가지고 당원들이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1: 아, 보통 장애투쟁을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집회를 한다 그러면 각 지역에 있는 당원들도 많이 오곤 하는데 차표가 없어서 못 온다.
0: 그렇죠. 차표를 당장 구해줄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 예. 의원들이 원래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지역 내려가서 쭉 지역 도는 그런 일정이 일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추석이나 설이 있으면은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22일에 뭐 대국민 보고대회를 국민의힘이 국회 내에서 할 예정인데 이것도 지금 인원 모으기가 지역에선 좀 어렵대요.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좀 당원들이 모일 상황이라서
1: 예.
0: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게 첫 번째 이유. 그리고 두 번째로 어차피 추석 지나면은 국감 시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미 대통령이 임명한 상황에서는 계속 공세하는 게 맞겠냐 장외에서 뭐 이런 고민들도 좀 섞여 있습니다.
1: 예. 아, 그건 이제 정리라기보다는 현재 여러 방면에서 고민이 된다 이 얘기네요.
0: 맞습니다. 그래서 22일 보고대회가 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거 보고 여론 추이를 좀 살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민아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승원 후보자 그래 임명해 그러면 우리는 공격할 거리가 있고 더 좋지라는 분위기가 좀 있다고 그러셨는데 예.
2: 약간 뭐 언론에 신문 기사가 나고 막 아,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이런 게 잠깐 있긴 하겠죠. 국민의힘이 예.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저는 근본적으로 그런 방식의 대응이 이제 아까는 앞에는 이제 청와대와 이제 여당 얘기를 했다면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 그런 방식의 대응이 장기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역대 야당이 장애 투쟁을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가 좋아진 사례가 있느냐?
1: 예.
2: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과거 이제 조국 법무부 장관 때 문재인 정권 때 이른바 조국 사태라고 했던 그때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1: 예.
2: 그때 보면은 조국 장관 임명 강행을 해서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 강행을 해서 광화문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서 뭐 200만이라고 하고 300만이라고 막 그랬는데 이 집회 연 사람들끼리는 그때처럼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이제 뭔가 이재명 정권에 대한 어떤 항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첫째로 뭐 꼭 추석이라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도의 대중적 동력이 되는 거냐도 좀 의문이고 이 사안과 관련돼서는
1: 예.
2: 두 번째로 사람들이 국민의힘에 요구하는 거는 사실 수권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되찾는 거거든요. 국민의힘은 다른 여타의 군소정당들하고는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원래 이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1: 예.
2: 이 수권 세력의 한 축이란 말이죠. 민주당과 함께. 그럼 나라를 다시 다스릴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대안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어쨌든 간에 시비 걸어서 반대할 것이다. 그리고 12위를 제가 10위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이게 김승원 후보자가 부적격하면 임명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주장하고 이제 가는 거죠.
1: 그런데 예.
2: 임명을 하면은 오히려 우리가 반대할 것이 생겨서 좋다. 이런 태도는 이거는 이 꼬투리를 잡아서 그냥 우리는 반대하는 것에 목숨 걸겠다 뭐 이런 게 비춰질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태도는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수권 능력을 회복한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거냐에 이제 관심을 쏟아야 된다.
1: 예.
2: 북을 칠 때는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말씀.
1: 북을 칠 때는 아니다.
2: 장덕 대표 북을 잡고 치시니까. 예.
1: 사실 장외 집회를 열었을 때 원내 지도부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걱정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맞습니다. 이스라엘 국기가 등장한다든지 정광훈 씨나 뭐 또 전모 씨가 또 온다든지 그런 거 좀 부담 있을 것 같아요.
0: 어제 국민의힘 의원 만났는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장애 집회를 하는데 북이 등장을 한다. 그리고 친윤 이제 세력들이 다시 몰려와가지고 윤어게인 세력들이 예.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 이러면은 메시지가 섞여버리는데 그것도 부담되는 이유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티켓 못 구하고 그다음에 장애 집회가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장준호 대표에 대한 비판도 좀 해요. 메신저가 오염돼 있기 때문에 사실 장애 집회를 좀 고민은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조국 사태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같은 정도의 규모라면은 장애로 나가는 게 맞는데 이게 막을 정도인지 아닌지가 좀 애매한 상황인데 애매하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람 모으기도 어려운 데다가 게다가 그다음에 집회가 오염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좀 비당권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좀 많이 퍼져 있는 얘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정리를 해보들 마지막 뉴스는 이제 개혁신당 관련 얘기네요.
0: 네. 개혁신당 지도부 비례 출마 금지.
1: 예, 이기인 개혁신당 비대위원장이 어제 1호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단 천하람 이주원 의원을 향해서는 경기 남부에 출마해달라. 이쪽 벨트를 좀 지켜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죠.
0: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핵심적인 그 쇄신안의 내용인데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연결이 돼 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지도부였거나
1: 예.
0: 아니면은 비례대표 순번을 이미 받은 인사는 다음번에는 비례대표 공천에서 다 제외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기인 위원장 본인도 안 하겠다고 했고요. 비례대표로는요. 두 번째로는 경기 남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건 쉽게 얘기하면은 다음번 총선 때 경기 남부 지역 뭐 화성, 수원, 용인, 성남, 평택,

0: 오산 이런 지역에 출마를 하자라는 겁니다. 예. 여기 덧붙여가지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천하람 원내대표하고 이주영 의원은 경기 남부로 출마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표현이 좀 주목되는 거는 결단을 해달라고 표현을 했고 근데 만약에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은 비대위원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라도 보내겠다. 이런 예. 취지로 얘기를 했고요. 그랬는데 천하람 원내대표는 어제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순천 나가겠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택을 받고 싶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개혁신당의 그 남부뿐이 경기 남부뿐이 아니고 전남도 든든한 그런 지지 기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반대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 예. 원래 이준석 대표 시절에도 천하람 이주영 의원과 함께 경기 남부 벨트를 강화하자. 근데 여기에 두 의원이 부정적이어서 이게 갈등을 촉발시켰다. 이런 분석이 많았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사퇴까지 했는데 이기인 비대위원장이 다시 비슷한 요구를 하는 거네요.
0: 맞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 시절에 나왔던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된 건데 근데 다만 이게 핵심 포인트는 아니라고 하고 그냥 저는 이게 좀 개혁신당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물어보면은 예. 그냥 안 움직이는 상황. 당이 안 움직이는 상황이 이준석 전 대표가 화난 포인트라고 하고 절박감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1: 예. 김민하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 개혁신당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은 또 우리 예. 뉴스쇼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1: 예. 예.
2: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루겠습니까? 이렇게까지.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다양한 정당들의 소식을 이렇게 많이 다루는 것이 필요하죠.
1: 예.
2: 일단 저는 뭐 태조 이성계 같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물러났는데 뭔가 어쨌든 간에 영향력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1: 예.
2: 이준석 대표 요즘에 이제 좀 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자전거를 타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이렇게 가곤 하는데 한 6시 정도에 반대편에서 따릉을 타고 오더라고요.
1: 아, 자전거 번, 타고 이렇게 서로 교차하는군요.
2: 그렇죠. 두어 번 마주쳐서 이제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마주치기 때문에 짧은 인사.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자전거 타고 가다가 그 시민과 만나서
1: 예.
2: 다리 건너편을 쳐다보면서 무슨 얘기도 듣고 하던데 뭐 그런 상태보다는 역시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가 뭔가 중심에 서서 뭔가를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가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긴 비대위원장은 생각하는 거 아니냐.
1: 예.
2: 그런데 그게 사실은 한계 정체성이자 한계인 거거든요. 개혁신당은. 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뭐 이 개혁신당도 마찬가지로 관심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렇게 깨졌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물론 개혁신당 입장에서 뭔가 새 신안을 만들고 출마 전략을 만들고 중요합니다만은
1: 예.
2: 근본적으로는 개혁신당은 무엇을 하는 정당인가 이 유권자들은 무엇을 개혁신당이 원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신뢰를 복구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게 어떤 사실은 결론도 크게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어서 상당한 예. 위기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1: 그런 부분부터 정립하는 게 먼저다.
0: 그 이기인 위원장이 전화 안 받다가 제가 어제 전화를 했더니 받았다고 하면서 이제 뉴스쇼 때문에 받았다고 하면서
1: 예.
0: 이제 뭐 얘기를 해준 거는 그냥 한마디만 전해드리면은 이렇게 해놓은 거는 당이 지금 역동적이라는 말도 사치스러울 정도로 아예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절박감의 표현으로 무엇이더라도 모범을 보여라 이런 취지로 새 신안을 냈다고 하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이제 반대하는 메시지 낸 거에 대해서 뭐 드릴 말씀이 없다 여기까지만 전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아, 천하람 원내대표가 바로 이제 나는 전남 순천에 집중하겠다 고려해 배려해달라라고 했는데 고려해달라라고 했는데 일단 드릴 말씀이 없다라는 이기인 비대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개혁신당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4: 당연하죠.
3: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 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4: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3: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5: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1: 네, 금요일 첫 번째 인터뷰는 검찰개혁 진행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경찰개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집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국회 법사위 위원인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먼저 이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김남 의원님이 뉴스에 많이 나오셨어요.
1: 네, 제가 좀 많이 나왔죠.
0: 예, 민주당 내 법사위 내 법안 소위내에서 네, 네. 범 여권 의원들끼리 고성의 다툼이 있었다.
1: 네, 그런
0: 이게 이제 검찰개혁 후속 조치 관련 법안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 문제였죠?
1: 맞습니다.
0: 결론만 놓고 보면 일단 어제 본회의는 통과가 됐습니다.
1: 네, 네.
0: 어떤 조항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건가요?
1: 네, 문제가 됐던 조항은 성폭력 처벌법 30조와 30조의 2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0: 예.
1: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9세 미만의 아동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0: 예.
1: 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 녹화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0: 영상 녹화를.
1: 그래서 이 녹화를 그 증거로 쓸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조문의 취지가
0: 예.
1: 이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잖아요. 성폭력 피해자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술이 계속 변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렇게 말했다가 좀 뭐 어떤 상황에서는 다르게 말하고 이렇게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거예요.
0: 그럴 가능성이 더 크다.
1: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0: 예.
1: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순간에 진술을 했을 때 그 증거를 잘 남겨두어야 나중에 좀 그 수사 이후에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0: 예.
1: 조문을 둔 건데 다만 이게 피의자에 대해서 좀 그 방어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와서
0: 예.
1: 이 조문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이 되도록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거나 뭐 이제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이제 진술이 어려운 경우에만 이거를 증거 능력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0: 복잡하니까 제가 잠깐 정리 제가 이해한 걸 말씀드리면
1: 네네.
0: 기존 성폭력 처벌법에는
1: 네.
0: 19세 미만의 피해자가
1: 네네.
0: 관련 진술을 할 때 이걸 영상 녹화할 수 있는데
1: 하도록 되어 있고.
0: 이걸 예외적인 경우에 증거로 쓸 수 있다.
1: 네네 그거는 예, 기존에 그렇죠. 예, 그런 조문입니다.
0: 그런 조문인 거죠.
1: 네, 그런 조문이
0: 그게 기존에
1: 있는데,
0: 있었던
1: 네,
0: 거고.
1: 기존에 있는 조문입니다. 그런데
0: 예.
1: 이번에 검찰 개혁을 하면서
0: 예.
1: 검사가 이제 수사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0: 예.
1: 하지만 피해자들이 요구하면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검찰이 면담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법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어떤 조문이 들어갔냐면 검사가 면담을 하면 그건 영상 녹화를 해도 증거 능력을 부여를 못한다.
0: 재판에서 증거를 못 쓴다.
1: 네, 네.
0: 검사는 수사 주체가
1: 아니기 때문에
0: 수사 주체가 아닌 사람이 네. 면담한 거는
1: 네, 네.
0: 그냥 면담이지
1: 네, 네.
0: 법정 증거가 안 된다. 이
1: 네.
0: 논리네요.
1: 그런 조문이 들어갔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났던 게
0: 예.
1: 사실 이게 수사라고 할 수도 없고 피해자들과 뭔가 이제 면담을 해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을 남겨두어야 된다는 법적인
0: 예.
1: 그런 조문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어차피 예외적인 조항이에요.
0: 피해자가 사망했거나 행방불명
1: 네, 행방불명됐거나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0: 예.
1: 진술이 더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이 인정이 되는 조문인데
0: 예.
1: 거기에 대해서 검사가 면담을 했다는 이유로 얘가 사망하고 행방불명이 되고 더 이상 진술을 못하게 돼도 이걸 증거로 못 쓴다.
0: 예.
1: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0: 그걸 지금 민주당 내 법사위원 또 제가 알기로는 조국혁신당 내 법사위원이 강하게 이건 빼야 된다라고 했다는 거죠.
1: 아, 그러니까 제 주장에 이제 반대를 하신
0: 예.
1: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어쨌든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보호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했다가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이걸 증거 능력으로 못 쓰게 되면 결국 그 피고인들이 무죄가 나올 거 아니에요.
0: 예.
1: 그러면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가혹한 결과가 나옵니까? 그리고 이게 안 된다고 해서 또 아이들을 또 뭐 진술을 시키고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문은 수정돼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요.
0: 예.
1: 근데 몇몇 의원님들이 이거는 검찰개혁 정신에 반한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 검사에게 수사 인력을 두어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신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는 법적으로 검사는 피해자가 요구하면 면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녹화하는데 뭐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0: 예.
1: 왜냐하면 영상 녹화실 있거든요.
0: 그럼
1: 버튼만 누르면
0: 있죠.
1: 돼요.
0: 네.
1: 근데 그 검찰개혁의 정신이 과연 이런 미성년 피해자 보호를 하지 말라는 건가.
0: 사실 지금 좀 세밀하게 들어갔지만
1: 네.
0: 큰 취지는 그거네요. 일부 이제 김남 의원님
1: 네.
0: 안에 반대하신 분들은 검찰개혁으로 검사에게 일말의 수사할 수 있는 여지도 주면 안 된다. 법정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근데 이제 김남 의원님 주장은
1: 네.
0: 피해자들 성폭력 피해자들
1: 네, 네.

0: 아주 예외적으로
1: 네.
0: 이 증거로 쓰이시는 것들이 있는데
1: 네네.
0: 검찰개혁이라는 미명을 이걸 다 막으면 어떡하냐 이거군요.
1: 그렇죠. 현장에서 이게 예외적인 케이스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하더라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인데 이런 책무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검찰개혁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그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니까 되게 반발을 하시더니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쨌든 이제 법안 소위에서 나가버리셨기 때문에 파행이 됐고요.
0: 예.
1: 네, 그렇습니다.
0: 파행이 됐고 사실 결국은 어제 김남희 의원님 안대로 그러면 본회의 통과한 거죠, 이거는.
1: 네, 제가 주장한 게 받아들여졌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때 이제 그 항의를 하시면서 나가신 의원님이 제가 나중에 이제 내용을 속기록을 보니까 페북에 올려라고 말하고 나가셨더라고요.
0: 그래, 다 페북에 올려라. 기사가 에, 나왔어요.
1: 네, 그래가지고. 제가 페북에 올렸죠. 네.
0: 아, 그 페북에 올리신 걸 제가 봤는데.
1: 네네.
0: 그러면 페이스북 올리기 전에 해당 모 의원이
1: 네네.
0: 회의 내용 있던 거 다 페북에 올려! 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
1: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0: 그래, 올릴게! 라고 올렸군요.
1: 아니, 사실 그건 아니고요.
0: 그건 아니고.
1: 네, 그건 나중에 보니까 페북에 올려라고 말하신 걸 제가 나중에 봤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너무 절박한 마음에 이런 내용은 국민들께도 정확히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이분들이 나가버리면서 막 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나가고 하니까 기사가 나왔어요.
0: 김남희 의원님에게. 예.
1: 아, 네, 기자들이 이제 연락이 오고 이제 어떤 일이냐 하면서 이제 기사를 쓰시길래
0: 예.
1: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제 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통과되면 안 된다.
0: 예.
1: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그런 문자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글들이 쏟아졌고요.
0: 예.
1: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법사위에서 다시 논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 사항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래도 많은 법사위원님들이 그 취지에 좀 그래도 공감을 해주셔서
0: 예.
1: 다행히 수정해서 어제 통과가 됐습니다.
0: 사실 디테일에서는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큰 취지로 보면 검찰개혁 당연히 필요한데
1: 네네.
0: 검찰개혁을 하다가 검사에게 모든 수사권 또는 수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걸 다 막아버리면 일단 피해자들
1: 네.
0: 특히 성폭력 피해자들
1: 네네.
0: 특히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들 네. 약한 분들에게 검사들이 했던 역할이 있는데
1: 네네.
0: 이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이었던 거죠.
1: 네네.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0: 예.
1: 그래서 검사가 인권의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가 생기는 그런 상황은 막아야 되지 않겠냐.
0: 예.
1: 검사 보고 수사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피해자들을 면담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에 뭐 증거를 쓸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이걸 검사가 수사했다라고 말하는 건 좀 억지라고 생각합니다.
0: 지금 그 예가 보여주는 게 사실 검찰의 보안수사권도 폐지가 되고
1: 네.
0: 이제 보름 정도 뒤면 공소청 준수청 출범되는데
1: 네, 맞습니다.
0: 과연 준비가 잘 돼 있느냐.
1: 네.
0: 지금 김남희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범죄 피해자 특히 약자인 경우에
1: 네.
0: 그동안 어쨌든 검찰이 했던 역할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안
1: 네.
0: 대체
1: 네.
0: 이게 돼 있느냐라는 의문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1: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변화가 있잖아요. 굉장히
0: 예.
1: 큰 변화죠. 예전에 그 검사가 하던 역할은 사라지고 중수청이라는 새로운 기관이 등장하고
0: 예.
1: 검사는 공소청으로 바뀌어서 기소에 집중하게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다양한 변화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0: 예.
1: 들고요. 준비가 다 돼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현장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제 그 준비 과정에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국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0: 예.
1: 그래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0: 이게 무슨 준비도 아니고 사실은 국민들이 그 준비에서 갖춰지는 기간 동안 받는 피해자 사실은 매년 형사사건이 뭐 100만 건이 넘게 나옵니다.
1: 맞습니다.
0: 그러면 준비가 안 됐을 때 국민들은 대혼란이 되는데
1: 네네.
0: 제가 이걸 여쭤보면
1: 네.
0: 김남희 의원도 사실은
1: 네.
0: 그 보안수사권 폐지나 이런 부분에 찬성표를 던지셨잖아요.
1: 근데 잘 아시겠지만 저는 보안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0: 맞아요.
1: 그런 입장이었고요.
0: 예.
1: 그런데 그 이 내용에 대해서 그 내 당내에서 굉장히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제가 보안수사권이 폐지되는 것, 폐지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검사와 그 경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
0: 예.
1: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거는 경찰이 수사를 잘 하고 검사가 리뷰를 잘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0: 리뷰를
1: 예. 예. 그래서 경찰이 수사한 것을 정권 송치를 해서 검사가 제대로 이렇게 통제

0: 하거나 문제가 있으면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것도 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주장한 내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져서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이제 정권 송치가 도입이 됐잖아요. 예. 피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협상과 이 제도를 만드는 그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이 협의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반대표를 던지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1: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당 분위기가 그랬고 네네. 어쨌든 보완할 수 있는 부분 네네. 보완사건 폐지로 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셨다.
0: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네네 그 법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사실은 검찰개혁 다 네. 많은 분들이 동의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다 없애버리면 네. 그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우려가 많은 것도
0: 맞습니다.
1: 사실이고
0: 맞습니다.
1: 특히 성폭력 처벌법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여성단체 같은 경우에서도 검찰의 보완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성명을 낸 바가 있습니다.
0: 네네. 네.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걱정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대한 예. 보완장치를 만들고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도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예. 그것을 개선하기 위한 그 수정 같은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개선할 점들이 있으면 바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네네. 말씀 주셨고요. 자, 또 하나는 경찰입니다.
0: 네.
1: 이제 수사의 상당 부분을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데 네. 김남 의원은 민주당 내 경찰 개혁 TF 단장을 맡고 계신 거죠?
0: 네네 맞습니다.
1: 현재 그럼 어떤 걸 뭐랄까요? TF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 건가요?
0: 지금 경찰 개혁 추진단이 구성이 되고 나서요. 예. 제가 생각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1: 예.
0: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알아야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그동안 형사 절차에서 피해를 입은 그 형사 피해자들의 그런 이제 그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예. 실제 뭐 경찰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얘기를 들었고요. 그 엊그제는 이제 그 경찰 수사를 많이 해본 예. 형사 변호사들을 만나서 예. 면담을 하면 그 간담회를 하면서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경찰 현장 수사 경찰들을 만난 간담회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전부터 제가 다양한 경로 저와 이제 여러 의원님들이 다양한 경로로 현장에서 실제 수사를 하시는 많은 분들과 직접 소통을 했어요.
1: 예.
0: 그래서 현장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고 사실 어느 정도의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야 되겠다라는 안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도부와도 협의해서 발표를 하고 정부하고도 소통을 해서 현실화시킬 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1: 그러면 경찰 관련 형사 사건, 경찰이 형사 사건을 다 담당하니까 네. 형사 사건을 맡았던 변호사들도 많이 만나서
0: 네네.
1: 현장 얘기
0: 네네.
1: 이런 거 많이 들었다고 하는데
0: 네네 맞습니다.
1: 그분들의 얘기는 뭡니까? 저희한테 또 들려주세요.
0: 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형사 변호사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는 현장 경찰 얘기도 굉장히 중요한 예. 것 같아요. 근데 경찰 분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수사 경찰을 다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1: 저도 사실 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0: 네, 그 경찰이란
1: 내가
0: 조직에서
1: 왜 이걸 하냐.
0: 경찰이란 조직에서 수사 경찰의 비중이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경찰
1: 예.
0: 13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수사 경찰 3만 안 되나 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수사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승진도 그렇게 유리하지가 않고요.
1: 예.
0: 네, 그리고 수당도 별로 좋지가 않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그 책임은 이제 부여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형사사법 절차가 개편이 되는 과정에서 일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는 거예요.
1: 예.
0: 왜냐하면 수사의 최종 책임자가 되기 때문에.
1: 예.
0: 그래서 엄청난 책임과 부담은 늘어나지만 사실은 뭐 그 경찰들이 원하는 뭐 그 승진이나 이제 그 수당이나 이런 혜택은 굉장히 적은 편이기 때문에
1: 예.
0: 우수한 인력들이 수사 경찰을 하질 않고. 그리고 수사 경찰의 문제점 중에 하나는 이제 수사 경찰이 뭔가 그 양성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1: 예.
0: 그래서 바로 현장에 투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이 이거를 리뷰하거나 협동해가지고 사건을 해결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개개의 경찰들이 자기 사건을 그냥 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그래서 그 뭔가 이제 수사의 질을 균질하게 하거나 수사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너무 안 갖춰져 있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1: 저희가 뭐 드라마 얘기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0: 네.
1: 팀장이 있고 수사 반장이 있고 그래서
0: 네네.
1: 쭉쭉 고참이 후배들에게 노하우를 알려줘서 수사에
0: 아, 물론 뭐
1: 여유를
0: 그런
1: 건, 쌓이는
0: 그렇죠.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개별 사건에 있어서 이제 그 개개인이 거의 책임을 다 부담하고 사건을 하는 시스템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런
1: 예.
0: 것들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경찰 수사의 질을 올리기 위해

0: 위해서는 수사 경찰들이 잘 일을 할수 있고, 그리고
1: 예.
0: 우수한 인력들이 그 수사 경찰을 하고, 또이 과정에서 잘하면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뭔가의 그 보상도 주어지는 그런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동시에 대내외적, 내부적인
1: 예.
0: 통제와 외부적인 통제도 다 필요하다. 그래서 형사 변호사님도 얘기하시는 거는 최근에 이제 그, 아, 좀 수사가 좀 뭐랄까 이제 무책임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1: 예.
0: 있다는 그런 얘기들도 좀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선을 위해서, 그니까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수사경찰의 문제점을 그 변호사님도 다 느끼는 거예요.
1: 예.
0: 현장에서 가보면. 그래서 이걸 개선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좀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1: 가장 큰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수사 경찰들이 힘들고 보람도 없고 대가도 없고 보상도 없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사건이 많이 적체된다. 사실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내가 피해자인데 경찰에 고발 또는 고소했는데 진행이 안 되고 이런 게 너무 많다고 그래요.
0: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어제 또 다른 얘기를
1: 아,
0: 들었어요.
1: 그래요?
0: 변호사들에게
1: 예.
0: 어떤 얘기냐면 예전에는 사건 지연이 되게 문제였는데 하도 사건 지연이 문제라고 하니까 이제는 또 너무 그냥 다 처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1: 그래서 얼마 전 경찰청 보도자료에는 사건 처리 기간이 짧아졌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0: 짧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1: 그게
0: 이게
1: 이제 그냥 평균만 제가 볼 때는 사건을 막 쪼개서 빨리 처리한다든지 또는 막무가내 처리해서 시간만 빨리 땡긴
0: 그러니까
1: 거
0: 제대로
1: 아닌가.
0: 수사를 안 하고 처리를 빨리 해버리는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수사가 지연된다고 하도 비판을 하니까
1: 예.
0: 그 신속하게 처리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제 그 피의자나 피해자와 충분히 얘기를 하지 않고 바로 처리를 해버리고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서
1: 그럼 표현을 바꿔볼게요. 제대로 된 사건 처리는 어쨌든 그러면 적체되고 있는 거잖아요.
0: 그 사건 처리가 이제 그 이제
1: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0: 왜요?
1: 그냥 툭툭 다 통과 이래 버린다면.
0: 그런 사례들도 있다고 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수사 시스템은 손봐야 될 점이 너무너무 많다.
1: 예.
0: 그런 것들은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들으면서 느끼고는 있습니다.
1: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은 보상이나 수당 이런 걸로 될까라는 의문들이 있어요.
0: 근본적인 문제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수사 경찰이 좀
1: 예.
0: 더 제대로 수사를 할수 있는 그 제도와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논의했던 내용들이 있긴 하거든요.
1: 예.
0: 현실화되지 못했던.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끄집어내서 정말 그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수사를 혼자 다 부담한 시스템이 아니라 좀
1: 예.
0: 그 내부적으로 리뷰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좋은 우수한 수사 인력을 유치를 해서 그 사람들이 제대로 트레이닝 시키는 그 시스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수사를 좀 봐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1: 예.
0: 그래서 경찰 내부에서도 수사를 좀그 리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그 내부적으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1: 예.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잘 정착을 시키면서 수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1: 광주의 장윤기 사건도 그렇고요. 제주의 배모 경장 사건 여기서도 이제 경찰에서 나온 대책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TF가 나오고 모니터링 단을 만들어서 대책을 만들고 일단 인력을 투입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곳곳에서 인력이 없다고 난리인데 일단 이거 한다고 인력 또 빼면 도대체 그러면 또 수사는 뭐가 어떻게 되느냐. 원래 그러면 남는 인력이 있었냐. 사실 근본적인 개혁이 안 되는 것 아니냐. 땜질 처방만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경찰 문제가 많이 나면 그러면 경찰도 수사권 뺐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0: 근데 어쨌든 국민들의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1: 예.
0: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또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1: 예.
0: 최대한 빨리 좋은 대책을 마련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남희 의원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일단 믿어보고요. 한 6개월 뒤에 다시 모셔가지고 제가 한석달 뒤에 다시 모셔가지고 진행 상황의 얘기를
0: 알겠습니다.
1: 들어보도록
0: 제가
1: 하겠습니다.
0: 최선을
1: 왜냐하면
0: 다해서 꼭
1: 경찰개혁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분들이
0: 맞습니다.
1: 형사사건 피해자입니다.
0: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뭐 어느 국가기관이나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정말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그게 잘 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적인 케이스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를 만드는 것이 또 국가의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제도 개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부분의 경찰들이 다 열심히 정말 국민들 생활 안전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0: 맞습니다.
1: 말씀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정치적 현황도 좀.

0: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어제 법사에서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1: 네.
0: 적격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제가 이제 그 청문회에서 예. 대응을 했고요.
0: 네, 법사위 소속이죠.
1: 네, 저희 네. 법사위입니다. 그래서 크게 제기됐던 의혹이 두 가지인데
0: 예.
1: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부당한 청탁을 받아서 뭐 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 한 가지와 그다음에 뭐 가족의 그 배우자가 배우자 아들이 일하고 있는
0: 예.
1: 발달장애인 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그 두 가지 문제였어요.
0: 받았다는
1: 예, 예. 근데 이제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문회 과정에서 제가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는데요.
0: 예.
1: 좀 말도 안 되는 문제 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발달 이 사안이 어떤 거냐면 발달장애인 중증 발달장애인의 가족들이 자기 아이들을 돌볼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0: 예.
1: 협동조합을 만들어가지고 그 협동조합에서 아이들 중증 발달장애인 아이를 돌보는 그러니까 그 방과후 기관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0: 자체적으로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을 예. 만드는 거죠.
1: 만들어서 부모들이. 거기에 예전부터 같이 일했던 우리 그 후보자의 배우자님을 채용을 한 거예요. 원장으로.
0: 예.
1: 그래서 원장님은 월급을 받고 근데 바우처 이게 이제 국가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됐다는 걸 가지고 특혜라고 문제를 삼았는데 이제 국가 바우처 제공 기관이 되는 게 대단한 특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우처 제공 기관은 굉장히 많아요.
0: 예.
1: 그리고 그 수원시만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사업인데 하나는 13개 하나는 8개 20개가 넘는 바우처 제공 기관이 있고요.
0: 예.
1: 그래서 이
0: 그래서 장애인 돌봄 네. 협동조합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바우처가 제공되는 곳이 많다라는 말씀이시군요.
1: 그러니까 그 바우처 제공 기관으로 되는 것이 뭔가 특혜가 아니라
0: 예.
1: 그러니까 신청해서 요건이 맞으면 되는 거고 뭔가 경쟁사를 떨어뜨리고 뭐 얘만 특혜를 주는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놨다고 해서 바로 뭔가가 되는 게 아니라
0: 예.
1: 장애인들이 실제로 그 기관을 이용해서 바우처를 써야 거기에 다른 국가의 돈이 지급되는 거거든요.
0: 예.
1: 특혜라고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 구조 자체를 잘 이해를 못하고
0: 이제 많은 분들이 또 네. 동 공감하신 부분도
1: 네.
0: 있을 것 같아요.
1: 네. 네.
0: 근데 이제 그거 말고 네. 앞에 앞단에 있던 거
1: 부분에 대해서는
0: 예. 코로나
1: 그 과정 내내 내용에 대해서 쭉 그 청문회에서도 얘기를 했더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많이 이제
0: 예.
1: 주변에서 부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민원을 받아서 민원을 전달해 주는 그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그 이상의 적극적인 뭐 개입이나 부정한 뭔가 금품 수수나 뭐 이런 이제 부정한 일들이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그 과정에서 좀 얘기가
0: 예.
1: 됐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승원 후보자가 그 이제 법적이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특히 이제 검찰에서 뭔가 마음을 먹고 엄청 털었는데도 결국은 이제 발견을 못한 거잖아요.
0: 예.
1: 네, 그런 것들을 보면
0: 이제 범죄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는 네네. 표현이 나오는
1: 그래서
0: 것 같아요.
1: 그 과정들을 보면은 이제 뭐 법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이제 그 후보자로서 부적격이라나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결론을
0: 예.
1: 저희가 했는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건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민들이 이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해서
0: 예.
1: 마음을 여시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민들의
0: 알겠습니다.
1: 여론과 또 이제 이게 실제 그 문제가 없다는 것과는 좀 별개일 수는 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사실 법사에 계시니까 여쭤보면 법사 인사청문회 과정을 보면 고성이 난무하고 악소리 악이 들어간 단어도 나오고 그냥 악소리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사실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1: 네, 저는 좀 유감인 게 사실 예. 제가 그날 첫 번째 발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조용조용한 목소리로
0: 예.
1: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쓴 편지를
0: 30초 남았습니다.
1: 네, 예. 읽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그 막 분위기가 엉망이 됐는데요. 하여튼 네. 저는 먼저 소리 지르지는 않았고 좀 소리를 안 지르는 것이 국회의 좋은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약간 협의와 뭔가 매듭으로 성과를 내놓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를 바라고요.
1: 네, 감사합니다.
0: 김남희 의원님 얘기 앞으로는 또 경찰개혁 얘기를 많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2: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3: 안전화.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3, 2, 1,
1: Fire. 국내 우주항공 전문기술 전시회 에어로텍 2026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국제 우주항공 기술 대전. 첨단 우주항공 기술의 장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함께하십시오.
2: 계양 신도시 서울까지 단 3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계양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3: 네, 박성태의 뉴스쇼 1분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뉴스 락으로 뵙겠습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3: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4: 아이고 덥다 더워. 어제는 비가 쏟아지더니 오늘은 또 찜통이네. 이럴 때일수록 안전수칙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5: 당연하죠.
4: 폭염 때 꼭 지켜야 할 5대 기본수칙은 1. 시원한 물 섭취. 2. 냉방장치 가동. 3.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4. 보냉장구 착용. 5. 온열질환 발생 시 119 신고. 호우와 태풍 전에는 시설물 배수구 등 안전점검 실시. 만약 침수 붕괴 위험이 있을 때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
5: 여름철 재예방수칙으로 우리의 건강과 안전도 지킬 수 있습니다.
4: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6: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홀로서기를 준비하는 청년들입니다.
7: GH는 자립준비 청년들이 따뜻한 보금자리에서 사회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습니다.
6: 우리의 관심이 청년의 내일을 바꿉니다. GH 경기주택도시공사.
8: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9: 마누카 꿀!
8: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9: 뉴질랜드!
8: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9: 당연히 콤비타죠!
10: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1: 콤비타 마누카 꿀.
1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0: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기자회견부터 최근 대통령을 제치고 신한 정치인 유리에 오른 한동훈 의원까지 짚어보고요. 오늘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원기 전 부대변인 네 분의 뉴스 락커들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는 샵 1212로 보내시면 되고요. 레인보우와 유튜브 라이브까지 놓고 박성태의 뉴스쇼 2부 출발합니다. 엄마 손은 약손, 엄마 마음
1: 마더스. 건강하고 행복하게 엄마 마음 마더스. 연구도 기술도 모두 진심에서 시작됩니다. 엄마처럼 한결같이.

0: 건설에 필요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는 전문건설 공제조와 KB&Co.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경복 취업이 잘 되는 경복 잠재력을 전문가로 경복 4호선 캠퍼스
3: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0: 예, 진반 평론에 저항한다. 답답한 정치판을 흔들어 깨울 평론 샤우팅. 김종혁 전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 그리고 하은기 전 부대변인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예, 오늘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입니다. 아마 오늘 뉴스는 상당 부분 이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자회견 뒤를, 내용은 조금 이따 예상해보고 뒤를 한번 전망해보겠습니다. 어떤 평가가 나올 걸로 보이시는지, 이건 사실은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전제하고 하는 겁니다.
2: 그러니까 근데 모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지를.
0: 그러니까 그걸 전제로 예상하셔서 이렇게.
2: 아이,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0: 지지율 반전이 될지 어떨지. 예.
2: 저는 개인적으로 뭐 지지율 반전하기에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봅니다. 그 대통령이 제가 바라는 거는 기자회견 길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0: 예.
2: 또 뭐 미주알 고주알 이게 저렇고 저게 저렇고 이게 길면 길수록 임팩트가 적어져요. 그래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하게 이러이러한 건 잘못됐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건 고치겠다.
0: 예.
2: 이렇게 얘기하면서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보면 본인이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고치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이거 김승원을 임명을 하면서 인사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거 논리적인 앞뒤가 안 맞잖아요.
0: 예.
2: 그리고 공소취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저는 그거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뭐 여러 차례 봤거든요. 기자하면서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0: 예.
2: 그런 경우를 좀 봤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0: 상황을 악화시킬 가능성. 노영희 변호사님은요?
3: 대통령이 사실은 절치부심하고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를 직설적으로 본인이 얘기를 할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김정혁 평론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상황을 악화시키는 쪽으로는 안 갈 것 같고 분명히 추석 전에 소구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이 상황이 내부적인 민주당 내부적인 그런 지지층들의 갈라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더 큰 부분이 있어서
0: 예.
3: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대통령이 신경을 써서 좀 마음을 좀 따독따독하는 쪽도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 민주당 내부 지지자들도 서로 약간 진영이 다른 측면에서 서로 좀 약간 다툼이 있었지만

0: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조금 다들 갖고 있고 결집하려는 생각들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추석 전에 이거 하시면 좀 더 어루만져주면서 고충을 호소하는 그리고 끝까지 한번 나를 믿어달라는 이런 예. 쪽으로 갈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사실 서중경 변호사님 답변하려고 그랬는데 저희가 같은 질문 뭐 된 분 다 듣긴 좀 그렇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빠르게 스피디하게 가려고 하는 건데요. 제가 서정욱 변호사님한테는 이걸 여쭤볼게요. 뭐냐면 이슈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서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정답은 뭐고 대통령은 어떻게 답변할 것 같다. 먼저 연임기한과 공소취소 정답은 뭐고 어떻게 답변할 건지 서 변호사님.
2: 정답은 되고 공소취소는요. 절대 안 한다.
1: 예.
2: 그러게 반드시 재판 받겠다. 이게 정답인데 아마 답변은요. 아, 뭐 조작 기소가 있으면 수사해보고 이게 판단이 되는 거 아니냐.
1: 예.
2: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조작 기소로 갈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임도 마찬가지예요. 연임도 이게 원래는 어떻게 개헌하든 어떻든 나는 절대 출마 안 한다.
1: 예.
2: 중임이든 연임이든 절대 안 한다. 이래야 되는데 뭐 이게 뭐 또 이게 뭐 도덕질 안 한다는 말을 꼭 해야 됩니까? 또는 이게 현행 헌법에는 임기가 딱 제한돼 있지 않습니까?
1: 예.
2: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하면요. 안 하면 못하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조금 전에 하려고 한 말을 10초만 하면
1: 예.
2: 제가 진짜 참모라면 완전히 뭐 결사적으로 막았을 겁니다.
1: 기자회견.
2: 왜냐하면 이게 떨어지는 칼날은 잡으면 안 돼요. 이렇게 지지율이 급전직할 때 기자회견 하면 멘탈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1: 예.
2: 이거는 뭐 반드시 이게 그 사고 납니다.
1: 예.
2: 오히려 안정됐을 때 차분하게 해야지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면서 하면요. 한번 보십시오. 어떤 형태로도 지지율이 더 폭락할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안 하기를 추천했을 텐데 이미 하기로 결정은 됐고요.
3: 근데 뭐 지지율 안 떨어지고 있으면 긴급 기자회견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말이 주식시장의 격언인데 보통 떨어지는 칼날을 잘 잡는 사람들이 반등을 하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제 개인적인 신념이나 생각 말고 그냥 지금까지 데이터 추세를 놓고 의견을 말씀드리면 여론이라든가 지지율은 정책의 논리적 정합성 뭐 이런 세계에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인식 체계에서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1: 예.
3: 국민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던데 좀 민심과 다가가는 얘기를 하면 반등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답보할 것 같은데 크게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임기 초를 생각해 보면 원래 민주 진영에서 하던 그 어떤 관성적인 신념 이런 거에서 조금 탈피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원전, 부동산 이런 것들인데 첫째는 부동산. 그러니까 부동산 세제 개편은 좋은 의도로 했는데 시장에서 반응이 별로 좋지 않고
1: 예.
3: 피해도 본다. 뭐 이를테면 농지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지방에서 뭐 농지를 팔 수 없는데 팔리지도 않는데 이를테면은 농사 지을 환경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같고 그리고 전월세 시장 때문에 이제 30대들이나 집이 없는 사람들의 피해가 가고 있으니 속도 조절하겠다. 이거 조금 뭐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을 고쳐보겠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검찰 개혁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민주당 내에 의견을 많이 수렴했는데 중수청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보니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 같다. 뭐 보안 수사권을 대체할 만한 대안이 없으면 한시적으로도 유예하겠다. 뭐 그거는 그래서 일단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세 번째는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가 실제로 없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 내가 쓰고 싶은 이유가 있는데 국민들이 반대하면
1: 예.
3: 물리겠다. 철회하겠다.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연임 관련해서는 나는 이렇게 공세하는 게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명시적으로 말씀드린다. 현행 헌법으로는 연임 불가능하고 난 그런 생각하지도 않고 하지도 않을 거다.
1: 예.
3: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소취소, 다섯 번째. 기본적으로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는 조작기소 특검 같은 건 안 한다. 뭐 나는 퇴임 이후에 재판 받을 거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문제가 있었던 건 사실이니까
1: 예.
3: 그런 부분들에서 한번 조사는 필요하다. 그래야 이제 권력기관이나 뭐 수사기관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작기소와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보되 공소취소를 목적으로 하진 않는다. 요 다섯 가지 정도를
1: 예.
3: 얘기를 하면 또 국민적 신뢰를 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뭐 사실 연임하고 공소취소를 여쭤봤는데 다섯 가지에 대한 하원기 대변인이 생각하는 모든 정답 대통령이

0: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를 했어요.
1: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강론마다 조금 다른데요. 근데 네, 그
0: 정답을
1: 국민이 그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을 고칠 줄도 아는 게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 황기 대변인 청와대 아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혹시 그런 생각을 좀 전달했습니까?
1: 지금 하고 있습니다.
0: 청와대에서 이거 아, 맞아요. 많이 네, 봐요. 네.
2: 근데 우리가 대통령을 뽑거나 정치인들

0: 낸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라고 뽑아놨더니 본인들이 문제를 만들고 있어요.
1: 예.
0: 아니 레버리지 ETF도 지금 완전히 주식시장을 막 난리나게 휘집어 놓은 거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부동산 폭등과 세제 뭐 논란도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 농지 지금 조사 지금 농촌에 가보면 난리가 났어요. 농사 지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거 팔지 않으면 1년에 무슨 뭐 1년 지난 다음에 20% 세금을 매긴다나 뭐 한 5년 지나면 땅 다 뺏기게 생겼어요.
1: 예.
0: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어요. 공소 취소 이것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이거 보안 수사권 이것도 본인들이 만들어놓은 거예요. 개헌과 연임에 대한 것도 본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1: 예.
0: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치권을 뽑아놨더니 자기들끼리 모여서 뭐 이게 오르네 저게 오르네 싸우면서 국민들한테 굉장히 부담감만 주고 힘들게 만들어놨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1: 예.
0: 이번 인사도 마찬가지고. 그거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1년 반 동안 뭐 하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뽑아놨더니
1: 일단 뭐 하신 거냐고 김종인 최고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노영희 변호사가 이걸 하셨다라고 할 수 있게 혹시 있으신가요?
2: 일단 우선 대통령이 1년 좀 안 된 시점부터 흔들려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위축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프고 근데 대통령이 좀 너무 여러 가지를 다 개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한꺼번에 시작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2: 사실 저는 농지 전수조사 하면서 이 농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연세 드신 분들 이제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합리적으로 이걸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었겠죠. 근데 결국 그거는 저는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또 내지는 저항감이 되게 심한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그걸 다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사실은 되고.
1: 예.
2: 그러니까 이런 식인 것들이 많아요. 개혁 저는 검찰 개혁은 사실은 검찰 씨를 말리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정도 해야지 더 이상은 어떻게 하면 정말 완전히 망가진다 되돌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들어서 여기까지 그만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또 이제 강성 지지층에서 계속해서 그거 계속해서 해라 막 이런 얘기 지금 하니까 사실은 좀 진퇴양난에 빠지신 것 같고 부동산 문제도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했지만 해결하고 싶어 하는 게 항상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문제도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사람들의 본능을 이기는 그런 것들을 자꾸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는 조금 방향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2: 이거는 정말 잘해보려고 하다가 좀 문제가 생긴 거라서 뭐 개인적으로 욕심부리고 그런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계속해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을 못하게 하고 이분의 성과는 항상 그 임기 말 정도에 나와요. 옛날에 성남시장 할 때도 그랬고 경기지사 할 때도 그랬고
1: 예.
2: 실제 모든 것들이 다 정비해가지고 새롭게 뭔가 성과를 내려면 나중에 이제 결과가 나올 텐데 그거를 지금 못 기다려주면은 사실은 일을 중간에 하는데 그 사람을 못하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기다려주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1: 예.
2: 하나 말씀을 정확히 드리면 실제 예를 들면 기름값 아주 비근한 예를 기름값 문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그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선포해가지고 사실은 기름값이 엄청나게 올라갈 뻔했잖아요. 그런데
1: 예.
2: 대통령이 다 선제적으로 나서가지고 정리해줬잖아요.
1: 최고겠지.
2: 네. 그리고 사실은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 기름값에 대해서 이렇게 걱정 안 한 나라가 사실 없을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트럼프하고 이제 이란하고 그 서로 간에 이제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좀 화해했다가 다시 또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또 올라갈 뻔했잖아요.
1: 예.
2: 그것도 대통령이 해결해주고 있다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우리들이 옛날에 정말 너무 잘 올라가서 잊어버렸 했던 거.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뭐 ETF 얘기도 하지만 사실은 2600짜리의 주식을
1: 예,
2: 지금
1: 정리해주세요.
2: 6천이 됐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한 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일단 개혁을 하려다가 많은 부분들에서 조금의 반발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뭔가 충돌이나 안 풀리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지 사실 성과는 많다는 게 노영희 변호사님의 주장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3: 한마디로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만기 칠람 이게 제일 문제라 봐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 어제요. 안표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대통령이 투표 참정권 걱정해야지 안표 걱정합니까? 대통령이 안표 단속까지 하루 단위 됩니까?
1: 예.
3: 또 이게 뭐 임신 중절 뭐 이게 약물이 어쩌고저쩌고 또 올려놓고요. 또 이게 옛날에는 뭐 생리대 값이 높다고 몇 번 이야기해서 국세청까지 동원해 다 했잖아요.
1: 예.
3: 좀 대통령은 이게 국정의 큰 방향만 잡아주고 부처가 할 일은 부처가 하고 자치단체가 자치단체가 하고 면장이 할 일은 면장해야 돼. 대통령이 면장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면장이냐고. 제가 볼 때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만기칠람 하려는 게 문제고
1: 예.
3: 좀 이게 큰 방향만 잡고 밑으로 이게 좀 맡기는 이런 게 필요하다 봐요.
1: 이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0: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미프진 얘기만 놓고 보면 임신 그 중절을 할 수 있는 약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나섰기 때문에 헌재 판단 이후라도 7년 만에야 이제서야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것까지 대통령이 나설 일인가라는 주장도 있고 하은기 대변인님.
1: 저는 나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것까지 나섰어야 하냐라고 하기에는 헌재 판결 나고 나서 지금 몇 년째입니까? 그런데 심지어는 대통령이 나선 지금도 입법 공백이에요. 국회에서 네. 관련 법을 모자보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정을 제대로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프진 관련해서도 뭐 이게 주제는 아니지만 뭐 의료계에서나 이런 데서는 또 반대 성명 내잖아요. 법부터 좀 만들어라. 우리한테 책임 떠넘기지 말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 예시로 드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만기 칠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조정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메시지를 거의 너무 넓게 내버리면 어떤 곳에서 정책 실패가 발생하거나 미스가 나면 그게 다 대통령 책임으로 직결되거든요.
0: 정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1: 물론 원칙적으로는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좀 단계를 거치고 완충장치를 두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뭐 경청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0: 예. 김종인 최고위원님.
2: 네. 뭐요?
3: 아까 저는 얘기 다 했는데. 네.
0: 알겠습니다. 얘기 다 하셨으면 너무 사실 김종인 최고위원님이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도 중요한 문제예요. 대통령이 국민들의 뜻을 듣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인사청문회 김승원 후보자의 문제 오늘 질문이 나올 거고 만약 임명하는 쪽이라면 이거는 오히려 부담이 아니냐. 그래서 기자회견이 효과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명희 변호사님.
4: 근데 어차피 이제 그 여당 주도이긴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를 올린 것이고 거기에서는 이제 임명하시라는 쪽으로 얘기가 이제 나간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중수성 뭐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물론 그 이제 행안부하고 같이 해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 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일이 되게 많으니 쌓여 있어서 그리고 사실 이제 그렇게 급작스럽게 김승원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보고서를 올린 이유도 지금 너무 공백이 길어지면 일을 못 한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뭐 새로 누군가를 뽑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김승원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실제 김승원 후보자가 일하는 걸 보고 정말 좀 평가를 다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2: 그런데 예. 왜 김승원 씨를 임명해야 되는지를 진짜 모르겠거든요.
0: 저를 보고 하시죠.
2: 아니 진짜로 지금 국민들이 저는 예.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봐요. 예. 그 지금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절반 반토막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초반기에 그 60%까지 갔다가 막 떨어지고 예. 있는데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아니 이런 여론조사가 왜 나오는 겁니까? 다 아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번에 인사청문회 둘러싸면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하면서 국민들이 다 등을 돌리고 있는데 그거를 강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해요. 아 저거 결국은 지금은 말은 저렇게 하지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공소취소 저거 밀어붙이려고
0: 예.
2: 공치모 대표였던 사람 그리고 인터넷에서 공소취소 100만인 서명운동 받았던 사람 그리고 말 잘 듣는 것으로 유명한 사람 저 사람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기자회견을 어떤 식으로 하시든 간에 국민들이 가장 가슴 답답해하고 꽉 막힌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0: 예.
2: 뭐 나머지 얘기 백날한들 그거는 뭐 열심히 빵빠레 울리겠죠. 민주당 의원들 아 대통령님 정말 이번에 국민들의 가슴 뭐 마음속을 풀어주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쩌습니다라고 스핀닥터들이 떠들어 대겠지만 여론이 가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은 그걸 보면서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김승원 후보자 임명 강행하는 걸로 가면서 예. 무슨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여론을 뭐 낮은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건.
0: 지금 뭐 김종인 최고위원님이 마지막 질문할 때 손을 이렇게 탁탁탁 짚으면서 얘기를
1: 저한테 얘기한 줄 알았어요.
0: 다시 한 번만 해주시면.
2: 왜요?
1: 저한테 하는 줄 알았어요.
2: 싫어.
0: 방어력 만렙인 네. 하은기 대변인에게 그 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유. 하은기 대변인의 방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방송할 때 두갈식으로 말하는 게 좋긴 한데 예. 이것도 너무 떨어지는 칼날이니까 미갈식으로 좀 변주 걸리듯이 하자면 제가 최근에 저 인상 깊은 논문 뭐 비슷한 거 하나 봤는데 그 조지 에드워즈라는 정치 철학자가 한 얘기거든요.
0: 예.
1: 대통령제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건데 이제 전략적 대통령이란 개념이 있대요. 두 가지 유형의 지도자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지휘자형 대통령. 이건 뭐냐면은 민심과 여론이랑 다른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막 설득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타당하다. 예. 미래지향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해서 상황을 변경하는

0: 하려고 하는 지도자 유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촉진자형 지도자라고 이미 만들어진 민심 근처로 가서 그 여론의 동력을 활용해서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유형이 있대요.
1: 예.
0: 성공한 대통령은 전부 다 후자래요. 평론가들은 전자를 요구하는데 이를테면 링컨 노예 해방할 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반대했었거든요, 링컨이. 그런데 예. 남북 정쟁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론이 조금 뒤집히기 시작하니까 나중에 이제 그 입장을 말한 거고 뭐 오바마 동성혼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중간 임기 중반까지도 계속 애매모호하게 얘기하다가 예. 여론이 5대 5, 6대 4 되니까 이제 그때 딱 지지선을 해버렸거든요. 이제 그런 유형이 성공한다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 뭐냐면 우리가 어떤 논리와 뭐 타당성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민심의 반대 방향에 있는데 설득을 하려고 해봐야
1: 예.
0: 대중들을 설득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민심 근처로 가서 그 민심의 동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예. 생각하고 그래서 유의제명 이런 개념도 보면 대통령 설득으로 탄생한 유권자 집단이 아니라 대통령이 그 근처로 갔다는 거예요. 뭐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는다. 원전 필요하면은 해야 된다. 탈원전 이것도 뭐 후퇴해야 된다.
1: 예.
0: 뭐 검찰개혁 구독이 장 무섭다고 장 못 담그면 안 되지 않느냐. 이게 대통령이 설득한 게 아니라 이미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민주주의 진영의 지지층의 생각을 좀 바꿔서 그렇게 접근한 거라고 하거든요. 김성원 후보자 저는 부적격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국민이 별로 원하지 않잖아요.
1: 예.
0: 그러면은 아까 노용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건 타당한 얘기인데 그분이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는 동안 동력이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기자회견에서 임명권자로서 소상히 설명을 하시되 그래도 국민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저는 국민한테 좀 져줄 줄도 알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1: 예. 계속 이렇게 딱 국민 역시 방어력이 만렙 비어서 하게 되면이
2: 방어력 근데 저하고 똑같은 얘기 하신 거 같아요.
1: 우회적으로만 가다가 답은 끝에 네. 국민 뜻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그러니까. 처음에 그러니까 책 읽은 얘기하고 되게 어렵게 얘기하다가
2: 김성원 임명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1: 그 얘기를 되게 길게 하셨어요.
0: 책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게까지 정리하시면 네. 너무 노골적으로 헤드라인이 아일트까지
3: 알았어요.
1: 알겠습니다.
0: 민심을 따라야
1: 민심을 따라야
0: 네, 네,
4: 그때까지 본인 얘기가 막 회자되지는 않아요.
0: 아니, 한 번씩 근데
2: 김성원 임명하면 어떻게 되느냐. 딱 예.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김성원 임명하면요. 첫째, 검사 한동훈한테 누가 차려주냐.
1: 예.
2: 색출하다가 막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장관 되자마자 어떤 검사가 이거 한동훈한테 자료준 거야? 다 잡아내.
1: 예.
2: 이런 게 색출하면 또 발칵 뒤집힐 겁니다. 요거 하나.
1: 예를 가지고 있다.
2: 예. 예. 두 번째, 검사 직제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즉, 검사 정원이 옛날에 똑같거든요. 근데 이걸 대통령이 줄이라는 거예요.
1: 예.
2: 그럼 이게 검사 정원을 어떻게 줄여요? 공무원을. 거기다가 이게 뭐 장기 미제 많거든요. 또 이게 직제 규정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시끄러울 겁니다.
1: 예.
2: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에 며칠만 낙마하느냐. 제가 볼 때 35일 못 넘깁니다. 조국 장관이 35일인데 예. 왜 못 넘기냐. 이유가 있어요. 9월 30일 날 강세모 교수가 항소심 고등법원 선고했는데요.
1: 예.
2: 여기 보면 이게 그 이제 그 알선 수재 과연 이게 양모 씨한테 준 게 알선이냐 아니냐. 1심에 일부 무죄 놓던 게요.
1: 예.
2: 저는 항소심에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럼 이게 방어 논리가 없잖아. 뭐 알선 대가가 아니고 식약처에 정당한 뭐 이게 부정한 정택이 없었다.
1: 예.
2: 요 부분이 뒤집어지 버리면 김성훈 임명도 뒤집어집니다.
4: 저는요.
2: 방어 논리가 요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요.
1: 예, 정리해 주세요. 예.
2: 두 번째는 게
1: 아, 이제 두 번째요. 예.
2: 위정이 두 개 있어요.
1: 예.
2: 왜? 정모 판사한테 사건 선임 안 했던데 2010년 선임한 게 위정.
1: 예.
2: 그다음에 이번에 공익 발 기업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 발달장애.
1: 예.
2: 이 경쟁이 아니라 했는데 경쟁 업체가 있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번 위정 두 개는 기소위 안 됩니다. 기소됩니다. 그럼 이게 못
1: 보태시다.
4: 제가 하나만 말할게요. 서정 변호사님 13년 전에 누구 변론 들어갔었는지 다 기억해요? 13년 전에 2013년은 13년 전이잖아요. 누구 기억 누구 변호사 아까 본인이 그때 변호사였잖아. 누구 재판에 들어간지 다 기억하냐고요. 기억 못해요. 그걸 가지고서 자꾸 공격하면 변호사로서 그건 아니지. 일반인이 공격하면 내가 모르겠는데 우리는 그런 공격은 하는 건 아니지. 치사하게. 두 번째. 서정 변호사 말 맨날 틀리거든요. 예측. 한 번도 나 제대로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지난번에 그 신박하게 뭐 누구 뭐 지지율 뭐 누구 얘기할 때도 내가 정말 그 계산 들어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그거 정말 다 회자됐다는 소프트웨어.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꼭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좀 예. 전에 35일 만에 김승원 후보자 내려올 거라고요? 좋아요. 35일 만에 내려오는지 안 내려오는지 꼭 확인해 줬으면 좋겠고 난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도 뭐 이거 왜 하냐 기자회견 대통령이 하냐 아까 그러시면서 더 떨어질 거다.

0: 아무 상관 그것도 맞는지 꼭 확인해 주십시오. 저는 저렇게 네. 정말 아무 말 대잔치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책임도 안 지는 근데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이런 상황 솔직히 좀 너무 있습니다.
1: 명희 변호사님 너무 지금 화가 나셔서 제가
0: 말씀드리자면
1: 최종욱 변호사님이 하시는 건 예측이나 전망이 아니라 기도나 희망이라고.
0: 아니, 그러니까 원래 그래야 되는데 너무 막 사람들이 저 말을 가지고서 자기네 그 진영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확신적으로 말씀하니까 그게 진짜 다 퍼진다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인기도 많으신 아니 잠깐만 있어봐. 인기도 많은 유튜버거든. 네. 근데 저분이 얘기하면 아, 저분을 예.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막 70만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막 100만 원씩 본다는 거예요. 맨날 그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2: 제가
0: 저런
2: 확인해봤는데 그 정도는 아니에요.
0: 그렇지 아닌데 네. 나한테 맨날 그러더라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1: 예능적으로 보는 거예요.
0: 좀 가만 좀 있어봐. 얘기
3: 나하고 서정우하고 안 싸우니까
0: 아까 우리 김정희 평론가도 저기서 그랬어. 서정우 말하고 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다고 왜 그 네. 얘기하고 들어왔거든.
3: 아, 나는 공개적으로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분 인신공격도 아니고
0: 맞는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 생산적인 얘기를 좀 해줘요.
2: 알겠습니다. 서정우 변호사님의 나름의 개인적 전망이라는 거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앞서 이제 배석 판사 얘기는 그 부분입니다. 정모 판사 같이 사진을 찍은 정무판사 사건을 원래 전주지법 때부터 김승원 후보자는 잘 알았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분이 판사할 때 맡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배석판사일 때 고법의 항소심 배석판사일 때 사건을 맡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심판사는 아니고. 근데 그 당시 이제 졌어요. 지기는. 네. 그 부분 팩트를 말씀드리고요.
0: 그래, 졌네. 여기다가 패소했잖아요.
2: 패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승원 변호사 시절에 그래. 사건을 맡았는데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예. 네. 일단 쭉 저희가 들어보고요. 광고를 듣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4: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5: 추석 장보기 알뜰하게 준비하세요. 9월 30일까지 대형마트와 온라인몰 등에서 추석 상차림에 필요한 국산 농축산물을 최대 40% 저렴하게 만나보세요. 전통시장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300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구입하면 결제 금액의 30%,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드립니다. 또 9월 20일까지 농알 상품권을 2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해 농알 상품권 가맹점에서 국산 농축산물 구매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축산물 할인 지원 누리집을 참고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합니다.
2: 네, 광고 시간은 저희가 잠깐 또 즐거운 한때를 가졌는데 추석 선물 얘기로 화기애애했습니다. 서주국 변호사님이 청와대에서 선물을 받으셨다고.
6: 그러니까 너무 욕 좀 덜해라고 보낸 게 아닌가.
2: 예,
6: 비판을 너무 하니까.
2: 청와대 선물, 그건 제가 잘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어느 비서관이나 선임 행정관 이상 되면은 보낼 사람들 명단을 취합해서 그냥 보내는데 안면 있는 분에게 이렇게 보낸 경우가 있고 노영희 변호사님이 그러니까 선물 받고 저렇게 하냐 얘기했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그게 아니라 나는 저런 분들에게도 선물 돌려주는 그 마음을 생각해라. 참 대범하다.
2: 아, 예. 알겠습니다.
3: 뇌물 주는 사람들은 다 대범하겠네.
0: 옛날에 윤석열 정권 때는요. 이쪽 패널들한테 한 번도 선물 준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서정우 변호사님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로 뭐 장성철 소장 이런 사람들도 많이 받고 그러거든요.
2: 예.
0: 그러니까 지금 이번 정권은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어쨌든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준다는
3: 그런 거 선물 안 줘도 되니까 진짜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사고 좀 치지 말라고 좀 전해 주세요.
1: 윤석열 정권 때는 선물 대신 소장을 많이 보내곤 했죠.
2: 지금 댓글에는 혹시 청와대에서 누가 서정우 변호사 이름을 추천했는지 이 색출에 나설 수 있다.
1: 발본색원
2: 얘기도 있는데, 예, 아닙니다. 사실은 뭐 이렇게 아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보통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 보내는 것처럼 큰 그런 의미는 없이 이렇게 보낸다 볼 수 있고요.
0: 의미 없이. 네.
2: 구포국수를 보내달라고 지금 김종혁 최고위원한테 계속 조르길래.
6: 아 그니까 한동훈 의원이 현역들만 딱 보낸 거예요.
2: 아.
6: 그러니까 제 말에 원에도 하나씩 좀 보내고 구포국수 한 1, 2만 원. 할지 모르겠는데 예. 원해도 좀 보내. 당장.

0: 펜한테 좀 보내드려.
1: 그다음 펜널들로 좀 보내라고 저희.
0: 펜널들한테 좀 보내.
2: 나오네요 화면에.
3: 저한테
2: 국보국수 이게 이제 한동훈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다 보냈지요.
1: 현역만.
2: 현역만. 아 전직은 안 보냈습니까? 전직 근처도 뭔가 변호사들 분들도 따로 이렇게 안 보내신
1: 거. 현역만 보냈다.
3: 어, 예. 아 저도 안 받았어요. 그뭘그거 그래.
0: 왜 안 줬어요? 네? 왜 안 줬어요?
3: 야, 나 지금 우리 변호사님들이 이렇게 그 국수 하나 선물 하나 가지고 이렇게까지 목매를 처음 알았네. 아,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2: 원래 갱년기 되면 다들 이런 데죠. 일단 저희가 요 내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냐면 한동훈 의원 마침 얘기가 나왔었는데 시사인이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신뢰하는 정치인 1위에 한동훈 의원이 올라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조금 높은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홍피를 참조하시면 돼요. 되고요. 지난 6일에서 8일 시사인 의뢰로 한국갤럽이 실시한 전화면접 여론조사입니다. 예. 수치는 근데 사실은 없음이 제일 많아요. 30% 훌쩍 넘고요. 이분 어떻게 보시는지.
3: 뭐 제가 얘기해요?
2: 예.
3: 아 좀 아니 저는 지금 이번에 그랬잖아요. 이제 이번 김성원 사건과 관련해서 많은 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이 야 한동훈이는 아직도 검사야? 검사 티 못 벗었어. 야 저게 무슨 정치인이야? 이러면서 비아냥대고 공격하고 예. 그러니까 너는 지지를 못 받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이제 어제 그제 막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그런 판단이라든가 생각은 그런 주장과는 전혀 동떨어진 곳에 있다는 것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급격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무엇이 진실이냐.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제대로 지적해주는 정치인이 뭐냐. 그럼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해왔던 대로 적당히 얘기하고 야 솔직히 말이야 나도 그런 민원 좀 하거든. 그러면서 적당히 짜고 치는 고소파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뒤로 물러나주고 퇴로를 열어주고 이런 것이 정치적이다. 이런 것이 정치적인 능력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문법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런 거 지긋지긋하다. 너희들이 그렇게 기득권 공생하는 거 지긋지긋하기 때문에 그게 검사스럽든 기자스럽든 아니면 판사스럽든 상관없이 진실을 밝혀내려는 사람, 진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원한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번 나온 그런 결과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예. 일단 수치는 없다, 모름, 응답 거절이 39.3%였고 신뢰하는 정치인 1위는 한동훈 11.4, 이재명 대통령이 11.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다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낮았다라고 보면 될 것이고 일단 그중에 한동훈 의원이 처음으로 1위에 올랐었다 이 정도입니다.
1: 지금 이제 저 유튜브 하면서 이게 댓글이나 보면요 확실하게 그 한동훈에 대한 호감도가 좀 올라간 건 사실이에요.
2: 예.
1: 이번에 그 오히려 이제 저는 저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계속 한동훈을 때리면서 한동훈의 체급이 더 올라가 버린 거죠.
2: 예.
1: 그러면서 이게 야, 참 잘 싸우네. 싸우긴 잘한다. 이런 이제 여론이 많아지 가지고요. 좀 호감도가 올라간 건 맞고요. 여기 대해서 이게 우리 그 장동희 대표나 당 지도부도 이걸 이게 뭐 좀 시기 질투보다는 오히려 선의 경쟁으로.
2: 예.
1: 우리 보수가 한동훈 의원이 올라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동희 대표도 잘해서 예. 선의 경쟁을 해서 신뢰도 올라가면 서로게 보수가 좋은 거 아닙니까? 아. 이렇게 서로게 저는 뭐 원팀으로 우리가
2: 된다.
1: 이게 합치돼요.
2: 예. 당권파와 가까운 서정욱 변호사님은 예. 선의 경쟁을 펼쳐야 된다. 예. 혹시 양다리 같은 건 아니고?
1: 아 양다리가 아니고 저는 이게 예. 원팀이 되도록 사카모토 료마처럼 이게 사스마와 조수를 예. 연결시키는 이런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
0: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이번에 한동훈 의원이 하도 이 인사청문 국면에서 목소리를 많이 내고 페이스북 같은 데 글도 엄청나게 올리면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언론에 회자되는 게 되게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이제 사실은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한동훈 의원이 이제 그 반대 지점에서 뭔가 좀 각을 잡고 싸우는 듯한 모습을 보니까 이제 예. 지지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늘어난 내지는 인상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게 인지도가 늘어나면서 더 이제 생긴 현상이고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싶다면은 좀 더 크고 대범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하수의 정치를 지금 한동훈 의원이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 예.
3: 하수의 정치를 했는데 늘어나요?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0: 내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앞에서 인지도 문제 그리고 지금 자꾸 이 대통령 지지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지금 적으로 마치 간주해가지고 잘 싸우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건데 이게 유지가 되려면.

0: 그분이 좀 더 큰 품을 가진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가 문제예요 지금?
1: 예.
2: 싸우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겠습니다.
3: 지금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속보가 뭐냐면 오늘 원래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10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10시 30분에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늦어지는지는 이제 나오진 않았고 혹시 이제 알려지게 되면 저희가 따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절차상이나 또는 준비상 약간 늦어질 수도 있어요. 예.
2: 점심시간 이전에 끝나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예를 들면 시간을 계속 늘리지 않겠다.
3: 예.
2: 원래 90분 예정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10시부터 하면은 아마 12시까지 혹은 그 이후까지 그럴 수 있는데
3: 예.
2: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간을 그렇게 길게 늘리지는 않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모르죠. 이건 제 추정이니까.
3: 예. 사실 10시 반에 시작을 한다면 2시간 이상 하기는 어렵겠네요. 일단 12시 반이 되면 배가 고프니까.
2: 아니, 그, 뭐, 사람들, 저, 보시는 분들도 다 점심 식사 시간 나가고 그럴 텐데, 그것까지 뭐, 그, 다 식사하러 갔는데 혼자서 떠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는 이제 그 이전에 끝내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3: 알겠습니다. 황기 대변인님.
4: 여론조사 관련해서, 아니면 그, 저기,
3: 기자회견. 뭐, 전반적으로 다 얘기하세요.
4: 기자회견 관련해서, 기자회견이야 뭐, 실무적으로 뭐 점검할 게 더 있었겠거니 생각을 하는 거고 방금 한동훈 의원 여론조사는 아마 11.4% 정도 나왔던 걸로 전 알고 있는데
3: 11.4%입니다.
4: 뭐 대단히 높은 수치는 아니긴 합니다만 예. 순위를 1위라고 해버리니까 이제 좀 자극적인 것 같고 근데 시사인 뭐 그리고 CBS 여기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신뢰하는 언론사이긴 해서 저는 그거 제목 보고 조금 저한테는 좀 심란하게 오더라고요. 한동훈 의원이 1위라는 것보다는 그 뒤에 붙은 미닷이라고 하나요? 중간 제목 그 이재명 대통령을 제쳤다 이렇게 적어놨는 게 더 조금 그랬는데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상 지지율이야 항상 뭐 주간마다 오르고 뭐 등락이 있는 건데 이번 전국에서는 이제 현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반사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이. 근데 저는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여당에 대한 뭐 국민들의 어떤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부분이 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3: 예.
4: 뭐 상대 정당의 어떤 후보자가 오르고 이런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경쟁을 조금 우리 과거의 우리 그러니까 뭐 민주당이 신뢰받았던 때의 모습과 비교해서 우리가 왜 떨어졌는지를 조금 반추해 보는 게 더 생산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 알겠습니다.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30분 미뤄진 거에 대해서는 청와대 관계자 얘기도 공식 입장은 아니지만 청와대 관계자가 이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통령이 이번 회견에 임하는 자세가 임하는 자세에 대한 책임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본인 말씀을 마지막까지 가다듬기 위해서 30분 연기하기로 했다. 대부분 앞서 이제 그 김준경 최고위원님 말씀과도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정제해서 얘기하기 위해 시간을 좀 더 갖자 이런 식으로 현재는 해석이 됩니다.
4: 김종인 최고위원님 배고플까봐 그런 거라고.
3: 일단 시간을 줄이게 되면.
4: 네.
2: 네. 아니, 그러니까 무게를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뭐 그거를 대통령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 만기 친남 얘기도 나오지만 저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그 장관들을 깨는 모습 정말 안 좋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저도 편집국장 해봤는데 편집국장이 여러 사람 앞에서 부장들을 깨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부원들은 부장을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영이 안 서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자기의 어떤 자기를 돋보이기 위해서 야 부장 너 이런 거 알아? 하면서 국장이 깨기 시작하면 그리고 혹은 또 그 위에 있는 뭐 편집이나 이런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편집국장을 깨기 시작하면 그러면 조직이 안 돌아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대통령이 왜 저렇게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튼 그 이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게 있고 진솔하고 솔직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회견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3: 예.
5: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직 질문 예상 질문에 대해서 모범 답안을 아직 못 찾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호르무즈에 대해서 뭐라고 답할지. 그러니까 근데 시험 칠 때요.
3: 예.
5: 2시간 시험 시간인데 30분 더 준다고 풀까요? 어차피 킬러 문항은 30분 시간 더 줘도 못 풀어요.
3: 예.
5: 제가 볼 때 호르무즈나 공소시효나 김성원 문제나 30분 더 고민한 데서 과연 이게 답이 나올까?
3: 말씀 이제 몇 가지 대통령이 더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5: 아직도 이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3: 예.
5: 그거 30분을 더 고민하는데 킬러 문항에 30분 더 준다고 시간 풀 수 있냐고요.
3: 이럴 경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 뜻과 참모들의 뜻이 좀 다른 경우들이 종종 그렇죠. 있기도 하고. 예, 노영희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0: 아, 그래도 진짜 이번에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 떨어지는 여

0: 여론이나 그다음에 또 내부적인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 국정 동력도 떨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셔서 되게 신중하게 얘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국민들에게 좀 읍소하고 좀 기다려달라, 시간을 좀 달라 이런 얘기도 저는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아까 김정혁 평론가 말 중에 좀 일부는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또 서정호 변호사 말도 그렇고 너무 대통령이 모든 거를 다 간섭하려고 그러고 너무 모든 걸 다 얘기하려고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1: 예.
0: 저는 선택과 집중을 조금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본인이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거를 구분을 해서 내가 지금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 급하고
1: 예.
0: 또 계속 기다려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차근차근히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조금 되고 마음이 좀 여유가 있을 정도에서 뭔가 하나씩 의제를 던지는 게 좋지 모든 걸 다 지금부터 한번 다 시작해놓고 다 사람들 막 다들 화가 나 있고 흥분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할 테니까 기다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1: 예.
0: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대통령이 청와대의 다른 참모들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내가 혼자 모든 걸 다 하겠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2: 진심으로 걱정하는
0: 저는 진짜 걱정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정말 잘하시기를 바라고 또 정말 잘하고 있는 거를 좀 사람들이 많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예.
3: 저도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얘기.
2: 예. 한기 대변인도 늘 진심으로 걱정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3: 그러니까 공화정에서 유권자가 왕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선출되는 사람들은 그 왕의 일종의 부하인 거잖아요. 신하인 거잖아요.
1: 예.
3: 신하가 왕한테 가서 이게 맞습니다. 이게 다 맞습니다.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납니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1: 예.
3: 그러니까 타당하더라도 왕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득하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왕이 유권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금 당장 그 왕이 못 받아들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을 하면서 가는 것도 뭐 현명한 능신이라고 생각해요. 충신만 있는 예. 게 아니잖아요. 능신도 중요한 거잖아요.
2: 유능한 능.
3: 네네. 예. 그래서 좀 그런 면모를 다시 보이시는 게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중요한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2: 능신이라는 표현도 종종 쓰나요?
3: 능신이요?
2: 네.
3: 능신, 간신. 요새는 간신이라는 표현이 유행이긴 합니다.
2: 간신이 유행이긴
3: 네.
2: 하죠.
3: 네,
2: 알겠습니다. 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생각이 나서
3: 네.
2: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일단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지지율 문제를 보면 이런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 관련해서는 중도 측에서 비판을 하고 중도나 보수 쪽에서 강한 비판을 하고 또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지명과 관련돼서는 진보 쪽에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해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진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간에 껴있는 것 아닌가? 이래서 지지율이 양쪽에서 사실 지지를 못 받고 솔직히 정책 방향도 그 양쪽에서 어떻게 보면 갈팡질팡 할 때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서정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4: 지금 이제 김지용하고 이제 김성원이가 같은 동기거든요.
1: 예.
4: 연수원의 그 동기예요.
1: 예.
4: 그런데 저도 동기인데요. 김지용은요 무색무취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진짜 검사로서 원칙주의자예요.
1: 예.
4: 실제 이 사람은 뭐 음주도 없고요. 위장전입도 없어요.
1: 예.
4: 청탁도 없어. 그런데 왜 반대한지는 모르겠어요.
2: 바꾸면 되나요?
4: 예? 아니 이분이요. 예. 제가 두 가지 사건만 들면 최은순 씨 있죠. 김건희사 장모님.
1: 예.
4: 거기
0: 기소.
4: 원래는 기소를 안 하니까 재조사를 해라. 이래가 윤석열 대통령이 김지용 하면 이래 갑니다.
1: 예.
4: 저 막 엄청난 욕을 하고 제가 들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김지용을 인간 취급 안 해요.
1: 당시 대검 형사부장일 때죠.
4: 그렇죠. 그런데 예. 또 이쪽에서 보면 한명숙 총리 있죠.
1: 예.
4: 그 추징금 안 냈잖아.
1: 예.
4: 그런데 영치금 250만 원을 압류해가지고 추징금에 환수해버려. 그러니까 완전히 검찰로 원칙주의야. 저 진보진영에서 보면 감히 한명숙 영치금까지 뺏어가?
1: 예.
4: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수사력만 보면 최고의 적임자예요.
5: 예. 법무부 장관 시켜야 될 사람을 지금 중수청장을 시키고 있는
4: 거예요. 김지영은 딱 검사로서 원칙주의자. 이쪽 저쪽.
2: 이쪽 저쪽.
4: 정치 색깔은 무성무취합니다.
2: 지금 양쪽 진영에서 이제 두 후보자에 대해서 서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바꾸면 될 것 같다라는 쪽으로 지금.
4: 예. 뭐 저는 흠잡을 게 없어요.
2: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으로서는 중도 쪽에서도 비판받는 부분이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은 또 여기서 조국 원장이랄지 또 민주당 내는 일각에서 또 세게 비판을 하고 중간에 껴있는 것 같아요.
0: 저는 중수청장에 대해서는 임명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서정학교에서도 말했지만 제가 아는 김지용 후보자도 사실 그런 사람인 걸로 저도 법조에서 알고 있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분은 일단은 지금 현재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출범 초기에 검사들과 이 수사관

0: 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이 조금 안정화가 돼야 되거든요. 조직 장악력도 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이제 검사도 좀 잘 알아야 되고 이 시스템도 좀 이해를 하는 분이 사실은 하는 게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는 게 맞는데 진보 쪽의 일부분이 이분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추미애 지사가 사실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이제 그거는 예전에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이제 장관 시절 때 있었던 일 때문에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실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정말로 이런 부분은 우리 쪽에서 예를 들면은 뭐 이해가 되는 부분 또 저런 부분은 저쪽에서 이해가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그런 걸 가지고서 이 사람이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 뭐 임명하면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따지는 건 너무 편협한 것 같고 전체적인 틀에서 대통령이 이걸 다 고려했을 거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1: 예, 전체적인 틀에서 고민을 하고 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에 페이스북에 쓴 내용은 이 부분입니다. 김지용 후보자를 향해서 윤석열 정부의 하수인 그리고 나치의 특정인을 비유해서 이거 나치 같다라고 했고요. 또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의 경우는 이건 일제 경찰에게 뭐 독립군의 경찰 이제 독립정부 해방 이후에 경찰 간부를 맡기는 격이다. 그래서
2: 밀정 얘기도
1: 예, 검찰의 중요한 그러니까 완전 검찰주의자다 검사 입장에서.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있었는데 지금 노영희 변호사님은 그렇게 볼 일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3: 아니, 저는요 대통령이 우리가 흔히 낄끼 빠빠 뭐 이런 얘기하잖아요. 낄 때 예. 끼고 빠질 때 빠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대통령의 능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들을 얘기를 듣고 안 들을 얘기를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잖아요. 그럼 국정이 꼬이기 시작하고 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보안수사권 폐지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이거 지켰어야 돼요.
1: 예.
3: 뭐라고 하시든 간에 제가 대통령으로서 보기에 이거 폐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당시에 총리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 뭐 민주당 그 무슨 대표 경선 뭐 이걸 앞두고 거기서 꼬리를 내리면서 결국은 타협을 해서 보안수사권 폐지해버렸잖아요. 그거 하면서 지지도가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정반대로 또 지금 김지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라고 떠들지 간에 그걸 안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1: 그러면 구체적으로 누구의 말을 대통령은 안 들어야 됩니까?
3: 제가 보기에는 이게 강성들 있잖아요.
1: 좀
3: 아니, 뭐 이름을... 추미애 의원, 지금 예. 추미애 씨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왜 듣습니까? 예. 추미애나 김용민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국민적인 일반 정서하고 맞습니까?
1: 들을 필요가 혹은
3: 뭐
1: 없다.
3: 유시민, 조국, 뭐 김어준 줄줄이 나오잖아요. 이분들 그동안에 했던 그 말 같지 않은 궤변들 이런 걸로 나라를 얼마나 어지럽힌 사람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 얘기를 왜 듣습니까?
1: 알겠습니다. 한기 대변인님 20초.
4: 네. 뭐 20초. 40대, 50대들 지지 기반도 심각하니까 그런 정서도 챙기긴 해야 되는데 강경파들한테 너무 휘둘리기 시작하면 더 문제가 생길 거예요. 김종인 최고위원님 말씀처럼 추미애 지사께서 뭐 저기 지금 김지용 후보자를 아이히만에 지금 비유를 한 건데 뭐 대통령이 히틀러란 얘기예요?
1: 그러네요. 그렇게 들으니까
4: 아이히만이 평범하고 성실한 공무원인데 시스템에 매몰되면은 반일련적인 범죄에 가담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비유는 너무 과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1: 알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들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여러 조언도 있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3: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0: 아니고
1: 입학 지원에서 스마트한 강의까지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0: 서울사이버대학교.
2: 딸 혹시 황진아 아니라고 아니? 그렇게 좋대네 우리 나이에.
3: 아니야 사달라는 거 아니야 딸.
2: 익수 황진한.
4: 우리 엄마 아빠 익수 황진한으로 진하게 환하게 익수제약.
5: 네이버에서 지금만 특가.
4: 8월 31일부터 10월 5일까지.
6: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7: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8: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7: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하루의 시작 우리 곁에 제일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생활 밀착 기업들과 그 기업의 내일을 지키는 금융. 안정적인 금융 지원으로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내 생활 가까이 경제는 든든히. 신용보증재단.
4: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5: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6: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7: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6: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7: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6: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7: 제조원
8: 현대 오피스.
9: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매장 갈 필요 없이 집에서 직접 보고 결제하세요. 가장 완벽한 식탁을 만나는 방법. 1533-1566 세라하임. 세라하임 무료 피팅 서비스.
2: 폐암 등 직업성 암 산재, 노무법인 창, 디스크 난청 폐질환 산재, 노무법인 창. 일용직도 고령자도 퇴직한 지 오래됐어도 노무법인 창. 일로 얻은 병이라면 당신의 권리, 산재보상, 노무법인 창.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5: CBS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은 방송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 중이니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6: 정향민 다큐멘터리 감독의 어머니는 81살에 첫 해외여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네팔. 그 여행이 너무 좋아서 어머니에겐 꿈이 생겼습니다.
7: 어머니께서 90살이 되시면 네팔의 아이들을 돕고 싶어 하셨고 그때부터 기초연금을 계속 모아 오셨습니다. 늘 네팔의 아이들에게 염소를 사줘야 되는데 하시면서
6: 2017년 어머니 나이 84, 이번에 빙하홍수 참사가 난 곳으로 순례를 갔었습니다.
7: 그때 거기에 계시는 이제 중국인 관리들이 어머니 나이가 84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지룬 국경 검문소 통관소를 통과하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고령이라는 말씀을 하면서 박수를 보내주시고 또 어머니와 기념 촬영도 하셔서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남아있는데 빙하 쓰나미가 지룬 국경 통관소를 덮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분들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전히 대부분은 거기서 근무하고 계시지 않을까.
6: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빙하홍수로 가족을 잃은 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가 빙하홍수의 책임감을 느끼고 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 조용필의 그래도 돼에는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길에 힘이 겨워도 또 안 된다고 말해도 이제는 믿어 믿어봐 자신을 믿어 믿어봐 두 팔을 크게 펼쳐 더 망설이지 않게. 2024년 가왕 조용필은 그래도 돼로 컴백합니다. 그의 나이는 74세. 그래도 돼의 뮤직비디오가 완성되면 저는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0: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저는 울고 있는데 조용필은 웃고 있더군요. 괜찮긴 한데 사운드를 좀 다듬어야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어도 돼 라고 모두에게 말해주기 위해 노래에 의한 음악평론가 임희은이었습니다.
1: 날씨와 생활입니다. 오늘 동풍이 강하게 유입되면서 동해안과 제주도 일부 남부지방에는 비 예보가 있는 상태인데요. 더불어 해안지방과 제주도는 바람이 거세지면서 현재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일부 동해안과 제주 산간지역은 주말인 내일 오전까지도 비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특히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최대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상돼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일교차를 감안한 옷차림 하셔야겠는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 최저기온 19도를 기록하면서 선선하게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는 기온이 약간 높은 모습이고 오늘 한낮에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많이 오르겠는데요. 전주가 29도까지 예상되고 서울과 수원 28도, 원주와 대전은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충남 혁신도시가 미래를 함께할 당신을 기다립니다. 인구 74%가 40대 이하인 젊은 도시, 미술관과 예술의 전당, 스포츠센터를 갖춘 문화도시, KTX와 고속도로로 연결되는 교통도시, 교육과 의료, 일자리가 준비된 이곳은 공공기관과 기업 이전의 최적지, 전국 유일의 도청 소재지 충남 혁신도시입니다. 이 캠페인은 충청남도와 홍성군, 예산군이 함께합니다.
3: 할아버지, 오늘도 무사히 다녀오세요.
4: 그래, 우리 강아지도 무사히 잘 놀고 있어라.
5: 나이가 들수록 무사한 하루가 가장 큰 안부가 됩니다. 소중한 일상을 지키는 하루, 어떻게 만들까요? 운전할 땐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교차로에선 속도를 줄이세요. 길을 건널 땐 횡단보도 신호에 맞춰 좌우를 살피며 건너세요.
4: 오늘도 무사히 도착했네.
5: 작은 안전습관이 오늘도 무사고를 만듭니다.
6: 교통안전 대한민국, 오늘도 무사고!
7: 이 캠페인은 고령자의 교통안전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하늘은 둥실, 거리는 들썩. 고향의 하늘과 거리가 믿음을 탄다. 공중과 거리를 넘나드는 개막공연, 불꽃 드론쇼와 왁자지껄 유랑단까지. 9월 18일부터 20일 일산 호수공원에서 예술 거리에서 놀다. 2026 고향 호수예술축제.
9: 고향 등예시.
10: 퀴즈 나갑니다. 연예인 건강관리템으로 유명한 프리미엄 꿀은?
11: 마누카 꿀!
10: 마누카 꿀은 어디서 왔을까요?
11: 뉴질랜드!
10: 그럼 UMF 마누카 꿀 생산량 세계 1위 브랜드는?
11: 당연히 콤비타죠!
12: 건강을 위한 습관 콤비타 마누카 꿀.
13: 콤비타 마누카 꿀.
14: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5: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의 광고를 전해보세요.
14: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16: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제주도 오름 시리즈 한국의 단청 로봇 태권 V 아이들의 아이돌 티니핑까지 이 네 가지의 공통점 뭔지 혹시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2026년에 발행된 우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표를 마지막으로 산 게 언젠지도 가물가물하네요. 1초면 지구 반대편과도 영상통화가 가능한 세상인데 굳이 누가 번거롭게 편지를 쓸까 싶지만 그 누가에 해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년 중 우표를 제일 많이 사는 계절이 바로 가을이라고 하잖아요. 가끔은 문자나 이메일처럼